0: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1: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치워야 하지 않을까?
2: 오, 이런 깜빡했어! 어?
3: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0: 응?
4: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0: 어?
5: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0: 어? 뭐?
6: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7: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8: 응? 싱가포르로 출동!
9: 출동! 슈퍼 강아지 해피!
10: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대체 무슨 일이야?
7: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11: 걱정 마세요,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정지, 반대편 차들 가세요.
10: 아, 이런. 이러다 늦겠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어.
12: 가도 되는 건가?
13: 좌 출발.
11: 안 돼.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이네.
4: 봉반장. 우리가 도와줄게.
11: 리얼 해피.
4: 준비됐지, 해피?
11: 교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14: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 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저 녀석 콜칫거린데.
4: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14: 아하!
11: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선 못했을 거야.
4: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11: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4: 그럼.
10: 여기 좀 도와줘. 어? 이게 무슨 일이지?
11: 보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10: 더는 못 버티겠어.
11: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4: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11: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4: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0: 좋은 생각이야.
1: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0: 천만에.
2: 잘했어, 해피.
3: 공반장.
4: 안녕, 공반장. 안녕, 리엥. 안녕, 해피.
5: 늦어서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2: 미안해.
0: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5: 잠깐! 저 풍선 좀 봐! 응? 곧 터지겠어!
1: 도와줘!
5: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2: 구중 루프 발사!
1: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2: 조금만 참아!
0: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2: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3: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해피! 응? 해피! 어? 어? 얘들아, 혹시 해피 못 봤어? 해피가 아무데도 안 보여.
2: 어?
1: 해피! 걱정했잖아, 해피. 어? 모두 어서 피해!
0: 이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 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1: 안 돼. 이거 나.
0: 보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0: 거기 방법을 생각해봐.
1: 섀도우 스피드! 잡았다! 해피! 돌아왔구나!
0: 야호!
2: 좋았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3: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2: 거기! 해피의 구조기능 버튼을 눌러!
1: 어? 해피! 부탁해!
3: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0: 야, 정말 대단했어, 해피!
1: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4: 쳇!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봐준다!
1: 리엔과 해피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아. 충분해. 맥스, 어? 준비됐어?
5: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출근해가지고 이거 이제 가격표 붙이는 거예요. 20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야.
0: 할인도 해주시는 거예요?
1: 왜냐면 오늘 이제 기름이 들어오는 날이야. 지금 위에 보면은 이게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0: 기름값은 누가 정하는데요?
1: 기름값은 이제 내가 정하는 거지. 내 기름이니까.
0: 사장님이세요?
1: 그럼 사장이니까 여기서 그 번호 바꾸고 지금 사장도 아닌데 여기서 번호 바꾸면 그거 법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마침 저 오네요, 저기. 오셨구만, 오셨어. 야. 아이고, 오셨어. 고생 많으셨어.
2: 네, 휘발유요.
1: 오늘 휘발유?
2: 휘발유, 32,000.
1: 아, 32,000. 고급 휘발유 아니고. 네. 일반 휘발유.
2: 일반 휘발유.
1: 자, 이제 잘 넣어주시고.
2: 예.
1: 이렇게 탱크가 와가지고, 이 기름을 이렇게 싹 넣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름이 무한이 아니라 여기 바닥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2: 자.
1: 예, 여기.
2: 예.
1: 고마워요, 고마워요.
2: 예.
1: 고생 많으셨어. 예. 오늘 또 몇 군데 가요?
2: 네, 막탕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1: 아우, 고생 많으셨어. 오늘 먹으면 끝나면은 저기 어디 가는데?
2: 인천.
1: 인천 가서 뭐 하려고?
2: 아, 인천 가서 자택.

0: 그 기가야지 새벽 2시에 나왔는데.
1: 아우, 새벽 네? 2시에 나오셨어. 네? 고생 많으셨고, 집 가서 네? 푹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2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름 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다가 기름을 넣으시라고. 어휴. 아이고. 자, 이제 보시면 이제 기름을 넣었잖아요. 여기 계기가 있어요.
2: 기름 부자시네요.
1: 제가 그래도 한때는 이제 기름 부자로서 만수르랑 제가 이렇게 기름도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2: 만수르랑 기름을 주고받으셨다고요?
1: 만수르. 그, 김만수라고.
2: 근데 셀프 주유소로 바뀌고 나서 무슨 일을 하세요?
1: 그 셀프 주유소지만서도 이게 그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절대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 봐봐요. 다 그 손님들이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 아니야. 이거는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버릴 수도 없어. 이거 또 찾을까 봐. 손님이 얼마나 올려나.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3: 뭐야? 어휴, 이거 저 바로 주면. 가자! 어휴,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이, 총 그대로 들고 가려고? 어휴, 다 뜯겨버렸네, 이거. 와, 나는 깜짝 놀랐네, 이거. 어? 왜 커피는 왜 두고 가? 아, 나 먹으라고 두는 건가? 이 커피 가져가야죠. 어, 조심해요. 큰일 나, 큰일 나. 오라이, 오라이. 보통 이제 한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런 일이 꼭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래가지고 한눈 팔 수가 없어요. 247. 아우, 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한 400건은 돼야 돼요. 여기서 낙담하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아, 또 이거 오늘 행사가 많네. 자, 지금부터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게임에서 이기실 경우 주유비가 공짜!
2: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게임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두 번씩 하는데 못 이기 아무도. 그냥 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게임 걸리면 다 더 좋아하고 내가 한 번도 그 져본 적이 없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기름 넣으십니까?
4: 네.
1: 그 얼마 넣으시려고 했어?
4: 저 5만원이요.
1: 5만원? 제가 오늘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공하시면은 공짜거든요?
4: 어? 그럼 더 넣을래요.
1: 얼마 넣으실래요?
4: 저 7만원이요.
1: 좋아요. 그럼 7만원 넣어서 딱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7만원에 딱 멈추시면은 바로 공짜 드리겠습니다. 3원까지는 봐드릴게요.
4: 네.
1: 7만 3원. 69,997원.
4: 네, 알겠습니다.
1: 준비 시작. 자, 3만원 넘어왔고, 자, 7만원이요. 7만원 앞으로 만원.
2: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아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긴장하신 모습이 참 이렇게 좀 사랑스러우셔가지고 제가 웃었고. 아, 울지 말고.
4: 아유, 섭섭해요. 뭐 어쩔 수 없죠.
1: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울지 마.
4: 아직... 다음에 언제 오실 거예요?
1: 다음에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셔야죠. 내가 여기 사장인데.
4: 아, 사장이에요?
1: 그럼 사장이 게임하지 뭐 그러면.
4: 아. 여기 앞에 현수막 걸어주시면 그날 또 올게요.
1: 조심히 가.
4: 네.
1: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제가 특별하게 좀 게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우리 도련님 오셨네, 도련님. 제가 이제 우리 아빠가 게임을 할 거예요, 저랑. 동의하시겠어요?
5: 예.
3: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멈추면 끝이야. 간다, 간다, 간다. 와, 자, 스탑 해야 되나? 아, 이거.

0: 안 오실 거예요?
1: 오늘 가득 넣으려고 그랬는데.
0: 그럼 9만 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9만 50원이랑 8만 9,950원까지 딱 맞추시면은 공짜.
1: 쉬운 거 아닌가?
0: 차도 크고, 예? 사장님 딱 이렇게 풍채도 좋으시고. 얼마나 좋아! 시작! 자, 9만 원 깁니다.
1: 거의 빡시겠는데, 이거?
0: 50원까지 오차범위. 이거 9만 원이면 세거든요. 어이구! 와!
2: 아! 아! 대박! 성공! 성공 맞죠?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0: 잠깐만.
1: 9만 21원.
0: 아니, 꼭 그렇게 그 뭐. 네. 9만 원을 다 받으셔야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1: 네? 9만 21원 주셔야 됩니다.
0: 이거 이제 9만 원 이제 하셨으면은 이제 5만 원 후에부터는 저기 세차권이 나와요.
1: 네네.
0: 저기 가가지고 세차라도 하고 가도.
1: 세차권을 이제 다음에. 지금 깨끗해가지고. 다음에 꼭 와서 하겠습니다.
0: 아, 알겠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 게임하네. 게임하네. 내가 이거 게임을 왜.
3: 나도 하고 싶다.
0: 감독님 게임하시고, 오차범위 없어요. 그딴 거 없어. 내가 굳이 그딴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딱 맞으면은 제가 해드릴게. 가야.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3: 준비됐습니다.
0: 좋아요.
3: 이왕 하는 거 10만 원 가겠습니다.
0: 좋아. 줄거나 프로.
3: 아,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사장님이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사장님이 정확하게 넣으면 내가 돈을 내고, 사장님이 틀리면 나 공짜.
0: 오차범위는?
3: 오차범위 없다고 하지 않았나, 나한테?
0: 오차범위 200원.
3: 150. 200원 오케이. 200원.
4: 오차범위 더 줄이시는 게 어때요? 너무 와봐요. 쉬운 거 아니에요?
0: 아, 일로 와봐요.
4: 누구요?
0: 태길로 무엇이라고?
5: 네.
0: 방금 뭐라 하셨어? 어떻게 기름 맛 좀 보실래요?
5: 아니요.
0: 손들어. 손들어. 자기 돈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니야!
3: 도전 외쳐주세요.
0: 도전!
3: 65,000원.

0: 뭐야?
1: 10만 1000원.
0: 이겼다! 이겼다!
1: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
2: 저 오늘부터 관두기 여기 기름진 못 해먹겠고 이거 목걸이 팔러 가.
1: 10만 1000원 세차권도 있니? 나이스.
2: 아우 참 안 좋은 일은 겹겹이 쌓인다더니 돈도 잃고 사람도 없네 이거. 오셨어. 아유 잘 됐다. 아니 나 지금 여기 그 방송국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찍고 있거든요. 나랑 같이 그 오래 일했던 그 민 선생님이라고.
3: 이름은 민복기. 나이는 77세.
2: 아 더 뭐 자랑하셔야지 뭐.
3: 자랑 그것도 뭐 있어 이제 가야지.
2: 아 맞아. 그 저기 그 식당 있잖아. 거기서 먹자고. 더우니까는 그 민 선생님 차 타고 가자.
3: 캐시워크 해야 되니까 걸어서 가자고.
2: 걸으면 돈 나오는 거? 아, 그 민 선생님 옛날부터 그거 엄청 하더라 그거.

0: 저 꽝 쳤어 실제로. 아니 그 키워크 아니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모으셨어?
1: 한 6년 했어. 그래서 164만 원 정도 모았어.
0: 아유. 그러니까 우리 164만 원?
1: 여기 있잖아. 164만 413 킷이야.
0: 이거 봐, 이거 봐. 응?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이거 나 이거 응? 오늘 이거 해가지고 이거 메꿔야겠다 오늘 이거 돈 쓰고.
1: 열심히 모아야지.
0: 아 오늘 게임하다 갈 쓴 돈 이거 제가 게임으로 벌어야지 이거.
2: 식당 멀었나요?
0: 아 식당 여기.
1: 아 식당 여기인데 어. 다 왔어 여기. 부정부.
0: 어. 부정부. 가자고.
2: 뷔페 이름이 부정부.
1: 부정부.
0: 어 부정부. 응? 이 근처 보면은 이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거든. 와 제육에 돈까스라. 네. 아니 사장님 이거 오늘 메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우동까지 오늘 뭐 누구 생일이에요?
3: 제 생일이에요.
0: 아, 해피 바스데이 초요. 아니 식사하십시다. 요즘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1: 아 요새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정치 쪽에.
0: 정치 쪽?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뭐라고? 어 알겠어. 그러면은 저기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셨다고 아, 했죠?
1: 옛날에 공무생활 35년 하다가 택시회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한 20여 년 근무를 하다가 마음은 젊고 건강한 부분이 꿀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응? 아니야 움직이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야. 우리 본받아야 돼.
1: 고마워 많이 갱수. 응?
0: 많이 드시고. 자 그럼 식사 마저 하시죠. 네. 예, 맛있게 드세요.
1: 이 물 생채도 먹어.
0: 드지 마라. 아우 이제 뭐 그 기름만으로는 이거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차를 하러 온 거예요. 세차.
4: 자
0: 들어옵니다. 자
4: 일로 오지.
0: 자 여기 틈에다가 일자로 잘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 자 들어오시오.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고.
5: 네,
0: 올라. 딸님이 잡고. 창문 닫아, 어. 창문 닫아! 어. 창문 닫아! 빨리! 네. 가끔 그런 분도 계세요. 워터밤 못 갔다고 창문 열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그러면 큰일 나니까는, 제발 닫아주세요. 오케이, 쑥! 자, 이제 내리세요!
5: 내리라고요?
0: 네.
5: 아, 제가 닦아요.
0: 아, 그럼요.
5: 아, 그
0: 제가 이제 반대쪽은 제가 좀 닦아드릴 테니까.
5: 아, 예.
0: 끝! 다 했어. 달리면서 자연적으로 또 말리는 게 또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5: 하나도 안 닦였네.
0: 어머! 닦고 계셔요! 닦고 계세요. 내가 더 닦아드릴게요. 어떻게? 야, 이거. 야, 정말. 아니, 저기,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5: 네.
0: 보세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장갑이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서비스로 이거 트렁크 한번 청소해 줄게요.
5: 아, 트렁크요?
0: 자, 어디 보자. 아우, 참. 아니, 잠깐만, 가면서 봐. 삽에다가 장화. 지금 뭐 하셨어요, 이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왜 삽이랑 장화랑 흙이 트렁크에 있냐?
5: 뻘에 자주 가서.
0: 뻘에 왜 가?
5: 조개캐로.
0: 아, 조개캐시는구나. 아. 이건. 이거 똥 아니에요? 아이, 똥이랑 휴지 있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엉덩이 돼. 엉덩이.
5: 아니.
0: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5: 아니에요.
0: 그, 아니, 게 아니라 똥을 왜 싸고 다녀, 트렁크에?
5: 장난감입니다. 어머.
0: 똥 잃어버렸다. 똥. 자, 똥은 이거 차 앞으로 빠지면 드릴 테니까.
5: 아, 예.
0: 아이, 똥 가져가! 아이, 똥 가져가!
5: 감사합니다.
0: 예, 잘 가세요. 여기 됐고 저는 이제 가봐야 돼요.
2: 어디로요?
0: 지금 다른 지점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가봐야 돼요.
2: 어떻게 가시는데요?
0: 걸어가야죠. 오늘 돈 많이 잃어가지고 워크캐시 그거 해가지고 오늘 돈 좀 벌어야 되니까는 좀 가보겠습니다.

0: 언제 가냐 이거. 아 음편.
1: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2: 파미르고 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3: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4: 우와, 이거 보세요.
3: 이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5: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2: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4: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6: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8: 아, 이 분위기?
9: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0: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첫
1: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2: 성교육.
0: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의 새로운 얼굴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3: 저는 아들 둘, 딸 둘,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전업주부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아,
4: 잠깐만요. 아이, 넷? 넷 키운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슈퍼데디네요.
0: 슈퍼데디.
5: 저, 아니, 진짜 애국자시고, 네. 저는 육아도 하시고, 살림도 하신다는 얘기에서 확 와닿는 게.
0: 그러게요.
5: 우리 정태 집에서 뭐 하고 있지? 정태는 제 남편입니다.
0: 어쨌든, 우리 문현준 씨 덕분에, 분위기가 오늘 남자 셋에 여자 셋 이렇게 성비가 완벽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 다닐 때 미팅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6: 네. 아유, 오늘은 지치선이 모여있어서 얘기가 진짜 풍성해질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0: 약간 보면 이제 우리가 화사한 좀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또 여성스러운 화사한 에너지가 좀 있고 남자답고 약간 듬직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조화가 참 오늘 좋은 느낌이 들어요.
7: 네, 네. 지혜씨. 네네네. 지금 그 말씀 방송 끝날 때쯤이면 좀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0: 왜요? 선생님, 그 눈빛 무서워요. 나 뭐 잘못한 거예요? 나 뭐 잘못하겠는 거예요?
7: 오늘 주제를 미리 스포하신 것 같은데?
0: 네? 오늘 주제가 뭐죠?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1: 아, 나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약간 우리는 핑크.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2: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0: 아,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 안녕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뭐 여성성 이런 얘기 한 거에 선생님 좀 예, 지적을 하신 거군요.
2: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네,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0: 근데 진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뭐 여성스럽다 이렇게 뭐 남자답다라고 하시니까
1: 네. 그냥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성스럽다.
3: 그게 바로 고정관념의 힘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1: 근데 은지 씨는 어때요? 어릴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자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0: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만 듣고 자랐어요.
1: 우리 때는 그랬지.
0: 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또 오빠가 있다 보니까 오빠랑 같이 막 신나게 놀고 뛰어놀고 막 소리 깔깔 지르고 막 하면은 어른들이 꼭 여자애가 왜 그러니?
1: 맞아.
0: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1: 오빠들 노는데 막 같이 막 남자처럼 놀면 혼나고 좀 그랬지.
0: 맞아요. 막 그리고 다리도 오물이라 그러고.
1: 맨날 다리 오물이라고.
0: 막 흙 만지면은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1: 그러게요. 여성스럽고 예뻐져야지. 이게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 저는 오늘도 사실은 우리 예쁘려고 우리가 샵에서
0: 훈칠 좀 했습니다.
1: 그리고 이게 고정관념이라면 저희 뭐 그만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네. 네, 맞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네. 더 멋지게 혹은 더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 가치를 오로지 외모나 보이는 모습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게 바로 심각한 고정관념이죠.
1: 아, 내면도 같이 챙겨라. 네. 내면도 우리가 내면이 좀 부족해.
0: 전혀 안 챙기긴 했어요.
1: 네. 좀 신경 쓸게요.
4: 그 고정관념에서 가장 직관적인 게 이제 색상하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1: 맞아요.
4: 여자는 인형 갖고 놀아야 되고 남자는 자동차 가지고 놀아야 되고 로봇 갖고 놀아야 되고 이런 거. 또 성격이나 뭐 태도 같은 거는 남자는 씩씩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여자는 얌전하고 조신해야 된다. 이거 되게 강요하잖아요.
5: 그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들께서 이제 여자아이들한테는 아이고 예쁘게 자라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고 남자애들한테는 씩씩하고 남자답게 자라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말이죠.
6: 근데 영국도 솔직히 뭐 성별 나누지 말자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남자는 뭐 기차, 자동차, 공놀이하고 여자들은 인형하고 주방놀이 많이 하고. 하고 저도 최근에 영국 문화책 하나 썼는데 그 마초 문화라는 거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1: 마초
6: 영국은
1: 문화, 남자
6: 남자답게 하라 하고 여자 기지배처럼 굴지 마. Don't be a girl. 제 아빠가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축구 같은 거는 남자답게 해야 된다.
1: 맞아요.
6: 스포츠는 터프하게 이런 거 있어요.
1: 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한번 카드를 한번 집어볼게요. 자 핑크 대 블루. 자, 첫 번째 카드,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촬영팀이 왔어요, 네. 대기실에.
7: 아, 뭐예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둘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7: 네, 마음에 드는 거요? 아, 저는 핑크죠. 그렇죠. 여자는 핑크.
1: 어떤 색 고르셨어요? 보여주세요. 아, 다 핑크. 핑크, 다 핑크. 오,
6: 저?
1: 다 핑크고 피터.
6: 진짜요?
1: 맞춤엔 블루.
6: 근데 솔직히 핑크는 거의 없어요. 네, 아이템 같은 거 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파란.
5: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네. 블루로 고르면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핑크로.
3: 사실 저도 제가 핑크를 되게 좋아한다기보단 저희 딸들이 핑크를 요즘 아주 빠져 있어서 네. 같이 핑크에 동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1: 맞아, 나 너무 좋아요.
0: 맞아. 그리고 약간 I love 핑크.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1: 남자!
0: 이렇게 남자! 네.
4: 저는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오. 파란색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또 요즘 핑크.
1: 근데 저도요, 핑크색 좋아하지만 저도 또 딸 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둘도 신기하게 무조건 다 핑크색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예쁘니까. 그리고 막 이제 아이들이 핑크색 딱 입혀서 나가면 어 공주같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들 딸 이렇게 이제 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 공주님입니다. 이 눈 두는 순간 머릿속에 그냥 핑크색이 머리도 발끝까지 흐르잖아요.
5: 저희 셋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다 누나들이 집에 온통 공주 옷이고 막 그렇게 막 그 옷장에 진열돼 있잖아요. 본인도 그걸 입고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그러는.
6: 근데 그럴 수 있죠. 호기심 때문에. 근데 맞아. 진짜 드레스 입혔어요?
5: 네. 그래서 그대로 보냈어요. 근데 사실 살짝 이제 그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간 거를 누군가가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이의 그게. 취향일 수도 있고 네. 그냥 누나가 입으니까 예뻐 보여서 입을 수도 있고
4: 그 마음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제시 혹시 네. 이 사진 본 적 없어요? 남자의 방, 여자의 방을 보여준 거죠. 저렇게 많은 핑크 아이템, 블루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사준 것도 있겠죠, 주로.
1: 그렇겠다. 예. 근데 저렇게 보면 저렇게 또 본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는 각자 아이들의 취향인 것 같은데요.
6: 네. 그렇죠. 저도 딸 같은 경우에 어릴 때 하고 딸인지 몰랐을 때 준비할 때 다 약간 중립색, 뭐 노란색, 회색 그런 거를 준비했고 딸도 어릴 때 오히려 핑크에 관심 하나도 없었다가 커다 보니까 점점 핑크색으로 가는 거예요.
9: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6: 네.
9: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라고 한다면 일체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가능하세요? 당황하셨어.
1: 당황하다 대답을 못하시죠.
9: 지금 이미 20초가 지나버렸어.
6: 버퍼링 좀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5: 누나들이 쓰던 물건 셋째가 그대로 받아서 쓰고 유치원 갈 때도 첫째 둘째가 쓰던 식판을 그대로 이제 핑크색 식판을 가져다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셋째가 심부름해서 오더니 네. 아빠 나 이거 식판 쓰기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 네.
5: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핑크색 물건은 조금 이제 한 구석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파란색 그 자동차 변신 로봇 이걸로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9: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사실 제 딸 거 살 때는 크게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일단 핑크는 못 사겠어.
1: 그치. 약간 좀 고민할.
9: 오, 네. 약간 그냥 우리 딸은 뭐 파란색, 초록색 다 입혀도 남자 애기 선물을 고를 때 핑크는 일단 바로 배제가 돼버리더라고요. 배제. 네.
3: 딸 태어나자마자. 시각 발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태어나자마자는 20, 30cm 정도로 겨우 볼 정도이고 한 6개월쯤 돼야 이제 색깔에 대한 발달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핑크, 뭐 블루 그러면서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약간 반대였던 게 뭐 레드나 핑크 같은 계열의 색들이 남성에 대한 색이기도 했었고 성모 마리아 같은 것을 상징하는 색깔은 블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죠.
6: 영국은 특히 전통 지키는 왕실에도 지금까지 그거 보여줘요. 샬롯 공주님은 파란색 원피스도 즐겨 입고,
9: 네네네.
6: 하고 또 윌리엄 왕자도 어릴 때 막 새빨간 신발 그 사진도 되게 유명했고요. 네, 네.
4: 신기하다. 문제는 아이들이 색깔을 통해서 이제 자기 검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그 이제 판매장에 가면 이쪽은 핑크, 이쪽은 블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제안이 아이의 어떤 창의성이나 혹은 미래에 뭔가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좁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1: 자, 그렇다면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9: 오, 남자 물건, 여자 물건.
1: 아, 이거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0: 여자들은 인형 같은 걸 좋아해요.
1: 소방관보다 남자가 많이 아니까.
2: 신기하죠?
3: 신기해.
2: 공룡 갖다 놓고. 자동차.
3: 자동차.
0: 자동차. 남자 것 같아. 핑크색이.

0: 아빠가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1: 그래, 아빠 가방처럼
2: 그렇지, 아빠. 그러니까.
0: 가방. 엄마가 똑같은 걸 봐요.

0: 남자만 군대 다녀서 아빠가 다녀왔대요. 경찰.
1: 남자가 여자보다 센 것 같아서.
0: 발명가. 남자가 많아서.
2: 소방관.
3: 소방관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
4: 아이돌.
5: 아이돌.
6: 아이돌.
7: 선생님. 하나의 타망에는 내리면서 여자가 더 많아.
8: 아이들은 벌써 머릿속에 남자 거 여자 거가 나눠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9: 그러니까요. 네. 그거 타고난 건지 아니면 환경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뚜렷한 선택은 이미 있구나. 네. 그래서 놀랐어요.
10: 네.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운동장에 공 하나 빵 차주고 와르르 따라가고 여자애들은 뭔가 좀 다른 활동들을 그냥 거의 따로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고.
8: 맞아요. 나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남자애들은 말뚝박기 하고.
10: 아, 언니 저는 고무줄은 아니어가지고.
8: 아, 그럼 우리 세대가 좀 달라요?
10: 세대인 거예요, 언니.
8: 그렇구나. 우리도 고무줄.
11: 시원에 갔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들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랬었을 때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8: 오, 그럴 수 있겠네요.
12: 맞아요. 이게 보통 한 3에서 4세 정도부터 이제 자기 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이제 외형적인 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 역할이나 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거, 여자 거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그때부터 되게 모든 것에 다 대입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 걸 막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것도 괜찮다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걸 그냥 조금씩 짚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8: 근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만약에 장난감 매장 갔을 때 딸들한테 자 오늘은 로봇 고를 거야. 오늘은 공룡 고를 거야. 이렇게 하고 아니야. 애들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이들도 따를 것 같지가 않아서 저부터도 쉽지 않겠지만.
13: 저는 애들 키울 때 사실 그 고정관념에서 좀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 오빠가 갖고 노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유치원 가면 자기가 이렇게 칼 차고 그 배트맨 좋아해갖고 망토 두르고 막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저희 아이가 이 방송 가면 딱 자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8: 아직도 그러나요?
13: 예.
8: 옆집 아이라고 하세요.
13: 근데 유치원 가면 이제 또래또래 놀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인형놀이도 배우고 핑크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임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12: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세계를 좀 확장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 혹은 이제 임무이기도 해요. 남자애가 인형놀이하고 여자애가 뭐 조립한다고 해서 얘가 그게 어떤 성적 취향 어떤 혹은 성적 지향성의 문제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존중해 주셔도 됩니다.
10: 좀 생각해보면 좀 예전 동화책이나 동요 같은 것만 봐도 공주는 항상 누가 도와줄 때까지 왕자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애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백마탄 왕자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8: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살면 되지 뭐.
10: 맞아요. 네.
8: 그리고 일단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지금 말을 왜 타고 다녀요?
13: 결말을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만약에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정면이 나오면 너는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어? 너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주체성, 주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12: 또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남자는 강해야만 한다. 남자는 힘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의 취약할 권리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8: 근데 그걸 깨지 않아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되게 취약하던데요.
10: 본인이 그냥 깨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깨버리더라고요.
8: 매일 연약한 존재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 또 몰랐다가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10: 맞아요.
8: 같아요. 네. 그렇죠? 집에 계세요?
10: 네, 그런 집에 분. 계세요.
8: 네, 저희 집에도 연약, 되게 잘 아프신 분 한 분 집에 계시거든요.
10: 공주님 한 분 계세요.
8: 그래서 막 전구 갈고 뭐 이제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이거는 결혼하면 남편이 남자가 하는

0: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1: 맞아요. 저희도 전기 나갔을 때 두꺼비 집 좀 봐 했더니 우리 집에 두꺼비가 있나 자기는 두꺼비 못 만진다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이 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입니다. 이거는요, OX를 들어야 돼요. 다들 준비되셨죠? OX.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울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 둘, 셋!
1: 맞춤에.
0: 야, 맞춤에만 혼자 오를 주셨어.
2: 억울해요, 억울해요.
0: 혼자 오를 주셨는데, 예, 우리 일단 현주님은 근데 X를 드셨어요. 네.
3: 그 슬프면은 울어야죠.
0: 울어야죠.
3: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OTT 시청을 하면서 예. 눈물을 흘리는 기분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0: 아니 현주님 보면 진짜 눈물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미 촉촉해요.
1: 네, F시죠?
3: 티입니다.
0: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피터 씨는 영국 남자 피터 씨는 오를 드셨어요. 왜 울면 안 되나요?
2: 근데 어느 정도 참는 법은 배워야죠. 근데 이건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도 당연히 배워야 된다. 너무 울보로 키우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0: 너무 눈물이 전반적으로 많은 건 안 된다.
2: 그리고 영국에서 stiff upper lip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위 입술 뻣뻣하게. 그래서 감정 드러내지 마. 네. 그래서 슬퍼도 그냥 그대로 표정 관리.
0: 그건 남녀 다
2: 네네네. 똑같이. 그러니까 영국은 남녀 둘 다 참아야 된다.
0: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2: 네. 가끔씩은 울어도 되지만 맨날 울면 조금 안 된다. 여기서 다 울면 안 된다.
0: 아니 피터 씨는 어때요? 피터 씨 좀 눈물이 있어요?
2: 잘 안 울어요. 네, 잘 안 울어요. 네.
1: 그럼 태어났을 때 우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우시나요?
2: 아니요, 아니요. 그 중간중간에. 아니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매일은 아니에요.
4: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는 법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기제라고 하거든요.
0: 울고 싶을 땐 한번 울고 나면 울어도 네. 괜찮아지는 경우도
5: 있어요. 저가 어렸을 때도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맞아요. 듣고 살았었어요.
1: 맞아요. 많이 울면 중요한 거 떨어진다.
0: 맞아. 맞아. 너 이 녀석 중요한 거 똑 떨어진다. 막 이렇게. 근데 뭐 우리 종태는 지금 뭐 하루에 세 번씩 우는 거 같은데.
5: 자기 감정을 적절한 말로 잘 표현을 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감정의 어떤 감정 지능 혹은 정서 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해요. 근데 그런 게 잘 발달하지 않으면 점점 감정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고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다가 한 번에 빵! 또 혹은 엉뚱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빵! 이렇게 터져서 분노 조절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0: 아,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2: 제가 언제, 원래.
0: 원래는 X였어요. 아, 아니,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2: 생각해보니까 저번 주에 왕산암 먹거든요. 난 10분 계속 울었어요. 아, 근데 조금 그 영국 신사 마인드로 오열은 하지 않았어요.
0: 눈물 한두방울 정도.
2: 네, 콧물하고.
0: 아, 콧물하고. 와, 근데 진짜 남자는 남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영국 신사 울면 안 돼. 이런 말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아이를 가두는 언어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4: 아들한테는 특히 왜 용감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또 딸들은 뭐 예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이런 칭찬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가두죠.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제 월경 시작하면 사실 그 전에 좀 신나게 놀았던 애들도 그렇게 과격하게 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0: 맞아,
4: 되게 많아요.
0: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2: 그러니까 영국에도 딸한테는 princess, beautiful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아들한테는 뭐 big strong boy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 10대 되면 Take it like a man. 어려운 상황은 남자답게 받아들여. 남자답게 참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부담될 것 같긴 해요.
0: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우리 공주 너무 이쁘다. 공주님 막 저는 맨날 둘째 딸한테 공주님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맨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독이 될까요?
5: 말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걸 계속 특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부끄럽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좀 커요.
1: 저도 이제 남자 조카가 있는데 아 유아야 남자가 손을 잡아줘야지 남자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0: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남자 손을 잡는 것보다 남자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게

0: 저는 사실 아직은 좋거든요. 그럼 이걸 그렇죠. 이걸 내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네가 먼저 잡아.
0: 네가 잡아. 너는 기다리지만 이렇게. 해.
2: 뭐 네가 먼저 잡아는 아니고 네가 잡고 싶으면 잡아도 돼.
0: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잡고 싶으면 먼저 잡을 수 있다.
2: 근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잡으면 좀 내 마음은 아닌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걔가 가버리면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 잡아야지.
3: 네,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혹은 남자를 도망가게 한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0: 고정관념이요 진짜?
3: 요즘은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 여자 아이들이 먼저 대시하는 경우도 옛날보다 훨씬
2: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3: 그게 당당하고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그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누가 먼저 손을 잡니 그리고 이제 그 열려 있는 마음 하고는 다르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여전히 이거는 남자의 역할이야 이건 여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0: 그리고 또 많은 집들이 아빠와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 경우 육아를 거의 다 하는 경우가 훨씬 또 많긴 또 하더라고요.
5: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랑 뭐 가족들 필요한 물품 구입 뭐 장 보는 것 같은 건 제가 하고 이제 저희 안사람 종태가 뭐 청소 설거지 빨래 아기들 등하원 뭐 알림장 확인 뭐 가정통신문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신랑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바깥 양반으로 있고 저희 안사람이 그런 일들 하고 저희는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랑도 맞아요. 완전 만족하고.
0: 아니 그리고 정말 분담만 잘 돼서 각자 잘하는 것만 잘 나눠지면 사실 누가 바깥 일을 하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아. 맞는 거니까.
5: 주변에서 좀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4: 맞아요. 그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한다고 하면 와 좋다 부럽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0: 집안일이 더 어렵잖아요.
4: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뒤로부터는 뭐 하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0: 안녕. 현준 씨가 정말 1분만 얘기해도 다들 막 어우 난 못하겠다 손살에 친다는 우리 살림하는 아빠 문효준 씨의 리얼한 일상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아침인가 봐요. 궁금해. 아빠가 육아하는 일상 진짜 본 적이 없어서.
2: 아침 챙기시나 보다.
0: 7시.

0: 아, 엄마, 남, 아, 아내분.
1: 아빠도 안 먹어? 11년 차 전업주부 문현준입니다. 이제 결혼 전부터 본인이 이제 내 자녀를 낳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꿈을 이루려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은 집에서 양육과 가사 일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2: 나는. 네, 안녕하세요.
3: 잘 가.
1: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바깥양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별에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럼 이걸 느껴봐. 이렇게 예뻐.
1: 가사 노동을 이제 아빠가 전담을 하느냐, 누군가가 그런 물음을 던지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납득시켜야 되고, 저 혼자서 그 이제 남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성 양육자로서 어떤 엄마만의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사회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출산 전에 맘카페도 이제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었고, 조리원 동기, 그리고 문센 동기, 그리고 어른이지 엄마 동기, 이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저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립 상태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되게 외로웠었죠.
0: 보통 뭐 출산, 그러니까 출산이랑 조리원은 다 여자들이 맞네.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밖에. 근데 스케줄표만 봐도 굉장히 탈탁하게 네,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4: 손길이 정말 야무지세요.
1: 체력적으로 더 우인 사람한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는 그 과정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5: 근데 요즘 영국에도 Stay at Home Dad 그 타이틀가 많이 있는데 한 15만 명이 하고 있고
0: 엄청 많네요.
5: 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일하면서 육아도 도와준 하이브리드 데드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 그냥 he's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진짜 최고의 팀 플레이인 것 같아요. 하고 너무 멋진 아빠인 것 같아요. 네.
4: 저처럼 이제 바깥 양반이라고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6: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별이 아닌 이제 상황이나 아까 능력, 뭐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인가를 결정하는데 훨씬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0: 아, 근데 전업 지금 11년 차시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뭐 살림 만렙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카페 가입이 안 된다.
1: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같은 집단 안에서 좀 위안받고 싶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커서 막 맘카페도 가입하고 뭐 이제 제가 그 출산을 안 했으니 조련 동기도 없고 이러니까.
0: 조동찼네요. 네.
1: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저도 체력이 바닥났는데 남은 이제 설거지라든지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이 장난감들을 뒤처리해야 될 때 그때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역할은 그 둘 중 체력이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0: 아, 이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체력이 되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 왜 엄마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은 이유는 체력이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런 건데 너무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4: 진짜 네. 저도 육아하면서 이거는 뭔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성별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그 에너지 총량의 문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6: 체력 뭐 엄마가 좋은 사람도 있죠.
4: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둘째는 5분 만에 낳고 산책 갔어요.
0: 아, 진짜 최고네요. 최고네요. 네. 누구든 간에 어쨌든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셋째가 최근에 유치원 졸업하면서 뒤에 장래희망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좋은 아빠라고 썼어요.
0: 어떡해. 너무 진짜 감동이다. 밝게 지금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6: 네. 요즘 육아휴직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0: 맞아요.
6: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그 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내
0: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6: 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성 역할의 뭐 유연함은 뭐 삶의 유연함으로 당연히 이어지고요.
0: 자, 이번 카드는 자 꿈입니다. 자, 요거를 전 이제 현주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아들이 나 유튜브 할래. 하거나 딸이 나 격투기 선수 할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3: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랑 그 다 같이 지금 유도랑 주짓수를 같이 수련하고 있고.
5: 와, 같이. 네.
3: 그래서 오히려 유도를 하고 싶다, 뭐 주짓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원해주고 싶은 느낌?
0: 저는 요거를 우리 피터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4: 맞춤맨.
0: 맞춤맨.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딸이 격투기.
0: 딸이 격투기, 아들이 유튜버.
5: 굳이요?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격투기든 다칠까봐 그래서 좀 약간 말릴 것 같고. 근데 여자니까 더 그쵸, 약간 다치면. 여자애가 굳이 격투기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영국에서도 요즘 축구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많이 이끌고 있어요. 여자 대표팀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자 축구 선수까지는 오케이.
0: 오케이. 네네네. 오픈 마인드. 아들이
5: 뷰티 유튜버. 같이 생각해보자.
4: 맞춤해.
0: 고민이 많으시네요.
7: 처가에 가면 제가 이제 설거지 하려고.

0: 하려고 하면 장모님께서 사위 하지 마시 말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저희 사위 왜 그러나?
2: 저희 사위 왜 그러나?
0: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요리하고 하는 게 남자 셰프들이 정말 엄청나게 전성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별과 직업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한을 안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인 것 같아요.
1: 저도 우미가 뭐 나중에 어떤 꿈을 가져오든지 여자애가 왜 그래? 막 이런 편견 안경 싹 벗고 그냥 아이의 눈 맞춰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지금은 그런데 좀 지켜봐야겠죠?
2: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성별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자신만의 색깔로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1: 오, 멋지다. 어우, 잘하네요.
3: 손이 아주 좋은데.
1: 남친인 것 같아요.
3: 그렇죠.
1: 그렇죠. 남자 드레스 코트. 왜 아무진 것 좀 보세요. 진짜 근데 잘한 느낌이 나요.
3: 멋있다. 멋있네요.
4: 안녕하세요. 금북초등학교 5학년 4반 홍승아입니다. 1학년 때 취미반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선수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0: 남자친구구나.
1: 아, 남자친구가 발레를.
2: 안녕하세요. 저는 낭민초등학교 3학년 이유입니다.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1: 이 친구는 여자친구인 거죠?
3: 호수라는 여자친구고.
2: 엄청 많이 보러 가. 호두가기 인형만 5번 정도 먹고.
4: 우와, 진짜.
5: 일단은 달리기가 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스윙 돌릴 때 이제 칠 때 팔 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팔 실험할 때 이겨서 좀 좋아요.
6: 여자애가 무슨 야구를 해라고 약간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7: 남자아이들도 자세를 교정하고 이러는 데는 좋은 것 같다고. 발레는 안에 근육들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오히려 그랬는데요.
8: 시작! 엉덩이! 여덟, 아홉, 열!
9: 어디 안 들려!
5: 선수반 할 때 이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니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알맞은 타이밍에 언니가 3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처가 아물었어요.
1: 이건 여자아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4: 그렇죠, 같이.
3: 흥성팀이 되는 거잖아요.
6: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은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투수로 올라갔는데 이제 제구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포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운드에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하고 이제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견하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 작년 12월 28일 굉장히 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작품은 풀피리 요정. 아주 대단하게 해냈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무대도 그렇게 설 수 있었고.
7: 아, 이거 해야죠. 본인이 행복하면. 아, 저는 본인이 원하는 걸 시키고 싶어요. 본인이 소질이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거.
6: 야구를 이제 단순히 잘 하기보다는 야구를 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5: 얘들아, 야구는 성별이 상관없으니까 바로바로 하러 와. 기다릴게.

0: 야, 근데 승하 선수 투구할 때 그 표정 보셨어요?
1: 카리스마.
0: 오, 저는 완전 지금 승하 선수한테 입덕했습니다. 제가 1호편 하겠습니다.
2: 그리고 또 발레 나오니까 네. 옛날 그 영국 영화 빌리 엘리엇 보셨죠?
1: 유명하잖아요.
2: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발레 하게 됐어요, 영국에.
3: 왜 여자애가 야구해? 이런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0: 하지만 이제 아이들 또래 사이에서도 뭐 그건 여자 거야 뭐 이런 걸 좀 빨리 또 배워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노력을 해도 사회에서 또 습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은 뭘지 알려주세요.
4: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친구들처럼이야. 남자애들 좀 축구 좀 해봐. 나가서 쉬는 시간에 앉아만 있지 말고 책 읽지만 말고 나가봐. 혹은 여자애들처럼 너 아이돌도 좋아하고 예쁜 옷 좀 입어봐. 이 말이 진짜 아이들한테 되게 더 큰 상처가 걔네들보다 내 부모가 더 미워.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또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인정해주고 또 먼저 중립적인 말들을 써주는 것, 언어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2: 그 부모의 첫 반응은 진짜 약간 골든타임인 것 같네요.
4: 정말로
2: 네.
4: 그렇습니다.
2: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보다 호기심하고 오픈마인드로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 뷰티 유튜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아들아.
5: 진짜요? 네, 진짜요? 말해줬는데 이거 뭐예요?
2: 해도 돼요. 네. 또 하나 배우네요. 네네.
0: 자, 오늘 마지막 카드는요. 이렇게 보니까 빈칸이에요.
2: 어?
0: 자, 이거는 뭐죠?
6: 그거는 네. 내 아이의 이름.
0: 내 아이의 이름.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 아이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7: 성별 대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0: 아이 이름을? 제 딸이 약간 관종이라 이름 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첫째 아이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그럼 둘째가 좀 서운하니까 이게 이름이 딱 한자만 다르니까 여기 또 애들끼리 싸워요, 여자애들이랑. 네.
1: 이렇게 잘만 쓰면 되는구나.
0: 이렇게 해서 문테리, 문엘리 이렇게. 네, 이렇게. 문테리가 사실 그 미스터 션샤인 보다가 김테리 씨가 나와가지고 김테리처럼 됐으면 좋겠네 해서 테리를 했는데 한자를 그 의미를 넣으니까 클테의 이로울이에요. 크게 뭔가 좀 이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를 넣은 거고 엘리는 그냥 엘리예요. 한자 없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7: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이름의 뜻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이라는 게 결국은 부모님이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지를 그런 어떤 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우리는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여자이다, 남자이다, 이거보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서도 이름을 좀 자주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좋죠. 그 스웨덴이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요새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한대요. 유치원에서. 여자아이 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2: 아, 무조건. 예.
0: 야, 그럼 선생님도 머리 터지겠네요. 이름 다 외워야 돼요.
2: 그렇죠.
0: 이름 외우는 게 일이거든요. 이름표 꼭 붙여야 돼. 선생님 힘들어요. 네.
1: 그러니까 막 약간 이제 스위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헤이 스위티.
0: 하연이.
1: 그러니까 하연이.
7: 이름으로 불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유한 나만의 존재가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0: 맞네요. 이름 불리면 참 기분 좋은데. 네,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휘터 씨?
2: 그 아들하고 딸은 거의 극과 극인데 그래서 당연히 성별로 100% 나눌 수 없잖아요. 그쵸. 그거 다시 느꼈고 영국에는 always be true to yourself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 자신에게 항상 솔직해라. 네,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뭐 숨기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 안 맞춰도 되고 애들은 항상 원하는 대로 너답게 해라. 그래서 아들은 아빠는 늘 사랑해줄게. 똑같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1: 아빠 네. 발레해도 돼요?
2: 발레해도 돼요. 해도 돼요.
5: 뷰티
2: 이제 100%. 이제 진심. 뷰티 유튜버도 해. 동시에.
5: 어떻게 해도 돼요.
1: 저도 진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성 고정관념을 진짜 많이 발견했고 진짜 일상에서도 엄마도 무거운 캐리어를 잘 옮기고 뭐 아빠도 우리 밥을 잘 차려주고 이런 진짜 다양한 모습들 유연하게 우리가 좀 가족 안에서 생활해야겠다. 저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넓은 꿈, 많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7: 너무 무거운 건 종태씨 시키고.
1: 근데 사실 제가 더 잘해서.
0: 네, 현진 씨는 어떠셨어요?
8: 네,
3: 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노답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4: 여자애가, 남자애가 이런 수식어를 좀 빼고 그냥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겁니?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그 아까 빈칸에 이제 아이들 이름도 좋지만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너답게, 나답게. 사실 영어로 하면 to be yourself잖아요. 성교육이 사실은 나답게 사는 법,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자나 여자라는 틀에 갇혀서 자신의 빛을 자꾸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그대로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튤립은 튤립이라서 예쁘고 장미는 장미라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하고 좋아하면 아이는 정말 자기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자, 오늘 내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내 안의 고정관념과 함께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바로 좋습니다.
2: 저는 남자는 춥고 아빠랑 가야지 라는 말 이제 제 인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3: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집사람. 오늘 보러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7: 저는 여자는 운전을 못해. 저 운전 잘하거든요.
2: 오, 바이바이.
4: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
1: 저거 진짜 좋아하셔. 여자는 자거로 선해야지. 이런 편견. 안녕입니다. 에이, 안녕.
0: 좋아요, 좋아요. 저도 할게요, 그러면.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 안녕입니다. 여자는 뭘 조심해요.
1: 맞아.
0: 적발해, 적발해. 자, 이렇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보다
8: 나답게,
0: 너답게.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쭉 우리답게

0: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3: 점프! 크로스!
4: 보지 말까?
5: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했어? 던지고
6: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7: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8: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9: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10: 이게 뭐야?
2: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11: 상담원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티차인 가스프로 물론 인덕션도 오케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대용 프라이팬 충청
12: 암도 간병도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상해 수술 입원까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이 보장들을 따로따로 준비하시려면 부담되신다고요?
13: 뭘 걱정하세요?
12: 이제 보험 하나로 이 모든 보장을 전부 보장받으세요.
14: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15: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4: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5: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6: 네, 평생이요.
1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4: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6: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12: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에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0: 건강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 네, 평생이요.
2: 그리고 간병비도 걱정되시죠?
1: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늘 걱정되는 암과 간병은 물론 뇌, 심혈관 질환도 보장하면서 질병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0: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떻게?
1: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2: 암, 간병, 뇌심혈관 질환의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까지 보험 하나로.
1: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 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3: 간병인 사용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은 최초 1회안. 질병수술급여금은 동일질병당 1회안. 입원급여금은 120일 한도.
4: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5: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6: 하루에도 그만두고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5: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7: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8: 위하여!
9: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10: 이제 소문이 다 났어. 포차가 일냈다고.
11: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12: 간식 먹자, 간식.
13: 얘들아.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이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지.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야.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4: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학생 화이팅!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좀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3: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3: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4: 스타 셰프 이재훈의 손을 거치면 밋밋했던 집밥도 특별해진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올 땐 너도 나도 찾게 되는 얼큰하고 개운한 찌개 요리. 김치찌개보다 더 매력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레시피. 담백한 목살을 듬뿍 넣고 고추장 국물 제대로 낸 목살 고추장찌개부터 추워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시금치.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 건강은 영양 만점 시금치로 챙기자. 언제 식탁에 올려도 반가운 고소하고 향긋한 시금치 무침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6: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5: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6: 아, 반갑습니다.
5: 자, 날씨가 서늘해진 이런 날에는 뭔가 이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목살 고추장찌개를 셰프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재료를 한번 볼까요?
6: 자, 재료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목살이 준비가 되었고 네. 그리고 감자, 네. 애호박, 그리고 양파, 대파, 그리고 고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호박 같은 경우는 없으시면 또 생략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고춧가루, 네. 고추장, 간마늘, 간장, 그리고 까나리 액젓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볼에 쌀뜨물까지 준비했습니다.
5: 자, 이렇게 푹 끓여서 고소한 고기 맛이 녹아든 찌개 국물 맛은 정말 대박인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목살 고추장찌개 시작해볼 텐데요.
6: 네.
5: 자, 일단 재료부터 손질하겠죠?
6: 네, 재료 먼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채소부터 네. 먹기 좋게 한번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감자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살짝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네. 좀 먹기 좋게 좀 썰어내 보겠습니다. 좀 듬성듬성 썰어주시고.
5: 네. 근데요, 오늘 고추장찌개에 네. 이 첫

0: 번째 재료, 이 감자를 썰고 계신데,
1: 네.
0: 첫 번째 재료 썰때 이렇게 보면은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1: 네네네.
0: 다른 재료들도. 오늘 약간 큼직큼직하게 썰시는 이유가 뭔가요?
1: 너무 작으면은, 감자 같은 경우는 또, 익히다 보면은 금방 네. 또 바스러질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좀 덩어리를 좀 크게 네. 좀 해주시고요.
0: 바스러질 수 있으니.
1: 네. 근데 또 바스러지면 바스러진 또 나름대로 또 맛이 또 있어요.
0: 맞아요.
1: 훨씬 더 감자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되직해지고 그리고 더 찐득해지는 맛이 있겠죠?
0: 맞아요. 고추장찌개는 약간 그 찐득한 맛이 또 그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죠.
1: 맞아요. 그리고 애호박도 이렇게 네.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이게 굉장히 또 푹 익었을 때는 부들부들하면서
1: 맞아요.
0: 달큰한 맛도 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뭔가 서늘할 때도 있고 쌀쌀할 때도 있어요.
1: 맞아요. 지금 이제 온도차가
0: 예.
1: 일교차가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아요.
0: 고를 때는 진짜로 이렇게 약간 찐득하면서 걸쭉하면서 진한 얼큰한 국물이 생각이 나거든요.
1: 이 감자도 들어갔고 애호박도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0: 예.
1: 이게 약간 좀 감자엔 전분기가 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파도 약간 끓어지면서 농도가 조금 더 되직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마 지금 같은 날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겁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자를 요리에 사용하실 때
1: 네.
0: 물로 헹궈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헹구지 않네요.
1: 헹구지 않고 오늘은 약간 좀 제가 쌀뜨물도 준비했고
0: 예.
1: 감자가 들어가는 게 좀 녹진하고 좀 진한 느낌의 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감자 전분을 이용해서
1: 네.
0: 감자에 들어 있는
1: 대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고추 고추까지 또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0: 아니 사실은 이제 새우비에서도 고추장찌개가 종종 나와요. 근데
1: 네.
0: 여러 가지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1: 네.
0: 근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1: 네.
0: 분들이 그만큼 좋아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1: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지금 같은 날씨 특히 그리고 이런
0: 네.
1: 찌개 같은 경우는
0: 네.
1: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캠핑이나 이런 데 또 많이 가잖아요.
0: 맞아요. 가을철에
1: 네, 가시면
0: 네.
1: 이 야외에 가가지고 이 코펠 같은 데다가
0: 예.
1: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냥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이 고추장찌개 밥만 말아 먹어도 맛있잖아요.
1: 맞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 필요가 없고.
0: 네.
1: 자, 이제 그럼 목살을 한번 좀 썰어보도록 할까요?
0: 그럴까요?
1: 네.
0: 자, 오늘 목살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1: 네.
0: 목살은 이제 기름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오늘.
1: 맞아요. 그런데 목살이어도 좋고.
0: 네.
1: 아니면은, 약간 나는 좀 기름기가 있는 것들이 좋다. 라고
0: 네.
1: 하시는 분들은 뭐 삼겹살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나는 고기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 네?
1: 참치 같은 거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0: 본인 기호에 맞게끔. 자
1: 그리고
0: 예
1: 이렇게 넣어서 한입 크기로 좀 썰어놨습니다.
0: 저는 집에 다리살이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리살
1: 네.
0: 넣어도 되나요?
1: 좋죠. 다리살도 너무 좋고
0: 예.
1: 고기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다 넣으셔도 좋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손질은 끝이 난 것 같고요.
0: 네.
1: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양념을 한번 제가
0: 네.
1: 살짝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0: 양념을 볶는다고요?
1: 네.
0: 자 그럼 한번 볶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볶아서
1: 네. 자 제가
0: 네.
1: 일단 불 살짝 좀 줄여준 다음에
0: 네.
1: 기름을 살짝 두르고
0: 뭐 양념을 볶는 과정은 몇 번 봤지만
1: 네.
0: 양념을 볶게 되면 어떤 점이 더 맛있어지나요?
1: 일단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볶을 건데
0: 네.
1: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볶을 거예요.
0: 네.
1: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이 좀 칼칼한 맛은 있지만 그냥 또 쓰게 되는 것보다 볶게 되면은
0: 네.
1: 볶지 않을 때 약간 좀 텁텁한 맛이 있거든요.
0: 맞아, 고춧가루는 약간 난리도 있어요, 가끔. 그렇죠?
1: 그런 것도 있고
0: 예.
1: 그리고 이렇게 살짝 고추장, 고춧가루를 볶게 되면 훨씬 더 개운하고
0: 예.
1: 또 그리고 텁텁한 맛을 많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고추장, 고춧가루를
0: 예.
1: 살짝 좀 맛있게 볶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돼지고기를 살짝 한번 볶아줄게요.
0: 이 상태에서?
1: 네, 살짝만 조금만 더 볶다 보면
0: 예.
1: 고추장도 볶다 보면은 고춧가루랑 볶아주다 보면 훨씬 더 풍미도 좋아지고 텁텁한 맞아. 맛도 사라지고
0: 그래서 왜 그냥 고추장도 맛있긴 하지만 볶은 고추장이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뭔가 이제 같은 재료도 어떤 조리 과정을 통하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볶다 보면 약간이 이제 아까 들어갔던 기름이 살짝 있는데 이 기름에 고기를 볶게 되면
0: 네.
1: 이제 그냥 볶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되는 거죠.
0: 그러게요. 혹시나 모르도 고기에 누린내도 잡아질 것 같고요.
1: 맞아요. 광희 씨가 이제 선수 다 되셨네요.
0: 진짜로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다 셰프님들이 알려주신 거죠.
1: 네.
0: 우리 선생님들께서.
1: 네. 이렇게 네. 이제 고기가 준비가 조금만 더 볶아볼게요. 왜냐하면 네. 고기도 완전히 다 볶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넣게 되면은

0: 고기 약간 누린내가 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고기는 완벽하게 다 볶아준 상태에서 나머지 재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 불 세기는 어느 정도로 하셨죠?
0: 지금 저는 한 중불 정도로 너무 센 불로 하다 보면
1: 탈 수 있으니.
0: 탈 수도 있고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이 탈 수 있으니까 예. 중불 정도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 확실히 이제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를 한번 볶으니까 네. 뭔가 말씀해주신 어떤 고추장에 고춧가루의 풍미가 확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0: 바로 앞에 있는데도 향이 충분히 지금 나기 시작하죠?
1: 맞아요.
0: 자, 이제 어느 정도 네. 고기도 다 익었고 네. 이제 여기다가 저희 아까 준비해놨던 야채를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할까요?
1: 채소를 넣어볼 건데 네. 다 한꺼번에 넣나요?
0: 다 한꺼번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0: 찌개에 재료가 많아가지고 네. 벌써부터 맛있어질 것 같은데요.
1: 확실히 이 찌개는 재료가 푸짐해야 돼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1: 이 건더기 건져먹는 재미가 또 찌개인데
0: 네. 그렇게 지금 됐고
1: 예.
0: 지금 고추는 지금도 한번 넣고 마지막에 한번 더 넣을게요.
1: 네. 반반해서
0: 잠깐만 넣어. 초반대도 좀 살짝 넣었고
1: 네.
0: 이렇게 살짝 한 번만 그 볶아준 상태에서
1: 예. 다른 채소들도 한번 볶아주네요, 이렇게.
0: 가볍게 한번 볶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준비되어진 오늘 물이 아니라,
1: 네.
0: 오늘은 제가 쌀뜨물을 준비했거든요.
1: 네.
0: 쌀뜨물을.
1: 당연히 쌀뜨물을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일반 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수하고, 그리고 농도도 더 되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선생님, 몇 번째로 네. 걸러진 쌀뜨물인가요?
0: 첫 번째는 약간 먼지 같은 거라든지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
0: 첫 번째 쌀은 가볍게 한번 씻어주시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물 사용하시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네. 넣으시면 이제 자박자박하게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
1: 네.
0: 처음에는 센 불로 한번 좀 끓여주세요.
1: 처음에는 네. 센 불로 푸르르.
0: 한번 끓고, 끓기 시작하면은 네. 불을 줄여가지고, 10분 정도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간을,
1: 네.
0: 또 한국 사람들 마늘 빠지면 섭섭하니까,
1: 그렇죠.
0: 마늘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도 살짝 좀 넣어주시고, 간장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약간의 까나리 액젓을 넣어가지고, 감칠맛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 오, 까나리 액젓이 들어감으로써
0: 네네네.
1: 감칠맛이 더 배가 되겠어요.
0: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저희 한번 팍 한번 끓을 때까지 한번 끓여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한번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셰프님, 지금 네. 맛있게 이 고추장찌개가 네. 끓고 있는데요.
0: 네.
1: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이렇게 조금 쌀쌀해질 때 이런 찌개가 맛있잖아요.
0: 맞아요.
1: 셰프님은 언제 이렇게 고추장찌개 많이 드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고추장찌개 있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고추장찌개 있다는 거를 한 20살 때쯤에 고추장찌개가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전에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된장찌개는 아닌데 고추장찌개라는 거는 좀 생소했었거든요, 초반에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고추장찌개의 매력이 뭘까요?
0: 일단은 뭐 고추장 하나만 있고 돼지고기만 있다면
1: 네.
0: 그리고 부가적인 반찬들이 있으면 정말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1: 예.
0: 저는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유학 생활할 때 다른 한국 재료들을 살갈 수가 없잖아요.
1: 예.
0: 그래서 고추장만 하나 큰 걸 사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물 넣고 돼지고기하고 감자 같은 건 있으니까 그거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약간 향수를 달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리고
1: 그렇죠. 사실 다른 채소는 구할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고추장만 넣고 끓여도 그냥 뭐 기본적인 맛은 나오니까.
1: 맞아요. 근데 지금 조금 제가 평소에 먹던 고추장찌개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게 향이 조금 더 깊은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액젓도 들어갔고 그리고 한번 저희가 볶았잖아요.
0: 살짝 그래서 풍미도 훨씬 더 좋아졌을 네. 거고 그리고 액젓이 들어가가지고 감칠맛 같은
1: 맞아요.
0: 훨씬 더 많이 느껴질 겁니다.
1: 향부터 정말 진한데 자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자 한번 뚜껑 열어볼까요?
0: 열어볼까요 그럼요? 그럼 뚜껑을 네. 조심해서 한번 살짝 불을 줄이고 살짝 이렇게 한번 열어주고
1: 이야 평소보다 정말 향이 진하네요 선생님.
0: 네네. 자 이렇게 나왔고
1: 예.
0: 그럼 접시에 한번 제가 옮겨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자 그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고추는 이따 옮겨 담고 살짝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1: 야 정말 건더기가 푸짐하네요 선생님.
0: 아까 제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1: 예.
0: 야, 이게 너무 맛있겠네요.
1: 그러게요.
0: 네.
1: 사실 이 고추장찌개 하나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밥 한 네. 공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0: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1: 예.
0: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1: 그리고 목살이 들어가서 국물도 굉장히 또 고소하고 진하겠어요.

0: 들어갔어요.
1: 그리고 이 들어간 채소의 어떤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익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여기다 버섯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
1: 예?
0: 뭐 냉장고에 있는 뭐 어떤 재료들 다 넣으셔가지고
1: 맞아요.
0: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추 같은 것들이 몇 개 좀 있어서
1: 예.
0: 조금 이렇게 토핑으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올려만 주면 맛있는
1: 네. 자,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목살 고추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목살 고추장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한입 크기로 썰고 애호박은 길게 4등분한 뒤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한입 크기로 썰고 대파, 풋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돼지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식용유를 두른 뒤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넣어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먼저 볶아주면 텁텁함이 없어져서 국물 맛이 개운해져요. 손질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쌀뜨물, 다진 마늘, 국간장, 까나리 액젓을 넣어 끓어오르면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풋고추와 홍고추를 올려주면 목살 고추장찌개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0: 네네.
1: 요즘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이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그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 오늘 재료를 한번 볼게요.
0: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금치를 제가 준비했고요.
1: 네.
0: 그리고 간마늘, 그리고 간장,
1: 네.
0: 참기름, 깨소금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또 특이하게 제가 네. 꿀을 살짝 준비했습니다.
1: 네. 셰프님, 이 시금치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영양이 풍부해지나요?
0: 지금 먹기에 딱 가장 좋고요.
1: 예.
0: 그리고 이럴 때, 가을 이럴 때 약간 좀 뭐 음식 같은 것도 입에 좀 안 맞고 그럴 때
1: 예?
0: 이 나물 같은 거 들어가면은
1: 맞아요.
0: 여러 가지 것들, 뭐 철분이라든지
1: 예?
0: 칼슘이 너무 많으니까
1: 예.
0: 너무 좋은 채소 중에 하나죠.
1: 자, 뭔가 심플하지만 꿀이 들어가서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익숙한 시금치가 왔어요.
0: 네.
1: 항상 예전에 엄마가 이 시금치 먹으면
0: 네.
1: 이 뽀빠이처럼
0: 맞아요,
1: 흔들린다
0: 맞아요.
1: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0: 저도 되게 그 집에서 밥을 먹을 때
1: 네.
0: 항상 많이 먹는 채소류 중에 하나인데 왠지 또 초록색만 보면 괜히 또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하고
1: 맞아요.
0: 오늘 또 색깔도 또 맞추셨네요.
1: 아, 그러게요 또.
0: 네.
1: 자, 이제 시금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손질이 안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시금치가 보통 이제 뿌리 채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밑부분에
1: 예.
0: 이렇게 그 먼지들이라든지 흙
1: 예.
0: 같은 경우가 많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줄기 한 줄기 정도 이렇게 좀 따주시고
1: 예.
0: 그리고 깨끗하게 한번 셋 물로
1: 네.
0: 세척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이렇게. 이렇게.
1: 이 시금치는 우리가 뭐 김밥에도 늘 들어가고 뭐 시금치 반찬 항상 먹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시금치는 저도 처음 먹어봤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이질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었던 게 약간 달큰한 맛도 나요. 그렇죠?
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먹지만
1: 예.
0: 외국에서 그 양식당에서는 주로
1: 예?
0: 이제 그 시금치를 볶아가지고 스테이크 가니쉬로
1: 맞아요, 맞아요.
0: 먹거나 아니면은 크림 같은 거랑 섞어가지고
1: 네.
0: 크림 시금치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1: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찌개나 국에도 넣잖아요.
0: 그렇죠. 정말 활용도가 많은
1: 예.
0: 채소 중에 하나죠.
1: 맞아요.
0: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1: 네. 아주 신선하네요, 그렇죠?
0: 그렇죠.
1: 오늘 이 아래 밑둥은 사용 안 하나요?
0: 네, 밑둥은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1: 손질을 하시고
0: 깨끗하게 한번 손질을 한번 해주시고
1: 네. 자, 이렇게 해서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시금치는 깨끗하게 씻어서 혹시 모를 그 먼지라든지
1: 네.
0: 아니면은 그 모래 같은 것들을 다 세척해 주시고 난 다음에
1: 네.
0: 그 다음에 저희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0: 이렇게
1: 네.
0: 깨끗하게 손질이 됐네요.
1: 그러게요. 요즘은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정도만 헹구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자, 이렇게 시금치 손질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뭐 하면 될까요, 셰프님?
0: 자, 이제 그러면은 손질된 시금치를
1: 네.
0: 옆으로 갖고 와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1: 데쳐볼까요?
0: 살짝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살짝 한번 놓고 한 30초만 한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0: 제가 살짝만 조금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 채소 같은 거를 그 데칠 때 네. 약간의 소금을 넣게 되면은 네. 색상도 훨씬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도 살짝 배이게 돼가지고
1: 맞아.
0: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의 소금물을 넣고
1: 네.
0: 그리고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제 끓일 때는 이런 거 데칠 때는
0: 네.
1: 데칠 물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재료보다.
0: 재료보다는 좀 넉넉하게 해야지
1: 예.
0: 너무 적게 하다 보면 또 조리하다가 보면은
1: 물이 부족해서.
0: 부족할 수도 예. 있고 잘 데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1: 예.
0: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데쳐야 되냐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막 사골 끓이듯이 오래 끓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1: 예.
0: 한 30초 정도만.
1: 30초 정도?
0: 네.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은
1: 예.
0: 그 채소의 그 맛이라든지 향 같은 것들도 마냥 다 빠지게 되고
1: 네.
0: 식감 같은 것도 완전히 다 뭉개질 수 있으니까 대략 한 30초 정도만
1: 30초 정도만
0: 이제 살짝 한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3초가 됐으니까
1: 예.
0: 살짝 한번 빼볼까요?
1: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제 시금치의 향이
0: 네.
1: 올라와요.
0: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이거 시금치 같은 거 데친물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전 이런 거 집에서 마시기도 해요.
1: 네. 아무래도 또 몸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0: 그렇죠.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데친물 같은 것도 저는 네. 그 식당에서는 이런 채소 같은 것도
1: 쓰죠, 그렇죠.
0: 레스토랑에서 미국물로 쓰게 되니까
1: 예.
0: 이렇게 쓰게 됐고 이걸 한번 이제 씻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채소를 한번 살짝 물기를 좀 짜줄게요.
1: 예. 근데 저는 살짝 걱정인 게 이제 저희가 무침을 할 거잖아요.
0: 네.
1: 무침할 때는 이런 재료들에 있는데 물기를 완벽하게 좀 떴던 걸로 기억나는데 시금치는 네. 어떻게 되죠?
0: 너무 꽉 짜게 되는 것보다는
1: 예.
0: 살짝 이렇게 물기만 가볍게 좀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짜주시는 예.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너무 꽉 쪼이게 되면은 뭐 시금치 즙까지 다 이제 빠지게 될 수 있으니까
1: 예.
0: 이렇게 해서 가볍게 물기만 살짝 제거하는 정도
1: 네.
0: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맛있게 무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 네.
0: 처음에는 볼륨감이 되게 많았는데
1: 예.
0: 거의 한 단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거의 확 줄었죠?
1: 그러게요. 딱 한번 먹을 수 있을 정도, 한
0: 그렇죠?
1: 두 개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 나왔는데요.
0: 여기다가 이제 한번 네. 양념장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1: 자, 그러면은
0: 사실 이제 나물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0: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물로
1: 네.
0: 그 뭐 콩나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풍나물이라든지
1: 예.
0: 뭐 고추잎 나물 이런 것들 똑같이 양념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 다른 그 나물 무침에 활용해도 네. 좋다는 거죠.
0: 네. 한 스푼.
1: 마늘 넣고요.
0: 그리고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간장도 살짝 넣어주시고.
1: 간장 넣으시고.
0: 그리고 꿀 한 스푼.
1: 오, 맞아요. 아까 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0: 네.
1: 확실히 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0: 훨씬 더, 나물에 일단은 단맛과 쓴맛, 짠맛과
1: 예?
0: 고소한 맛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1: 네.
0: 한번 주시고.
1: 물론 이 나물은 그 채소 본연의 맛과 그리고 뭐 약간 담백한 맛을 많이 먹기도 하고
0: 네.
1: 그렇게 하지만 약간 단맛이 또 가미가 되면
0: 훨씬 맛있더라고요. 더 입에 예. 더 쫙쫙 달라붙죠.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이제 무조건 맛있을 거니까.
1: 그러게요.
0: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1: 야, 진짜 금세, 그 향이 진짜
0: 네.
1: 고소하면서 뭔가 달큰한, 약간 달큰한 향도 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마지막에 또 깨소금 있으니까.
1: 예?
0: 깨소금까지 더 뿌려가지고 더 맛있어지라고.
1: 야. 네, 이러면 시금치 반찬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쵸.
1: 자 그러면 셰프님,
0: 네.
1: 저도 워낙에 이 시금치를 좋아해서
0: 네.
1: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또 요즘 기력이 없거든요.
0: 그러니까 한번 크게 뜨셔가지고 한번 네. 드셔보세요.
1: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자 먹어볼게요. 오, 이야, 이제 뭔가가 저도 평소에 시금치 나물 많이 먹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 마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참기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꿀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단짠 그다음에 고소하면서도 속 쏘는 맛까지 있어서 너무
0: 맞아요,
1: 맛있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왜 꿀을 넣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
0: 음식의 맛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꿀 넣어서 나물 한번 버무려 보세요.
1: 예, 너무 잘 어울립니다.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시금치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시금치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금치의 끝부분을 제거한 뒤 물에 헹궈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과 시금치를 넣어 30초 정도 데치고 찬물에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시금치는 30초 정도만 데쳐줘야 영양 성분과 맛이 빠지지 않아요. 데친 시금치에 다진 마늘, 참기름, 진간장, 꿀, 깨소금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고 깨소금을 뿌리면 시금치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고소한 차돌박이로 진한 풍미를 더한 차돌 된장찌개부터 금세 만들어 바로 먹는 새콤매콤 배추 겉절이까지 감각적인 손맛이 돋보이는 스타셰프 이재훈의 최고의 요리비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4: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5: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 지금 상담만 받아도 찜기 및 전골냄비 포함 스탠냄비 6종 세트를 전부 다 드립니다.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작은 사이즈부터 찜기, 전골냄비까지 다양한 사이즈 총 6종의 깔끔한 스테인리스 냄비 개별 유리 뚜껑까지 포함 총 6종 11피스의 냄비를 전부 다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으셔도 스탠냄비 6종 11피스 전부 다 드립니다.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도를 아십니까?
1: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2: 와,
3: 이걸 대지의 수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의 수가 최후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1: 우와.
3: 15만 6천 평입니다.
1: 15만 6천 평이요? 예. 아, 미술관이 세 개 100만 장자 맞으신.
3: 그래도 가난합니다.
1: 아.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3: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0: 파시기도 하나요?
1: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할 것 같아.
0: 크게 뭐 잘못하신 게. 네.
2: 전혀 나쁜 남자 스타일.
3: 진짜요? 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라이.
1: 유쾌
0: 상쾌
2: 통쾌
0: 변빈 메이킹.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 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하늘에 제가 떠 있는 기분이에요.
1: 여기 와서 진정한 싸눅을 배우고 갑니다.
2: 김치 가.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1: 아니, 제가 마음이 드나 봐요. 이 코끼리는 3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대요. 이런 데서 오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태국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3: 다시 봐도 심장이 뜁니다. 절벽 위를 달리는 기차.
0: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찔해요 지금.
3: 오래된 교각 위로 아슬아슬 조마조마. 그렇게 어렵사리 다한 곳 신들의 정

0: 영혼이 숨어 있습니다.
1: 발을 넣자마자 애들이 몰려들어요.
0: 태국의 여름은 축제의 계절. 누군가의 말처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 와, 이 온마을의 축제 같아요.
0: 지나치는 누구라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곳, 태국으로 떠납니다.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태국 여행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로도 사랑을 받았죠.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로 태국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아유타야로 가볼까요? 방콕에서 1시간 남짓의 거리에 아유타야.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도시입니다. 1350년 타이족이 건설한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어딜 가든 환대가 넘치는 태국이지만 왠지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느껴지는 곳이죠. 아유타야 왕국의 역사가 남아있는 오래된 사원을 찾았습니다.
2: 여긴 프라뚜 헨깐 웰라라는 시간의 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아유타야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670년 전 치앙마이 출신의 라마티보디 1세가 짜오프라야강 삼각주에 아유타야 왕국을 세웠습니다. 당시 중국, 인도와 함께 아시아 3대 강국으로 불릴 만큼 위세가 대단했죠.
2: 아유타야 왕국은 북쪽에 살던 타이족이 남하하면서 세운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4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는데요. 번영을 누릴 시기에는 사원이 무려 400여 곳, 포장된 도로만 57km가 넘게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고대 도시였다고 해요. 서양 문명과 첫 번째로 조우했던 왕국도 바로 이 아유타야 왕국입니다.
0: 크메르 제국의 심장부 앙크르와트까지 정복했던 아유타야. 유럽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외국인 관리를 드릴 만큼 부강하고 개방적인 나라였지만 그 번영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 여기 보시면 불상들이 전부 머리가 잘려진 상태예요. 버마군의 침공으로 아유타야가 함락되었을 당시 버마군이 이렇게 잔혹하게 불상들의 머리를 다 잘라냈다고 하니.
0: 버마군은 부처님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불상을 훼손하고 금붙이를 떼내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2: 여기가 이 왓 마타 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버마군들이 침공했을 때 머리를 잘라서 땅에 구르게 놔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보리수나무가 올라오면서 불상의 머리를 떠받들어서 지금의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0: 탐욕과 분노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생명이 싹텄고 그렇게 불상을 품었습니다. 낮은 곳에 계신 부처님의 높은 뜻을 헤아려 봅니다.
2: 제 아내를 소개할게요.
3: 반갑습니다.
2: 제가 태국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옆에서 저를 지탱해줬던 그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사탕 발림하지 말라고.
0: 경찰이었던 아내는 다정하지만 강한 사람입니다. 덕분에 전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렸고 19년째 태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이번 여행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3: 네, ตรงนี้เป็นส

0: 저 물수 좀 보세요. 한 달 넘게 공 들여서 배를 꾸몄답니다. 정성으로 올리는 공약물이죠. 부처님 전에 밭을 양초를 싣고 부지런히 사원으로 갑니다. 드디어 사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1: 무겁다고 저 보고 좀 들라고.
2: 스님들이 사원 안에서 자기 수행과 불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3개월 동안 불경을 읽으려면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큰 양초가 아니면 3개월을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양초를 준비하는 겁니다.
0: 사실 과거의 이야기죠. 지금이야 전기 안 들어오는 곳이 없지만 관습처럼 양초를 올리고 모두가 이날을 기뻐합니다. 평소 느긋하고 온화한 사람들인데 오늘은 봉인 해제된 것처럼 흥이 넘칩니다. 교통경찰까지 신이 났네요. 백길 따라 발길 따라 행한 곳은 왓 라차도 사원. 내일부터 스님들은 3개월 동안 사원 밖을 나가지 않고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며 수행에 들어갑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탁발이 어려워 절에 머물면서 자기 수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불자들은 존경의 표시로 스님께 양초와 의복, 음식을 바칩니다. 산천 초목이 무성한 우기에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밟는 게 염려돼 외출을 삼가던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행사가 끝나고 공양간 보살님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우리가 절밥을 먹듯이 태국식 볶음국수, 팟타이를 만들어 나눠 먹습니다.
2: 야, 이곳엔 특이하게 팟타이에 망고가 들어갔는데요? 팟타이 좀 달고 느끼한 맛을 이 신 망고가 그걸 아주 싹 잡아줘요. 색다른 별미인데요?
0: 경건하고 거룩하기보다 즐겁고 유쾌한 축제. 구두의 길을 걷는 스님 덕분에 한층 더 나아질 세상을 그려봅니다. 아유타야 거리를 걷다가 달콤한 향기가 나는 가게를 만났습니다.
2: 이곳은 노띠 사이마이를 파는 많은 상점들이 모여있는 길인데요. 아유타야에서는 노띠 사이마이가 특산품이에요. 노띠 사이마이는 밀 전병에 솜사탕을 싸서 먹는 태국의 디저트식인 간식입니다.
0: 태국의 국민 간식 노띠 사이마이의 고향이 아유타야입니다. 설탕에 물과 기름을 넣고 녹이는데요. 휘저으면 설탕이 뭉치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다 시럽이 됐을 때 차갑게 식힙니다. 천연색소와 섞은 뒤 엿처럼 꾸덕하게 굳으면 철판 위에 올려놓는데요.
2: 양 넣어놔, 갑. 뜨거워요, 아직. 뜨거워. 많이 넣어놔, 갑.
3: 질라미.
0: 시럽 반죽이 달라붙지 않게 밀가루와 코코넛 기름을 바른 후 늘리기 시작합니다.
2: 지금은 국수 정도 면, 면발? 예, 그 정도 굵기인데 이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가늘어질 때까지 해야 된대요.
0: 밀가루로 만든 수타면은 탄성이 좋아 쭉쭉 잘 늘어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닥이 얇아질수록 반죽을 늘리기가 힘든데요.
2: 이제 바톤 터치했습니다. 너무 힘드신가요?
0: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지요.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타레를 만듭니다.
2: 와, 안 땡겨져요. 오, 제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와. 오. 이게, 보이세요? 제 머리 굵기보다 훨씬 가늘어요. 완성된 건데요. 이 정도로 가늡니다.
0: 이렇게나 얇아졌습니다. 입안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데요.
2: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솜사탕 맛 있잖아요. 그 맛에다가 땅콩가루가 좀 들어갔대요. 고소한 맛이 더 나요. 달면서도 고소한 맛. 네.
0: 한 봉지 작은 건 1,000원. 가득 담아도 3,000원 남짓입니다. 드림공이 아까울 정도로 싸죠? 전병에 싸서 먹는데 밀가루에 소금 타피오카를 섞고 향신료의 일종인 판단잎을 넣어 얇게 부칩니다.
4: 맛있죠?
5: 맛있죠? 맛있다.
2: 한국에 가본 적은 없는데.
5: I eat kimchi every day. 전 참긴 김치 가.
0: 다양한 맛의 전병을 골랐습니다.
5: Blueberry, Hokkaido, banana, and green flower.
2: 맛있다.
5: 맛있다.
2: 맛있어요. 우리 솜사탕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설탕 타래는 사르르 입에서 녹으면서 이 밀전병 맛이, 그래서 이 밀전병 맛이 중요한 것 같아요.
6: 빙콘디오 다이카.
5: 빙콘디오 다이카.
6: 아이 몰래.
5: 네.
2: 아유타야에 오시면 로띠 사이마이. 꼭 잊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0: 태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번영을 누린 아유타야 왕국. 그 경제적 기반은 짜오프라야 강이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수로를 따라 교역이 활발했죠.
2: 사디카.
0: 아유타야 상인들이 배 위에서 먹던 쌀국수가 있습니다.
2: 특이하게 밑에가 뻥 뚫려 있어요. 오. 여기가 아유타야에서 유명한 대왕 쌀국수 집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0: 50만 톤이 넘는 분수물자가 오갔습니다. 지금은 130km의 구간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기차 요금은 태국인 1,300원, 외국인은 4,000원을 받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를 기억하는 전쟁 유산으로, 주민들에게는 출퇴근과 등하교를 돕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열차가 방콕에서 출발하는 열차거든요. 방콕 근교에 가실 거라면 이렇게 한 번쯤은 열차 여행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차 타고 집에 가는 학생들을 만났어요. 남학생은 딱히 부정하진 않네요. 좀 마음이 있나 봐요. 몽글몽글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차여행. 어느덧 학생들이 내립니다.
1: 엄마가 마중 나왔어요.
0: 걸어오면 힘들까봐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셨네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 부모 마음은 어디나 같습니다. 드디어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섭니다. 철도 건설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이죠.
1: 본격적으로 지금 죽음의 계곡으로 열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래를 보고 있는데 아찔해요, 지금. 금방이라도 나무가 진짜 부서질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걸 견디네요. 와.
0: 80년 전 지어진 목조 교각 위로 절벽을 따라 부딪힐 듯 아슬아슬하게 궤도를 지납니다. 아주 외지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산이 높고 숲이 울창해 철도가 놓일 수 있는 길이 아니었죠. 전쟁의 광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 여기가 죽음의 철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인데요. 이 깎아지른 바위를 정과 꽃갱이만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와,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작업을 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0: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온 민간인들과 연합국 포로 25만 명이 동원돼 1년 반 만에 철도가 놓였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 부상과 풍토병으로 1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죠. 피와 눈물로 낸 길이었습니다.
2: 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อ่าวันจังไหนนะครับวันจังเมื่อสอดมาที่นี่ก็รู้สึกเป็นยังไงบ้างครับโอ้ชอบครับผมเป็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เนาะเป็นสถานที่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คือเรามาดูเนาะเป็นประวัติศาสตร์ที่เรามาแล้วเราภูมิใจครับเอาอีกเลยเอาอีกเลยเอาภูมิใจแล้วก็เจอพี่น้องที่เกาหลีเราดีใจสุดๆเลยครับเอาอีกเอาอีกเอาอีกผมก็อยากจะไปเกาหลีเหมือนกันครับเคยไปอยู่หนึ่งครั้งน่าอยากจะไปอีกครับผมขอบคุณครับ
3: I love Korean.
0: Sometimes it's hard. 불과 한 세기도 안 된 일입니다. 야망과 폭력의 시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이곳은 평화롭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1: 이거 뭐 신선놀음이 따로 없어요. 진짜 밀림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밀림의 왕 타잔.
0: 어느새 한낮의 햇살

0: 햇살이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이네요.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갈 참입니다. 여름에는 이런 곳이 시원하죠?
1: 쾌강이 한눈에 다 보여요. 경치가 진짜 끝내줍니다.
0: 깨끗하고 단정한 호텔이네요.
1: 베란다가 있어요.
2: 우와.
3: 우와. 우와, 좋다. 우와. View so amazing.
1: 경치 너무 예쁘다고. 아, 이렇게 발도 담그고 앉을 수 있구나. 오, 오, 오. 물살이 되게 빨라요. 와.
0: 돌장구 쳐본 기억이 언제인지. 비가 많이 내려 좀 혼탁해 보이지만 강물이 아주 맑고 깨끗했습니다.
1: 그리고 여기가 1박에 가격이 1200바 정도인데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한국 같으면 이런 관광지에 그 가격이면 정말 상상도 못할 가격이에요.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0: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밤에는 등불을 켭니다. 하룻밤 TV나 인터넷 없이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1: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내일 봬요. Today,
0: while the blossom... 젊은 날 마음 둘 데가 없어 이곳저곳 또 돌아다녔습니다. 소란스럽던 제 인생이 여기 와서야 고요해졌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오늘 밤, 제가 태국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날 아침 화해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에라완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에라완은 힌두 신화 속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흰 코끼리의 이름인데요. 일곱 계단에 걸쳐 쏟아지는 폭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답니다. 석회암이 녹으면서 에메랄드빛 물색을 띠죠. 방콕에서 멀지 않아 현지인들과 여행자들까지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1: 물 색깔이 예술이에요. 완전 빛이 세게. 이렇게 영롱한 빛이 어떻게 날까요?
0: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합니다. 안전요원들이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1: 지금 닥터피쉬를 하고 계시네요.
0: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유행했던 닥터피쉬, 가라루파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 오!
1: 발을 넣자마자 애들이 몰려들어요. 각질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제 살점을 띄어먹는 것 같아요.
0: 발에 붙어서 열심히 각질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좀 큰 애들은 따끔하고 아팠어요.
1: 이거 괜찮아요.
0: 우기라 비가 자주 내려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에 꽤 차가웠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던데요.
1: 물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옆에서 고기들도 막 같이 헤엄치고 있어요.
0: 나만의 낙원입니다.
1: 정말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4: 그럼 청량.

0: 느껴집니다. 태국이 여행자의 천국이라지만 정작 태국에서 밥벌이하며 살다 보니 이런 여유를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랜만에 한가치고 느긋한 시간이었네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을 떠나 이곳에 사는지. 저는 어질고 선한 사람들이 참 좋았습니다. 늘 웃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나죠. 팽팽한 삶에 익숙했던 저에게 느슨한 행복의 기쁨을 알려준 곳입니다. 바쁠 것 없는 여행. 천천히 숲길을 걷습니다. 나무에서 뭔가 채취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1: 와, 수액이, 고무나무 수액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페인트 같아요. 어디가? 깜랑 파마라이캅. 아.
0: 하루 동안 모인 수액을 통에 담고 계셨어요. 바닥에 굳은 고무까지 싹싹 긁어냅니다.
1: 프라마니 껍벤 깹 난 타올라이캅.
2: 페이능.
1: 띠능.
2: 띠능 굉장히 띠능.
1: 아, 로캅.
2: 띠능 혹몽 셋.
0: 고무나무 껍질에 흠을 내면 우유빛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라텍스예요.
3: 오, 진짜 나무에서 수액이 흘러나와요. 고무나무가 아니라 우유나무 같아요. 우유 같은 액체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엄청 신기해요. 오.
0: 한 방울 한 방울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힘든 작업이죠.
1: 저 강렉 나가 루스 배냥아이가
2: 강렉는 가 강렉는 뭔가 사원마 왜 사원 사원마
1: 올라가
2: 가 사원마 라고 기발리리리리 사원작 포마 니마 논
1: 올라가
2: 가 사원게 니마.
0: 미얀마 출신의 몬족 부부입니다. 태국의 고무 농장은 남부 지방에 많은데 미얀마와 접경 지역인 이곳도 열대 우림이 많아 고무 나무가 흔합니다.
1: 아니 약간 좀으로 갑.
2: 밑에 미와요. 용료이.
0: 모기 향입니다. 아.
3: 고무나무 숲이 모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 얼마 안 있었는데 지금 모기에 물린 데가 지금 수없이 많아요.
2: 본덕네 용료이.
1: 아. 야, 신기하네요.
0: 고무나무가 고온 다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애쓴 덕분에 네 통이나 가득 찼네요. 근처에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1: 오오 낙낙아 낙낙아
4: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0: 돌아와서도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굽기 전에 가공을 해야 하는데요. 수액에서 30%만 고무 성분이고 3분의 2가 물과 불순물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식초를 넣어 응고시켰대요.
3: 와, 벌써 두부처럼 굳었어요.
0: 태국은 세계 최대의 천연 고무 생산국입니다. 세계 고무 생산량의 3분의 1이 이런 분의 손끝에서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정전입니다.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불병 한마디 없이 온몸에 힘을 실어 고무를 폅니다. 힘들고 짜증날 법도 한데 여전히 웃는 얼굴이죠?
2: 딱 영이 만 수이 해 왕게 깨 만 해 아니 행너 영이 몇 배라니
3: 아오 이 탄성 보세요 오 와 성인 남자 두 명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야
0: 누군가의 운동화로 자동차 타이어와 세상 모든 고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5: 어디가? 아코니카.
2: 룩사오가.
3: 어? 룩사오로 가? 룩사오 아이 타올라이카.
2: 입성가.
3: 입성래요? 어 그럼 타이나 아이 타올라이카.
2: 삼가가.
3: 오. 서른아홉 살이래요.
5: 백망 나 백망 나가.
2: 남자.
5: 아 남자.
2: 아. 게임 끝나옴 게임 끝나옴 마 게임 끝나옴.
0: 아직 서른아홉밖에 안 됐지만 일 끝나고 손자 재롱 보는 게 가장 큰 낙이라는 톤 씨. 자랑할 게 있답니다.
2: 네.
0: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 매일 새롭고 신기한 일이 생기죠.
3: 어, 섰다, 섰다.
6: 아, 임마. 아, 임마.
2: 카몬.
3: 아니, 카몬.
2: 카몬, 갱기집.
0: 밥 먹고 가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태국 음식과는 좀 다르죠.
3: 팔라, 팔라, 군팔라야 가.
2: 아, 맘마. 아, 맘마, 맘마, 맘마.
0: 맘마, 깜짝 놀랐습니다.
3: 미얀마시도 거 파사 파마 뺀 맘맘 불러봤어. 오, 아이한테, 아이한테 밥을 줄 때 맘맘 이렇게 준대요. 한국에서도 맘마 먹자 이러잖아요. 오, 언어가 비슷해요. 맘맘.
0: 맛있어요.
3: 매운 카레 맛이에요. 태국 음식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민족들이 좀 맵게 먹는 것 같아요.
5: 그 삼랍 쿵팔라에 나가 사미 베냥아에 나가
2: 미 베냥 미디가 봄이다 동디라 디나 봄이지 봐 봄유디나 가오야 미디가 동디야
0: 살면서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들어도 자식들만은 이렇게 웃고 살라고 평생 일만 하셨던 부모님. 우린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보이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그려보는 시간. 이런 태국 여행 어떤가요?
3: 올드타운은 골목길을 구경하는 것도 한 재미예요.
7: 너무 재밌어요.
3: 너무 재밌어요. 무서워요, 정말. 오늘 제대로 목욕하는 날이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 아름다운 경치를 한번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8: 상담 완료 시 유니온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0: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더발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산더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4: 밤이르고 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5: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오랜만에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14: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15: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16: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17: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8: 아, 이 분위기?
19: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8: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7: 뭐야 이거?
18: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부터 격차가 두드러졌는데요. 신태희 기자입니다.
1: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 학점제. 하지만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는 달랐습니다. 전국 12학급 이하 소규모 일반고 231곳을 분석한 결과 학교당 개설 과목은 평균 25.8개였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아닌 일반고의 평균 29.3개보다 3.5개 적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듣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소규모 일반고는 고의 개설 과목이 평균 10개로 소규모 학교가 아닌 일반고보다 7.7개 적었습니다. 강원은 6.4개, 전북은 6개 차이가 났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줄어드는 겁니다.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에선 이 같은 보완책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한 학교는 소규모 일반고의 16.7%에 그쳤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아닌 일반고의 47.7%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도 적은데 이를 보완할 공동교육과정 운영에서도 격차가 나타난 겁니다.
2: 소규모 고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수할 거냐. 결국은 이제 온라인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것을 교통수단을 타고 가서 이제 이수를 하게 될 텐데요. 소규모 고교를 비롯한 이 취약 지역이라든가 취약 고교,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1: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올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2,284곳. 전체 학교 5곳 가운데 한 곳꼴입니다. 전남과 강원, 전북에선 소규모 학교 비율이 이미 4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4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전교생 60명 이하입니다.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면 중고등학교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고교 학점제가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오히려 키우지 않도록 공동 교육 과정과 온라인 학교의 접근성을 높이고 강사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학교 단위의 한계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스마트폰과 SNS에 과몰입한 청소년과 청년은 우울, 불안증을 겪을 가능성이 두배 넘게 높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900만 명을 분석한 연구진은 이용자를 오래 머물게 하는 플랫폼의 설계를 문제로 지목했는데요. 송성환 기자입니다.
3: 손가락 한 번이면 다음 영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잠깐만 보려던 짧은 영상이 새벽까지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4: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밤에 한 12시쯤 집에 오니까 그때부터 한 새벽 3시까지 폰만 보다 자거나 그래서 학교 가면 이제 쉬는 시간마다 졸죠.
3: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중독적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드니대 등 국제 연구진이 전 세계 25세 미만 900만 명의 자료를 종합 분석했더니 스마트폰에 과몰입한 청소년과 청년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2.27배 높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수면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각각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분석 결과 10건 가운데 8건은 디지털 기기 사용과 건강 문제 사이에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과몰입이 정신건강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25세 미만 우울증 5건 가운데 한 건이 하루 2시간 넘는 화면 사용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잃은 건강한 삶의 시간이 해마다 280만 년에 이른다는 계산입니다.
5: 디지털 미디어 문제를 하나의 어떤 질병적 수준 내지는 질병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중독적 사용과 관련된 국가 표준 진료 지침, 평가 지침, 치료 지침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만들어져야 된다.
3: 연구진이 주목한 건 사용 시간보다 끝없는 스크롤과 자동 재생, 맞춤 추천 같은 설계였습니다.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기업의 사업 모델과 느슨한 규제가 문제라는 진단입니다.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의 근거가 아직 불확실하단 플랫폼들의 반론도 결국 그 영향 데이터를 기업 안에만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그 데이터들을 공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놀이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히 안전한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3: 연구진은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독립 연구자들에게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차원의 국제 협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So online harms is a global issue and we need to tackle it as a global community. But also each country needs to do what it can to protect its children. Governments will use the powers available to them to protect their children, and that is a critical function of government.
3: 우리 국회에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7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주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정부도 연령별 가입 제한과 중독성 기능 제한을 담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 SNS 이용 안전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UBS 뉴스 송성환입니다.
0: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대출량이 연평균 3권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독서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8: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학교 도서관 대출량이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인선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의 1인당 연간 도서 대출량은 평균 26.5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등학생은 2.76권에 그쳤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대출량은 전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2024년 2.84권이었던 고등학생의 1인당 대출량은 지난해 2.76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컸습니다. 대전은 지난해 초등학생 1인당 대출량이 45.2권으로 가장 많았는데 제주와 전북은 10권대에 그쳤습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대출량 역시 대구는 1인당 11.9권에 달했지만 경기와 제주는 한 권대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이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입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9: 그렇다면 결국 방향은 학생들이 책 전체를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수능 제도를 바꾸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8: 교육부는 지난 7월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독서교육을 학교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독서교육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네, 이상으로 10월 5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2: 하루에도 그만두고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1: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3: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4: 위하여.
5: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6: 이제 소문이 다 났어. 포차가 일냈다고.
7: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8: 간식 먹자, 간식.
9: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1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긴 폭염 끝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명절 추석.
3: 잘 지내실 수 있는 준비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2: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손이 많이 가는 각종 전부터 생선찜과 고기 산적의 나물들까지 차례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수제로 만드는 기술자들.
3: 명절 때는 퇴근 못해요. 날 세야지.
2: 추석상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대표 음식 송편.
4: 2,000kg 나가 2,000kg.
2: 송편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떡 제조 기술자들.
5: 강원도선 그는 못 나는 송편.
2: 소를 넣지 않고 손으로 쥐어 모양을 내는 강원도식 못난이 송편은 기본. 소를 넣은 송편까지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4: 추석 당일날 전날 엄청나게 쪄야 되는 게 그게 더 관건이에요.
2: 명절에 빠지면 서운한 달콤한 디저트 한과. 차례상뿐 아니라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는데요.
3: 400개.
2: 산자부터 해서 유과 약과까지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
6: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 이렇게 쉬지 않고 끝날 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긴 연휴와 함께 찾아온 반가운 명절 추석. 그 대목을 잡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차례상 장만인데요.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많이 드는 차례상 때문에 요즘은 차례 음식 준비를 직접 하지 않고 전부터 산적 생선까지 필요한 음식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

0: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1: 미리 사서 막 이 다듬고 하는 거 그게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힘은 들돌고 값은 비슷하고
2: 어떻게 내 부모에게 내 조상님에게 바칠 음식을 사서 성의 없이 올리냐 그렇게 했었는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0: 과정은 좀 달라졌지만 정성으로 차례를 지내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차례 음식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술자들을 찾아 전주로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제사 음식, 명절 음식을 하고 있는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한 지는 지금 20년쯤 됐고요. 저희 작업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직원들이 출근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 시작이 늘 새벽 6시예요. 저희 동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동생은 지금 일한 지 몇 년 차?
4: 한 2년 됐어요.
3: 닮았나요? 우리 손님들은 거의 쌍둥이 같다던데? 언니 힘들다고 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0: 명절이 가까워져 오면 더욱 바빠지는 이곳.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포기 김치를 담는 거라는데요.
5: 제사 지내시고 나서 식사도 하실 겸 그리고 집안마다 상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0: 김치는 맛을 위해 배송날에 맞춰 당일 아침에 담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평소에 비해 주문이 수십 배는 늘어나는데요. 이에 맞춰 식재료 배송도 거의 매일 있습니다.
5: 오징어, 동태, 조기, 병어, 홍어.
6: 제사상에 홍어찜이 올라가요, 여기는.
0: 전라도 지역의 제사나 차례상에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식재료 홍어. 솔로 깨끗하게 겉을 씻어낸 후 칼집을 내서 준비해둡니다.
5: 쪘을 때 보기 좋게.
0: 상에 오를 생선들은 모두 찌는데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면 그늘에 하루 정도는 말려야 합니다. 동태전에 쓰이는 포를 뜨는 작업도 직접 하고 있는데요.
5: 먼저 머리 자르고 껍질 벗기고 내장 제거한 다음에 포를 뜨는 거죠.
0: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직접 하는 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5: 이렇게 가시가 있는지 남아있는지 다 확인해줘야 돼요. 어린애들이 생선 좀 먹다가 목에 걸리면 위험하잖아요.
0: 가시까지 골라낸 두툼한 동태살을 칼로 점여가며 포를 뜨는데요. 평소에 보던 동태전과는 모양도 크기도 좀 다릅니다.
5: 이렇게 살짝.
7: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5: 제사전은 좀 커야 돼요.
0: 동태포를 뜰 때는 2인 1조로 짝을 이루는데요. 한 사람이 포를 뜨면 다른 한 사람이 이걸 받아서 소금간을 한 다음 체에 널어줍니다.
5: 물기 빼주려고.
7: 아, 물기가 빠져야 돼요?
5: 네, 그래야 쫀득쫀득거리고 부칠 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간도 배고.
0: 보통 전은 당일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만들 동태전은 동태 16마리 분량, 그러니까 160장이 넘습니다.
5: 밀가루를 미리 묻혀놓으면 밀가루가 많이 묻어. 좀 딱딱해. 이게 바로바로 묻혀서.
0: 밀가루를 얇게 묻히는 것이 기술이라는데요. 이야, 이 소리 언제 들어도 맛있는 소리네요. 여러 과정을 거쳐 속은 부드럽고 겉은 쫀득한 동태전 완성입니다. 만드는 전 종류만 9가지, 그중 하나가 오징어전인데요. 오징어 하나로 2가지 전을 만듭니다.
8: 몸통은요, 오징어전에 사용하고요. 다리랑 귀는 동그랑땡에 사용할 거예요.
0: 모든 과정에는 밑손질이 필요한데요. 오징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척해 껍질을 벗긴 오징어 몸통에 미세한 칼집을 넣어주는데요. 촘촘하게 칼집을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5: 칼집을 이렇게 보내줘야 오그라들지 않고 부드러운 거예요. 양면을 똑같이.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오징어예요.

0: 손질이 끝난 오징어 몸통은 양념을 입히는데요. 간장의 주가 되는 달큰하고 짭조름한 양념입니다.
1: 양념이 마늘, 참기름, 소주, 국간장 다섯 장씩이 한 번에 한 번. 다섯 장씩 나와요.
0: 간이 좀 배도록 둔 다음 이건 역시 밀가루와 달걀 옷을 입혀 전을 부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통 통째 붙여내는 형태의 전은 처음 보는데요.
2: 우리처럼 이렇게 정통으로 몸통만 해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 전이 있는 줄도 몰라요. 뭐 오징어로 전 부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도 우리처럼 모양이 반듯하게 나오지를 못해요. 기술자가 없어서.
0: 그 기술은 바로 오징어 표면에 섬세하게 칼집을 넣는 건데요. 익혀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판판한 오징어 전을 위해 손목이 아프도록 칼집을 넣는 겁니다. 기술자들의 노력 끝에 부드러운 오징어 전도 완성입니다. 오징어는 몸통을 제외하고는 손질해서 삶는데요.
1: 전감으로 안 쓰거든요. 귀하고 발은. 그래서 그렇게 삶아서 다른 야채랑 넣고 둥그랑땡을 만들어요. 오징어 둥그랑땡이죠.
0: 번거롭기는 하지만 한 번 삶아내야 익히는 과정이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1: 저희는 다 저희가 만드는 거지 공산품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남는 발하고 귀니까.
0: 삶아서 갈아둔 오징어에 각종 채소 간 것까지 넣고 반죽을 하는데요. 찰기가 생길 때까지 치댄 후 소시지 같은 형태로 모양을 잡습니다.
1: 급속 냉동을 시켜서 그다음에 쓸 때는 내 벗기고 썰면 광이란 모양이 나와요.
0: 이야, 좋은 방법인데요. 작업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덕분에 동그랑땡 만드는 작업이 좀 수월해졌다고 하네요.
1: 집에서 조금씩 할 때는 손으로 빚어서 붙였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이렇게 말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발하게 된 거예요.
0: 모양을 잡은 동그랑땡 반죽은 그대로 냉동실로 직행. 급속 냉동해서 단단히 굳을 때까지 하루 정도 얼립니다.
2: 이렇게 랩을 벌리면은 랩을 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요.
0: 너무 단단하면 안 썰리니까 살짝 녹으면 썰어주는데요. 하지만 너무 녹으면 모양이 흐트러지니 빠르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3: 이거 잘라놓으니까 마트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데요?
2: 그래서 고객님들 안 사가시는 분도 계세요. 사다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동그랑땡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 그래요.
3: 그냥 사다가 한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네. 오해하시는구나.
2: 네.
0: 아하,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럴 법도 하네요. 하지만 동그랑땡 재료 손질부터 만드는 것까지 모두 작업자들의 손을 거친 수제입니다.
3: 보통 가정집에서는 뭐 제사상, 뭐 차례상 차리는 게 일이잖아요.
2: 큰일이죠.
3: 근데 그걸 매일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1: 그렇죠. 거의 매일 하죠. 결혼해서 부모님을 28년 동안 모시고 살았거든요. 저는 종부가 아닌데 시어머님 종부셔서 밥 먹으러 갑시다. 네.
0: 종갓집 막내 며느리지만 시부모님을 모시다 보니 1년에 제사만 10번 지긋지긋하게 음식 준비를 했는데 그게 직업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네요.
1: 모든 제사를, 제사며 명절 준비를 내가 다 해야 돼.
3: 근데 이제 그게 업이 됐잖아요.
1: 그어보고 틀려. 집에서 하는 것은 보상이 없어요. 이건 보상이 있어.
3: 돈을 버는 거예요?
1: 네. 그리고 손님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져가거든요. 덕분에 편하게 잘한다고. 근데 집에서는 아무리 해도 고맙다는 말 안 하더라고. 그 누구도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2: 나도 우리 언니가 이 장사를 하니까 제발 전 좀 찾아가시면 좋겠는데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이 절대 아니야.
4: 여보세요.
3: 직접 해야 된다고?
2: 그거를 왜 사노? 뭐하러 사노?

0: 하지 마라. 내가 한다. 어떻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데 우리 시아버지한테 선언했지. 저 제사 음식 못해요. 사다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사다가 지내. 우리 아버님 더 만족해. 더 좋아해요. 우리 아버님.
1: 아, 며느리, 다른 며느리들도 좋아하고.
2: 요즘은 너무 바빠서 밥만 먹고는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0: 대파가 부족하죠? 언니. 예. 정부. 대파 두 단만 사다 주세요.
3: 그랬어요. 대파가 왔어요. 네.
2: 부부가 함께 가게를 시작한 건 17년 전. 97년 외환 위기에 사업 실패로 고민하던 때 아내가 제안을 한 겁니다.
3: 집사람이 음식 만드는데 신경 쓰이지 않도록 나머지 것은 제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죠. 배송 문제라든지 거래처 관리, 세무 관계, 소비자 관리.
0: 주방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남자는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아예 뭘 할 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2: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남편이 가게 관리를 도와준 덕분에 반찬 가게로 시작해 제수나 차례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키워올 수 있었다네요.
0: 생선이든 닭이든 머리가 있게 해야 돼요. 원형 그대로 제사상에 올릴 때는.
4: 30분 정도 삶죠, 언니? 30분.
2: 삶은 닭은 개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만 제사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차례나 제례 음식은 지역이나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춤으로 해야 해서 일이 더 많습니다.
0: 피나물이요.
5: 시금치 올라가지 않아요?
0: 여름에는 시금치가 거의 없어요. 시들어버리고 너무 비싸고 나오지를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객님들이 더 이런 거를 더 찾으세요.
2: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도라지와 고사리인데요.
0: 도라지 삶을 때는 설탕을 많이 넣어야 돼요. 도라지의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2: 도라지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아린 맛을 빼기 위해서는 설탕을 넣어 끓인 물에 5초 정도만 담궜다 빼는 것이 포인트. 그런 다음 그대로 찬물 샤워를 해야 식감이 잘 살아납니다. 고사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시나몰 조리법은 정반대. 질기지 않고 부들부들한 나물을 하려면 푹 삶아야 합니다.
0: 이제 거품이 많이 올라오고 좀 오래 됐다 했을 때 꺼내야 돼요. 저런 것처럼 넣었다가 빼는 거하고 틀려요.
2: 푹 삶아서 부들부들해진 취나물은 최소한의 양념만 넣고 무치는데요.
0: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거기에 소금으로 간만하면 돼요. 물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참치액이나 이런 건 안 넣고 담백하게 소금에다가만 해요. 기름 넣고.
2: 도라지와 고사리는 들기름을 넣고 잘 볶습니다. 여기에 소금으로만 간을 하면 완성입니다. 포장을 위해서 완성된 나물은 잘 펴서 완전히 식혀줍니다.
0: 이거를 식은 다음에 모든 걸 포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음식이 상해요. 뜨거운 음식을 뜨겁게 보관하지 않는 이상 나물이랑 이런 종류는 다 차갑게 식은 다음에.
2: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쉼 없이 음식을 만들었지만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육젓과 두부전까지 해야 할 음식이 한가득인데요.
0: 두부전은 식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삼겹은 원래 먼저 다 해놔요.
5: 이게 다 된 거예요?
0: 네, 양념을 해야 돼요. 언니 그거 다 하고 쫑쫑이 좀 썰어주세요. 쪽파. 쪽파를 쫑쫑하게 깊게 조그맣게 썬다 그래 쫑쫑이라고.
2: 채를 치듯이 썰어서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쫑쫑이란 이름이 붙었다네요.
0: 쫑쫑이 다 됐어요.
2: 이 쪽파와 깨까지 올려야 소고기 산적이 완성됩니다.
5: 소고기 산적은 한 상에 몇 개씩 올라가요?
6: 콧자리는 5장, 등자리는 7장, 배자리는 9장 올라갑니다.
2: 해 뜨기 전에 시작된 작업이 해가 지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7: 명절 때는 퇴근 못해요. 날 새야지.
5: 아, 그래요?
7: 네.
1: 아줌마들 위대하죠? 한국의 아줌마. 정말 위대하죠? 환갑 넘으신 분들이 저

0: 아니, 얼마나 오래됐어요?
1: 겁나게 오래되어서 나도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 엄청 오래되어서.
2: 언니, 안녕하세요. 배 키워주세요. 키우는데 나왔네. 그러니까요.
3: 이곳 역시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다니는 오랜 단골집. 오히려 안 보면 서로 걱정부터 앞서는 사이라고 합니다.
2: 오늘 창이 하나도 안 섰네.
4: 아니, 여기 좀 호주로 내렸다고?
2: 아, 호주로 내렸대?
4: 어, 금방 방송했어.
0: 이 제사상, 차례상 음식들은 거의 재료를 여기 시장에서 해결한 거예요?
2: 네. 마트는 갈 일이 없어요. 식용유 두 박스. 아니, 두 개.
4: 통으로요?
2: 통으로 두 개. 그다음에 부침가루도 두 개.
4: 두 박스요?
2: 응. 그다음에 소주.
0: 소주는 어디다 써요?
2: 우리 음식할 때요. 음식할 때 특히 생선 찍고 그럴 때 소주에 담갔다가 쪄요.
3: 마지막으로 들른 것은 채소 가게. 깐 쪽파와 배추를 제외하고는 이곳에서 구매를 하는데요. 특히 전 부치는 데 쓰이는 건 크기를 보며 신중하게 고릅니다.
2: 깻잎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을 접어서 전을 부치면 이만해져요. 그래서 모양이 안 예뻐요. 그래가지고 크기를 좀 중간 크기로.
0: 이분들 매일매일 오세요?
5: 네, 매일 와요.
0: 매일이요?
5: 왜, 거의 안 그러죠?
2: 일요일은 안 한 게.
5: 주일은 쉽니다.
0: 주일은 쉽니다. 네.
3: 유일하게 쉬는 날인 일요일 빼고는 매일 남편과 함께 새벽 시장에 다녔는데요. 여동생이 온 후로는 자매가 함께 장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작업자 전원 출근. 가게 안은 분주한데요.
2: 말렸다가 소주에 담가서 쪄야 비린내도 안 나고요.
3: 소주로 비린내를 잡은 생선은 찜기에 올려 20분 정도 쪄내면 완성. 깻잎은 세척을 하면서 전에 맞는 적당한 크기를 골라내는데요.
2: 깻잎전은 물기가 없으면 안 돼요.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여야지 이따가 보시면 이렇게 밀가루를 바를 때 밀가루가 안 붙어요. 그러면은 요 깻잎전이 안 돼요.
3: 물기가 있는 상태의 깻잎에 살짝 밀가루를 묻힌 후 속을 넣어줍니다. 이때도 적당한 양을 넣는 것이 관건. 그래야 골고루 잘 익고 터지지 않는데요. 오랜 세월 이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요령이 생겨 손이 많이 가는 깻잎전도 뚝딱입니다. 속이 들어가는 깻잎전이나 표고전 모두 겉재료가 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차례나 제사상에 오르는 것이기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2: 사다가 제사 지내면 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성은 저희가 다 드려요.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정성은 몇 배가 들어가요.
3: 두부전을 빼고 총 8가지 전 모두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색도 예쁘고 참 먹음직스럽네요. 음식들은 주문량에 맞춰서 하나하나 포장하는데요. 작업자들이 이틀 동안 쉼 없이 일한 결과물. 정성 가득한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0: 이거 오늘 나가는 상이에요?
1: 네, 오늘 나가는 상입니다. 근데 이건 작은 상인데.
0: 작은 상이 이렇게 많다고요?
1: 네.
3: 음식뿐 아니라 차례에 필요한 초와 향, 술까지 모두 준비합니다.
2: 손님들은 그냥 몸만 오시면 제 지내실 수 있는 준비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택배 포장과 검수는 부부가 함께 하는데요. 다시 한번 빠진 게 없나 살피고 배송 중에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켜켜이 잘 쌌습니다.
0: 포장은 사장님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2: 제가 더 전문입니다.
0: 그럼 사장님 하실 일이 뭐예요?
1: 이렇게도 잔소리야.
3: 보통 배송은 인근 거리면 직접 배달도 가지만 대부분이 택배입니다.
2: 어떤 분들은 저보고 빌딩 샀냐고 하시는데 빌딩은 아니고 남편이 빚져놓은 거 다 갚고 애들 키우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보람 있죠.
3: 차례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 중 하나인 떡. 특히 추석에는

0: 한편이 빠지지 않는데요. 떡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찾아 이번에는 강원도 양구로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것은 제가 일하는 방앗간인데 55년 전통을 가진 방앗간입니다. 저의 기록은 한 40년 정도, 43년 정도 됐고, 이거는 분쇄하는 과정을 이곳에서 합니다. 송편 반죽으로 해놓은 것이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제 집사람이고요. 떡을 너무 잘 만들어서 양구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가 있고.
2: 당신은 왜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일을 안 하고 빨리 해요 일을.
1: 이 사람들이 자꾸 시키잖아.
2: 좀 빨리 해주세요.
1: 알았어 빨리 할게. 빨리. 파이팅.
0: 아버지부터 시작해 2대째 방앗간을 이어오고 있다는 이곳. 매일 새벽 5시면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명절을 앞둔 요즘은 주문량이 평소에 10배.
3: 4시간 이상 꿀려야 돼요.
4: 4시간이나요?
3: 네.
0: 이러니 아침에 만들어야 할 떡은 전날에 쌀을 씻어 불려둬야 하는데요.
3: 이건 오늘 송편할 거고요. 저거는 택배. 절편 나갈 거고. 이거는 오늘 영양떡 할 거예요. 영양떡. 이거는 다 저기 뭐 떡국 뭐 넓적한 절편 뭐 이런 거 주문받은 거 이거 할 거예요.
0: 4시간 이상 불려둔 쌀은 물을 쫙 뺀 다음 기계에 넣고 빻습니다. 떡의 식감과 쫀득함을 고려해서 두세 번 정도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3: 이거 뭐 하실 거예요?
1: 절편.
5: 절편 빨리.
3: 이거 딱지하고.
0: 딱지? 그게 뭔가요?
3: 이게 딱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찬집 이렇게 써서, 반찬집이 맞췄구나. 이거는 경임이가 가져갈 거. 저거는 반찬집에 가져갈 거. 이름이 틀려.
0: 한마디로 주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문표인데요. 그냥 봐서는 구분 불가. 나름의 방법으로 구분법을 찾은 겁니다.
3: 이거 다 여자, 남자가 해야 되는 거 같아.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0: 기호직 씨의 아내가 방앗간 일을 시작한 건 2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을 돕다 보니 어느새 직업이 돼버린 겁니다.
3: 오늘 장날, 양구. 5일자. 아무래도 저기 장날은 더 많지, 떡이. 저기 평일보다. 이거 빼면 돼, 이거.
4: 이게 무슨 떡이에요?
3: 이게 영양떡.
0: 명절이 코앞인 데다 5일장까지 겹쳐 아침부터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1: 이건 떡국.
0: 떡 하나가 쪄지기 무섭게 다시 시작되는 작업. 이 과정을 종일 반복해야 하는데요. 그 노력 끝에 완성된 떡.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3: 맵쌀 파시부터 사정없이 세부로 찌기 전에 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정없이 해버려야 돼요.
4: 그럼 다 분리가
3: 돼요? 그럼요.
0: 그런데 추석이 코앞인데 어째 송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4: 이건 어디로 갈 거예요?
3: 이거는 시장으로 갈 거예요.
0: 일을 하는 사람이 둘 뿐이니 주문받은 떡을 만들기에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 그러니 송편 만들 틈이 없는 거라는데요.
1: 지금 명절 며칠에서 추석 며칠에서 송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마당에 나가는 떡이 밀려갖고 지금 미처 못하고 있어요.
0: 이렇게 바쁠 때면 나타나는 든든한 지원군.
4: 누구세요?
6: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4: 신우예요?
6: 네.
0: 오자마자 익숙한 듯 자리를 잡는 작업자.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을 도와 떡을 만든 지 43년 차의 경력직 알바생입니다.
6: 제일 하기 싫은 떡, 힘들어서.
4: 어떤 점이 힘들어요?
6: 빼는 게 힘들어요.
4: 다 일일이 꾹꾹 눌러줘야 돼요?
6: 이렇게 자세, 이렇게 삐뚤어갖고 해야 돼서.
0: 결혼하기 전까지 이 방앗간에서 부모님을 도왔던 작업자. 그러니 떡 만드는 일이라면 이력이 났습니다.
6: 맞지, 언니? 떡을 애떡같이 잘라서 이렇게
3: 찰떡같이 나무라고 해놓는 거.
6: 아유, 알았어요.
3: 아니요.
6: 너건 딱 잘라서 이쁘게 이렇게 찰떡같이 이쁘게 잡아놓고. 아, 진짜.
0: 올케 시누이 사이지만 죽이 척척 맞는 두 사람. 어릴 적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6: 학교 선배예요.
2: 초등학교 부터 양구에 살았으니까.
4: 두 분 다 양구에 나고 자라셨어요.
2: 예예.
0: 굵기를 일정하게 뽑아내려면 섬세한 힘 조절이 필수인 가래떡과 절편은 경력직 알바인 신우이가 맡아주고 있습니다.
2: 이제 우리 이제 그만 했으니까 송편은 이제 빚을 준비를 해야죠.
4: 주문 얼마 들어오는데?
2: 주문 몇 달 많이 들어왔는데?
5: 600kg, 700kg 정도 들어와 있는데.
4: 700kg요? 송편이 700kg요?
5: 한 2,000kg 나가요, 2,000kg.
0: 송편은 추석 한 달 전부터는 빚기 시작하는데요. 주문 외에는 오직 송편만 만듭니다.
4: 추석 때 나갈 건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5: 지금 안 해놓으면 안 돼. 언제 다 해?
0: 그래서 요즘은 오전에는 주문받은 떡을, 오후에는 송편을 빚는데요.
6: 시예요.
4: 취나물이요?
6: 아니, 취나물이 아니고 떡만 할 수 있는 떡취인데 송편에 아, 예, 예. 하얀 송편하고 치송편 두 가지 하거든요. 고기에 들어갈 거예요.
4: 녹색을 내주는 술이에요?
6: 네.
0: 반죽에 초록빛을 내려면 쌀가루와 함께 수리치를 분쇄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4: 계속 다르니까 이제 녹색빛을 띄네요.
5: 그리고 점점 다르고 다르죠. 한 번 더 가라 이제.
0: 분쇄를 여러 번 해야 해서 손이 더 가는데요. 색이 나왔다 싶으면 반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콩을 속에 넣지 않고 그냥 섞는 작업자.
5: 내 강원도 선택은 못난이 정도.
0: 강원도에선 콩을 이대로 반죽에 섞는다고 하네요.
4: 색깔이 점점 예뻐지네요.
5: 이거 이제 찌면은 더 진해진다니까. 그 엽록소가 전체 스며 들어가는 거.
0: 송편 반죽은 손으로 직접 하는데요. 물을 넣어가며 원하는 찰기가 나올 때까지 치대고 또 치댑니다.
5: 그 찰기 그 강도 그 뭐 그걸 1, 3, 4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손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거 참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어요 라는 그 반죽을 기억하고 그냥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0: 43년간 떡을 만들며 체득한 손의 감각만으로 적당한 찰기를 맞추는 건데요.
5: 아, 반죽값에서 반죽값.
0: 반죽이 기호직시 역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아내와 여동생의 차례.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합니다.
4: 송편에 속은 안 들어가요?
2: 이건 콩송편이잖아요? 콩만 들어가잖아요?
6: 뭔데 이거는?
2: 송편. 콩만 들어가는 콩송편이야 이게. 키콩송편. 이거는?
0: 콩을 반죽에 함께 버무려 손으로 쥐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 강원도식 콩송편입니다.
2: 이게 꼭꼭 주물룩수록 차지고 속에 있는 콩이 안 빠지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꼭꼭 주물룩수록.
0: 송편은 만든 즉시 찌지 않고 냉동실로 직행. 이렇게 추석에 나갈 송편 물량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건데요.
2: 빨리 급냉을 시켜야지 그 맛이 그대로 있어요.
0: 주문량을 맞추려면 쉴 틈 없이 반죽과 만들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세 사람만으로는 부족해 이웃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기도 합니다.
4: 이 송편 만드는 건 보통 몇 시까지 하세요?
2: 쌀 담가놓은 건 다 해야 돼 오늘.
4: 준비해놓은 거 다 될 때까지 몇 시가 되든 하는 거예요?
2: 예.
0: 이야 정말 많기도 많네요.
6: 아 이거 하얀 콩송편은 저기 뭐야 달마시안 남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 그 파랑 취송편은 청개구리 같고 알바.
0: 강원도식 송편은 기본이고 설탕과 깨로 소를 넣은 달콤 고소한 송편도 함께 만드는데요. 모양이 일정하고 예쁜 게 아 솜씨가 참 좋으시네요.
2: 옛말에 그 말 있잖아 송편에 이쁘게 빚으면 이쁜 딸을 낳는다고.
4: 사모님 따님 예뻐요?
6: 우리 언니는 송편은 기가 막히게 이쁘게 빚는데 딸이 없어요.
2: 이게 다 이게 말이요.
6: 하지만 둘이요.
0: 방앗간이 오래된 만큼 단골도 많은 데다 요즘은 집에서 떡을 잘 빚지 않아서 송편을 찾는 이들이 더 늘었는데요.
2: 이거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추석 전날 생일날 전날 엄청나게 쪄야 되는 게 그게 더 직,

0: 관건이 이게. 뭐 어떻게 한다냐. 큰일 났어.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찌는 게 문제지. 이거 찌는 건 또 우리 신우가 잘 짜요.
1: 열심히 빚어서 이 돈 정도는 준비하지만 추석 전날이면 동의난다네요.
2: 보통 몇 분 짜요?
3: 저도 한 45분 정도.
2: 그렇게 오래 짜요?
3: 네.
1: 송편은 추석을 앞두고 이틀 전부터 찌는데요. 화구 두 곳에 시루 7개가 모두 풀가동. 식구들도 모두 나와 오로지 송편 찌는 데만 매달려야 합니다. 잘 쪄낸 송편은 마지막으로 기름을 발라줘야 하는데요.
3: 벌에서 나오는 밀 녹인 거에 금방 짠 참기름을 섞어서 바르는 거예요. 떡 속에 수분도 날아가지 말라 그러고 반질반질하고 고소하고 쉬지 말고.
1: 작업자들의 정성과 노력 끝에 추석을 더욱 추석답게 만드는 음식인 송편이 완성됐습니다.
0: 너무 맛있어 죽을 뻔했다는가 막 이렇게 전화 왔을 때 그때가 아우 내가 과연 맛있게 해서 보낸 게 보람 있구나. 근데 옆집에도 절대 소개시켜주지 말라 그래. 왜냐 맛있는 건 아줌마 혼자서 잡수세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해 내가.
1: 차례상의 필수 음식이자 달달한 디저트인 유과와 약과. K-디저트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더욱 찾는 이가 많다는데요. 이 한과를 만드는 기술자를 찾아 강원도 강릉으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강릉의 한과 마을에 지금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이면은 아침에 한 6시 반쯤에 출근을 해서 준비 작업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네, 90도로 예열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예열 작업을 마치고 나면은 7시 반에 여사님들이 출근하셔서 오늘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1: 가뭄으로 몸살을 앓던 강릉에 단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한과 작업자들에게는 비는 걱정거리기도 한데요.
5: 올해는 비가 안 와서 저희 한과 업체들은 좋았어요. 저 아이러니하죠. 집에서는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공장에서는 너무너무 편하게 잘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비가 안 와서 제습기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1: 출근 시간이 되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자들.
5: 지금 몇 시야? 어? 엄마 여사님들보다 먼저 오라고 했잖아.
1: 지각한 작업자를 마지막으로 전원 출근 완료입니다.
5: 이거 우리 막내 아들 32살짜리 저희 한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 저희 집에 대들보 7년 공무원 생활하다가요 제가 꼬드겨가지고 한과에 지금 발을 들여놨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2: 이제 일하실 분들은 다 오신 거예요?
5: 네 예, 지금 다 이제 오시고 아마 다 입실들 하셔서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1: 1년에 두 번 설과 추석은 한과 작업장에서는 가장 바쁜 대목인데요.
3: 오늘 작업할 거 이만큼 400개.
2: 400개요?
3: 네. 단체 주문.
1: 한과는 선물용으로도 찾는 이들이 많아 매일 수백에서 수천 박스를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다네요.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생산실 작업자들도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유과를 만드는 작업은 반대기를 튀기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6: 이거 기름으로 튀겨야지 이게 크게 나오거든요.
1: 한 달간 발효시킨 찹쌀을 가루를 내서 쪄내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말린 것을 반대기라고 합니다.
6: 여기 1차 지금 약한 온도에서 이걸 차츰차츰 이게 굴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로 가면은 이게 꽁뚜기처럼 커지는 거예요.
1: 1차를 거쳐 높은 온도의 기름에 반대기를 넣으면 순식간에 크기가 두세 배로 팽창. 이때 모양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살살 누르면서 조심스럽게 튀겨야 합니다.
6: 안 누르게 되면 여기가 표면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1: 표면을 고르게 하는 것이 포인트. 때문에 이 작업은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맞습니다.
5: 이제 모양 예쁘게 재단을 할 겁니다.
1: 주로 차례나 제사상에 오르는 네모 반듯한 유과인 산자. 그런데 이곳의 산자는 크기가 좀 다릅니다.
5: 산자를 네모난 거 올리시잖아요, 제사상에. 그거보다 사이즈가 약간 작은 아이예요.
1: 손가락 모양의 유과 역시 찹쌀로 반대기를 만들어 기름에 2단계로 튀기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5: 이제 조춤을 묻혀서 그 큰 티밥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포를 할 거예요.
1: 튀겨서 모양을 만든 다음 전체에 골고루 조청을 묻혀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티밥을 묻히면 유과 완성입니다.
5: 오, 지금 날씨가 많이 지금 비가 와서 습해요. 네. 습하니까 그 티밥이 묻힐 때마다 네. 뭉치지 않게끔 보일러로 온도 좀 조절 잘 해주시고. 네.
1: 기계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유과 작업.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유과가 눅눅해질까 습도까지 챙겨야 하니 신경을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작업이 더 까다롭다는데요.
2: 이 방이 작업하시는 분이 제일 많네요.
0: 네. 제일 많죠. 포장실이 이 3부 하나하나 묶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저희가 거진 작업해 50% 60%가 거진 3부 포장하는 거예요.
1: 자칫하면 부서질 수 있는 유과.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다 보니 포장 작업 중에서도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2: 아니, 그 포장해주는 기계는 따로 없어요?
0: 없어요. 이건 100% 다 수작업이에요.
1: 명절 선물 세트로 나가는 경우에는 보자기 포장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건 이곳의 유일한 남자 직원인 아들 담당. 참 섬세하니 포장 잘하네요.
5: 보자기 포장에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오늘 휴무일인데 저희 아들이 와서 지금 하루 알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당은 넉넉히 잘 줘야 되겠죠.
7: 그래서 저희 인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편이에요.
2: 아, 그래요?
7: 네, 제가 오랫동안 쇼핑몰 운영을 했었어가지고 옷을 많이 갰거든요.
1: 아하, 손길이 남다르다 했는데 특별한 경력이 있었군요. 이렇게 명절 때는 가족들까지 총출동해서 작업을 합니다.
5: 네, 오전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점심 식사 후에 약과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8: 네, 감사합니다.
9: 저도 같이나. 마지막으로 나가서.
2: 식사하러 어디 식당으로 가요?
5: 아니요, 저희 고모, 저희 형님, 저희 애기 아빠의 제일 큰 누님이 저희 점심 밥을 해주시고 계세요.
1: 한과 공장에서 50여 미터 거리에 이곳이 직원들만의 식당입니다.
5: 어디가 앉아?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시는 저희 큰 형님. 형님 아, 카메라 네. 보세요.
0: 아이고, 와이파이요. 우리 그냥 앉는
10: 밥이나 접어요.
1: 웬만한 식당보다 음식들이 푸짐합니다. 모두 직접 만드시는 거라는데요.
2: 일하고 나면 배 많이 고프죠, 점심에?
7: 네, 이때가 너무 힘들어요.
2: 매일매일 이렇게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10: 그럼요. 매일매일 해야지 일을 하죠. 밥을 잘 먹어야지.
0: 밥심으로 버티는데.
10: 밥심으로 버티는데.
1: 이렇게 둘러앉은 모습을 보니까 가족이 모두 모인 명절날 같네요.
0: 저희 언니하고 다 여기 가족 테이블인데 저희 계신 분 팀장이 다 가족 같은 분이시죠. 언니랑도 뭐 25년, 30년 됐고 저도 왔을 때부터 계속 같이 일하셨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네.
1: 가족처럼 오래되고 가까운 직원들이 많은 이곳. 딸도 7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한과 일을 한 지 이제 1년이 됐다는데요.
11: 선에서 이제 회사 다닐 때 진짜 바빴을 때는 매일매일 퇴근하고 6시에 넘어와서 새벽까지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2: 차라리 공무 그만두고 여기 눌러 앉은 게 더 편한 거네요.
11: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지금 더 편해요.
1: 한과 작업은 육아와 약과 두 가지. 오전과 오후 생산 과정을 바꿔가며 작업합니다.
5: 약과 단축에는요. 밀가루, 계피불, 조청, 물엿, 설탕, 꿀, 바닐라빈.
1: 모든 재료를 넣고 잘 치대 반죽하는데요. 옛날에는 밀대로 밀어가며 하느라 고생 꽤나 했지만 지금은 반죽을 밀고 모양을 찍는 과정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0: 모양을 낸 약과는 이대로 기름에 넣고 잘 튀겨줍니다.
1: 이거는 육아하고 달라서 약간 좀 이게 쫀득한 맛이 있으라고 140에서 150도 정도에서 튀깁니다.
0: 육아는 크기를 부풀려서 바삭한 식감을 내기 위해 두 번 튀기는데요. 약과는 갈색빛을 내기 위해 두 번 튀깁니다.
1: 색깔 좋아요? 네. 예뻐요.
0: 튀겨낸 약과는 그대로 물엿에 입수. 푹 담가두는데요.
2: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1: 몇 분요? 그거는 이제 밝힐 수 없는 비밀.
2: 네. 거기에 어떤 비법이 있는 거예요?
1: 예, 그게 많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0: 약과의 맛과 식감을 좌우하는 것이 물엿에 담그는 시간. 이걸 알아내기 위해 몇 년간 연구를 했다는데요. 전통 방식은 살리고 지금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약과를 개발한 겁니다.
1: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쉬지 않고 끝날 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성분들이 힘드시죠. 몇 시간 동안 1시부터 5시까지 계속 서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요.
0: 한번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는 그야말로 꼼짝할 여유가 없습니다.
3: 저희 어머니가 저 학창시절 때는 거의 밖에서 일하시고 저희는 그냥 혼자서 큰 느낌이거든요.
2: 아,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3: 네. 그러니까 바쁘신 것도 있고 약간 워커홀릭 기질도 있으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셨었죠.
4: 제 기억으로는 주말을 편하게 쉬시는 걸 많이 못 봤어요.
2: 아, 주말까지도 계속 일하시니까.
4: 계속 일하시니까. 네. 그래서 괜히 쉬시는 거 보면은 어색해요.
0: 한과를 만들어 온 지 32년. 오로지 한과 하나만 보며 달려왔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일하는 엄마라는 기억이 더 많지만 그 열정과 노력 덕분에 아이들도 키워냈고 한과를 만드는 공장까지 꾸리게 됐습니다.
1: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너무 잘 먹었고 어디서 찾아보지도 못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돼 고급지고 이렇게 맛있는 한과를 이렇게 사실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뿌듯하고 이제 피로가 싹 가시게 되죠. 그 말 한마디에. 네.

0: 상담 완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0: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2: 이어서 한국 BM이 방송됩니다.

0: 도를 아십니까?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화이팅!

0: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 않은 풍경. 외나무다리 건너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고향에 온 듯 친숙한 기분마저 듭니다.
1: 기아 담장 길 걸으니까 내 어릴 때 고향 길 생각도 나네요. 40년 전으로 돌아온 거네.
2: 한국이 이렇게 흙집인데도 불구하고 360년을 완전히 이어진 거는 사람이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3: 사람이 살아서?
2: 예. 그러니까 이제 건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0: 기억 속 고향 풍경이 그대로 보존된 마을. 영주 무선마을로 떠나봅니다. 철도와 함께 성장한 영주시. 1942년 영주역이 개통되며 영무원들의 관사를 중심으로 관사골이 형성됐습니다. 영무원들이 살던 마을 관사골에서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작가 최갑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북 영주인데요. 그 옛 고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대 건축물 같은 그런 풍경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영주 근대 역사 문화거리라고 해서 영주 지역의 철도 역사와 철도 영무원의 주부 생활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0: 신도심에 새 역사가 들어서며 기억의 뒤편으로 물러난 관사골 골목. 그곳을 걷다 보면 추억 어린 풍경과 마주칩니다.
1: 골목 골목 아주 재밌는 풍경이 많이 있네요. 뭐 이렇게 그런 자전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풍경이 이랬던 것 같아요.
0: 골목길 끝에서 또 다른 추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빵집인 것 같거든요. 좋은 냄새도 풍겨 나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 한번 들어가 볼게요.
4: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옛날 빵인가요?
4: 요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이용해서 만든 빵인데요.
1: 아, 사과빵.
4: 네, 요거는 사과 깍둑 썰기에서 네. 저희만의 양념 소스를 본물에 넣어서.
1: 아니, 사과도 들어가 있어요?
4: 예, 직접 사과. 붕어빵에는 붕만 들었잖아요.
1: 사과빵에 사과.
4: 예, 우리는 사과빵에 사과가 진짜 들었어.
0: 일부러 찾아먹는 음식이 된 옛날 빵.
1: 옛날에 빵집에서 먹던 빵들, 생도나스, 팥도나스, 그죠? 이건 옛날 야채빵이다, 옛날 야채빵.
0: 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순 없죠? 마음에 드는 빵을 골라 자리에 앉아봅니다.
1: 요거는 영주 사과빵. 사과를 깍둑 썰기에서 들어가 있다고 했었거든. 오, 여기 사과 보여? 여기 사과 들어가 있죠. 사과가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0: 맛은 어떨까요?
1: 맛있다. 빵집에서 우유 놔두고 단팥빵, 소보로빵 먹으면서 데이트도 하고 했죠.
0: 빵 하나로 학창시절 기억이 전부 소환됩니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을 따라 강둑길을 걷다 보면 물 위에 뜬 섬이라는 의미의 무선마을을 만납니다.
1: 여기가 무선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좁고 긴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구불구불 이어지죠. 이 외나무 다리가 없었다면 차로 간다면 이렇게 빙 둘러서 가야 되는데 외나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보면 질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살이 흐르는 걸 보고 가다 보면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유, 다리 흔들흔들 한다.
0: 외나무 다리를 걷다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과 마주치면
1: 지나가세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빗겨다리라고 하거든요. 외나무 다리다 보니까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없으면 정말로 운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0: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비껴다리. 무선마을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원수 대신 배려를 배우게 됩니다. 길이 약 150m, 폭 30cm의 외나무 다리 끝.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 조선시대 마을 풍경을 간직한 무선 마을로 들어서게 됩니다.
1: 제가 담장 길 걸으니까 내 어릴 때 고향 길 생각도 나네요. 뭐, 보통 보면 여기 시골에는 깻잎, 방아 이런 것도 심어져 있고 맨드람 이런 것도 심어져 있고요.
0: 약 360년 전 선비 박수우가 식소를 데리고 무섬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됐다는데요. 지금도 40여 호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 어머니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뭐 지금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3: 가을무요.
1: 무?
3: 가을무.
1: 가을무.
3: 가을에 네. 이게 저 기다 가지고 겨울 내
1: 예.
3: 이게 이제 겨울 옛날에는 겨울에 배추 모우가 반 양식이라 그랬어요.
1: 이거 다 모읍니까?
3: 예.
1: 많이 심으셨네. 분장할 쓰려고요?
3: 분장하고 겨울에 두고 먹고.
1: 아 분장도 직접 다 하시고.
3: 예.
1: 깍두기 담고 동치미 담고. 아 일단은 아까
3: 창잘 드릴게요. 네. 요저 마루에.
1: 여기 앉아서 마루에.
3: 예.
0: 마루에 앉아 지친 다리를 쉬어보는 갑수 씨. 시선이 바뀌니 여행지가 아닌 우리 집의 풍경이 들어옵니다.
1: 마루에 딱 앉으니까 남편은 뭔가 러닝셔츠 입고 초등학교 때 숙제하다가 이렇게 딱 누워있으니 그냥 잠이 나도 모르게 스르르 들잖아. 커피 고맙습니다.
3: 커피 네. 물이 어떻게 된 건 저는 네, 잘 못 네. 맞춰가지고
1: 얼마나 안 드십니까?
3: 전 아까 먹었어. 많이 먹으면 안 돼.
0: 커피처럼 달달했던 새색시 시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 여기 시집 오셔서 시집 오신 지는 얼마나 돼요?
3: 23에 시집 와가지고 지금 80.
1: 처음 왔을 때 여기 딱 동네 들어와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3: 다리 건네 네. 옛날에 크고 고풍에 네. 신랑 손 붙잡고 지푸이 짓고 네. 한복도 하고 다리에 올라서 다리가 건강한 놈이니.
1: 동네라도 또 다 나와서 구경하고 싶겠네.
3: 나는 처음 봐. 쭉 네. 나왔었지요. 새벽이 이제 온다.
1: 부끄럽겠다 이제.
3: 그러겠네. 뭐 구경하고 살피고 그런 건 아무것도 뭐 거기만 숨.
0: 부끄럼 많던 새색 씨는 호호 할머니가 되어 홀로 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1: 아이고 뭐. 네, 안녕하세요.
2: 아, 손님 오셨어요?
1: 예, 예. 아, 여기 이제 지나가다가
2: 예.
1: 우리 집에서 이렇게 텃밭 갖고 싶고
2: 아, 예.
3: 저는 몰라.
1: 아, 여행하면서 이렇게 예, 예, 예. 사진도 찍고 하는 사람인데.
2: 아, 그래요?
1: 그것도 커피도 주시고.
2: 아이고, 우리 할매가 다정하셔가지고.
1: 예, 옛날 이야기도 좀 듣고, 다리 이야기도 듣고.
2: 디스니 엄마가, 저 애비가 며느리 준다고 꽁꽁 끓였는데, 맛있어. 어. 그래가지고 그냥 할매.
3: 세상에 애매했는데.
2: 네, 같이 한번 가서. 멀리 오셨으니까 한번 드시죠 뭐.
3: 우리 큰댁에 장산이거든.
2: 아, 예. 예예.
3: 초청하시면 또 되고.
2: 예예. 오세요 그러면. 네. 예. 일부러 무서 오셨는데.
1: 예. 뭐 예. 여기는 담도 없고 그러네.
5: 여기는요 무선 마을의 특징이 담이 없어요.
6: 여기가 다 내외손으로 살아요. 우리 저희한테 12대조 할아버지가 이제 무선 마을 제일 먼저 개척하고.
1: 네네네.
6: 이제 360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외손이 살다 보니까는. 이제 담이 없어도 담이, 되는 거고
1: 그렇죠.
6: 또 담이 없는 거는 이제 내가 따뜻하니까 담이 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는.

0: 예, 무산마을에 있고.
1: 반남 박 씨와 사돈 지간인 선성 김 씨. 두 가문이 무선마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만죽제는 반남 박 씨의 종가입니다.
2: 일단 우리 제일 네. 그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잖아요.
3: 그러니까, 그러니까.
2: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3: 아이고
2: 꼬마 끓였는데
3: 어, 안에도 예. 그대로입니까? 삼...
2: 예, 예.
3: 옛날.
4: 안녕하세요.
2: 예. 집사람.
3: 예. 예. 안녕하세요. 가마솥도 지금도 사용하는 겁니까?
2: 여기는 이제 지금은 2박 3일을 하면 방이 저절 끓어갖고 자질 못하니까는 네. 요 밖에 이제 있어요. 가마솥이.
3: 아.
2: 여기에다가 이제 끓이지.
3: 아.
2: 그래갖고
3: 지금 여기에 꼬리가 없던 끓이는
2: 어휴, 지금 뭐. 그냥
3: 얼마나 고우신 거예요,
2: 이거 이, 그 거의 이틀.
3: 이틀.
2: 예. 이틀 꺼가지고.
3: 장작 넣어가면서
2: 예, 예, 장작 엮어.
3: 와, 정말 재밌다. 우와.
2: 그냥.
3: 부글부글 할 거니까.
2: 예, 이게 금방 푸는 게 아니고,
3: 예.
2: 기름 하나 안 하게 하려고 기름을 이만큼 떴어. 빨갛게 해서.
3: 와, 이거 우유빛이다, 우유빛.
2: 예, 이게.
3: 와, 꼬리가 들어있네.
2: 예, 예. 그래갖고 이제.
3: 꼬리 하나를 통째로 다 넣으신 거예요?
2: 그렇죠. 와, 우리도 그냥, 먹고 예. 또 동네 할머니.
3: 할머니 좀 드리고.
2: 예, 이게 맛있는 거 있으면 또 할머니 생각이 아유, 나잖아요. 그래서 참. 동네 분들 다 모시면 좋은데 아유. 그렇게 못하고 아랫집, 윗집만 이제 같이 또 모실라 그래요.
3: 좋으시다. 예.
1: 장손이 직접 고았다는 곰국으로 아래 윗집에 사는 집안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3: 와, 곰탕이 고기에도.
2: 네.
3: 진국이다, 진국.
5: 와, 진국이에요.
3: 와, 이게 2박 3일 도왔거든요.
2: 예.
3: 와, 국물 색깔이
2: 정말 잘 오셨네.
3: 그러니까 제가 또 예. 이게 좀 먹을 복은 좀 있어요.
2: 예, 예.
3: 맛있게 많이 드시죠.
1: 며느리 주려고 끓였다는 뽀얀 곰국 먹을 복 있는 갑수 씨가 호강을 합니다.
2: 맛있어. 괜찮아요?
5: 좀 꼬이죠.
3: 맛있다.
5: 잘 꼬이.
2: 국물이 그래요?
3: 우유 같은 우유.
5: 중앙에 꽈가지고는 이런 곰물이 안 나와, 그렇죠. 색깔이.
2: 할머니 어떻게, 농동할머니 괜찮아요?
5: 진국이 장손 내외가 정성을 들여 잘 돼가지고
3: 그러니까.
5: 맛있네요.
1: 장손 부부는 은퇴하자마자 고향에 돌아와 만죽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2: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혼자 많이 계시니까는 자식이 좀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삼계탕도 한번 그래서 이제 뭐 위안했지만 뭐 다 못하고. 한국이 이렇게 흙집인데도 불구하고 360년을 완전히 이어진 거는 사람이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3: 사람이 살아서?
2: 예. 집의 구조가 건조하게끔 돼 있고, 또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1: 지리적으로 습할 수밖에 없는 만죽제. 한옥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바람구멍을 내 집을 지었답니다. 빈 집은 금방 무너진다고 하죠. 종손에서 종손으로 13대째 만죽제에 살고 있습니다.
2: 아마 마을에서 제일 높은 데
3: 마을일
2: 거예요, 아마.
3: 아, 여기는 한적하네, 분위기가.
2: 여기는
3: 네.
2: 99.9%가 다 좋아하시는 정도로.
3: 여기는 호텔로 지금 펜트하우스. 아,
1: 서당으로 쓰던 공간. 천세 씨도 증조 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우며 자랐다네요.
2: 제가 여기서는 정말 이게 흥이 나면은 시가 이제 막 절로 나와요. 옛날 그 시가 절로 나오는데
3: 내가 나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0: 갔는가. 이 난간 밖에 있는 저 강은 아직도 똑같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여기서 하면서 옛날 할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정신도 닮고 싶고.
1: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
0: 어울리는데, 네.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못하니까는, 네. 친구들은 그냥, 뭐야?
2: 13대를 이어오며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멋스런 한옥도 종가의 음식도 아닌 고향의 가치가 아닐까요?
3: 전 세계를 다 떠돌고 중국을 다 떠돌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있구나. 이게 고향도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갈 곳, 마침내 돌아가야 할 곳. 고향에서 뭔가 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서로를 좀 응원하면서 보내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돌고 돌아 결국 내 자리. 바로 그곳이 고향입니다.
4: 저한테 직지사는 외갓집 같은 곳이에요. 엄마가 있는 곳은 직지사니까.
5: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8: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8: 진단비도요?
6: 되고요.
8: 이번 첫날부터?
6: 되죠.
10: 간병비까지
11: 모두 된다고요?
6: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8: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8: 진단비도요?
6: 되고요.
8: 이번 첫날부터?
10: 되죠. 간병비까지
11: 모두 된다고요?
6: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이어서 덩이랑 탱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4: 아, 이 분위기?
1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4: 그렇다니까.
16: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7: 이분 위기.
13: 뭐야 이거?
1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8: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와, 이게 토래.
1: 짱 귀여워.
2: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물관 관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퇴근이다! 우와. 퇴근, 퇴근, 퇴근!
4: 어우, 뻐근해.
0: 나?
4: 어디가?
3: 오늘 새 친구 오는 날이잖아.
4: 같이 가!
3: 새로운 친구 봤어? 어떤 친구야? 어디서 왔대?
5: 조선에서 온 것 같은데 아직 안 깨어나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
3: 조선? 누굴까? 어떤 친구일까? 빨리 가보자.
4: 같이 좀 가.
3: 안녕? 안녕? 난 신라에서 온 토우야. 넌 누구야?
4: 아직 안 깨어났다니까.
3: 일어나봐.
4: 아이, 깨어나기 전에 만지면 안 돼.
3: 이 친구는 뭘까? 절구통인가? 화룻불인가?
4: 시계 같은데? 시간을 열두 동물 그림으로 표현한 시계.
3: 그럼 이게 바늘? 근데 왜 숫자를 안 쓰고 그림을 그렸어?
4: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랬겠지.
3: 친구야, 일어나봐.
4: 만지지 말라니까.
3: 어? 와! 엉덩이야, 여기가 어디야?
4: 쉬, 조용히 해봐. 저기 아래 기와담장 밑 좀 봐.
3: 어라? 꼬마가 하나 있네? 누구지?

0: 중령아! 중령아! 중령아, 더 올려보아라. 담장을 넘어갈 수 있게 힘을 꽉 주란 말이다.
1: 형님, 저는 이제 버틸 힘이 없사옵니다.
0: 조금만 더 올리라니까. 궁궐 밖의 백성들은 어찌 사는지도 봐야겠다.
2: 지금 무얼 하는 겝니까? 큰형님이 훌륭한 왕이 되도록 도와야 할 네가 담장을 넘도록 돕다니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느냐?
1: 잘못했습니다, 어마마마.
2: 세자, 세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3: 잘못했습니다.
2: 또다시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테냐?
1: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어마마마.
4: 위험하옵니다! 제발 조심히 내려오시옵소서! 세자 저하!
0: 조용히들 하거라! 내 오늘은 기필코 적광을 잡아서 내 방에 둘 터이니!
5: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3: 아바마마... 그것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충령이가 기운이 너무 없어 보여. 제가 저 꽁이라도 잡아 기력을 보태주려고.

0: 대군주와 어찌 그러고 계십니까? 어서 숨기시옵소서. 밖에 감시가 아주 심합니다.
1: 이 한 것마저 빼앗아가면 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0: 부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손에서 보셔야 하옵니다. 뭐라? 중령이 사라졌다고? 여기 있거라.

0: 아빠 마마.
1: 그것이 무슨 책이냐?
0: 구서수간이라는 편지글이옵니다.
1: 그런 편지글이 뭐가 좋다고 아픔을 일끄고 읽는 게냐?
0: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 볼 때마다 좋은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1: 천하를 다스리는 내가 너 하나만큼은 이길 방도가 없구나.

0: 아이고, 동생의 천재성이 빛날수록 형님 마음엔 칼바람이 부는구나.
1: 진짜 왕관은 오직 하나뿐이니까 벌써부터 잔혹한 운명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해.

0: 탱이야, 난 세종대왕님이 처음부터 천재이신 줄 알았어.
1: 나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으셨던 거구나.
0: 밤엔 몰래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러 나가다니.
1: 역시 무력형 천재 세종대왕님. 우리도 본받아서 책 많이 읽자.
2: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철학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We've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파미르고 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오랜만에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3: 우와, 이거 보세요.
2: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4: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1: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3: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5: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이광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주방으로 나와서 우리가 매일 손에 잡는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에는 아주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음식이 닿는 물건은 별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닿는 물질은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음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표면이 손상되면 세균이 머물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방용품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재질이 무엇인지, 얼마나 뜨겁게 쓰는지, 얼마나 오래 접촉하는지 이 세 가지만 보면 주방용품을 훨씬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마부터 볼까요? 나무 도마가 좋을까요? 플라스틱 도마가 좋을까요? 인터넷에서는 늘 전쟁이 벌어지죠.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니 나쁘다. 나무는 세균이 스며드니 나쁘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재질 하나만 보고 어떤 도마가 좋은지 나쁜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마의 상태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칼질을 계속하면 도마에 흠이 생기죠. 그 흠에 고기의 즙과 음식물이 들어가면 세척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균이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칼자국이 너무 깊어져 있는 도마는 미련 없이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생고기용 도마와 채소, 과일용 도마를 구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생닭을 자른 도마에서 상추를 바로 써는 것은 세균 천국을 집에서 구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의 수입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사용 후에 세제로 잘 씻고 완전히 말려야 됩니다. 세균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다음은 요즘 많이 쓰는 실리콘 조리 도구입니다. 실리콘은 말랑말랑하고 열에도 강하고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아서 사용하기 아주 편하죠. 그러면 실리콘 정말 완전히 안전한 물질일까요? 식품용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실리콘 제품은 정해진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실리콘이라고 해서 모두 다 품질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리콘은 실록세인이라는 구조가 길게 연결된 고분자인데 제조 과정에 따라서 완전히 연결되지 않는 작은 실록세인 분자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높은 온도에서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접촉하면 이런 작은 분자들이 음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리콘이 열에 강하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불에 태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리콘의 대표적인 고분자는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이라는 건데 공기 중에서 지나치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이 고분자 사슬이 열과 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분해되기 시작을 해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여러분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직증후군의 대표적인 물질인데 눈이나 코,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고 따라서 고농도 장기간 노출을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주걱이 프라이팬 가장자리에 닿은 채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 아 이게 열에 강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열에 강하다는 말과 분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리콘은 독이다 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온도에서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실리콘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분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용도에 맞는 조건에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에어프라이어를 쓸 때 종이 호일을 깔아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종이 호일

커피를 넣어놓고 음식도 안 넣고 예열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에어프라이어 안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되죠. 가벼운 종이 호일이 바람에 들리면은 위쪽 가열 장치까지 닿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종이가 타거나 심하면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이 호일에는 실리콘 코팅을 한 제품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에 타면서 폼알데하이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집안에 이런 물질이 생기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종이 호일 자체를 무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배달 음식을 한번 시켜볼까요? 플라스틱 용기에 찌개가 들어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는 행동, 정말 괜찮은 행동일까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니죠. 폴리프로필렌처럼 전자레인지 사용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회용 용기도 많습니다. 그러니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없는 배달 용기는 그대로 가열하면 안 되겠죠.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 용기라면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를 조사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들이 규제 기준을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로 가열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상당히 많이 방출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사실과 이게 실제로 병을 바로 일으킨다, 이런 것은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굳이 노출을 늘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데울 때 가능하면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옮겨서 가열을 합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릇 하나 더 설거지하면 되죠.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스테인레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테인레스 냄비를 새로 사서 키친 타월로 닦았는데 시커먼 것이 묻어 나온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때 이게 스테인레스가 녹아 나오는 게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스테인레스 제품을 연마 가공하는 과정에서 연마제, 금속가루, 유분 같은 것들이 표면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시꺼먼 것의 그 주성분인데 먹고 싶진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적으로 닦아내면 돼요.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조금 묻혀서 표면을 닦아보세요. 검은 것이 묻어 나오면 새 타월로 다시 닦습니다. 더 이상 묻어 나오는 것이 없을 때까지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방세제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됩니다. 이것 대신에 밀가루를 스테인레스 표면에 닦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물리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용유는 일부 기름 잔유물을 닦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연마제를 화학적으로 녹이는 것은 아니에요. 표면에 미세한 연마제를 쉽게 적게 만들고 닦아내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여하튼 안 녹는 것은 그냥 닦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코팅팬을 보겠습니다. 코팅팬 이야기가 나오면 PFAS, 테플론, 발암물질 이런 단어가 줄줄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코팅팬은 무조건 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코팅은 큰 고분자 형태라서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떨어져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테플론 덩어리가 음식물로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팬을 빈 채로 아주 강한 불에 오래 올려서 과열을 시키거나 금속 조리 도구나 철수재미로 계속 긁어서 코팅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코팅팬은 필요 이상으로 과열시키지 말고 아무나 부드러운 실리콘 조리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면이 심하게 벗겨지고 들뜨기 시작했다면 그때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은 냄비라고 부르는 알루미늄 냄비도 비슷합니다. 알루미늄은 가볍고 열 전도도가 좋죠. 그래서 아주 좋은 조리 도구입니다.
그런데 산성 음식과 오래 접촉하면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꽤 많이 녹아나올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독성 성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김치찌개, 토마토 소스, 식초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낡고 코팅되지 않은 알루미늄 냄비에 오랫동안 끓이거나 그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는 위험한 성분이 녹아나오지 않는 스테인리스나 유리 범람 같은 용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냄비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밥맛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쌀의 대부분은 전분이죠. 전분이 맛있는 밥이 되려면 물이 쌀알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에 열을 받아서 충분히 호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쌀을 씻자마자 바로 밥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물을 흡수할 시간을 줘서 쌀알 안쪽까지 수분이 들어가서 익을 때 중심과 바깥에 있는 녹말들이 모두 다 잘 호화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특히 오래된 쌀이나 단단한 쌀이라면 잠시 불려주는 것만으로도 밥맛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맛도 결국 화학입니다. 물을 잘 흡수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도마는 재질보다는 깊은 칼자국과 교차 오염을 조심해야 되고요. 둘째, 실리콘은 식품용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정해진 사용 온도 안에서만 써야 됩니다. 셋째, 에어프라이어 종이 호일을 쓸 때는 음식 없이 넣어서 예열하지 않도록 하고요. 넷째,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뜨거운 음식은 플라스틱을 쓰지 말고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이용하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새 스테인리스 냄비에 검은 연마제 잔류물은 식용유를 묻힌 타월로 닦고 세제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코팅팬은 과열을 피하고 표면 상태를 보고 너무 코팅이 너무 벗겨졌다면 버리면 되죠. 알루미늄 냄비에는 산성식품을 오래 조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듣고 이런 주방용품이 안전하다, 이런 주방용품은 위험하다, 이런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온도에서 오래 쓰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식재료 속 숨은 독소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바둑 프로 기사 조현우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바둑의 수상전을 배울 건데요. 수상전이란 미생인 돌들끼리 서로 상화를 걸고 싸우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흑과 백이 벌이는 수싸움이죠. 혹시 대마 수상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돌이 50개 이상씩 걸려있는 아주 큰 대마 수상전이라면 바로 바둑의 승부와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상전과 또 수상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배워볼게요. 바둑판을 보실게요. 자, 이게 수상전 기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백 3점과 이 흑 3점이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 이 수상전에 걸려 있을 때는 먼저 내 수를 세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수를 세는 게 중요해요. 이 흑의 수는요. 하나, 둘, 셋. 세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백의 수도 하나, 둘, 셋. 세 수죠. 똑같이 3대 3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흑 차례면은 흑이 이기겠고요. 백 차례면은 백이 이기겠죠. 흑 차례면은 먼저 백의 수를 이렇게 조여가면 됩니다. 백도 이렇게 올 때요. 흑이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고요. 백이 두더라도 흑이 한 수가 빨라요. 먼저 이 세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먼저 두는 사람이 잡게 되는 거고요. 백 차례면은 백이 먼저 두면 이 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모양을 보시면요. 현재 이 흑 네 점과 백 네 점이 수상전에 걸려 있어요. 흑 차례고요. 흑은 어디를 두면 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흑이 둘 수 있는 곳,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여기, 그쵸? 그리고 또 여기가 있습니다. 백은 활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답은 한 곳밖에 없어요. 다른 한 곳을 두면 아주 큰일 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쪽을 두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서 수를 조여가는 게 좋고요. 백이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해도 흑이 여기를 두면서 이 백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쪽으로 급하게 이 수상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내 활로도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죠? 내 활로를 줄이는 수가 되는 거예요. 자충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둠으로써 흑이 먼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바깥에서 먼저 단수를 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백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를 두면서 이 네 점을 시원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걸로 가볼게요. 자, 다음은요. 수상전을 더 잘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요. 이 흑과 그리고 이 백이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 이 수상전에서는 한 수 한 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쪽으로 흑이 백 세 점을 단수 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백이 연결을 할 때 그때 단수를 쳐서 이 백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은 여기 한 수 그리고 흑은 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상전에서는 흑이 승리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이 세 점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 꼬리를 떼어주고 먼저 이 두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이 세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이 이 두 점을 잡으면서 이 한 점도 죽었죠. 이 백 두 점도 살아갔습니다. 흑은 세 점만 잡았는데 아, 이걸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여기서는 흑이 더 크게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가 있는데요. 자, 수상전의 팁이에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 수상전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지 그놈을 봐야 돼요. 보시면 이 흑 두 점, 얘네랑 붙어 있는 거는 200 두 점입니다. 이 백 세 점이 아닌 거죠. 얘는 페이크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을 공격하는 게 좋은데요. 먼저 이렇게 놓아서 두 점을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뭉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 백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백이 이쪽으로 오더라도요. 여기를 두면 얘네를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내 돌이랑 붙어있는 돌을 찾아서 걔네를 공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두 점이죠. 얘네는 꼬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를 두는 게 수상전의 급소가 되겠고요.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수상전의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면 내 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공격을 하는 건데요. 자, 이 모양을 보실게요. 지금 현재 이 백 네 점 그리고 이 흑 한 점 서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흑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 백을 공격하는 거는 양단수를 오히려 맞으면서 흑이 곤란한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내 수를 늘리면서 공격하는 아주 좋은 수가 있어요.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또 나왔죠.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에요. 마법처럼 흑의 활로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죠. 근데 백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똑같습니다. 그래서 4대 3이 됐고요. 자, 가볼게요. 백이 이쪽으로 활로를 메꾸면은요. 그때 흑도 뒤쪽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씩 메꿔주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흑이 이 수상전에서 먼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점을 다 잡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딱 봤을 때는요. 이것만 보면은 하나, 둘, 활로가 두 개밖에 없어요. 백은 세 개죠. 근데 이렇게 두는 순간 활로가 네 개로 늘어나면서 이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꿀팁은 내 수를 늘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거 가보시죠. 자, 다음 모양을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의 그 실전에서 한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흑 차례고요. 이 흑 네 점과 그리고 이 백돌이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한 수로 인해서 이 부분, 이 전투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겠죠. 흑은 활로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백의 활로는 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세 개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정확하게 찔러가는 게 중요한데요. 급소는 어디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보기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가 이렇게 단수 치는 거, 나 이쪽을 들어가는 거, 가와 나 둘 중에 흑은 어디를 두어야 할까요? 자, 여기서는요. 흑은 이쪽을 두면 안 되겠죠. 자,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수읽기를 하실 때 여기를 두면 아, 세 점이 단수니까 백이 이일 때 그래, 그때 내가 얘네를 다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한 수밖에 못 읽으신 거예요. 왜냐면 딱 여기를 뒀을 때 이 백 세 점은요. 사실은 얘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어요. 흑이 이 세 점을 잡더라도요. 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이 이 몸통을 먼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흑의 실패가 되겠죠. 아주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수상전 꿀팁. 수상전에서 내 돌이랑 붙어있는 이 녀석들을 공격을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두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를 두는 순간 4, 5, 6, 7, 8 이 8점이 바로 단수가 되죠. 이면 이때는 다 연결이 돼서 활로가 하나 남았죠. 그래서 흑이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흑의 대성공이 되겠고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만약에 백이 이렇게 또 단수를 친다면 이제는
내가 여기를 두는

이게 아니라 이쪽을 들어가서 200 전체를 다 잡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상전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이 103점은 자동으로 흑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상황을 보시면요.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104점과 그리고 이흑 4점 수상전에 걸려 있습니다. 먼저 수를 세볼게요. 100의 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흑의 수는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에 수를 조이는 거는 누가 잡히게 되겠죠? 흑이 먼저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수상전을 잘하는 방법, 내수를 늘리면서 수상전에 임하는 건데요. 자, 급소는 역시나 이쪽이겠고요. 여기를 둠으로써 이 친구랑 얘네들이 연결이 되면서 수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흑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로 늘어났고요. 백의 수는 똑같이 네 수예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공격을 오더라도요, 수를 조여가고요. 계속해서 백의 활로를 없애면 이 수상전에서는 흑이 한 수가 빨라요. 자,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은 어떻게 뭐 꼼짝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 흑이 네 점을 잡으면서 수상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흑백 간의 수싸움, 수상전과 수상전을 잘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실전 대국에서 수상전에 걸리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 오늘 배운 전략만 잘 기억하셔도 이 흑백 간의 수싸움, 수상전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단수 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 기획자 강종모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예술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암스테르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유럽에서 가장 활기가 가득한 도시 중 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스테르담은 언제나 젊음과 자유가 물씬 느껴지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죠. 무엇보다 암스테르담은 정말 가볼 만한 명소들이 너무 많아서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감할 때가 있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하우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 한 곳이고, 그리고 단일 화가의 컬렉션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다는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도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을 때 놓칠 수 없는 그런 장소죠. 이외에도 암스테르담에는 정말 보고 즐길 거리가 많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곳에는 네덜란드 초상화와 풍속화의 대가 프란스 할스의 작품들과 또 진주귀걸이 소녀를 그린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화가 중에 화가라 불리우는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네덜란드 회화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작품 감상은 물론 네덜란드 회화의 발전상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 네덜란드가 황금기를 누리던 16세기, 17세기 시기의 걸작들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는데, 방금 언급한 세 화가들이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화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품들을 만나기 전에 오늘날 네덜란드의 황금기라 불리우는 17세기의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세기의 네덜란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가장 번성을 누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예술 분야에서도 정말 많은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죠.

마침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해외 무역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국민들은 자연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주목할 점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부유층만 예술품을 사모은 것이 아니라 해상 무역으로 유례없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자연스럽게 두터워진 중산층에서도 미술품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나 신화를 다루는 그림을 그렸었던 이탈리아나 프랑스 화가들과는 달리 주로 대중들을 위한 일상 그림들이나 집을 꾸밀 수 있는 정물화 그림, 초상화, 풍경화 등이 유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프란스 할스나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그리고 렘브란트와 같은 거장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프란츠 할스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할스는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 주요 화가 중한 명으로 태어난 곳은 벨기에 안트베르펜 지역이지만 거의 평생을 하를렘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살았었던 화가입니다. 특히 과거 전례 없는 생동감과 활력으로 대상을 포착하는 독특한 방식의 초상 화가로 유명했으며 순간적인 표정과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느슨하고 빠른 분놀림으로 하를렘에서도 많은 개인 및 단체 초상화 등을 남긴 화가죠. 그중 유쾌한 술꾼은 이런 할스의 예술적 특징이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그림 속에는 반쯤 눈이 풀린 남성이 술잔을 들고 마치 관람자를 향해 건배를 제안하는 듯한 모습을 포착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술꾼의 얼굴에는 유쾌함과 취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아주 리얼하게 잘 느껴지는데요. 이는 할스가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얼마나 탁월하게 묘사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란츠 할스는 종종 렘브란트와 비견이 되곤 하는데요. 렘브란트가 깊이 있는 내면을 그리기 위해서 느린 호흡으로 심오한 느낌을 담았다면, 할스는 당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빠르고 기민하게 순간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그려진 유쾌한 술꾼은 할스가 예술적 재능과 인간 표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내는 좋은 예시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익히고 있죠. 자, 그럼 또 다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대표하는 걸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데프트 출신의 천재 화가이자 진주귀걸이 소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 있는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르메이르는 프란츠 할스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한 명으로 섬세한 관찰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하기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 그의 예술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그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 중의 걸작이죠. 특유의 섬세하게 처리되어 있는 디테일과 또 특유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전 세계 많은 예술 애호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따르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못이 빠진 못자국에는 삶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보이는 것 같고, 또 맑은 빛의 느낌과 차분한 겨자색과 파랑색은 평화로움과 사색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적이면서 매우 서정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당시 17세기 네덜란드는 이와 같은 담담한 일상의 삶을 그리는 풍속화가 유행했었는데요. 이는 종교화 대신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담겨 있는 경건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일하고 있는 여인의 맑은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은 극도로 세밀하게 관찰한 일상의 순간을 통해 현대의 관람자들에게까지 평범함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0: 84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밤낮 없이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독실한 여인이었죠. 그림은 전체적으로 렘브란트 특유의 부드러운 빛이 잘 느껴지는 작품인데 그림을 살펴보면 예언자 안나의 뒤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그녀가 두른 옷에 살포시 내려앉아 있고 그녀는 자신에게 빛이 비추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열심히 성경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평범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상당히 감동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언자 안나의 손입니다. 성경책을 훑고 있는 그녀의 주름지고 거친 손. 렘브란트는 섬세한 관찰력으로 안나의 손을 통해 안나의 나이, 삶의 경험, 영적 깊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름진 피부와 뼈가 도드라진 손가락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삶과 기도, 그리고 감정과 영적 상태, 또 신앙심과 헌신의 세월을 살았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두고 안나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자신의 손보다 거친 어머니의 손을 발견하고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모델이 되어주고 평생 화가가 되고픈 아들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헌신의 세월을 떠올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어머니의 손을 통해 살아온 모든 헌신의 세월과 희생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게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라바조와 함께 로마 거리로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인 강사 정겨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셔츠 카라를 새로운 원단으로 바꿔주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목에 관한 리폼을 해볼 건데요. 혹시 평소에 너무 목이 답답해서 겨울에조차 손이 잘 가지 않던 터틀넥 티셔츠가 있으신가요? 이번 강에서는 목이 높은 터틀넥 티셔츠를 3계절 동안 입을 수 있는 라운드 티셔츠로 리폼해 보겠습니다. 가위로 조심스럽게 터틀넥 아래부분에 구멍을 내서 쭉 터틀넥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몸판에 이 절개한 넥라인을 그대로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너무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봉제선 가까이 절개해 주세요. 이렇게 터틀넥과 몸판을 분리해 줬습니다. 몸판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앞뒤로 3cm의 선을 그어줄게요. 먼저 한쪽에 3cm 선을 그어주고 뒤집어서 3cm 선을 또 한 번 그어주세요. 그리고 선을 따라 가위로 재단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3cm 너비로 자른 조르개와 몸판을 합봉해 줄 건데 위치를 잘 맞춰줘야 해요. 각각 4등분 지점을 표시해 줄게요. 안쪽에 중심 부분을 표시해 주고 반대쪽도 양쪽 모두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조르개의 4분의 1 지점을 다 표시했으면 몸판도 양쪽 어깨를 맞춰서 반을 접어서 뒤중심과 앞중심을 찾아 표시해 주세요. 이제 조르개의 안으로 몸판을 집어넣어서 4등분 지점을 맞춰줄 거예요. 이 조르개의 봉제선 부분은 뒤중심으로 가게 방향을 맞춰주세요. 각각 4등분 지점 너츠를 맞춰서 이 시접 집게로 고정해 줄게요. 반대쪽 옆선까지 맞춰주세요. 이렇게 고정해 준 상태로 중간중간 집게로 더 고정해 줄게요. 지금 몸판의 넥라인은 곡선인 상태고 이 조르개는 직선인 상태라서 더군다나 또 길이가 안 맞는 상태예요. 조르개가 더 길이가 짧고 몸판이 더 길이가 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르개를 늘려서 몸판과 길이가 1:1이 되는 시점에 길이를 맞춰서 집게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제 몸판과 조르개를 곰봉으로 0.5cm 시접으로 합봉을 해줄 건데요. 몸판은 곡선이고 이 조르개는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은 방향으로 봉제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봉제법이에요. 그래서 오버록으로 하면은 더군다나 칼날로 잘려내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곰봉으로 먼저 고정을 해주고 오버록으로 넘어갈게요. 비교적 굴곡이 별로 없는 뒷목 부분부터 봉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과 곡선을 같이 합봉할 때는 직선을 아래쪽에 두고 곡선인 부분을 위쪽에 둬서 직선을 진행 방향대로 봉제를 하면서 곡선을 위에서 조금씩 맞춰주시는 식으로 하시는 게좀더 수월하게 봉제하실 수가 있어요. 바늘을 내려주고 임시 고정용이기 때문에 되돌아받기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살짝 당겨서 조르개와 몸판의 길이를 맞춰준 상태로 봉제를 해줘야 하는데 잡아당겨서 조르개가 몸판 길이와 1대1이 되는 그 지점까지만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 그 이상 잡아당기게 되면 몸판까지 늘어나니까 너무 많이 잡아당기지 않게 주의하면서 0.5cm로 봉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노루발 앞에 오면 집게를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 부분을 계속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늘려버리게 되면 위치가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송곳을 활용해서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시작 지점까지 왔으면 역시나 임시 고정용이기 때문에 되돌아받기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대로 옷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몸판과 조르개를 이 오버록으로 합봉해 줄 건데요. 우리가 그냥 일직선을 오버록 봉제했을 때 마지막에 쭉 당겨주면서 실을 마감해주면 됐는데 그럼 이렇게 원통일 때는 어떻게 마감을 해줘야 될까요? 오버록 칼날은 중간에 갑자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서 쭉한 바퀴 봉제를 하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그럼 남은 이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줘야겠죠. 여기까지 잘라내줬다고 또 봉제를 멈추시면 안 되는 게 칼날이 앞에 있고 바늘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줬다고 봉제를 끝내버리면 오버록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오버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뾰족한 부분을 잘라줬다면 여기부터는 이만큼 좀더 겹치게 오버록을 쭉 봉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또 주의하실 게 기존에 이렇게 봉제되어 있는 오버록 실들을 잘라내지 않도록 칼날이 살짝 옆으로 비껴나면서 봉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봉봉으로 먼저 0.5cm의 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번에는 이 봉제선을 칼날에 맞춰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은 뒤 중심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마지막에 겹쳐지는 그 지저분한 시접이 뒤쪽으로 갈수 있도록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선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칼날이 봉제선을 잘라내도록 오버록을 쳐주시면 되고, 여기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시는 게, 이 위에서만 보고 하다가 밑에를 신경 못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밑에가 이 밑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오버록을 하면은 원단에 그대로 구멍이 나겠죠. 항상 밑에 겹쳐지는 부분 없도록 잘 펴서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원단을 너무 잡아당겨서 너무 늘어나지 않게 주의해주면서 오버록을 끝까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시작 부분까지 왔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간 부분을 이만큼 잘라내 줄게요. 사선으로 들어온 부분을 잘라내 주고 처음에 오버록 쳐준 부분이 잘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3에서 5cm 더 겹쳐 줄게요. 그다음 바늘이 내려가 있는 상태로 노루발을 들어서

중단을 뒤로 빼주고 노루발을 내려서 뒤로 잡아당겨 주세요. 실은 약 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내 주세요. 이렇게 조르개와 몸판을 합봉해 줬고 이 오버록 실 끝에서 2, 3cm 떨어져서 뒤집개의 머리를 이 오버록 실 안으로 넣어 주시고 뒤집개 끝에 고리에 이 오버록 실을 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개 입구를 닫으면서 쭉 빼주시면 오버록 실 끝이 이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요. 남아있는 실은 잘라내주면 오버록 실을 깔끔하고 또 풀리지도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리미로 이 넥라인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 오버록 시접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몸판 쪽으로 내려가도록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팀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넥라인이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좀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서 끝내기에는 이 뒤에 오버록 실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가려줄 거예요. 이 면테이프로 이 뒷목을 깔끔하게 가려줄 건데 뒷목 부분 끝에서 끝에까지 다 해줄 건 아니고 딱 보기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안 보이는 부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선을 표시해 주세요. 이 양쪽의 위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줄자로 이 연목의 봉제선에서 몇 센치 떨어지는 지점인지 길이를 재줄게요. 2.5c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그럼 반대쪽에도 똑같이 연목의 봉제선에서 2.5cm 떨어진 지점에 초크로 표시해 줄게요. 이제 표시한 두 지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면테이프를 대줄 건데요. 면테이프 끝에 시접을 1cm 접어서 이렇게 끝에 대주시고 끝에 딱 위치를 맞춰주세요. 면테이프를 옆으로 조금씩 옮겨가면서 이 조르개와 면테이프에 같은 선을 그어주시고 또 조금 옆으로 옮겨서 또선 하나 또 조금 옆으로 선 하나 그다음 마지막 지점까지 맞췄으면은 이 끝에서 시접을 1cm를 남겨놓고 잘라내 줍니다. 이목 조르개 부분을 뒤로 확 제껴주시고 이 오버록 시접 부분만 이렇게 꺼내주세요. 그리고 테이프 끝에 시접을 1cm 접어서 시작점에 맞춰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선들을 맞춰가면서 쭉 2mm 정도로 봉제를 해줄 거예요. 첫 지점에서 되돌아받기 해주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조르개와 테이프에 그어준 선을 중간중간 맞춰가면서 쭉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맞춰놓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목이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봉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이 늘어난 상태로 고정이 되게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봉제할게요. 마지막에는 시접을 또 안쪽으로 1cm 접어서 끝을 맞춰줄게요. 마지막엔 되돌아받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번엔 그대로 면테이프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오버록 시접을 가려주면서 아래쪽을 봉제해줄게요.

다음 강에서는 특별히 재봉틀 없이 목 늘어난 티셔츠와 허리가 큰 청바지를 간단하게 수선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2: 하루에도 그만 두어? 알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3: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4: 황홀한 인생 2막을
5: 위하여!
6: 위하여!
7: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8: 근데 소문이 다 났어. 토짜가 일냈다고.
9: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10: 한식 볶아 한식. 그런 거예요, 여러분.
11: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이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4: 와, 이걸 대지예술이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예술가 최우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3: 와.
4: 15만 6천 평입니다.
3: 15만 6천 평이요? 아, 미술관이 3개 백만장자 맞으신.
4: 그래도 가난합니다.
3: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4: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3: 파시기도 하나요?
4: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3: 크게 뭐 잘못하신 게. 네.
5: 전혀 나쁜 남자 스타.
6: 아, 진짜요? 네.
7: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8: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9: 화이팅!
1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빠.

0: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질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현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전공리 주먹도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동양은 서양에 비해 열등하다는 오랜 편견도 깨졌고요. 이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인들의 생활과 이 석기를 가공하는 발달된 기술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바다 건너 일본에는 전공리 주먹도끼의 발견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대략 3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주먹도끼와 함께 기원전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이 열패감과 열등감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자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후지무라 신이치였습니다.

후지무라는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고고학을 공부했는데요. 1981년 미야기현 자자라기 유적지에서 4만 년 전 인류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일본 선사 시대의 역사가 3만 년 전에서 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념비적인 발굴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열도는 흥분했고요. 일본 고고학계는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후지무라의 자자라기 유적 발굴은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180여의 유적 발굴을 통해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했고, 그때마다 일본의 구석기 연대는 앞당겨졌습니다. 나중에는 무려 이 70만 년 전의 구석기 유적까지 발굴해 그의 업적은 교과서에도 실렸고, 또 그는 이 구석기 문화 연구 제1인자로서 석기의 신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가 발견한 구석기 유적지는요, 국가사적지로, 또 그가 발굴한 유물들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 11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후지무라 신이치가 7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날조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 마이니치 취재팀은요, 미야기현 카미타카모리 유적지에서 후지무라가 자신이 만든 유물을 몰래 묻는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이 덜미를 잡힌 후지무라는요, 전부 조작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발견한 유물들은 모두 가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작으로 판명된 유물들은 이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 지정이 취소되었고요. 이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도 삭제되었고, 또 후지무라는 고고학계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일본 고고학계는요, 2003년 5월 이 후지무라가 관여했던 구석기 유적 162곳 모두가 날조되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요, 이와테현 미야모리 무라의 카네토리 유적인데요. 이는 5만 년에서 8만 5천 년 전에 중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지무라 사건은요, 그 바탕에 이 개인의 명예욕이나 영웅심도 작용했겠지만, 오래된 구석기 유적들이 일본의 우월성을 제시해 준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일본의 국민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후지무라의 발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들의 의견은 일본 국민 다수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요. 오랫동안 언론도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후지무라 사건은요, 일본 고고학계가 이 역사 날조를 묵인했거나 동조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비록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웃지 못할 촌극이었습니다만, 이 오래된 역사가 우월하다는 비성적이며 근거 없는 역사 인식이 빚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인류의 기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것은 건국신화입니다. 동북아시아와 북방 시베리아의 유목민들은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왕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는 사망오제 신화, 또 일본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화, 대한민국에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이들 신화의 공통점은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신이라 그 신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13세기에 쓴 삼국유사에 따르면요,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의 변신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곰이 변해 웅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역사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 이 신화라는 신의한 기록 속에는요, 당대 사람들의 집단적인 경험과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신화가 믿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흔적을 쫓다 보면 역사적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단군 신화에 담긴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련의 단군

신군 신화는요, 고기에 전하는 내용을 옮긴 겁니다. 여기서 고기가 이 고기라는 문헌을 뜻하는지 아니면 옛날 기록이라는 뜻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군 신화가 일연이 살았던 기원 후 13세기 이전에 문자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군 신화는요, 크게 세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 환인의 서자 환웅은 천부인 세계와 3천명의 무리와 함께 홍익인간하기에 적합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신시를 열고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를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이 첫 번째 시기는요,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땅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천손 강림 신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이 하늘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환웅 집단이 이 태백산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시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홍익인간하기에 적합한 곳에 신시를 열었다는 대목인데요. 이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고 인간을 크게 도우라는 뜻으로도 불이합니다. 이를 통해 환웅 집단이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기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면서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환웅에게 기원하자 이 환웅은 신령스런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걸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나 곰은 21일간 햇빛을 보지 않아 여자로 변했다. 그가 웅녀다. 웅녀는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 왕검을 낳았는데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하고 조선을 건국했다. 네, 이 두 번째 시기에 등장한 곰과 호랑이는요, 이 말 그대로의 동물이 아닙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던 토테미즘이 반영된 것으로 이 곰을 숭배하는 곰 집단과 또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집단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시기는요, 선주민인 곰 집단과 호랑이 집단, 그리고 이 새롭게 등장한 환웅 집단 간의 교섭과 대립, 힘겨루기와 융합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랑이 집단은 배제되었고 환웅 집단과 곰 집단의 결합을 통해 단군 왕검을 지배자로 하는 조선이라는 한반도 첫 국가가 건국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단군 왕검이 곰이 여자로 변한 웅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요, 수렴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겼던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시조 신화에 흔히 등장하는 수조 신화에서 나온 것이죠. 특히 이 퉁구스족 사이에는 곰을 인간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은요, 환웅의 아들로서 천손인 동시에 곰의 아들로서 수손이라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된 겁니다. 단군 왕검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과 정치적, 군사적 지배자인 왕검이 합쳐진 용어인데요. 이 아직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 단계인 고조선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요, 요임금 즉위 후 50년 경인년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시기입니다. 그 후 단군은 백악산 아사달로 도읍을 옮겼으며 1500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자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 뒤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다. 이 단군이 어떻게 1500년 동안이나 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 단군이라 불린 지배자의 후손 내지는 그 권력의 승계자가 대를 이어서 국가를 통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자의 등장입니다. 이 진나라 이전의 문헌인 죽석인연, 상서, 논어 등에서는 기자를 은나라 말기의 현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이후 문헌인 상서대전, 사기, 한서 지리지 등에서는 은나라의 충신으로서 이 은나라 멸망을 전후에 조선으로 망명해 백성을 교화시킨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으로 이주한 기자가 왕권을 잡자 이 단군은 장단경으로 몸을 피했고요. 이 어느 시기에 아사달로 돌아와 신선이 되었는데 나이는 1908세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해도 이 1908세라는 나이는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1908이라는 숫자는요, 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으로부터 역대 단군이 조선을 통치한 전체 기간으로 봐야 할 겁니다. 삼국유사에 담긴 단군 신화에 따르면요, 이 하늘신의 아들과 웅녀가 결합하여 낳은 단군 왕검에 의해서 기원전 2333년 한반도 첫나라인 고조선이 건국되었고요. 대략 2000년 동안 단군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으며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단군 신화를 기록한 또 다른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와 비슷한 시기인 고려 후기 충렬왕 13년, 그러니까 1287년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인데요. 이 책에 기록된 단군의 모습은 이 삼국유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단군 왕검이 아니고요, 단웅천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온 환웅의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웅천왕, 곧 단군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가 요임금 제위 원년이라고 하였고요, 이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르를 낳았으며 신라 고구려, 옥저 부여 예 맥 등이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단군 신화인데 이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두 책이 각기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요, 이 단군에 관해 기록한 자료가 구전뿐만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존재했다는 것 또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기록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큰 틀에서 보면요, 천손신앙을 지닌 환웅 집단과 이 선주민 집단의 결합을 통해 등장한 단군이 한반도 첫 국가인 조선을 건국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길을 끄는 것은 이 건국 시기에 대한 다른 기록입니다. 제왕운기에서는요, 요임금 제위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임금이 즉위한 해인 무진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종 16년인 1485년에 이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국통감에서는요, 요임금 즉위년을 갑진년으로 보고 요임금 25년 무진년, 즉 기원전 2333년을 고조선이 건국된 해로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듯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이 다양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사실은요, 애당초 이 요임금이 언제 즉위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기원전 2333년 이전이든 아니면 이후든 이 단군 신화에 기록된 고조선이 한반도에서 건국된 첫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고조선이 문헌상 처음 등장한 것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관자에서였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 제나라와 조선 간의 교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환공이 관자에게 물었다. 내가 듣기로 해내에 일곱 가지 옥패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볼 수 있겠는가? 관자가 대답했습니다. 음산에 연민이 하나요. 연나라 자산에 백금이 하나요. 팔조선에 문피가 하나요. 여수와 한수 우구에서 나는 황금이 하나요. 강양에 진주가 하나요. 진나라 명산에 증청이 하나요. 우씨 변산에 옥이 하나입니다. 환공과 관중의 대화에 언급된 발조선의 문피는 고조선의 문이 있는 가죽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고조선의 특산물인 호랑이나 이 표범의 가죽이 기원전 7세기경 중원 지역의 제나라에까지 알려질 만큼 중요한 교역품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세기 후반 이 서진의 어환이 편찬한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서인 위략에도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이 위략은 전하지 않지만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동의전에서 인용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후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어 동쪽 기자조선을 침략하여 땅을 빼앗으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해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자 하였다. 조선의 대부 예가 가난하자 곧 그만두었다. 이후 조선후의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나라는 곧 장군 진계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공격해 2000여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안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조선은 마침내 쇠약해졌다. 이 위략에 보이는 고조선과 연나라는요,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3세기 전반에 각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조선은 연나라에 맞설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길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제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연나라 공격을 중단하도록 간언했던 예가 대부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고조선의 관료 조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헌상 기록을 토대로 고조선이 최소한 기원전 7세기경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고조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을 세운 정치 세력들은 오늘의 남만주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서북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농경이 발달했고 주민은 언어와 풍속이 비슷한 예족과 맥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조그만 세력이었지만 청동기 문화의 발달로 점점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 무렵 중국의 랴오닝 지역과 한반도에서 시작됐는데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러 크게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하 동쪽과 한반도에서 나오는 청동기는 중국 황하 지역이나 이 내몽골 남쪽 끝인 오르도스 지역의 청동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은요. 이 생김새가 비파를 닮은 비파형 동검인데요. 주로 돌널 무덤이나 고인돌에서 장식이 없고 기하학 무늬가 있는 청동 거울이나 청동 단추 같은 장식품들과 함께 발견되고 있습니다. 검신의 길이는 보통 30cm에서 40cm 내외고요. 이 5cm 이내에 짧은 승배가 달려 있습니다. 칼날 아래쪽은 비파의 공룡통처럼 이 둥그스름한 곡선을 이루고 있고요. 검신의 중심부가 동물의 등뼈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연나라가 이 요서 지역을 포함한 고조선의 서쪽을 공격하자 고조선은 중심지를 한반도 서북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후 남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는 길고 가느다란 모양을 한 이 세형 동검이 나타나는데요. 이 고조선의 영역에서만 출토되어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하나의 지표 유물은 돌무덤의 일종인 고인돌입니다. 세 개의 고인돌은 유라시아 대륙을 에워싸고 있는 해양에 인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중국 랴오닝 지역과 일본 규슈 지역을 잇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하나의 고인돌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무려 이 3만에서 4만여 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이 강화 고인돌 유적은요, 밀집 분포도 이 형식의 다양성으로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이고요. 유럽, 중국,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에 부장된 유물들은 주로 무기, 토기, 장신구 등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간돌검, 간돌화살초, 그리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2000년경 또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0세기경으로 본다면 단군 기원인 기원전 2333년보다는 조금 뒤시기가 됩니다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단군이 이 고조선을 세우기까지에는요, 이 환웅과 고무로 대표되는 여러 집단의 통합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조선 건국 이전에도 상당한 규모와 세력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고조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중국의 유화 유역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이 중국은 물론이고요, 세계 고고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유화 문명과 고조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디 이 중국 문명의 시작은 만리장성 그 아래쪽, 안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 황하 유역이었습니다. 이 세계 4대 문명으로 꼽히는 황하 문명입니다. 그런데요, 1970년 그리고 80년대에 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황하 문명보다 이른 시기에 신석기 문화가 발굴됐습니다.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의 이 홍산 문화와 이 홍산 문화 후기인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에 속하는 우하량 유적지에서 대규모 적석총, 제단, 여신사당 등을 갖춘 유적이 발견된 겁니다. 한동안 충격에 빠졌던 중국은요, 이 국가 주도의 역사 공정을 통해서 유화 문명을 중화 문명의 발상지로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첫째, 이 황제의 손자인 고양시 전욱과 고신시 제곡, 두 시족 불왕이 하북성과 요녕성이 교차하는 유연 지역에 살면서 북방 민족들의 시조가 되었다. 둘째, 신석기 시대 이후 만주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은 황제족의 후예다. 셋째, 요하 문명의 핵심인 홍산 문명은 황제족의 후예인 고양시 전욱 계통에 의한 문화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요, 이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민족과 역사는 중화민족의 역사다. 자, 그런데요, 이 요하 문명에서 발견되는 중석기 시대의 세석기 문화, 이 빗살무늬 토기, 각종 적석총과 석관묘, 칠을 갖춘 석성, 이 비파형 동검 등은 중국의 중원에서 귀원한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베리아 남단에서 몽골 초원, 그리고 만주 지역,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 문화입니다. 이 고조선 문명의 귀원과 요하 문명의 저자 우시라 교수는요,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을 황제족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첫째, 이 홍산인 일부가 중원 지역으로 남하여 황제족으로 세력화되었고, 둘째, 이 홍산인 일부는 곰 토템족으로서 환웅족이 이주해 왔을 때 결합하는 웅녀 집단이다. 셋째, 따라서 이 홍산인은 황제족과 고조선의 공동 조상이 될 수 있으므로, 넷째, 유화 문명은 동북아시아 공통의 시원 문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 교수는 이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기원전 2333년경으로 보든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로 보든 상관없이 이 고조선이 건국되는 시기는

원시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요하 문명의 발견으로 증명되었고, 실제 이 요하 문명의 주체가 고조선을 건국한 세력일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이 한국학계에 적극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한국어, 일본어, 퉁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 등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약 9000년 전 요하 유역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경제학인들의 언어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11개국 35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사 연구소가 주도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초기 신석기 시대인 9000년 전 이 중국 동북부 요하 지역에서 기장을 재배하던 농부들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요하 문명과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지가 같다는 것은요, 이 요하 문명의 주체가 트랜스 유라시아어를 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 교수가 추정하는 대로 이 요하 문명을 건설한 주체가 고조선과 연결된다면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훨씬 오래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오래된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중요한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일본 구석기의 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물을 날조한 후지무라 신이치처럼 비몽에 빠지거나 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이 조선의 역사를 일본보다 짧게 끌어내리기 위해 이 단군 신화를 부정하고 지운 일본 학자들과 마찬가지 태도로 이 우리 역사를 오랜 옛날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할 겁니다. 단군 신화는 청동기 시대 한반도 첫 국가를 건국한 정치 세력의 이야기를 신비스럽게 기록한 겁니다. 단군 신화는요, 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들을 하늘의 자손이며 하늘의 명을 받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신화학, 언어학 등 이 관련 분야의 통섭적 연구를 통해 역사적 실체에 좀 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단군 신화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 역사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군 신화는 한반도 첫 국가의 기원을 통해 한반도 문명의 시작을 알린 우리 역사의 기원이자 뿌리를 밝혀주는 시원의 유전자입니다. 단군 신화로 우리 역사는 시작되었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이상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토니가 방송됩니다.
1: 파미르공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3: 진짜 육몽길에 후에 닿네요.
1: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2: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4: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0: 바르게 달리는 뿔뽀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을,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빈어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알파!
1: 그만!
2: 이게 무슨 일인가요?
0: 알파가 제 옷에 주스 쏟았다고요!
2: 군타! 알파한테는 왜 매달려 있었던 거죠? 알파, 괜찮아요? 교실에서 잠깐 기다려줄래요?
0: 네. 야, 알파, 너!
2: 군타,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0: 찾았다. 한 모금만 달라니까.
1: 싫어. 마지막 한 모금이라고.

0: 군타. 군타는 재밌어. 재밌는데 군타는 미워.
1: 아니.
0: 군타는 안 미워. 안 미운데 장난은 미워.

0: 신기한 도화지다.
1: 그런데 뭘 그리지?
0: 아하, 그래, 착해진 쿤타를 그려보는 거야. 짜잔, 착한 쿤타 완성.
2: 알파, 보건실에 가서 다친 곳은 없나 살펴볼까요?
0: 네.

0: 여기 생각보다 괜찮잖아. 그럼 마법 유치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실까?
1: 받아라! 슈퍼 울트라 파워 슛!
0: 큰일 날 뻔했잖아. 러블리가 알면 혼난다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
2: 비밀? 제 쿤타 맞지? 어? 이번엔 쿤타가 너무 심했어.
0: 친구들, 이 책들 전부 본 거야. 제자리에 두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2: 다행이다. 우리 얘기 못 들었나 봐.
0: 베리,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면 꼭 보건실 가봐.
2: 쿤타 맞지?
0: 알파!
3: 쿤타? 왜?
0: 미안.
3: 뭐?
0: 짓궂은 장난 미안 미안해. 나쁜 모습은 이제 그만 보일게. 완전히 달라진 나. 재밌는 너의 친구 쿤타. 이제 장난 안 칠게. 함께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파. 난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 정리하러 갈게. 나중에 봐.
4: 쿤타가 정리를? 쿤타가 진짜로 착해졌나 봐.
2: 좋긴 한데 이상해.
5: 쿤타가 착해졌다고?
3: 아, 내 그림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0: 알파, 너 때문에 로블리한테 혼났잖아.
5: 쿤타.
2: 쿤타, 알파가 힘들어하잖아.
0: 쟤 또 엄살이네.
4: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을 정리하러 간 거 아니었어?
0: 내가 장난감을 정리하러 갔다고? 아우 진짜 웃겼어.
2: 웃겼다 핀.
0: 핀핀 우리 가서 얼른 과자나 먹자.
2: 먹자 핀.
0: 너희들이야. 누구니? 진짜 쿤타지. 우리가 진짜 쿤타. 너는 가짜 쿤타.
3: 내가 진짜

0: 못해요.
1: 따라하지 마.
0: 따라하지 마.
1: 야, 진짜.
2: 쿤타 진짜 이상해. 착해진 거야? 나빠진 거야?
3: 분명 착한 쿤타를 봤었는데. 쿤타가 여러 명이 나타난.
1: 뭐? 쿤타가 여러 명이라고?
3: 쿤타 멈춰.
4: 얘들아 도와줘.
1: 준이 그러니까. 저런 바보겠다.
4: 조심 좀 하지.
3: 핀핀 누가 진짜 쿤타야?
4: 나야.
3: 모르겠다 핀.
1: 베리야 너를 걱정해주던 내가
4: 진짜야.
1: 줄이야 너를 도와줬던 내가
4: 진짜야.
1: 아니야 나 좀 봐. 친구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내가 진짜야.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들을 돕고 내가 바로 진짜.
4: 그럼 난 나
1: 난 알파한테 장난치다 혼났는데 진짜가
4: 잡는 친구. 저 군사가 진짜야. 내가 쏟았던 음료수 자국이 남아있어.
1: 뭐라고?
4: 그래 내가 진짜라니까.
1: 어때 이제 믿을 수 있지? 뭐야 왜 그래?
3: 친절한 쿤타도 좋았는데.
1: 뭐라고?
4: 너희들 혹시 내가 그린 그림 소원에서 나온 쿤타들이야?
1: 그림 소원?
4: 쿤타가 착해줬으면 해서 신기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1: 치, 어쩔 수 없군. 니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게 됐지만 우린 우리의 계획대로 해야겠어.
2: 너희 계획이 뭔데?
1: 마법 유치원을 망치는 계획.
5: 또 다들 어디로 간 거지?
6: 쿤타가 둘 아니 셋 아니
2: 선생님! 가짜 쿤타들을 잡아야 해요.
6: 가짜 쿤타요?
4: 제가 신기한 도화지의 소원 그림을 그렸더니 거기서 나타났어요.
6: 신기한 도화지 소원 그림 그리고 가짜 쿤타. 상황 과관이요. 가짜 쿤타들에게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빼앗아야 해요.
3: 어? 그럼 지금이 마법을 쓸 시간이라는 거죠?
2: 넷을 한꺼번에 어떡해?
3: 그러니까 마법을 쓸 시간인 거지. 준이 도니 마법의 힘으로 추피추피추피추 준이 도니 변신.
2: 자 어서 그림을 되찾아오자.
1: 찾았다 가짜 녀석들아. 뭐야 진짜 녀석이잖아.
2: 나도 끼워줘.
1: 마법 유치원은 맨날 날 혼내기만 해. 나도 마법 유치원을 다 망칠 테야.
7: 오 진짜?
1: 그래 역시 너는 우리랑 노는 게 어울리지. 안 그래? 잘 생각했어. 속았지 가짜 녀석들아. 진짜 녀석이 뭐 하는 짓이야? 난 가짜야. 네가 진짜지? 야, 나도 가짜야. 이 녀석이 진짜 아니야? 난 진짜 가짜라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아유, 헷갈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야? 잠깐. 우리가 싸우는 건 진짜가 원하는 일이야. 그림을 가진 녀석이 무조건 가짜잖아. 그림을 가진 녀석이 진짜 쿤타를 찾아줘. 나야,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짜 그림은 아니겠지? 한번 볼게. 자. 잘 받았다 이 가짜 녀석들아.
4: 예, 저 녀석이 진짜였어. 가만 두지 않겠다.
2: 이 녀석들이 합체됐잖아.
1: 준이 도와줘.
3: 추피 추피 추피 추 반짝반짝 비눗방울.
8: 그림을 내놔.

0: 잘못했어. 다시는 심한 장난 안 칠게.
1: 아니야, 쿤타. 우리 모두 널 좋아한다고.
0: 정말?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여기가 어디야?
2: 어디 어디?
3: 이게 다 무슨 말이야?
2: 어? 자, 봐봐. 조용해 봐.

0: 우리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랑
1: 네이버.

어서 가자니까. 곰아, 우리 귀여운 아기가 자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봐봐. 이리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이제 새 아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아이는 벌써 다 커버렸.

빨리 줘. 진 사람은 게임 끝이니까 그만해야지.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넌 이제 다 컸다고. 그렇지 않니? 자, 엄마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제 가서 아기랑 산책 좀 하고 와.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아기도 재워주고.

안녕, 엄마? 누구 찾아? 왔구나, 우리 엄마는. 그럴 줄 알았지. 아기가 아기를 잃어버렸네.

무슨 상황인지 너도 알겠지?

근데 더 재밌는 데가 있어.

좋아. 이런. 야!

그렇게 멈추면 어떡해. 아, 고마 집에 있었구나. 우리랑 썰매 타지 않을래? 재밌는 걸 다 놓치고 잠만 자네.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놀아볼까?

유리한텐 안 된다면서 혼자 썰매를 타러 가잖아. 어쩌면 비밀 슬로프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따라가보자. 조용히.

몸이 가버려서 정말 아쉽네. 이렇게 재밌는 걸 놓치다니 말이야. 자, 믿어봐. 근데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소방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1: 응급 환자 발생! 콩지르비 구급차 출동!
2: 엑스레이 찍을게요.
1: 상처가 났네요.
2: 진짜 받고 주사도 꽁!
1: 흥지밴드 주세요. 알약이 짠!
3: 입원이 필요합니다.
1: 주사 싫어요.
2: 흥지르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0: 재미도 두 배.
1: 하하, 못 맞췄지.
0: 오.

0: 피겨 스케이팅! 둘이 함께 피겨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파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파이 네 개면? 사과 8개!

0: 사가 8개면
1: 이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이가 16개.
2: 1이 31개.
1: 이가 16개.
0: 사가 8개. 다리 4개.
3: 16이 2개.
4: 32가

잠깐 기다려. 누가 빠졌는데? 다들 점프해봐.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너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우리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길이 하나 있지.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음의 방으로 향하는 문이 나와.

0: 임지야 진짜 그대로 멈췄다.
1: 어떡해. 눈이 움직이질 않아. 노래도 나오질 않아. 안 돼.
2: 지아야.
3: 지아 벌써 자? 이따 꾸자야지.
2: 일어나 얼른.
1: 어?
2: 얼른 씻고 자.
3: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회 잘하려면 일찍 자야지.
1: 엄마.
3: 응?
1: 나 내일 배 아프면 유치원 안 가도 돼요?
3: 내일 배 아프고 싶어? 노래 발표하기 싫어서?
1: 아니, 지금도 좀 배 아픈 것 같기도 하고.
2: 우리 지아, 평소엔 활달하면서 발표할 땐 그렇게 긴장하더라. 걱정 마, 잘할 수 있어. 우리 딸, 얼른 씻고 주무세요.
1: 안녕, 난 지아야. 내일 유치원에서 동요 발표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떨려. 나 어떡하지?
4: 자, 지금부터 딩동댕 유치원 가을 동요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발표회 준비하느라 노래 연습 정말 열심히 했죠? 열심히 준비한 노래 오늘 친구들 앞에서 씩씩하게 잘 들려줄 수 있겠어요?
5: 네!
4: 좋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앞에서 노래할 때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5: 네!
4: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김윤희 친구! 박수!
6: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노래는 예쁘

안 떨리나 봐. 너무 잘해. 난 이렇게 떨리는데 어떡하지?

0: 우리 윤이 첫 번째 순서인데도 긴장하지 않고 너무 씩씩하게 잘해줬죠?
1: 네!
0: 다시 한 번 더 박수!
1: 네!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 지윤호 친구! 자, 박수!
2: 어떡해, 윤호 다음 난데.
3: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노래는 멋쟁이 토마토입니다.
2: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0: 달려! 달려! 가슴이! 안 되겠어! 지아야, 오늘 노래 발표! 그냥 포기하자! 배가 아파서 노래 못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죠!
1: 너무 떨려서 발표를 포기하려는 지아의 마음이 위험해. 지아를 마음의 방으로 오, 고리딩딩.

0: 나도 떨려.
1: 여긴 지난번 왔던 마음의 방?
2: 샤야! 빨리 숨어야지, 얼른!
3: 숨어?
2: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찾으러 오기 전에 숨어야지, 얼른! 빨리 숨어! 선생님이 너 찾으면 내가 너 여기 없다고 할게.
3: 근데 너 누구야?

0: 그럼 그동안 내가 발표할 때마다 떨렸던 게 다.
1: 맞아. 두근이 때문이야. 빨리 숨어.
2: 아이, 잠깐만.
0: 두근아, 나 너 때문에 힘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두근대서 힘들다고.
1: 그치, 힘들지. 아이, 그러니까 노래 발표하지 말고 숨어. 빨리, 빨리, 빨리.
3: 그건 안 돼.
1: 진이야.
3: 지아야, 난 네가 노래 발표 꼭 하면 좋겠어. 왜? 아까우니까.
1: 아까워? 뭐가?
3: 그동안 지아가 한 노력들. 지아도 발표회 때문에 열심히 연습했지.
1: 나?
4: 즐겁게 춤을 추나.
5: 맞아. 나 그동안 노래랑 춤이랑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
4: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3: 그 노력이 아까워서 난 지아가 도망가지 말고 노래 발표 씩씩하게 해내면 좋겠어. 어때 지아? 용기 내볼래?
1: 지아, 할 수 있겠어?
0: 아이, 두근아, 너 때문에 나 또 떨리잖아. 난 친구들은 다 씩씩하게 발표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만 두근이가 있는 거야? 왜?
3: 지아야, 딴 친구들 마음속에도 두근이가 다 있어.
0: 딴 친구들도?
3: 응! 크기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가슴속에 두근이가 있어. 여러 사람 앞에서 가슴이 두근대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심지어 TV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할걸? 그래도 용기 내는 거지.
0: 그렇구나. 난 나만 떨리는 줄 알았어.
3: 그게 다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야. 근데 용기 내서 자꾸 발표하다 보면 점점 더 실수하지 않고 발표를 잘하게 될걸.
0: 그래, 맞아. 그러니까 두근아, 네가 나 좀 도와줘. 네가 너무 두근대면 나 힘들어.
1: 알았어. 진정해보도록 노력해볼게. 그래, 실수하면 좀 어때?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하면 되지. 안 그래?

0: 와,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막 용기가 나.
1: 우리 지아가 해냈어. 우리 지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포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3: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4: 어?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3: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아.

0: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양념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1: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단이 왕이 될 수 있다.
0: 안돼!
1: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0: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 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고원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4: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6: 뒤죽박죽 문의.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7: 천지대장님! 응?
8: 개벽? 어디서 나를 부르는 거지?
7: 유후! 저 여기 있죠!

0: 오호, 감쪽같이 잘 숨었군.
1: 그쵸. 제가 만든 숨어숨어 벽지인데요. 이건 숲의 숨을 뜻하는 나뭇잎 무늬 벽지죠.
0: 무늬만 바꾸면 어디에서든 숨을 수 있겠군. 무늬를 바꾼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0: 설마 그렇게 뒤죽박죽 놓으면 어떡해.
1: 귀찮은데.
0: 꽃무늬는 꽃무늬끼리, 곰돌이 무늬는 곰돌이 무늬끼리, 같은 무늬끼리 짝을 맞춰야지.
1: 알았어.
2: 깔끔하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여럿이 마구 섞여 엉망이 된 모양. 뒤죽박죽. 좋아. 헛! 헛! 지금 위 뒤 지읒 우 기어 죽 비읍 아 기어 박 지읒 우 기어 죽 뒤죽박죽.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천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6: 천지. 한글을 파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군.
7: 내가 더 빨리 날아갔어야 했는데. 우리 어서 파괴된 글자를 찾자.
6: 그래야죠.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미은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0: 미음과 니은이 들어간다는 거죠?
7: 맞아.
0: 비음과 니은이면... 아! 마늘!
7: 마늘? 마늘이라면... 마늘은 괜찮은 것 같아.
0: 마늘이 아니면...
8: 아! 마녀! 마녀에도 미음, 니은이 들어가잖아.
5: 오, 그래! 마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 마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 모두 사라지지 않았어.
0: 마녀도 아니면 뭐지? 어? 이거 왜 이래?
7: 잠깐만,
5: 무슨 일이야?
0: 아까 같은 무늬끼리 다 맞춰놨는데 양말이 또 뒤죽박죽 됐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된 거야?
8: 잠깐, 무늬. 무늬에도 미음과 니은이 들어가요.
7: 어? 그럼 혹시 내가 가볼게. 헛! 이럴 수가. 기린에겐 얼룩말 무늬가, 얼룩말한텐 젖소 무늬가, 젖소에겐 기린 무늬가, 동물들 무늬도 다 뒤죽박죽이 됐어.

0: 천지가 무늬 글자에 뒤죽박죽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1: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무늬 글자를 찾자. 그럼 뒤죽박죽된 무늬가 제대로 돌아올 거야.
0: 참, 몸 모두 준비됐지?
2: 네!

0: 어서 글자를 찾자.
1: 네.
2: 네.
1: 어? 저기 미음 니은이 있어요.
2: 우와, 무늬 글자야.
3: 하! 어? 천지?
4: 이렇게 해도 찾을 수 있을까? 숨다. 무늬 글자가 숨다.
5: 꽁 숨어버린 것 같대.
0: 천지, 각오해라!

0: 욕망치로 어! 방어!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0: 어디 숨었을까?
1: 못 찾겠어. 어? 저기 있어. 줄무늬를 하고 숨어 있었어.
2: 하! 무늬가 계속 바뀌어서 찾기 어려울걸.
1: 어떡하지? 꽁꽁 숨어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3: 글쎄. 아! 표시해놓으면 어떨까?
1: 표시? 어떤 표시?
3: 태극무늬 어때?
1: 태극무늬?
3: 오, 좋다!
4: 좋은 생각 같아. 어서 자음 모음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티읕, 에, 해. 기역, 으, 기역. 극, 해, 극.
6: 붙이는 건 내가 할게. 한글 마법! 붙이다! 태극무늬를 붙이다!
2: 어? 태극무늬 예쁘다!
7: 이게 예뻐? 날 입꼴로 만들다니. 두고 보자.
2: 어? 천지대장님!
1: 글자가 어디 숨었지?
3: 저기, 꽃무늬를 하고 꽃밭에 숨었어!
4: 그런데 태극무늬 때문에 너무 잘 보이네.
3: 역시 생각대로야.
6: 그럼 글자를 찾을까?
5: 네.
6: 하! 돌아라 한글.
4: 오늘 내가 쓸게. 하! 지렛쳐. 욕망치로 우. 위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태극봉으로 이. 쭉. 으와 이가 맞나? 으이.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니은이 우를 만나 우. 니은이 이를 만나 니. 무니.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뒤죽박죽 바뀌었던 무늬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어. 수고 많았다. 자음아, 모음아.

0: 넌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
1: 난 별 무늬.
0: 아. 자.
2: 오, 잠이 넌?
0: 난 꽃무늬.
2: 그런 예쁜 분홍색 꽃무늬를.
0: 자.
3: 모미 자우미 스티커 놀이 하는구나.
0: 할아버지는 어떤 무늬가 제일 좋아요?
3: 할아버지는 얼룩무늬.
0: 얼룩무늬? 아, 호랑이 얼룩무늬요?
3: 아니.
0: 아, 얼룩말에 얼룩무늬?
3: 아니, 아니. 할아버지는 표범의 얼룩무늬가 제일 좋아요.
0: 와, 얼룩무늬 멋져요.
3: 이야, 별무늬도 멋져요. 이야, 짜잔, 별무늬.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그래비트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트렉스, 고어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2: 지구 영웅 헌겜의

0: 불어라 모래바람.
1: 나 세종대왕, 세상의 모든 한글을 모아둔 비밀의 방 한글방을 만들었지. 난 한글 용사 아이야에게 한글을 지키게 하고 세상을 떠난 후 우주의 대왕별이 되었어. 그런데 약 600년 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악당 천지가 다시 깨어나 한글방에 들어가는 열쇠인 훈민정음을 훔치고 호시탐탐 한글을 파괴하는데.
2: 여기 정말 따뜻하고 좋다.
3: 개벼.
2: 아, 노는데 누가 방해? 천지 대장님!
3: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을 땐가?

0: 이런 데서 쉬기도 해야 어떻게 한글을 파괴할지 좋은 생각도 나는 거라고요.
1: 그래? 네 말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역시 천지도 있었어. 아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지?
2: 개벽이를 따라오면 천지를 만날 줄 알았지.
0: 죄송해요, 천지대장님.
3: 어서 훈민 자금을 내놓으시지.

0: 문민정을!
1: 불다. 바람이 불다!
2: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안 보여.
0: 천지대장님! 나만 남겨두고 나도? 나도 모르겠다.
3: 오, 거기서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1: 개벽이 가진 건 가짜 훈민정음. 이게 한글방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훈민정음이지. 어쨌든 개벽이 덕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비읍아파밀아미음람 바람.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불어라! 세상을 다 날려버려라!

0: 훈민정음을 찾았어. 어? 어? 이건 가짜 훈민정음인가 봐.
1: 이럴 수가.
2: 천지가 계속 가짜 훈민정음으로 아이야의 눈을 속이고 있어요.
1: 그 사이 한글을 파괴하다니.
0: 다음엔 절대 속지 않겠어. 우리 어서 파괴된 한글을 찾자.
1: 좋아.
2: 오늘 파괴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떤 글자인지 어서 찾으세요.
3: 보음아.
4: 참아? 왜 그래? 괜찮아?
3: 오는데 바람이 불어서.
4: 바람이 얼마나 분 거야? 이게 뭐야? 모래야?
3: 엄청난 모래 바람이었어.
0: 모음아, 자음아.
5: 아야.
4: 아야.
0: 자음아, 너 왜 그래?
5: 바람 때문에 머리가.
0: 이번에 파괴한 글자는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
4: 미음과 리을이요? 미음율이라면 머리.
0: 어? 머리? 머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졌지만.
4: 근데 미음과 리을이면 무릎. 무릎도 미음 리을이 들어가.
0: 응? 무릎?
5: 무릎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0: 그럼 어떤 글자가 파괴된 거지?
4: 어떤 글자지? 어? 모래. 모래 글자에도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요. 모래 아닐까요?
0: 모래?
4: 맞아요. 아까 모음이 될지 모르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6: 모래바람이? 자음이 말대로야. 엄청난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 모래바람이 계속 불면 사람들까지 위험해져.

0: 파괴된 글자는 모래가 틀림없어. 천지가 모래 글자에 바람 마법을 건 것 같아.
1: 그래서 모래바람이...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글자를 찾자. 그래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어.
2: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모래를 찾자.
1: 네.
2: 어? 저기 미엠리얼 있어요.
3: 말랑? 아, 젤리가 말랑말랑.
4: 말랑하다 할 때 말랑이구나.
2: 저기도 미엠리얼이 있어요.
0: 어? 모래가 틀림없어.
5: 어서 글자를 찾자.
6: 내가 모래에 바람 마법을 건 걸 잊었나?
7: 잊었나?
6: 쭉!
0: 모래바람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모두 떨어지면 안 돼. 어? 모모, 잠아!
8: 아야! 잠아!
9: 모모, 잠아! 어디로 간 거지?
8: 안 보여. 그래, 마법진을 펼쳐서 빛이 내는 거야. 다음 마법진!
10: 빛이다.
0: 잠아!
8: 아이야!
9: 모모마, 괜찮니?
8: 네.
0: 잘했어, 잠아. 한글식이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어.
8: 네, 다행이에요.
2: 모래가 입에 다 들어갔어.
4: 맞아,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일 땐 재밌었는데.
9: 모래성? 아, 모래바람을 모래성으로 바꾸자.
0: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자음 모음 마법진을 열어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시옷, 어, 이음, 성. 모래, 성.
11: 뭐야? 나 모래성에 갇힌 거야? 안 움직여져. 천지대장님, 그럼 저는 이만?
12: 두고 보자, 한글용사 아이야.
9: 내가 한글을 쳐줄게.
13: 돌아라 한글을.
0: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로 아. 태극봉으로 이. 아와 이가 맞나? 네.
9: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4: 미음이 오를 만나 모.
2: 리을이 애를 만나 레.
1: 모래.
14: 파괴된 한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모음이랑 자음이 모래놀이 하는구나.
8: 네. 할아버지, 스케치북 여기 잡고 들어오세요.
7: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오!
8: 할아버지 사랑해요.
7: 나도 사랑해요.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헬로 월드! 나는 트레미. 세계여행 게임 속 몬스터 랜디온이 현실 세계에 나타났어. 다양한 게임을 통해 많은 랜디온을 캡처했지만 한국의 랜디온 라운에게 패배. 소매기는 가족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걱정 마. 소매기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라운과 가이아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거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나줄 수 있을까? 소매커피 찰칵 세계여행 시즌2. 나 트레미와 소매기네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구해줘.
2: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3: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4: 성공이다.
5: 잠깐 발생.
3: 도망쳐.
4: 나잡아봐라.
3: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6: 엄마 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이야.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7: 더 커져가면 플러스.
8: 물론 그래.
6: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사통령 원인원
9: 똘똘이 엄마들!
10: 그만 놀이! 엄마 놀이!

0: 수를 배워요.
1: 오늘은 팔팔한 친구들이 체육관으로 수업을 받으러 왔어요.
2: 안녕 얘들아, 어서들 오렴.
0: 근데요 선생님, 왜 목욕 가운을 입고 계세요?
2: 이건 목욕 가운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수업에 맞는 도복을 입은 거야. 너희도 신발 벗고 올라와서 저기 도복으로 갈아입어 보자.
3: 와, 진짜 신난다.
0: 여기 바닥이 폭신폭신하다.
2: 맞아, 완전 폭신해. 오늘은 무술이 뭔지 다 같이 한번 배워보자.
4: 사극의 그 무술이요?
2: 아니, 무술. 무술은 운동의 한 종류란다.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지.
5: 싸우는 거 맞죠?
2: 어, 아니야, 데니. 무술은 사실 싸우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4: 저는 싸울 줄을 몰라서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요.
2: 아하, 그래도 무술을 배우면 좋단다. 몸도 마음도 아주 튼튼해지거든. 황소 아저씨가 시범을 보여줄 거야.
6: 안녕, 얘들아.
7: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2: 이제 황소 아저씨가 선생님 쪽으로 돌진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무술로 아저씨를 막을게.
4: 아프시겠다. 우리도 저거 해야 돼요?
2: 아니야. 첫 수업에선 안 해도 돼. 대신 선생님이랑 하나만 약속하자. 무술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맹세할 수 있지?
7: 약속할게요. 아무한테나 무술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2: 아유, 착해라.
0: 황소 아저씨, 아까 넘어질 때 많이 아팠어요?
6: 아니야, 페파.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알면 하나도 안 아파. 걱정 마.
2: 제일 먼저 배울 게 바로 그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이야. 그냥 털썩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이제 너희가 해볼래? 안고 뒤로 구르고 매트에 철푸덕. 그렇지.
3: 철푸덕.
2: 그래, 잘했어. 이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할 거야. 바로 이렇게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리고 눈을 꼭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만 서는 거야. 콩주머니 떨어뜨리지 않고. 황소 아저씨가 바로 머리에 콩주머니를 올려주실 거야. 자, 이제 눈 감고 한 발 들고 한 발로 서보자.
0: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해요?
2: 쉿, 모두 조용히 자기 숨소리를 들어봐.
4: 힘내, 베드로. 넌 할 수 있어.
2: 숨 마시고 내쉬고.
7: 마시고 내쉬고.
1: 숨소리를 들으면 균형 잡기가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0: 이거 효과 있다.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요.
2: 잘했어. 이제 마지막 운동을 해볼게. 모두 이렇게 한번 서볼까? 이 자세에서 한 손은 쭉 내밀고 다른 손을 쭉 당기는 거야. 자, 이렇게. 좋아. 이제 더 빨리 해볼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하! 하! 하!
7: 하! 하! 하!
2: 더 크게!
7: 하! 하! 하!
2: 안 들리네. 더 크게!
7: 하! 하! 하!
2: 하! 아주 잘했어. 오늘 수업 정말 잘 따라와줬어. 그러니까 이제 흰띠를 받을 자격이 있단다.
0: 저는 황소 아저씨 같은 빨간 띠로 주실래요?
2: 아직은 안 돼, 페파. 초보는 하얀 띠를 받아야 해. 계속 배우다 보면 하양 다음에는 노랑 띠, 주황 띠, 초록 띠, 보라 띠, 빨강, 갈색 띠를 받는 거야.
0: 와,
4: 색깔이 엄청 많구나.
6: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검은 띠를 받을 수 있어.
1: 페파 선생님은 무술 전문가십니다.
2: 자, 여기 너희 띠 받아라.
7: 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이것도 재밌다.
1: 팔팔한 무술이 좋았어요. 무술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햄스터 선생님의 개미 농장.
1: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있습니다.
0: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란다. 손님이 오실 건데 방이 지저분하면 창피하니 치우는 거야.
1: 이분은 햄스터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8: 안녕, 잘 있었어, 얘들아.
7: 안녕하세요, 햄스터 선생님.
2: 햄스터 선생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걸 가져오셨단다. 오!
5: 그거 로켓이에요?
4: 아닌 텔레비전이에요?
8: 아닌데.
0: 그럼 엄청 큰 창문이에요?
9: 아니면 마법 거울일까요?
8: 아니거든. 좋아, 힌트 하나 줄게. 이건 동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란다.
5: 아, 고래일까요?
8: 아니야, 이건 괴물란다.
0: 아무리 봐도 전 그냥 큰 창문 같은데요.
8: 맞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수지. 하지만 이건 내 개미들이 사는 개미 농장이라는 거야.
9: 와, 이거 봐, 방 진짜 많다.
8: 그래, 방이 아주 많지.
9: 이 개미들 위험할까요?
8: 세상엔 위험한 개미들도 있긴 하지. 하지만 이 개미들은 아니란다.
9: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8: 여기 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갔지.
9: 개미는 뭘 먹어요?
8: 개미는 여러 가지를 먹지.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단맛이 나는 거란다.
9: 개미도 말할 수 있어요?
8: 물론이지. 개미도 서로 말해. 이렇게 더듬이를 흔들면서 말한단다. 자, 너희가 쓸 더듬이도 많이 가져왔어. 이거 쓰고 개미처럼 말해볼래?
7: 말해!
8: 좋아, 머리에 하나씩 썼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보자.
10: 카카랑 친구들이 개미처럼 말하고 있네요.
0: 안녕, 수지 개미야.
9: 안녕, 페퍼 개미야.
4: 햄스터 선생님, 여기 있던 개미들 어디 간 거예요?
10: 저런, 개미 농장이 텅 비었어요.
8: 마개를 끼워야 되는데 깜빡했네. 개미들이 다 나가버렸어.
4: 아무도 움직이지 마. 선생님, 저기요. 저 크레용이 움직이는데요.
5: 크레용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0: 당연하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8: 맞아. 아마 내 개미들일 거야.
5: 저것 봐. 개미들이 다른 것도 움직이고 있어.
4: 개미는 정말 힘이 세네요.
8: 맞아. 개미는 몸집에 비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기로 유명한 동물이란다.
2: 개미들 좀 개미 농장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8: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어때요?
8: 뭐?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수지.
9: 얘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5: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8: 맞아. 개미들이 좋아하는 단맛이 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0: 선생님, 저 잼 샌드위치 있어요.
2: 하지만 먹이를 주면 개미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 살지도 몰라.
8: 아니에요. 개미는 먹이가 생기면 일단 집에 가져가요.
9: 그럼 우리가 단 걸 주면 되겠네요. 개미들이 단 걸 받으면 다시 개미 농장에 가져갈 거예요.
8: 맞아, 바로 그거야. 베파가 준 샌드위치를 조금 떼어서 바닥에 놔주자.
0: 개미가 오고 있어요.
5: 저것 봐, 바로 친구를 찾고 있어.
11: 샌드위치를 봤다고 알려주나 보다.
4: 개미들 말로 얘기하나 봐.
9: 그리고 먹을 걸 집으로 가져간다.
12: 우와, 성공이에요.
8: 안녕. 개미들이 돌아왔네. 다 무사히 집으로 왔어.
0: 집에 왔으니까 이제 내 샌드위치 먹어봐.
4: 얘들 보니까 나도 샌드위치 먹고 싶다.
2: 그래, 페드로. 먹지 뭐. 점심시간 다 됐잖아.
7: 만세!
2: 얘들아, 오늘 개미농장 구경해보니 어땠어? 즐거웠니?
7: 네!
2: 그럼 햄스터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자.
7: 고맙습니다, 햄스터 선생님.
10: 아이들은 개미농장이 좋았어요. 개미농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이어서 메카 빌더가 방송됩니다.
1: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SS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1: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2: 성공이다!
3: 착한 발생!
2: 도망차! 나 잡아봐라!
1: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4: 달릴 준비 됐나요, 여러분?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준비 출발! 출발! 출발하라는데 왜 출발을 안 해? 차가 움직이질 않아?

0: 출동 준비!
1: 안녕, 메카빌더.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 봐. 메카이모, 자동차 경주닭들은 처음 보는걸. 안녕, 닭들아.
0: 혹시 닭들의 경주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고 해줘요.
1: 그래. 닭들이 자동차 경주를 너무 하고 싶어해서 자동차와 경주 코스를 만들었는데 출발이라고 외쳐도 차들이 움직이질 않아. 차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닭들이 결승선에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결승선에 못 가면 아무도 우승자가 될 수 없고.
0: 자동차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알아요?
1: 전혀 몰라.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만들었을 뿐이야.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2: 시험하고

0: 카데,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1: 그거야 간단해. 모터가 돌면 차가 움직여. 됐다, 문제 해결 가볼게요.
2: 그런데 문제는 이 자동차들은 모터가 없다는 거야. 설명서를 보면 중력만을 이용한대.
1: 이건 모르겠다.
0: 중력만을 이용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3: 봐! 헬멧이 움직였어! 헬멧엔 모터도 없는데!
0: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1: 알아! 닭들이 헬멧을 몰아야 된다는 건지 자동차가 아니라 헬멧 경주를 하는 거야!
0: 아니! 애모 얘기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야! 경사로에서 헬멧이나 차가 구르는 건 중력 때문이야!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지!
3: 그럼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경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1: 시험해보자. 경사로부터 만들어야 해.
3: 큰 경사로를 만드는데 농장에 있는 물건들 좀 써도 돼야?
2: 당연하지. 우리 닭들의 행복을 위해선데.
0: 나는 내 늘어나는 팔로 건초 더미를 쌓을게.
1: 그 다음 건초 더미들 위에 나무 판자를 놓으면 경사로가 만들어질 거야.
3: 메카이모한텐 나무를 자를 도구가 있어. 아니고 잠깐 여기 있어.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1: 경사로에서 굴려보자!
0: 수고했어, 메카빌더!
2: 아주 보기 좋구나, 행복한 닭들. 고마워, 메카빌더. 경사로가 잘 만들어졌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할게.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출발!
0: 달려라, 닭들아!
1: 계획이 실패했어.
2: 닭들이 실망했나 봐.
3: 걱정 마세요, 농부 맥밤.
0: 메카들이 해결할 테니까요.
3: 보자. 자동차가 경사로를 내려오긴 했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겨우 조금 가다가 멈췄어.
1: 내가 그랬잖아. 차가 아니라 헬멧을 타야 한다고. 헬멧이 더 빨리 내려간다니까. 헬멧도 별로 빨리 내려가진 않네.
3: 엘모가 궁금한 건 왜 이 경사로에선 천천히 내려오고 닭장 앞 경사로에선 더 빨리 굴러내려왔을까?
0: 보니까 닭장 앞 경사로의 꼭대기가 더 높아. 우리가 만든 경사로보다 말이야.
3: 그러면 꼭대기를 좀 더 높게 만들면 차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네?
1: 한번 시험해보자. 좋아. 새 경사로를 만들려면 건초 더미도 더 필요하고 나무판자와 쿠키도 더 필요해.
3: 메카쿠키 몬스터?

0: 이제는 전혀 사용 안 했는데?
1: 나도 알아. 그냥 한번 말해봐서.
2: 두 번째 경사로 다 돼가! 훨씬 높아졌군!
1: 유!
0: 막! 메카이모 생각엔 이 경사로에선 훨씬 더 빨리 내려올 거야!
1: 오, 맞아. 경사가 훨씬 가팔라.
2: 경사가 급하지. 꼭대기가 훨씬 높아졌으니까.
3: 좋았어. 자, 이제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해보자. 닭들 제자리에 준비하고 출발!
1: 자동차가 너무 빠르네. 다 코스 밖으로 튀어나갔어.
0: 메카빌더가 달리는 닭들을 멈춰줘야 해.
2: 제트기
1: 스프링고추
0: 놀라장치
2: 한 마리가 옥수수밭 위로로 가고 있어.
1: 내가 옥수수밭으로 갈게.
2: 또 한 마리는 도로로 가고 있어. 나머지 한 마리는 울타리를 타고 있고.
1: 오, 이런. 경주가 옥수수 밭에서 펼쳐지겠네. 달가! 멈춰! 내가 잡아줄게, 달가! 오, 이런. 이야, 내가 잡았다!
2: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0: 예! 닭들이 모두 다 안전하게 돌아왔어.
3: 하지만 아직도 닭들이 제대로 된 자동차 경주를 해보지 못했잖아.
2: 어후, 걱정 마. 우리가 해결해줄게. 메카빌더는 실수에서도 배우니까. 첫 번째 경사로는 너무 낮아서 차들이 너무 느리게 굴러갔고 얼마 가지도 못했어.
0: 두 번째 경사로는 너무 높아서 차들이 너무 빠르게 달렸고 너무 멀리 날아갔어.
1: 그러니까 필요한 건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경사가 딱 적당한 경사로야.
2: 좋아, 메카들. 경사로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4: 그리고 시험해보자.
2: 됐다. 이 경사로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
1: 이 경사로는 딱 적당해.
3: 우후, 그럼 다시 닭들의 자동차 경주를 시작해보자. 닭들 제자리에 준비 출발.
1: 그래, 좋았어. 닭들 잘한다.
2: 지금 현재 빨간색 차가 앞서고 있습니다.
1: 초록색 차가 속도를 냅니다. 뒤에서 달려나와 앞자리를 차지하네요.
0: 지금까지 메카이모가 본 자동차 경주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처음 보긴 했지만요.
2: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할까요?
0: 아, 어떡해. 젖소들이 결승선을 가로막고 있어.
3: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비키게 할 수가 없는데.
0: 아, 닭들이 닭장 안으로 들어갈 때 경사로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나? 어쩌면 저 차들도 경사로를 올라갈 수 있을 거야.
1: 난 이해가 안 돼.
0: 아, 메카이모, 지금은 설명해 줄 시간이 없어. 톰 메카 자이언트! 다들 컹얼만해 보이네. 점프 경사로!
3: 동시에 들어갔어. 셋 다 우승이야.
1: 야, 좋았어. 닭들 최고다. 나 이제 이해가 됐어. 닭들이 경사로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0: 망원경을 옮겨라.
1: 여러분 망원경 챙기세요. 오늘 밤 파인콘 유성이 떨어질 테니까요. 아, 쓰러진 나무들 조심하시고요.
2: 쓰러진 나무들? 그럼 이 거대한 망원경을 나 혼자 언덕 위로 밀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 그 정도쯤이야.

0: 필요한가 봐.
1: 메카디, 어서 가자.
2: 예! 돌아와, 어서 돌아와. 내 망원경.
0: 어서 렛츠고 메카 자이언트.
3: 예! 예!
1: 고 메카 비.
4: 고 메카 파워.
0: 고 메카 자이언트.
5: 내가 망원경을 잡았어.
1: 잡았다.
2: 너희가 해냈어.
0: 당연하죠. 메카빌더가 해결 못할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이 망원경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을게요. 규칙을 잊고 있었네. 쿠키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원래대로 작아지는데.
2: 이제 어떻게 이 망원경을 관리초소까지 제 시간에 갖고 올라가지?
1: 제 시간이라니요?
2: 하인콘 유성이 떨어질 시간. 유성이란 건 얼음과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 물체야. 그리고 이 유성은 위대한 로렌스 파인콘 씨가 발견한 거였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0: 오, 정말 오래전이네요. 그런데 그 유성이 언제 다시 떨어진다고요?
2: 오늘 밤.
0: 시간이 얼마 없네요.
2: 그래, 맞아. 그래서 이 망원경을 관리초소까지 갖고 올라가서 모두가 유성을 볼 수 있게 해야 해. 오늘이 지나고 다시 이 유성을 보려면
3: 100년이나 있어야 돼.
1: 메카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4: 시험하고
0: 해결한다. 얍!
1: 우린 이 망원경을 이 아래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올려다놔야 해.
0: 아까 망원경은 절벽에서 아래 풀밭까지 아주 빨리 떨어졌어.
4: 그럼 반대로 아주 빨리 올릴 수도 있겠네.
0: 그래, 큰 풍선을 이용하면 되겠다.
4: 큰 새총을 이용해도 되고.
1: 아니면 제트기. 알아보자, 제트기. 그래, 내 제트기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0: 좋은 생각이야, 메카애비.
2: 그래.
4: 시험해보자!
0: 걱정하지 마요, 공원 관리원 넷.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순식간에 옮겨서 유성이.
2: 아이쿠.
0: 유성이 떨어지기 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쿠를 먼저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2: 아니, 저길 봐!

0: 야, 세상에 자연의 고요함보다 더 좋은 건 없어.
1: 멈춰!
2: 멈춰!
0: 어떻게 서둘러 빨리 그리자.
3: 맥클먼트 아이

0: 어서 망원경을 잡아야 해.
1: 나 칼목을 해볼.

0: 고마워, 메카빌더. 너희가 내 그림을 살렸어.
1: 메카빌더가 당연히 할 일이죠.
2: 아슬아슬했네. 예.
3: 재밌었어. 얘들아.
1: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3: 잘 봐.
2: 지금 놀고 있을 시간 없어, 메카엘모. 망원경을 빨리 올려다 놓아야 해, 저 꼭대기로.
1: 이 아래에서 저 꼭대기로. 메카쿠키, 메카엘모, 생각났어. 쓰러진 나무를 경사로처럼 이용해서 망원경을 이 아래에서 저 꼭대기로 옮기는 거야.
4: 그래, 그럼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도 경사로를 이용해서 바닥의 물건들을 트럭 위에 싣곤 하거든.
3: 시험해보자! 아, 위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1: 그래도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단 조금 낫잖아.
3: 엘모 생각엔 너는 못 올라갈 것 같아.
1: 포기하지 마!
2: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4: 반대로 가야지.
0: 아, 세상에 숲의 고요함보다 더 좋은 건 없어.

0: 이번에도 고마워, 메카빌더.
1: 오, 세상에, 나 정말 잘생긴 몬스터인데? 어쨌든 저 경사로를 이용해야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
2: 그치만 경사로가 가파르니까 밀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3: 메카이머가 궁금한 건 경사로가 덜 가파르면 덜 힘들까 하는 거야.
1: 좋은 생각이야, 메카엘보. 근데 그런 경사로를 어디 가서 찾아?
3: 아, 메카 쿠키 몬스터?
1: 우와, 여기 좀 봐. 덜 가파른 경사로가 여기 있었네.
2: 시험해보자.
4: 메카빌더, 뭘 하든지 간에 빨리 해줘. 유성이 떨어질 시간이 다 되어간단 말이야.
2: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3: 그래, 내가 올라가기가 훨씬 더 쉬워. 이 위까지 밀어올렸잖아. 아, 메카엘모가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네.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
1: 아, 그래, 나도 동의해. 이 경사로 작업 생각보다 더 힘들어.
2: 경사가 급하지 않으니까 밀고 올라오긴 쉬웠어. 그런데 그리 높이 올라오질 못했어. 생각해봐, 메카들.
1: 아,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2: 쉬는 시간 끝났다.
4: 너,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자연 그대로의 경치처럼 아름다운 건 없어.
3: 조심해요! 그림 망치게서 미안해요, 오리.
0: 그래, 뭐. 아니, 멋진 작품이 됐어.
4: 아, 이제 파인콘 씨의 유성을 보긴 영 틀린 것 같아. 갑자기 절벽까지 길이 뚫린다면 몰라도.
3: 잠깐만요. 바로 이거야. 봐봐.
1: 어, 그래. 아주 멋진 그림이긴 해, 메카엘모. 근데, 그게 망원경을 갖고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3: 메카들이 길을 갑자기 만들 순 없지만 메카엘모 생각엔 꼭대기까지 경사로를 이렇게 이어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2: 그거 정말 좋은 계획이다. 저 방법이면 덜 가파른 경사로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꼭대기까지 갖고 올라갈 수 있어.
1: 아이디어 정말 고마워요, 오리.
0: 아니야, 내가 고맙지.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새로운 멋진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줬는걸.
2: 가자, 메카빌더. 올려보자, 경사로 위로, 위로!

0: 너희가 문제를 해결했어, 메카빌더. 어, 어떻게 했는지 모두에게 말해줘.
1: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2: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3: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내고요.
0: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다 그렸어.
1: 우와!
0: 잘 그렸네.
3: 멋지네.

0: 이어서 AI 석학 특강 넥스트 비전이 방송됩니다.
1: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우와, 이거 보세요.
3: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4: 진짜 유목민의 수에 닿네요. 우와.
5: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2: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5: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6: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7: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화이팅!
8: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9: 아, 이 분위기?
10: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9: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11: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EBS 뉴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데요. 교육 분야에서는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대입제도 개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교육 정책의 범위가 뭐 워낙 넓다 보니 어떤 주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요.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요 교육 현안을 국정감사 과제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됐습니까?
1: 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내고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과제 10가지를 내놨습니다. 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교사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 참교육 열풍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 신설 문제,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이 이슈로 꼽혔습니다.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걸로 보이고요. 예산도 중요하죠. 다음 달 논의가 예고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학교육 분야에선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검증대에 오를 거라고 입법조사처는 예측했습니다. 또 이번 달말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의 초안을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개할 예정인데요. 기존 법 제도와 발전 계획 사이에 충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거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0: 네. 최근 불거진 현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주제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수시 원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 문제인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지겠죠?
1: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11일 수시 원서 접수 마감 10분을 앞두고 원서 접수 대행 업체 UA 어플라이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업체 서버에 전산 장애가 생겨서 원서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요. 대학이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고 교육부 역시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재접수 기회를 줬는데 이런 대처가 형평성 논란을 불렀습니다. 일부 수험생이 마감 직전에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나 대학에 썼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수험생들이 단체를 만들어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가운데 이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윤석 UA 어플라이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오는 7일 교육부 감사뿐 아니라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0: 네, 그렇다면 국감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1: 네, 일단 장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또 사전 대비는 철저했는지, 그리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처가 적절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지난달 23일 끝날 예정이었던 현장 조사가 마감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채 연장이 된 데다 교육부가 자료 확보에도 애를 먹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 직전에 진행했던 모의 훈련에서 UA 어플라이는 접속자가 몰려도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하 시험은 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진학사와 UA 어플라이 등 민간 원서 접수 대행사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ETF를 통해 운영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민간이 아닌 공공 영역에서 원서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이번에 함께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0: 네.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의 선원 수령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지겠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회에서 이 선원수령 수능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선다형 중심의 현재 평가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뒤에 국교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국교의 위원들조차 모른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외부에서는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교육이 활성화될 거란 걱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이번 달 대입 개편 방안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국정감사 때 질의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선원수령 수능 논의를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야 가리지 않고 사실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데요. 앞서 차 위원장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국회의원은 충분한 숙의나 논의 없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외부에 유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당시 AI 시대의 대입 개편 관련 세미나를 열고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미정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이나 채점 신뢰성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 우려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며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레 7일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0: 네.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곧바로 내년도 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 국감에서는 어떤 논의를 좀 예상하십니까?
1: 네, 일단 국감에서는 교육부 등 사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계에서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에 분배하는 지금의 방식, 그러니까 내국세 연동제 방식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들은 국감장에서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곧바로 교육 수요의 감소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가 정부의 개편안을 철저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영유아와 고등 평생교육에 사용하도록 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개정의 사용처를 초중등교육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할지 주목이 됩니다.
0: 네, 다음으로 고등교육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또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검증대에 오를까요?
1: 네, 말씀하신 부분 고등교육 분야에서 상당히 좀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현 정부의 대표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였죠. 이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 지역 활성화의 열쇠로 삼겠다는 전략인데요. 현재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이 정책의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4천억 원을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왜 이들 세 대학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는지, 나머지 대학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등이 집중 논의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0: 네. 수시 원서 접수 사태부터 또 대입 개편과 교육 재정까지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또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중학교 졸업앨범 사진 등을 이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고 또 장난처럼 시작한 합성이나 공유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생존 교양에서는 어디서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지 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수경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친구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0: 예, 그 친구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퍼뜨릴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고, 제작이나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성된 사람이 19세 미만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포 역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 가해 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에 해당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본 경우와 일부러 찾아본 경우 어떻게 다를까요?
0: 예,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고의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갑자기 올라온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보게 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찾아보거나 링크를 눌러 시청하고 내려받거나 저장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2024년 개정법에 따라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 대화방에 옮기거나 다시 공유한다면 유포에 가담한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봤더라도 반복해서 시청하거나 파일을 갖고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이번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우선 피해 학생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물이나 대화방 화면을 캡처하되 올린 계정과 날짜, 시간, 대화방 이름이나 인터넷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고 가해자에게 직접 따지는 행동은 증거가 사라지거나 추가 유포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영상물 삭제와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수사는 11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은 117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은 빠를수록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1: 네, 그런데 우리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호자나 학교에 먼저 알리지 않고도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피해 학생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0: 우선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상담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유포된 게시물을 확인해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뭐 필요하면 수사와 법률, 의료 지원 기관으로 연결해 줍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상담과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상담 1388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지만,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사건이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가해 학생을 학교 안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는 우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장은 두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고요. 이 분리는 최대 7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과의 접촉이나 협박, 보복을 금지하거나 출석 정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상담과 치료,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학급 교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나누거나 피해 학생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학교에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 가해 학생 측에서 사진을 모두 지웠다며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죠.
0: 그 우선 실제로 사진이 모두 삭제됐는지 피해자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른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등에 사본이 남아있을 수 있고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아닙니다.

0: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형량이라든가 소년보호 처분, 학교폭력 조치를 정할 때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민한다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여부와 추가 유포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는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피해자에게 접근,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합의서에 분명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의 의사입니다. 합의를 재촉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그것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게 참 한 번 온라인에 퍼지면 삭제한 뒤에도 다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재유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영상이 한 번 지워졌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미리 저장해둔 파일이 시간이 지나 다른 사이트나 대화방에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는 삭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했다면 피해자는 처음 삭제한 뒤에도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지 계속 찾아보는 모니터링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 남겨둔 캡처와 기록, 사건 번호, 담당 수사관과 상담사 연락처를 사건이 끝난 뒤에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상이 다시 유포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학교 같은 신상 정보가 함께 퍼졌다면 그 정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미리 점검하고 얼굴 사진이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도록 이 설정을 바꿔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걱정은 오래 이어지기 쉬운 만큼 상담을 끝까지 받으면서 피해자, 피해 학생이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대비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딥페이크 성범죄는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도 저장하고 시청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남기고 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10월 5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덩이랑 퀸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발전이라고. 아.
1: 야, 안 나.
2: 대왕님 오신다. 자세 잡아.
3: 벌써 한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으니 하늘은 저리 맑은데 백성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도록 하고 있겠구나.

0: 전하, 무엇이 전하의 마음을 흐트리고 있사옵니까?
1: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을 백성들 생각에 경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려.
0: 전하, 왕은 오직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법이옵니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따위는 관청에 맡겨주소서.
1: 노학사, 백성이 가뭄으로 굶주려 죽어가는데 왕은 그저 근엄하게 앉아 책이나 읽는 것이 정녕 성현이 말한 예란 말이오.
0: 그러하옵니다. 예의와 재통은 나라의 뼈대이옵니다. 왕께서 체면을 구기며 궁궐박일에 참견하시면 나라의 기강은 누가 잡겠사옵니까?
1: 내 체면보다 백성의 목숨이 천배만배 더 무겁소!

0: 송구하옵니다, 전하.
1: 이 바퀴 좀 보아라. 세상 어떤 목수보다 정교하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0: 영실이라 하옵니다.
1: 그래, 영실아. 지금 이 외딴 창고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0: 예,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요 근래 극심한 가뭄이 들었사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혹여나 해결할 수 있을까 물수레를 제작 중에 있었습니다.
1: 오, 정녕 네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한번 설명해 보거라.
2: 감히 전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르다니! 전하의 그림자라는 내관이 전하께서 어디로 행차하셨는지 모른다는 게 정녕 말이 되는가?
3: 전하께서 오늘만큼은 절대 누구도 따르지 말라 어명을 내리셔서요.
2: 궐의 규칙을 혼자 어기고 돌아다니시다니. 하면 전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단 말이오?
0: 이 톱니가 맞물려 돌면서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쫙 끌어올리는 원리입니다.
1: 그렇다면 먼 곳에 있는 개울물도 가뭄둔 논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 날개 간격을 조금만 더 줄이면 물살이 약해도 엄청 빠르게 회전할 것 같은데.
0: 전하, 천재십니다.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회전력을 높인 다음에 여기 대나무관을 연결하면...
2: 전하, 어찌하여 더러운 톱밥을 뒤집어 쓴 천한 노비놈과 머리를 맞대고 계십니까? 이는 왕의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전하, 노비 장영실은 이상한 장난감으로 왕의 눈을 흐린 유물입니다. 당장 의금부에 가두고 엄벌을 내리소서.
1: 맞소. 장영실은 유물이 맞소.
2: 맞지요. 당장 그놈을 매질하고 대궐 밖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4: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1: 대신들, 장영실이 만든 수레를 직접 보고 어떤 벌을 내리면 좋을지 내게 말해주시오.

0: 전하, 대체 이곳까지 무엇을 하러? 전하, 거긴 위험합니다. 채통을 지키소서.
1: 구경만 말고 와서

장영실은 요물이 맞소. 신기한 손재주로 나를 홀리고 백성들의 눈물까지 닦아주었으니 말이오. 자, 이제 저자에게 어떤 벌을 줄지 말해주시오.

0: 오늘부로 장영실은 노비가 아니다.
1: 전하, 공을 세운 건 알겠으나 법을 어기고 노비에게 벼슬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 나라의 법이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오. 백성을 살려낸 장영실이야말로 지금 우리 조선에 가장 필요한 인재요. 오늘부로 장영실을 정오품 별좌로 임명하노라.
2: 서근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3: 천민인데 양반이 됐어. 이 시대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야?
4: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대단하다는 거야. 신분제를 뒤엎은 거잖아.
0: 영실아, 너는 이제 조선의 과학자다. 나와 함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겠느냐?
3: 신분의 벽을 깨고 오직 능력으로 사람을 알아보시다니, 대왕님 진짜 열려 있으시다.
4: 이런 파격적인 결단 덕분에 장영실이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어.
3: 두 분이 또 어떤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낼까? 너무 기대돼. 얼른 보러 가자.
5: 이어서 덩이랑 퀸이랑 인물 한국사가 방송됩니다.
6: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6: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7: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6: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6: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7: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8: 안 돼!
6: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6: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7: 도와주세요!
6: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이 미치지 않았구나. 대체 왜?
1: 시기를 놓치다니. 파종 시기를 놓쳐 농사를 망쳤단 말이냐.
2: 명나라와 우리 땅의 절기가 다른데 저들의 달력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생긴 비극이 옵니다.
1: 장별좌, 더는 남의 나라 달력에 기대어 우리 백성들을 굶길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하늘을

0: 관찰하여 우리 땅의 씨앗이 언제 눈을 떠야 하는지 그 시간을 읽어내야겠어.
1: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을 정확히 측정할 관측기구와 이를 풀어낼 계산이 필요하옵니다.
0: 지편전의 이순지 학사.
1: 이순지 학사.
0: 이순지 학사의 천재적인 수학 지식과 장영실 빌저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밤하늘의 별을 조준해서 관측하는 기계 간이를 만들어 주시오.
2: 예, 전하. 명 받잡겠사옵니다.
1: 이 학사는 그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간이의 뼈대는 다 짜놓았으니.
3: 장별자, 기계는 수학이오. 저의 정밀한 계산 없이는 그냥 멋진 쇠덩이에 불과할 텐데.
1: 무슨 소리? 그대 계산 없이도 여태 여러 기계들을 잘 만들어왔어.
3: 아무렴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명나라 기준이 아닌 한양의 각도는 어떻게 알아내고자 하셨소?
1: 그거는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하나 정도면.
3: 장별자, 제가 그대의 손재주가 필요하듯이 그대도 저의 산술이 필요할 것이오. 어떠소? 한번 합을 맞춰보겠소?
1: 좋소. 기술과 수학으로 조선의 하늘을 열어보시지요.

0: 자, 이제 별을 조준할 관측통을 세울 차례요. 오늘 연구하면서 알아낸 조선의 비밀 수치인데 북극성 고도 37.5도요.
1: 명나라의 40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한양의 각도란 말입니까?
0: 그렇소. 오직 우리 땅에서만 보이는 각도요.
1: 좋습니다. 당장 이 각도로 한양의 밤하늘을 겨누겠나?

0: 야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왔더니. 그래, 드디어 완성된 것이냐?
1: 전하, 제 계산대로라면 오늘 한밤중에 북극성이 이 간이의 정중앙 조준경에 딱 들어와야 하옵니다.
2: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보시지요, 전하.

0: 정확하구나. 단 일리의 오차도 없이 북극성을 꿰뚫었어. 이순지의 계산이 맞았고 영실의 손이 그것을 증명해냈구나.
1: 이제 우리만의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전하.
0: 그래, 이제 다른 나라 해시계에 우리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 백성들이 날짜를 몰라 농사를 망치고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2: 전하! 신성한 대궐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쇳덩이란 말입니까?
0: 이것은 쇳덩이가 아니라 간이라 하오.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를 정확히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요.
2: 전하! 전하의 시간과 하늘을 관측하는 행위는 오직 명나라 황제만의 고유한 권리이옵니다.
3: 맞습니다, 전하. 당장 저 불온한 기구를 없애고 예법을 지켜주시옵소서.
4: 예법을 지켜주시옵소서!

0: 다들 멈추시오! 이 기구에 손 하나라도 대면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1: 대감, 지금 제정신이오? 예법에 어긋나는 물건을 지키려 하오! 비키시오!
0: 이 새덩이는 나라를 망치는 물건이 아니오! 우리 백성들이 언제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눈부신 농사지도요!
1: 대감!
0: 전하와 저 두 천재가 백성을 먹이려고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도구를 제멋대로 부수겠다는 말이오! 그것이야말로 임금님의 뜻을 거스르는 진짜 예법 위반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2: 맨날 예법이 어쩌고 법도가 어쩌고 하던 분이 웬일이래?
3: 어젯밤에 전하랑 영실이 밤새우며 피땀 흘린 진심을 다 보고 계셨나봐.
2: 대왕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대박이긴 하다.
3: 그걸 뭐라는지 알아? 애민정신.
4: 저 별들이 비로소 조선의 길을 가리키는구나.
5: 이 쇳덩이가 백성을 사랑하시는 전하의 마음을 담아 이제 백성들의 틀밭을 지킬 것이옵니다.
6: 이제 저 별들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4: 모두 그대들 덕분이오. 이제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소.
7: 별을 관측하는 기구 간이를 명나라가 아닌 조선의 기준에 맞춘 이유가 뭔지 알아?
8: 남의 나라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늘에 꼭 맞추기 위해서잖아.
7: 정답! 덕분에 우리 땅의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서 백성들이 제대로 된 시기에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지.
8: 남의 것에 기대지 않고 우리 기술로 조선의 하늘을 당당히 열었다니 정말 대단해!
9: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0: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11: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져서 죽기 전에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12: 에스와티니에서는 오늘도 생계를 위해 광산으로 향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광산의 미세한 돌가루는 아버지들의 폐를 굳게 만듭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11: 에스와티니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치료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런 경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12: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5-90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환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한 내일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080-865-9095.
1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4: 아, 이 분위기...
1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4: 그렇다니까.
16: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17: 이분 위기.
18: 뭐야 이거?
1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마라강입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누떼가 싱싱한 풀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죠. 하지만 강물 속에는 숨죽인 채 때를 기다리는 포식자가 있습니다.

나일 악어는 압도적인 파괴력으로 강물을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이죠. 그렇다면 이 녀석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일까요? 야생의 생태계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영역과 가족, 그리고 먹이를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목숨을 걸죠. 그렇다면 이 맹수들은 인간에게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인간과 마주쳤을 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프리카 전역을 누비며 각 후보들의 위협 수준을 분석하고 그중 가장 치명적인 녀석을 찾아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 가까이는 풀이 무성한 사바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는 생명력으로 넘쳐나죠. 초식동물들이 평원을 누비면 포식자들은 그 뒤를 쫓습니다. 치타는 최고 시속 100km를 자랑하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류입니다. 스포츠카보다 가속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사냥감의 속도 역시 치타와 맞먹을 정도로 재빠릅니다. 그래서 녀석은 사냥할 때 속도 이상의 무기를 꺼내들죠. 과연 치타는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유선형 몸매와 독특한 골격은 오직 스피드만을 위해 진화했습니다. 전체 근육의 절반 가까이가 오로지 달리는 데 쓰이죠. 긴 다리와 유연한 척추는 고양이과보다 오히려 사냥개에 가깝습니다. 커다란 콧구멍과 강력한 심폐기능 덕분에 1분에 무려 150번이나 폭발적으로 숨을 몰아쉴 수 있죠. 단 한 번의 추격에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타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초 남짓. 하지만 사냥을 끝내기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찰나의 순간에 생사가 갈리는 숨막히는 추격전. 한 번 도약에 무려 7m를 치고 나갑니다. 녀석은 가젤의 불규칙한 움직임까지 본능적으로 꿰뚫어보죠. 최단거리로 경로를 가로질러 바짝 추격한 뒤 먹잇감에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드디어 사냥에 성공했네요. 전력 질주를 마친 포식자의 몸은 극도로 과열된 상태죠. 가쁜 숨을 고르고 나서야 힘들게 얻은 먹잇감을 만끽합니다. 한때 아프리카 전역을 누볐지만 서식지 파괴와 먹잇감 감소로 성체 치타수는 7,000마리 밑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인간의 거주지와 농경지가 확장되면서 녀석과 마주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날렵한 사냥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는 인간의 영역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인한 근육,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 그리고 무시무시한 송곳니로 무장한 치타는 인간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먼저 공격한 기록은 없죠. 우리에겐 사실상 무해한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치타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순위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적도에 가까워지면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은 어느새 울창한 정글로 바뀝니다. 온갖 크기와 형태의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서식지죠. 이곳 숲 꼭대기에는 복잡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영장류들이 있습니다. 침팬지는 인간과 DNA가 98%나 일치하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야생동물이죠. 유전자는 인간과 거의 비슷할지 몰라도 신체 능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체구는 작지만 힘은 인간을 압도하죠. 게다가 아주 잔혹해지기도 하죠. 침팬지는 우두머리 수컷이 지배하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무리의 규모는 100마리가 넘기도 하며 영역의 크기는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이들은 인간과 아주 흡사한 감정 표현을 보여줍니다. 인간처럼 영역이나 먹이, 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기도 하죠. 때로는 다른 무리와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분노에 휩싸여 폭력성을 드러낼 때도 있죠. 무리의 서열은 철저히 힘의 논리로 정해집니다. 수컷들은 살점을 쉽게 찢을 수 있는 송곳니를 숨기고 있죠. 싸움이 벌어지면 얼굴과 팔다리는 물론 치명적인 급소까지 공격합니다.
보통은 나뭇잎이나 과일 등 다양한 먹이를 먹지만 우간다에 사는 이 무리는 오늘 색다른 별미를 사냥하러 나섰습니다. 버빗 원숭이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침팬지 무리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땅과 나무 위를 오가며 사방에서 호위망을 좁히고 사냥감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죠. 우두머리가 먼저 배를 채운 후 남은 것이 무리한테 돌아갑니다. 이곳은 철저한 계급사회죠. 우두머리가 항상 가장 좋은 부위를 차지하고 서열순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하위 수컷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하죠. 고도로 조직적이고 교활한 침팬지는 과연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들의 지능은 인간의 버금갑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본성 탓에 끔찍한 사육도 주저하지 않죠. 다행히 야생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드뭅니다. 끔찍한 사고는 대부분 동물원처럼 갇혀 지내는 사육 환경에서 발생하죠. 치명상을 입힐 능력은 충분하지만 인간을 향한 공격 빈도가 낮아 침팬지는 아프리카의 위험한 동물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치명적인 야생동물이 육지에만 있는 건 아니죠. 남극에서 밀려온 차가운 해류가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을 따라 흐르며 풍부한 영양분과 물고기떼를 몰고 옵니다. 이 풍요로운 바다는 엄청난 수의 물개들을 끌어모았고 이들은 섬 곳곳에 거대한 서식지를 구축했죠. 번식기에는 수컷만 무려 3천 마리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먹잇감이 우글거리는 곳엔 언제나 최상위 포식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바다를 지배하는 완벽한 사냥꾼. 백상아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공포와 경외심을 자아냅니다. 몸무게가 1톤을 훌쩍 넘는 거구. 그 입속에 겹겹이 도단한 300여 개의 날카로운 이빨은 그 자체로 빈틈없는 살상무기죠. 녀석은 먹잇감이 풍부한 곳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뼈의 밀도가 일반 어류의 절반에 불과한 가벼운 연골 골격 덕분에 바다를 누빌 때 에너지를 훨씬 적게 소모하죠. 더욱이 주둥이에는 아주 정교한 생체 레이더, 로렌치니 기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먹잇감이 근육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미세한 생체 전류를 감지하는데 무려 100만 분의 1볼트의 미약한 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죠. 사냥에 나선 백상아리는 일명 폴라리스 어택이라는 은밀하고 치명적인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해 먹잇감 30m 아래 해저를 따라 은밀하게 접근하죠. 수면 근처에서 물개들의 형체가 포착되는 순간
시속 64km의 무서운 속도로 솟구칩니다.

맹렬하게 몸을 흔들어대는 상어는 먹잇감이 극심한 충격과 과다출혈로 완전히 힘이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부족하다면 다시 자비 없는 공격이 이어지죠. 경험이 부족한 어린 백상아리들은 종종 서핑보드 위에 엎드린 서퍼의 형체를 물개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백상아리는 보통 한 번 물어보고는 평소 먹던 먹잇감이 아니라는 걸 곧바로 알아챕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 한 번의 입질이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죠. 남아프리카 해변에서는 몇 년에 한 번꼴로 상어 공격이 발생합니다. 1960년 이후 사망자는 6명. 기록이 시작된 이래 총 공격 건수는 259건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바다로 향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상어에게 공격당할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어의 공격은 끔찍한 부상을 남기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목숨을 건지죠. 치명도는 높지만 위험도는 낮아 아프리카 바다의 제왕은 8위에 머뭅니다.

자연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1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싱싱한 풀을 찾아 떠나는 위대한 대이동이죠. 이 거대한 행렬의 주인공은 누떼지만 아주 악명 높은 초식동물도 이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아프리카 물소죠. 초원의 저승사자란 별명도 갖고 있는데 거대한 덩치만큼이나 자비 없는 공격성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위협을 느끼는 순간 물러서기보다 맹렬한 기세로 상대를 위협하죠. 심지어 도망칠 때조차 눈앞에 거슬리는 건 모조리 짓밟아 버릴 만큼 난폭합니다. 특히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수컷을 마주친다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죠. 무리의 보호막이 사라진 녀석들은 극도로 예민해져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니까요. 몸무게는 최대 800kg에 달하고 거대한 뿔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양끝의 폭이 1.5m나 되고 목숨을 앗아갈 만큼 날카롭죠.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사자 무리가 보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냄새를 맡았네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수컷 물소입니다. 암사자가 조심스럽게 무리를 이끌고

호위망을 좁혀가자 거리를 두라는 경고를 받죠. 하지만 이내 포위됐습니다. 숨어있던 다른 사자들까지 합류했죠. 우두머리 암컷이 치명적인 뿔을 피해 물소의 질긴 가죽을 뚫어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물소 녀석 맹렬한 기세로 호위망을 뚫더니 오히려 사자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물소가 꿋꿋하게 버티자 사자 무리는 결국 사냥을 포기하고 마네요.

아프리카 전역에는 거의 50만 마리의 물소가 있지만 육식동물이 아니기에 굳이 자극하지만 않는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죠. 하지만 매년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녀석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뿔에 받치거나 짓밟혀 목숨을 잃습니다. 공격성 넘치는 아프리카 물소가 인간에게 위험한 야생동물 7위로 돌진합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어느 대륙보다 발굽이 있는 초식동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동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에만 무려 30종이 서식하죠. 녀석들은 무성한 풀과 나뭇잎을 먹어치우며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초식동물은 포식자를 피해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지만 선사시대에서 온 듯한 이 녀석들은 보란듯이 당당하게 사바나를 누비고 있죠. 코뿔소는 수백만 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새끼들은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들에게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다자란 코뿔소는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코뿔소 한 마리가 모름덩이에서 목을 축입니다. 곧이어 불청객이 나타났네요. 코뿔소는 모름덩이를 공유할 생각이 조금도 없죠. 코뿔소가 뿔을 앞세워 달려들자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과시하듯 코끼리도 반격에 나섭니다. 팽팽한 대치 끝에 결국 둘은 무릉덩이 양쪽으로 물러났죠. 코뿔소의 뿔은 케라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같죠. 뿔은 평생에 걸쳐 자라는데 흰 코뿔소의 경우 매년 7cm씩 자라 무려 1.5m에 달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뿔을 노린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수많은 코뿔소를 멸종 위기로 몰아넣었죠. 코뿔소들이 결투를 벌일 때 뿔은 괴력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수컷들은 영역을 두고 목숨 건 싸움을 벌이며 승자만이 짝짓기할 권리를 쟁취하죠.

코뿔소의 공격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돈의 거구가 시속 55km의 속도로 사바나를 가로지르며 돌진하니까요. 10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전역에는 거의 100만 마리에 가까운 코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체수는 급감했고 최근 10년 동안에만 7천여 마리의 코뿔소가 밀렵으로 희생됐죠. 그 결과 야생에서 녀석과 마주칠 확률은 극도로 낮습니다. 파괴력은 압도적이지만 멸종 위기로 인해 개체수가 너무 적어진 탓에 이 거대한 초식동물은 육위에 머물렀죠.

고양이과의 고대 조상이 250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에 등장한 이래 사자는 압도적인 힘을 갖춘 최상위 포식자로 진화했죠.

수사자는 초원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지만 정작 무리 안에서의 입지는 꽤나 불안정합니다. 근친 교배를 막고 건강한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수컷들은 갈기가 자랄 무렵 무리에서 가차없이 쫓겨나죠. 무리는 철저히 암컷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냥도 주로 암컷들의 몫이죠. 덩치 큰 수컷들이 힘으로 먹이를 빼앗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얼룩말은 하루 최대 18시간 동안 풀을 뜯어먹죠. 덕분에 사자 무리는 녀석들을 지켜보며 사냥하기 완벽한 타이밍을 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끼들에게 실전 사냥 기술을 가르칠 완벽한 기회죠. 우두머리 암컷이 선두로 나섭니다. 거대한 앞발로 얼룩말을 덮쳐 제압하죠. 곧이어 자매들도 합세해 뒤를 받쳐주네요. 새끼들은 얼룩말의 숨통이 끊어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거대한 사체가 앙상한 뼈만 남을 때까지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데는 불과 몇 시간이 채 걸리지 않죠. 사자는 최상위 포식자이며 위협을 받으면 주저없이 공격합니다. 사자 개체수가 2만 5천 마리에 달하는 탄자니아에서는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인구 밀도가 급증하면서 8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이 거대한 맹수는 단숨에 목덜미를 물어 질식시키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살아남을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하지만 다른 치명적인 동물들에 비해 마주칠 일이 흔치 않아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5위에 올랐습니다. 건기가 찾아오면 사바나 전역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립니다. 풀은 거의 자취를 감췄죠.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만이 몇 안 되는 영양 공급원입니다. 높은 나뭇가지에 닿을 만큼 목이 긴 소수의 초식 동물에게만 유리한 상황이죠. 하지만 코끼리는 다릅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덩치와 힘을 이용해 거침없이 먹이를 구하죠. 녀석들의 하루 식사량은 자기 몸무게의 최대 7%에 달합니다.

코끼리는 지혜로운 우두머리 암컷이 이끄는 모계 사회를 이룹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새끼들에겐 혹독한 야생을 버텨내는 생존의 지혜를 전수하죠. 대체로 온순하고 지능이 높지만 코끼리 역시 때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컷들은 황폭화 시기에 매우 위험해지죠. 관자놀이 부근에서 끈적한 호르몬 분비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그 신호입니다.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눈에 띄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지죠. 코끼리의 주무기는 길고 날카로운 상아입니다. 이 거대한 앞니는 두개골 안쪽 깊숙한 곳부터 자라며 2m가 넘기도 하죠. 코는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에도 사용됩니다. 무게만 무려 140kg에 달하며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맹수를 쫓아내거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거대한 덩치에 큰 코, 그리고 상아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공격을 받고 살아남을 확률은 극히 낮죠. 특히 밀렵이 성행하거나 서식지가 위협받는 지역에서는 훨씬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 결과 매년 500명가량의 사람들이 코끼리의 공격에 목숨을 잃고 있죠. 압도적인 파괴력과 치명적인 인명피해 규모를 고려해 코끼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4위를 차지합니다.

핏줄처럼 뻗어있는 강과 지류는 아프리카의 생명줄입니다. 물길이 닿는 기슭마다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사투가 벌어지죠. 강기슭은 공룡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혈통을 지닌 위대한 포식자의 영토입니다. 바로 악어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나일 악어는 몸 길이가 최대 6m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파충류입니다.

변온동물인 녀석들은 아침 내내 일광욕을 하며 차가워진 몸을 데웁니다. 체온이 오르고 에너지가 채워지면 은밀하게 물속으로 들어가 사냥감을 기다리죠. 심장 박동을 비롯한 신체 기능을 극한으로 낮추고 배에 머금은 한 줌의 산소만으로 물속에서 버티는 겁니다. 무는 힘인 치악력은 무시무시할 정도죠.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16,000N에 달하는 엄청난 턱힘은 사자나 표범 같은 대형 맹수들보다 3.5배나 강하죠.

세렝게티 북부의 거대한 마라강입니다. 이 강은 매년 100만 마리의 늑대가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대이동의 험난한 관문이죠. 악어들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만찬이 열리는 셈입니다. 녀석들은 흙탕물 속에 숨어 강을 건너는 초식동물들을 향해 잔혹한 이빨을 드러낼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죠.

굶주린 수컷 한 마리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 대기 중입니다. 악어의 턱에 갇힌 먹잇감이 빠져나가려 발버둥을 치네요.

매년 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일 악어의 공격에 목숨을 잃고 다른 악어 종의 공격까지 합치면 사망자는 300명에 달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완벽한 사냥꾼인 나일 악어는 빠른 속도와 압도적인 힘으로 먹잇감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토록 소름 돋는 공포와 자비 없는 사냥으로 나일 악어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3위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부를 넓게 덮고 있는 미온보 산림지대는 끝없이 펼쳐진 관목숲입니다. 8,500여 종의 식물이 자라나는 이 울창한 숲은 수많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으로 꼽히는 녀석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블랙 맘바죠. 비늘은 올리브빛이 도는 회색이지만 입속은 타르처럼 새까맣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하는데 해독제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은 100%죠. 녀석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뱀 중 하나로 특유의 S자 몸놀림으로 탁 트인 땅 위를 시속 20km로 치고 나갑니다. 위협을 느끼면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목 부분을 넓게 펼쳐 상대를 향해 몸집을 한껏 부풀리죠. 블랙맘바의 신경독은 별다른 고통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면 치명적인 마비가 시작되죠. 대부분의 뱀독과 달리 블랙맘바의 독은 혈액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퍼집니다. 이 맹독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신호를 순식간에 차단해버리죠. 결국 호흡근까지 마비시켜 서서히 숨통을 옥죄어옵니다.

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는 삼림지대 전역에서 설치류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녀석은 끝이 갈라진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화학물질을 모아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죠. 사냥감을 감지한 맘바가 그 흔적을 쫓습니다.

쥐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죠.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독이 빠르게 퍼지고 맘바는 사냥감이 마비되어 쓰러질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죠. 녀석은 사냥감을 천천히 통째로 삼킵니다. 독에게 섞인 강력한 소화효소가 먹이를 서서히 녹이기 시작하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뱀, 블랙맘바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리를 꽂아넣습니다. 성인 남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는 단 20mg의 독이면 충분한데 거대한 녀석은 한 번 물 때 무려 400mg의 독을 주입하죠. 코끼리조차 쓰러뜨릴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죽음의 화신 블랙맘바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프리카 곳곳에는 계절에 따라 그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수많은 호수와 물웅덩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소중한 오아시스는 목을 죽이거나 열기를 식히거나 혹은 자신의 영역으로 삼으려는 수많은 동물들을 끌어모으죠. 하마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로 강의 말이란 뜻입니다. 물과 뭍을 자유롭게 오가는 녀석들의 독특한 생태를 완벽하게 묘사한 이름이죠. 이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시원한 물 속에 몸을 담근 채 여유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강렬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피부에서는 천연 선크림 역할을 하는 붉은 점액질이 흘러나오죠. 하루 최대 16시간을 물속에 잠긴 채 4톤에 달하는 거대한 몸을 쉬게 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도 익사할 염려는 없죠. 숨이 찰 때가 되면 잠결에도 반사적으로 콧구멍을 수면 위로 내밀어 호흡하니까요. 더위에 지친 코끼리 가족이 물웅덩이를 찾아와 목욕을 즐깁니다. 하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하마의 영역을 침범하고 말았네요. 하마들이 이 거대한

강의 문은 이미 치악력으로 눈앞에 어떤 위협이든 무참히 으스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죠. 작은 강줄기에서 무리의 지배권을 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수컷이 우두머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네요.

0: 엄청난 무게와 힘이 실린 이빨들이 맞부딪히고 5cm 두께의 질긴 가죽이 찢겨나갑니다. 잔혹한 혈투는 2시간이나 이어지죠. 결국 젊은 수컷이 물러나네요. 녀석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겁니다. 우두머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건재를 과시합니다. 하마는 아프리카의 대형 야생동물 중 인간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맹수로 매년 약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둔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이 거구들은 물과 뭇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죠. 가공할 만한 턱힘과 치명적인 송곳니 때문에 하마의 공격을 받고 사망할 확률은 무려 90%에 달합니다. 이 압도적인 살상력과 인간과의 잦은 충돌로 인해 초원의 숨은 지배자 하마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1위의 왕좌를 차지합니다. 치타의 폭발적인 속도, 백상아리의 은밀한 기습, 물소떼의 무자비한 돌진, 그리고 블랙맘바의 맹독까지. 아프리카 대륙을 지배하는 그 어떤 맹수도 하마의 압도적인 파괴력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앞에서는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1: 상담완료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4: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6: 진단비도요?
2: 되고요.
6: 이번 전달부터?
2: 되죠.
7: 간병비까지
8: 모두 된다고요?
2: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4: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6: 진단비도요?
2: 되고요.
6: 이번 전달부터?
2: 되죠.
7: 간병비까지
8: 모두 된다고요?
2: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0: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우리말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2: 우와, 이거 보세요.
1: 이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2: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0: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2: 우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3: 여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4: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 못지않은 독립운동인 것 같아요.

0: 한국어는 나의 풀이에요.
1: 제 인생인 것 같아요.
2: 한글은 우리의 전부다.
3: 역사의 순환을 딛고 살아남아 세계로 뻗어나간 한글의 위대한 유랑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한글 100년의 편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She's from Canada.
1: Oh, ruined it. Oh, ruined it.

0: 넣어주세요.
1: 응? 넣었잖아.
0: 네 커플 넣어주세요. 응? 오늘 시작합니다.
1: 아, 취소. 아, 취소.
0: 오늘 취소되었습니다. 토크가 맛있는 출발을 시작합니다.
1: 브라질은 우리 한국하고 틀려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도시락을 사오고 가더라고요. 맛있는 김밥 좀 만들어줘 보려고요.
2: 사라, this is so cute. Wait up, wait for it, wait for it. The camera is on video now. Maria, look.
3: No matter what, it's all the way it feels.
2: Hey, Seth, hello. Bye.

0: 우리는 충무김밥 집을 했어요.
1: 한 5년? 근데 한 지금 십몇 년을 안 해서 될까 했더니 그래도 그럭저럭 되네요.

0: 챙겨 입고 갈게요. 가서.
1: 아이고야, 눈이 엄청 부시네.
2: 무슨 빌딩 같이 되게 멋있네.
1: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가요?
2: 저기 있네.
1: 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
2: 이리 가는 거예요? 우리도?
1: 트리니움? 네, 트리니움이라고 하는 학교 이름입니다.
2: 이 나라는 학교를 이렇게 짓는구나.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다니까는 일찍 뭐 커기는 커네, 바분다리가.
2: 다니엘이 시험을 봤는데 20점인데.
1: 그 공부해.
2: 수학도 그렇고.
1: 수학도 20점 맞았다고?
2: 그럼 손이 나야 돼.
3: Ever say leader. Okay.
1: 수업 끝났다는 소리 같다.
2: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4: Deixa eu falar uma coisa pra vocês. Está aí junto com os amigos dele, coreano.

0: 먹었어. 물어봐.
1: 어, 뭐 더 달래. 어, 보세께 세라 마삭. 오케이. 아예. 아빠 자기 아빠 가져다 주고 싶대.
2: 에포케 meu pai disse que ele quer comer.
1: Eu vou te dar um pouquinho mais para levar então, tá bom? Então, curte bastante. É, vamos ver. É, Titia vai tentar. 갑자기 아이들이 다 우리 엄마 갖다 줄 거야, 우리 아빠 갖다 줄 거야. E você também quer levar? Aí, ó. Seu pai também quebrou, tá bom?
3: Guarda na lancheira.
1: Oh, maravilha. Quero mais?
2: Você fica... Why do they want more? Why? What is enough? Yeah, they can just make it. Get those fights of sea, those go to shark base, buy seaweed, buy cucumber, buy carrot, and an egg. It's so simple.
4: How are you
2: feeling? I don't know. I don't remember because they didn't ever give me any. No, but my teacher didn't give me any.
5: Já tem? Oi.
6: Pode comer uma vez e colocar na mão. Saboreia, que é uma delícia.
7: Vai me dar água?
2: Não, did it. Oh, for me?
4: Yeah, did you like?
2: Yeah.
8: Amei.
1: Amei? Ah, que bom. Então, muito obrigada. Que Edelante, annyeonghaseyo, 가르쳐주고 가요. Olá, em coreano, annyeonghaseyo.
9: Annyeonghaseyo.
1: Ah, annyeonghi gaseyo.
10: 안녕하세요.
11: 안녕. 내가 브라질까지 와서 우리 사미엘 학교를 다 가보나 하는 설레고 행복한 마음도 내가 잘 만들어 왔구나 하고 기분 좋았고요.
1: 저도 막 같이 애들처럼 소리 지르고.
2: 어, 할아버지 들었어.
12: 가는 곳이 뭐 빨리 가야 4시간 반, 뭐 5시간, 6시간 그렇게 걸린다는데.
1: 온 더 웨이 데어 컴 백 잇스 8 아워즈 오브 트립. 잇스 낫 액츄얼리 이지 트립. 가자. 가자. 맨 앞에. The front. 사무엘, 다니엘. 앞에 앉아. 맨 앞에.
2: Do me and Maria sit in the front?
1: 두 번째.
12: 어, 그쪽에서부터 타는 거야?
1: 아니야. 사무엘, 여기. 앞에.
11: 그럼 이 차를 타고 어디, 어떻게 가야, 가는 거고.
2: What about your hats? Really? The hats?
13: 아니야, 할아버지가 가운데 앉을게.
11: 아니, 사람이 가운데 앉을게.
12: 네.
13: And your hat? But it's my water bottle, the big one.
11: 할아버지 어린이니까.
12: 아, 그래, 떨어진
1: 사람이. 더 큰 것 같은데, 할아버지 보니까.
11: 그래도 어린이잖아, 마음이.
13: 그래, 데려가. 가운데.
11: 할머니 앞에.
2: 여기?
11: 너
2: 먼저
11: 가자.
2: 헬로.
11: 저 앞에 있는 나무가.
1: 출발한다.
11: 이쁘다, 그지?
1: Look at the flower.
2: Wow. What flower? Oh, wow.
11: 진짜 이쁘다.
2: They got a

0: 있나 봐.
1: 그러겠지.
0: 저기 전막.
1: 여기가 전막. 지금 시내 중심가로 가는 길이라니까. 어. 그러면 이제.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0: 여기가 국립공원이라고. 내려? 안 내려?
1: 아니 아니 아니. 뭔지?
0: 뭔지?
2: 와, 서버.
3: 어, 룩, 룩, 룩, 룩, 룩.
2: 안 그래? Hold on for dear life.
1: Hey.
3: Yep, we're going now.
2: Oh yeah, touch the lake.
4: 야, 앉아왔다.

0: 엄청 넓네.
1: 바다가 됐고.
2: Look at how clean the sand is. I've never seen such clean sand in my life.
3: Wow! Wow! Wow!
4: Wow! They're like they're in the beach.
2: There, up there.
5: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예뻐요.
6: 아이고, 파도도 치고.
7: 아.
6: 바다 같아. 먹어도 될까?
7: 아, 먹으면 안 되지.
2: 아, 먹으면 안 돼.
6: 짜진 않는데. 먹기는 좀 깨름직하네.
7: 얘들아, 물에서 놀자. Let's go.

0: Canada. Yeah. Fish, I'm looking for a fish. I found my homemade. Yeah.
1: 다니엘이 제일 신나게 노는 것 같아.
2: 재밌네. 자그럭한데 재밌네.
1: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내가 노는 것 같지.
2: 참,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좋네.
3: Excited, amazed, especially the whole clean water. And when we entered the water, it was cool. We also saw some small little fishes.

0: was really cool. Clean sand, very fun, good sun, enough water, everything.
1: I was super amazed, but I was mostly amazed by the sand. Yes. I kept on joking to myself, that's the cleanest sand I've ever seen in my life. Because the beaches here, especially the beach we normally go to, that's close by, it has a lot of dirt and glass, but that one was super clean. Did you like it?
2: Yeah, I like making frog houses and playing in the water.
3: But do frogs? Do frogs live in the beach?
2: And I was suffering because I...
4: 거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그 고생스러운 만큼 행복하고 좋고 신비롭고 그런 걸 내 눈으로 봤다는데 황홀했고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안녕, 잘 있어.
5: 언제 올 수 있을까?
4: 안 올 거야.
5: 마지막이야?
4: 어, 진짜 마지막이야.
6: 재료, 배추, 감자. 또 뭐 필요하지, 엄마?
7: 그 위에 고기 있지?
8: 그 꺼내.
6: 잠깐만. 여기 더 물 좀 더 넣을까? 물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거야?
7: 그냥 감. 내가 직감적으로 공식이 없어.
4: 아니, 내가 이제 가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은 한 가지 해주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감자탕을 끓이려고 사가지고 왔어요. 또 조금 짠하기도 하죠.
9: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게 해줘서 좋아서.

0: 된장아.
1: 된장. 그 고기를 된장을 넣고 끓인다.
0: 냄새 좀 덜나게.
1: 냄새 덜나게 이거 더 넣어도 되지.
0: 응. 마늘.
1: 마늘.
0: 아, 마늘 있었는데.
1: 여기.
0: 엄마에다가 자잘하게 썰어봐.
1: 썰으라고?
0: 한 두 번, 세 번?
1: 아, 이렇게 두 번, 세 번 정도? 어. 거의 다 됐어요.
0: 여기다 넣으면 돼.
1: 여기.
0: 지혜야, 너 오늘 20점이야.
1: 왜?
0: 이걸 얇아가지고 빨리 익어서 뭉그러지게 하려고 잘라라 그랬는데 전부 땡글땡글땡글 잘라나잖아.
1: 말을 하지.
0: 잘 자르고 있는 줄 알았지.
1: 이거 그냥. 아, 그냥 넣고 자른 거?
0: 와,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1: 냄새 좋은데? 아, 맛있겠다.
2: 밥 물어이라.
3: 보이스! 보이스! 눈빛 살아라. 눈빛 살아라.
1: Getting the be ready for the table, please. 다 애들이 상 놓을 거예요, 엄마.
4: Actually, I don't know. Smelling so well in here.
1: Smells it good?
4: Very good.
1: Ah.
4: I know that. I like this one very much.
1: Uh-huh. Oh, surprise from my mom.
4: Emily, thank you so much.
1: 감사합니다.
4: What's the name again?
1: 감자탕.
4: 감자탕. That's the one.
5: 어, 그렇게 맛있었고요.
1: 아. Lady gonna sit here. 잠깐만. You sit here.
4: 어머님, 감사합니다.
1: 맛있게 먹어. You guys wanna try a little bit?
6: Yes, please. A little bit of what? Don't we know the soup?
1: You never know. 감자탕
7: 먹어?
1: 조금만. 한번 먹어볼게.
6: Oh, it's spicy. Is it spicy?
1: A little bit, not that much.
6: Can I try? Yeah, I wanna have.

0: 지금 너무 귀여워서 완전 심쿵했잖아요. 지금 너무 귀여워서 완전 심쿵했잖아요.
1: 뭐라 했어? 응? 뭐라 했어?
2: 아니, 아니.
1: 응?

0: He's gonna. I will. Don't worry.
1: No, 당신도 같이 할 거예요? 당신도 같이 할 거예요?
2: 애가 두 명이니까.
1: 둘씩.
2: 애들 방이 어디가요?

0: 아니야, 잘하.
1: 하준씨. 네.
0: 잠깐.
1: It's a big book. It's a big thing.
0: 마리아. 할머니가 마리아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책이 이렇게 많아갖고 무거운데 여기 짊어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밀고 다니는 가방을 하나 사왔어.
1: 진짜요?
0: 어.
1: Hold up.
0: 짠.
1: 와. 와. 와. 감사합니다.
0: 공부 열심히 해.
2: 다니엘. 이거 다니엘 가방부터 선물을 한 거야?
1: Maybe like he was like holding these stuff like trash, or maybe it was a present like toys. But whenever he opened it and I saw something blue with a handle thing, I knew what it was. 감사합니다. What is that? A bag. Brush? 감사합니다. I was amazed by the amount of space. Before.
2: 담배를 이렇게 가방에 있잖아, 이렇게. 그래, 다니엘 형하는 가방이 다 떨어져서.
1: What about me?
3: Oh boy, best present ever.
1: What about me?
0: 어느 날부턴가 중매쟁이가 집에 가지런히 오가기 시작했어. 좀 며느리 까미로군요.
2: 삼매일은 자기 것이 없다고 버릇처럼 해가지고 계속 울 것처럼.
3: I felt sad. Because only he could get it.
1: But you already have a so bad.
3: 수트케이스. I really want another bag like that one. That has four wheels.
2: 그래도 좀 용돈 조건 덜 쓰고 하나 더 사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을 거의 같이.
0: 마리아랑 사라가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배에 힘을 푹 주고 뽕! 뽕! 뽕! 하고 어이구 태풍도 이보다 낫겠구나.
2: 그럼 생선 국물을 맨날 먹을 수 있지 않소? 그리고 부인한테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 밥 한 술 먹고 또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면서 밥을 맛있게 먹었단다. 자,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우리 사무엘은 그냥 잡으렀어? 다니엘, 자, 이제 라이트 업, 라이트 업. 오, 됐다.
0: 마리아, 자. 사라도 자자. 사라, 우리 사라는 어렸을 때 이 잠잘 때 할머니가 이 자장가 불러주면 잠을 잘 잤어. 그거 사라도 알지? 세상을

0: 아고, 엄마랑 아빠랑 한 분씩 사진, 독사진 하나씩 찍으셔. 온 김에 예쁘게. 한 번씩 해서.
1: 하나.
2: 그 독사진을 찍으라 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이 그 한국의 장례 문화 있잖아요. 그 미리 영정 사진 찍어 놓는 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3: 아직 100세까지는 20년이 넘게 남았는데 벌써?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0: 아빠 누우셔?
4: very good. I like that. I like that. I say. I say.
5: No, seriously. That's your phone. No, seriously. That's your phone. Thank you.
4: 엄마 이거 키우고 있어.
6: 다리.
4: 아이. 이수, 왜 이렇게?
7: 매요.
8: 마우스 클로즈 해요.
7: 마우스 클로즈.
3: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이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아, 그냥 해서 잘 마셔요. 이렇게 그냥 좀. 어이구,
9: 멋있네. 우리 다녀.
3: 그래.

0: 선배님. 많이 해보자고.
1: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2: 건강하고 씩씩하게 이쁘게 잘 커가고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김치 아버지가 이제
3: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0: 3살.
1: 하루는 쾌하고 발랄하고 흡입력도 강하고 매력덩이입니다.
0: 하루에 누나가 갈 때 같이 놀자. 캡을 다녀오겠습니다.
2: 그럼 아니잖아. 니가 이제 데이트 번호가 안 됐죠.
0: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2: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 나는 못 먹어야겠다. 따라오자는 말이야.
2: 마음 단날도 먹고 가는 거야.
3: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전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전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6: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17: 하루에도 그만두고 바로 아니야 다시 해야 돼.
18: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19: 황홀한 인생 2막을 위하여! 위하여!
2: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20: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21: 근데 소문이 다 났어. 소자가 일냈다고.
22: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

0: 도를 아십니까?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3: 화이팅!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5: 숲의 바람 속에서 난 다시 맑아지는 일상을 만날 거야.
6: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 더파인 프리미엄.
7: 파미르고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8: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9: 우와, 이거 보세요.
8: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9: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8: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9: 우와,

0: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1: 거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2: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으로 출발합니다.
3: 길이 워낙 험하고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 1년에 100일만 허락된 험난한 길. 계곡 깊은 곳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데요. 차로는 갈 수 없는 오지 마을.
4: 여기 중간중간에 틈이 보입니다.
2: 아찔한 길 넘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보석 같은 풍경. 고산의 빙하 호수를 마주합니다.
5: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2: 파미르 고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박한 일상.
6: 아이들한테도 지금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5: 고맙습니다.
2: 파미르 고원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거대한 산악지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타지키스탄이죠. 저는 수도 두샨베에서 파미르 고원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푸른 공원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넓은 도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두샨베는 독립과 내전을 겪으며 다시 일어선 타지키스탄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장이 열리는 작은 마을이었다는데요. 지금은 장터 대신 커다란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죠. 여러분, 수도의 이름이 월요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실크로드를 오가던 수많은 상인들이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에서 크게 장을 열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곳이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가 되었는데요. 이 메으로고는 페르시아어로 풍요로운 수확, 축제를 뜻합니다. 농작물 수확이 가장 풍요로운 6월에서 9월 사이 파미르 여행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7: 와, 안으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따뜻한이네요.
2: 3층 규모의 으리으리한 시장 내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산물과 요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향신료들. 그리고 햇살에 말린 과일은 이 시장 대표 품목이죠.
8: 오, very good.
9: 타지키스탄, very good.
8: 타지키스탄 파페시.
7: 여기 꿀 가게가 있네요. 이 중앙아시아가 꿀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2: 높은 산악지대와 깊은 계곡에서 생산한 꿀들.
7: 이 꿀은 또 색깔이 다르네요.
2: 특종 초에 씨앗이 들어간 꿀인데요. 이곳에선 건강식품으로 통한대요.
10: 아세요? 블랙시드 꿀이라고.
7: 보마자. 이 꿀은 또 완전 색깔이 다릅니다. 좀 더 말랑말랑하면서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차로 마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1: 바람이 호텔 아즈노미 하무카스 바로 시모 하디야 모 시모 메이모니 모 아스모 폴라메기리 참타 이기린 폴라메기리 지금 마흐테 포미 라프테 노마데 바보갑 메자니 시오리 모 타지키스탄 바페시
7: 타지키스탄 바페시
11: 데다리
1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3: 상쾌
12: 뚱쾌 변비엔 메이킨.
2: 이제 파미르 여행길에 챙겨갈 과일을 골라봅니다.
7: 여기 납작복숭아가 여기도 있네요. 지금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2: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납작하게 생긴 복숭아 맛은 어떨까요?
7: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 과일만의 육즙이 확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중앙아시아가 햇살이 강하고 건조.

0: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과일의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혹시 아저씨는 파미르 고원에 가보셨어요?
1: 더 다르보자 라프타기엄 더 다르보자 야 왁토만 다 노히아이 다르보자 다르보자 라이온 보다 엄자 진다기 메카르뎀 아크 호지 디샴베 오마레김 다 샴베 진다기 메카르뎀 코미르 하드만 가름 샤슈마 메레 모레
2: 내가 키아볼 메가 브라 토크리 바닥소
1: 어 라프타니 에메레 하드만 메레 메레
2: 메레 메레
1: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메레
3: 같은 나라의 자리에 있지만 현지인들은 큰맘 먹고 떠나야 하는 곳. 그만큼 파미르 고원 가는 길은 멀고 험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있죠.
0: 아드피드로 쇼답. 마나지 코리아 핫답. 지금 저희가 만난 오늘부터 이제 여정을 함께할 운전사거든요.
4: 페스타라라 함 헬리치부드 캄타락 베제부드 함오 우제 오목타시 데김 오즈 쿠프타라이 페스타라 비시오 쿠프타라이 투넬 카르 투넬 도라드 드세조 하이라 오락 소스 칼라이스나 아 우제 토라 카르든
0: 아
4: 이라 부기
0: 네,
4: 포스토 치맥이네, 포스토다.
0: 지금 이게 GBAO라는 파미르 퍼밋을 가기 위한 필수 퍼밋입니다. 이 파미르 지역은 타지키스탄에서도 특수 이제 자치주라서 외국인이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사전에 두산베에서 반드시 이 퍼밋을 신청을 해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이 복사본을 상당히 이제 원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10장 이상 복사를 해서 들고 가시면은 큰 문제 없이 파미르 하이웨이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3: 드디어 두샨베에서 파미르 고원으로 출발합니다. 도시의 풍경이 물러나고 푸른 초원이 이어지는 길을 지나 높은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파미르 하이웨이.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며 새로운 풍경이 이어지는 곳. 여행의 목적지는 길 그 자체입니다.
0: 파미르 하이웨이를 가기 위해서는 수도 두산베에서 출발을 해서 이 강 너머 아프가니스탄이 눈에 보이는 이 판지강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칼라이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호르그와 와칸밸리 그리고 무르갑을 지나서 해발고도 4,000m가 넘는 국경지대를 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리타시아, 사리목을 레닌산까지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시까지 가게 됩니다. 길이 워낙 험하고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 파미르 하이웨이는 고속으로 갈 수 없는 아찔한 도로입니다.
0: 이 밑에 낭떠러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3: 평균 해발 고도가 무려 3,000m.
0: 고도가 지금 2,000m를 훌쩍 넘어서면서 주변이 정말 황량합니다.
3: 빙하가 녹아내려 호수를 만들고 호수의 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0: 지금 고도가 4,600m거든요. 이제 파미르 하이웨이의 최고점이 나옵니다.
3: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고객.
5: 제가 살면서 풍경을 보면서 마무리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3: 길은 국경을 넘어 키르기스탄으로 이어집니다. 1년에 100일 남짓 자연이 허락한 시간만 갈 수 있는 길.
0: 이제 진짜 다가옵니다.
3: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저는 지금 두샨베에서 칼라이쿰으로 가는 중입니다. 파미르 고원으로 이어진 이 길은 고대 실크로드의 교역로였습니다. 대상들이 오갔던 이동 경로였죠. 그러다 1930년대 구소련이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산악 도로를 확장하고 정비했습니다. 파미르 하이웨이가 탄생한 것이죠. 지금 저기 강 넘어가 바로 아프가니스탄.

0: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타지키스탄, 저쪽은 아프가니스탄인데요.
1: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국경의 셈이죠. 강폭이 좁아 건너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미르 고원에 빙하와 암석이 깎여 내리며 금모래가 강 주변에 쌓였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광물 개발을 허가해 광산 업체들이 몰려든 것이죠.
0: 지금 벌써 몇 킬로를 달려왔는데도 사방에 포크레인과 트럭과 여러 가지 막 시설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금이 여기 있나 봐요.
1: 적막한 산길을 7시간을 달려 파미르 하이웨이의 관문 칼라이쿰에 도착했습니다. 파미르 여행자들에겐 오아시스와 같은 마을이죠. 산과 강 사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작은 틈을 따라 생겨난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고 물과 녹지가 풍부합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거점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
0: 이 칼라이쿰은 타지크어로 이 훈강의 성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흘러가는 훈강이랑 저쪽에서 좌우로 흘러가는 이 판지강에 만나는 전략적인 요충지대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 강길을 따라서 동서의 문명에 만나는 실크로드의 교역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물길이 국경선이 돼서 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나눠줍니다. 참 이 강물 하나로서 이 나눠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1: 판지강 너머 자리한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마을. 너무 가까워서 마치 한 마을처럼 보입니다. 뉴스에서 접하던 나라가 이렇게 조용하고 가까울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낯설고 한편으론 숙연해집니다.
2: 달랑.
3: 부스켈 앞세스.
2: 메란 코리아타. 코리아.
3: 코리아.
2: 예.
3: 파리. 파리. 아. 이즈므랏. 아.
2: 패밀리. 패밀리.
3: 뭐 76 살시트.
0: 46년?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 46년 하셨으니까 46살이겠네요.
3: 76 살라. 나투랄니 فقط مخریجه خیمیا نیست 900 سال همر گارانتی
0: 어 진짜 한국인은 지금 평균 연령이 90세가 안 돼요.
3: 바 하와이 토자 زاپخ مقصد نه خیلی دیگون چیز خیمیا نیست یالگون اوبی توزاش قتی
1: 높은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옥빛 강물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파미르 고원, 만년설과 빙하에서 시작된 물줄기이죠. 청정한 자연 덕분에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아이들과 놀고 싶어 공놀이를 제안했는데요. 이게 뭔 일인가요? 심심했던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0: 뒤에까지 동네 모든 아이들이 다 여기 몰려든 것 같아요. 아까 축구공이 없어서 이렇게 다들 쉬고 있었구나. 얘들아 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
1: 왕년에 공 좀 차봤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웬걸요. 똥살같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기운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0: 너무 힘들어요. 아, 오랜만에 뛰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칼라이쿰이 해발고도가 1400m 넘거든요.
1: 고산 마을에서 매일 뛰어노는 아이들이라 남다릅니다. 저는 구경하는 걸로 만족. 공 하나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동무들과 뛰어놀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이들과 놀다 보니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오늘 밤 머물 숙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칼라이쿰은 파미르 여행자들이 한 번쯤 쉬어가는 숙박 거점입니다.
2: Hi.
3: Hello. How are you?
2: How good. And you?
3: Fine, thank you.
2: Yeah.
3: Nice to meet you.
2: Nice to meet you. I'm from South Korea.
3: I'm from France.
2: Oh, France?
3: Yeah.
2: Oh.
3: I'm going to Pamir.
2: Yeah.
3: Montaigne.
2: Yeah.
3: We are doing like a shooting, like a film movie. Very impressive.
2: Ah, okay. Yeah. There are so many beautiful places in the world.
3: Yeah.
2: Why did you choose this Pamir?
3: Because it's one spot the most difficult to go to access,
2: yeah.
3: And it was excited.
2: Yes.
3: The travel is very long,
2: yeah.
3: But we deserve it when we see all this landscape is looking to anyone.
2: Okay.
3: Have
2: okay.
3: a good trip.
2: Yeah, have a good trip.
3: Thank you very much.
2: Thank you.
3: See you maybe in Korea.
2: Yeah, okay, thank you.
4: Bye.
2: Bye.
4: Bye-bye. Bye-bye.
2: Thank
4: you.
2: Bye-bye.
4: Have a nice day.
2: Thank you.
1: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리는 여행은 눈 내리기 전 9월 중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행객이 몰리는 시기엔 숙소 잡기가 쉽지 않죠.
5: Do you have a room?
6: Yes, yeah, sir.
5: Yeah, five people.
6: Okay.
5: Yeah, three room.
6: There, okay.
5: Yes.
1: 다행히 방이 있습니다.
7: 오, 넓다. 지금 이 호텔 상태도 너무 좋고 이 저녁 식사 하는 곳들도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미르하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니 오늘 하루 지나온 풍경들이 스쳐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길을 만나게 될까요? 끝없이 이어진 설산과 협곡. 해발 7,000m급 봉우리들이 자리한 파미르 고원. 저는 칼라이쿰을 출발해 본격적인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생각보다 포장된 길이 많아 좀 놀랐는데요.
7: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만 해도 이 길이 상당히 좀 험난하다고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물론 이제 비포장 길도 있고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구간도 많이 있긴 한데 또 일부 구간은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 파미르 하이웨이를 여행하는 게 한결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1: 불과 2년 전만 해도 파미르 하이웨이 대부분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산에서 떨어진 암석이 길을 막고 아찔한 절벽 위를 달려야 했죠. 좁은 도로를 오가던 커다란 트럭들은 아차 하는 순간 굴러떨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심장이 움찔해지는 위험한 도로. 지금은 포장된 곳이 많이 늘었답니다.
8: 뭐 왔기 때문에 담이가 때미오마뎀 아미 암소야문 امی راه را تو با دستاشون میکردن، فزرد میکردن و امی جارا چی میکردن؟
1: 강 건너 보이는 아프가니스탄. 절벽을 따라 난 길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합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가지 풍경이 공존하는 파미르 하이웨이. 저는 길을 조금 벗어나 지제부 마을로 향합니다. 파미르 고원에서도 험준하기로 이름난 바르탄 계곡의 자리에 있죠.
7: 저희는 지금 M41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잠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0: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강이 바르탄 계곡이거든요. 이 엄청나게 이제 가파른 절벽 보이시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 보이는 풍광이 진짜 아름다워요. 거기다가 또 과거에는 이 실크로드의 우회로이기도 했었고, 과거에 외침이 있으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그걸 피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 고유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 거대한 절벽과 급물과 흐르는 바르탄 계곡. 좁은 협곡을 따라 흙길이 300km 이상 이어집니다. 짙은 회색빛, 바르탄 강이 세차게 흐르고 높은 벽처럼 날카로운 산들이 이어집니다. 사륜 구동 자동차 없이는 가기 힘든 길. 달릴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기분입니다. 강폭이 제법 넓어졌는데요. 이 너머에 지제부 마을이 있답니다.
0: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야, 지금 여기 바르탄 강 너머로 이제 지제부 마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차길이 끊겼어요. 차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서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와, 저기 어떻게 건너가죠?
1: 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40m 정도 되는 현수교인데요. 공중에 매달려 있어 계속 출렁댑니다.
0: 와, 흔들 막, 저 사람 막 엄청 떨고 있는 것 같아요.
1: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흔들 다리. 무사히 도착했네요.
2: Hello.
3: Where are you from?
2: I'm from here.
3: Are you living here?
1: 지제부 마을로 트레킹을 다녀오는 중이랍니다.
2: You have to go up.
3: Yes. Hi, nice to meet you.
2: Easy.
0: Easy.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줄 아세요? Can you speak Korean? 조금.
2: 와. This was to the face of the woman yesterday.
0: 아, 되게 친절해 보이신다.
2: And also, I can show you the
3: sunset.
0: 이 호숫가 주변으로 또 이 선셋을, 석양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트레킹만 하고 마을만 볼 생각이었는데 또 이런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Have a nice trip.
3: Bye-bye.
1: 출발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챙길 게 늘어납니다.
0: 여기 올라가면은 식수가 얼마큼 있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물을 조금 더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4: 길이 엄청 가파릅니다. 이게 자갈들도 있어서 한발한발 조심히 내려가야죠. 다리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이거 괜찮은 거겠죠? 이것은 제대로 붙습니다.
1: 이 물소리 들리시죠? 발 아래로 계곡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4: 중간중간에 틈이 보입니다.
1: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찔한 다리. 강물이 불면 아예 잠긴다고 합니다. 어쩌면 운 좋게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이죠.
0: 와, 이제부터 지제부 마을까지 9km라고 하거든요.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길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1: 이 길은 최근 모험심 강한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 트레킹 코스입니다. 바르탄 강을 따라 길이 이어지죠.
0: 이 바르탄강은 좁은 협곡을 뜻하는 현지어인데요. 지금 이 강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쪽에 오른쪽에서 또 지제부강이 나오거든요.
5: 그 두 개의 강이 합류하는 시점이 저쪽에 있습니다.
1: 흔들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 두 강이 만납니다. 고원 호수에서 시작돼 수백 킬로미터를 흘러온 바르탕강, 진앙 황토빛이죠. 반대로 지제브 마을 위쪽에서 흘러내린 지제브 강. 거리가 짧아 맑고 푸른 물빛을 간직한 채 흐릅니다. 그렇게 만난 두 강물. 선명한 빛깔과 뚜렷한 경계가 신비로운 풍경을 만듭니다.
5: 여기에 휴게소 같은 곳이 있습니다.
1: 트레킹을 하다 쉬어갈 수 있는 곳이죠.
5: 사과도 있고 여기서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1: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곳이 있다니 반가운데요. 더 놀라운 건 숙박도 가능하단 겁니다. 텐트로 된 잠자리가 준비돼 있죠. 태양광으로 전기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5: 여기 지금 여기 뭐 오이, 토마토, 아주 천연 냉장고가 있습니다. 토마토. 또 더?
6: 셋.
5: 요 오이. 오이. 오이를 쇠라고 하나 보다.
1: 주문이 들어오면 계곡물에 담가놨던 채소들로 요리를 시작합니다.
0: 이 재료들은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2: 몰라담 하스타요. 아이 보염 베스타라 보염 요리.
4: 슬로카 우자.
2: 아니 하리네.
4: 슈마 사토나 지세빈 다람주스 냉맥네.
0: 아, 그 마을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2: 시우초소. 하스타는 뭐 이제 우선 먹듯이 되게 매군치 인트레스니 네스테 모델. 타베트 제보도라. 오이 토자도라. 삼글라니 오이 토자.
1: 재료 손질 후 불 피울 준비를 하시는데요. 휴게소 음식에 이런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대신 한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0: 감자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여기서 아마 직접 재배하셔서 그런지 이 감자와 배추, 이 토마토 이런 것들이 본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지금 이걸 먹으면서 한번 먹고 풍경 보고. 풍경 보고 좋다.
1: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풍경 속으로 발을 옮깁니다. 이제는 지제브 강을 따라 길을 걷는데요.
5: 아직까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원한 이 지제브 강에서 나오는 이 경쾌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가니까 햇살은 뜨거운데 딱 더운 느낌은 아니에요.
1: 가도 가도 높은 산과 좁은 협곡이 이어지는 길. 오롯이 두 발로 천천히 걸으며 마음에 담아봅니다. 그러다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는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5: 와, 여기 보세요. 이게 석회가 이 안에 이제 녹아들면서 물 색깔이 아주 에메랄드 빛깔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고도도 높아지면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이 호수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이 보상받는 느낌이거든요.
1: 빙하 녹은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고산 호수랍니다.
7: 바르셀로나.
8: But it's a very interesting area.
7: Yeah.
8: Pamirs is between, it's shared with Afghanistan.
7: Yeah.
8: Just you cross the border. You are going along the border. And here is a little bit out of the common pathway of all the tourists. So it's interesting to go to the small village and share your time with that people, yeah. How they live, how they, the food, how the houses are, etc. Right. And also to see the landscape inside a little bit of the park.
7: I think so.
8: My pleasure. Good trip.
7: Thank you.
8: Bye-bye.
7: Thank you.
8: Thank you.
7: Bye-bye. Thank you.
1: 드문드문 초록빛 나무들이

0: 많아집니다. 트레킹하는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띄죠.
1: Hi.
2: Are you okay?
1: Yeah. I'm fine. Thank you. Yeah.
2: Have a safe trip.
3: 이게 고도가 높아지니까 상당히 건조하거든요. 입안에 침도 마르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목소리도 평소에 제 목소리 같지가 않아요.
0: 점점 고도가 높아집니다. 마을까지 가려면 해발 2,500m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죠. 숨이 턱까지 찰 때쯤 초록빛 마을이 나타납니다.
3: 지금 거의 9km를 걸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돌담이 보이고 전봇대도 보이고요.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0: 파미르 고원 가장 깊은 곳. 바르탕 계곡에 숨겨진 마을 지제브입니다. 트레킹을 온 여행객들이 하룻밤 머물 수 있게 주민들이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죠.
3: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묵을 방이 있나요?
4: 거리? 네, 아마
3: 바깥에 묵을. 지금 이 흙집인 거거든요. 이런 흙집이 더 따뜻해요. 깜깜한데 아늑한 느낌이 들거든요. 오, 나무, 침상도 이렇게 있고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자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체온을 나누면서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위에 보니까 이 구멍이 뻥 뚫려 있거든요. 네모 모양으로. 그리고 이 위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조명이 없어도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도 지금 환하거든요.
4: 조호남이 그냥 조호남.
0: 파미르 전통 가옥의 특징이 나무 천장입니다. 채광창으로 빛이 들어와 집안을 밝혀주죠. 해가 산 너머로 서서히 기울고 산골 마을에 어둠이 내립니다. 아주머니들이 호숫가에 모여 계신데요.
3: 저의 저녁 식사 준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내장을 빼고 털을 뽑고 지금 깨끗하게 호수물로 지금 닦고 계시는데
5: 할머니
3: 배고파요. 배고파. 밥 주세요, 밥. 아무래도 오늘 저녁 메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먹는 삼계탕 이상으로 맛있을 것 같거든요. 야, 진짜 기대됩니다.
0: 귀한 닭을 잡아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먼 길 찾아온 손님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파미르 사람들의 오래된 환대 문화이죠.
3: 벌써 이렇게 밥상이 차려졌거든요. 야, 여기가 150년 된 집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정성이 가득 담긴 닭 요리 한 상.
3: 지금 여기 수프가 나왔거든요. 오늘 같이 고생하신 여기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닭을 먹어보겠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이렇게 닭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솔직히 좀 질겨요.
6: 안 돼요! 안 돼, 안 돼!
3: 지금 안 빠져나와!
6: 안 봐요.
3: 이거 어떡하지?
0: 우리네 토종닭처럼 산골에서 자란 닭은 근육이 발달한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살이 좀 많이 질깁니다. 종일 걷고 또 걸었던 피곤함이 녹아내렸죠.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이 아련히 사라지고 지제브 마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0: 하늘에서 불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호수 색깔이 완전 에메랄드빛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1: 햇살을 머금은 호수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거친 산악지대 한가운데에 자리한 호수는 마을을 초록빛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았죠. 덕분에 지제부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고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0: 지금 여기 작은 마을인데도 보건소와 간호사분이 계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 두산배부터 살짝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아, 계시네요. 아, 들어가도 될까요?
1: 도드레미.
2: 뭐라고?
0: 라맛. 아, 앉아도 될까요? 네, 라맛.
3: 달래 달인 마할레스 마할레스 뭐 다른 저 도함시라 як фалошко мекунем аз як бонгой тебе доре так шло кавалай барой кисра озим сёрай манда хона колка дистода.
0: 아, 이게 뭐죠? 아, 체온이랑 혈압 재는 도구가 있습니다. 야, 이 작은 마을에도 없는 게 없습니다. 괜히 긴장되는데.
4: 오지 마을에서 진료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 약사드시바나반 130에 90.
2: 정상.
5: 네.
0: 정상인가요?
5: 네.
0: 다행입니다. 혈압은 정상이고.
4: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열이 나면 어떡하죠?
0: 오, 36.8도.
4: 다행입니다. 긴장해서 몸살 기운이 있었나 봐요.
0: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라마.
4: 파미르 깊은 오지 마을 보건소에서 추억 하나 생겼습니다. 바르탄 계고 깊숙이 자리한 지제브는 호수를 중심으로 작은 마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마을을 찾아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6: 여기 집이 보이네요. 지금 지제브 두 번째 마을에 도착했나 봅니다.
4: 협곡에 자리한 아담한 마을. 대여섯 가구가 살아가는데요. 지제브에선 가장 큰 촌락입니다. 초입부터 활기가 느껴지는 게 보통의 시골 마을에 놀러 온 기분입니다. 가축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7: 살람.
8: 첼리.
9: 소아 첼리.
8: 무서라 그 점에 바리.
9: 뭐 이는 허라 바 장갈 메 바리.
8: 나 그 좋아 장갈.
9: 아, 나 다음자.
0: 저도 해봐도 돼요? 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9: 아유,
8: 다시 천천히 하라고. 심하게 말고요.
0: 네.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4: 염소들이 자연스럽게 다리를 건넙니다.

0: 제가 염소를 모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기분이 들었죠. 방향도 염소들이 알아서 이동합니다.
1: 와, 이렇게 거의 30여 마리가 정신없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산비탈 아래 호숫가로 이동한 염소들.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계곡을 걸으며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입니다.
2: 딸랑! 딸랑! 아, 귀여워.
1: 너무 귀엽다, 아이들. 이거 사과 아닌가? 이거 뭐예요?
3: 치아이.
4: 셋.
3: 사과.
1: 아, 이거 사과래요. 이렇게 작은 사과 보셨어요?
0: 황금빛 사과와 탐스럽게 익은 살구, 작은 과수원이 자리에 있고 채소를 키우는 텃밭도 눈에 띕니다.
1: 아, 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나무에 사과들이 이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땅에 떨어진, 이제 막 떨어진 사과들을 주워가지고 여기다 먹고 있어요.
0: 아이들의 손을 저도 거들어야겠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과를 따주는 거죠. 어느새 통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모은 사과를 함께 들고 가니 왠지 제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기분입니다.
1: 저 이렇게 아이들이 딴 사과를 이렇게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잘라서 먹고 주스로도 마시고 겨울철에.
3: 네.
1: 와,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따기 좋은 계절인가 봐요.
4: 하스탄.
0: 네. 파미르에선 여름이 끝날 무렵 겨울을 준비합니다.
5: 제가 잘 자르고 있나요?
1: 소리가 짝짝짝 이게 칼로 슬린 소리가 정말 좋거든요. 잘 잘랐습니다. 굵기 보이세요?
0: 어르신은 좀 부끄러우신가 봅니다. 이번엔 제 차례인가요? 너무 맛있습니다. 같이 웃고 애기하며 아이들이 모아온 사과 두 통을 모두 작업했습니다. 양이 꽤 되죠?
1: 자, 이거 사과를 말리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0: 얇게 썬 사과는 넓은 바위에 올려놓아 말립니다.
1: 이 위에.
0: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펼쳐놓으면 끝.
1: 오케이. 이나? 아, 이게 충분하다고요? 저는 더 넓게 퍼트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이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아, 지금 햇살 들어오는 거 보세요.
0: 바람과 햇볕으로 말린 사과는 겨울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 먹습니다. 척박한 파미르 고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죠. 저는 이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사진에 담아보려 합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아쉽겠죠? 그래서 즉석으로 인화하는 장비를 챙겨갔습니다. 기다리는 표정에서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1: 지금 사진이 이렇게 완성됐거든요. 너무 예쁘죠, 아이들? 아이들한테도 지금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오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0: 파미르 고원, 가장 험준한 계곡에서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길을 만나게 될까요?

0: 지금 보는 풍경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지금 보는 내내 계속 심장이 떨려요.
1: 제가 살면서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이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4: 와. 이걸 대지의 수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그림을 그리는 대지의 수가 최후배입니다. 산 하나를 제가.
3: 와.
4: 15만 6천 평입니다.
3: 15만 6천 평이요? 아, 미술관이 세 개 100만 장자 맞으신.
4: 그래도 가만합니다.
3: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듭니다.
4: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
3: 파시기도 하나요?
4: 팔을 안 팔아 하는 저희 집사람이 알 것 같아.
3: 크게 뭐 잘못하신 게.
5: 전혀 나쁜 남자 스타일.
6: 진짜요?

0: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0: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2: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3: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여기 슬기로운 은퇴 생활 중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2: 저는 5년 전에 은퇴를 하고 목포에 내려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1: 흐르는 세월 속 조용히 깊어가는 나이. 은퇴 후 그가 선택한 건 바다를 자유롭게 누비는 요트 선장이었답니다.
2: 사람 누구나 은퇴는 하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겠다.
1: 예상치 못한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일을 펼쳐내곤 합니다. 무인도에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죠.
2: 이제 좀 안식처를 찾았다고나 할까요?
1: 오늘은 은퇴를 앞둔 친구들과 요트를 타고 외달도로 떠나봅니다.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 목포. 다도해로 향하는 항구도시랍니다. 그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희범 씨를 만났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나선 곳은 희범 씨의 일터.
2: 고생했어. 출근하느라고. 물 먹어. 좀 물 마시자. 들어와. 그 저랑 같이 지금 인턴 생활을 하고 있죠. 이름이 두끼인데 니나 내나 이제 두끼만 먹고 살자. 하지만 잘 먹자. 네. 그렇게 해서 두끼라고 지었어요.
1: 보더콜리 믹스견인 두끼는 올해로 8살. 희범 씨 회사의 인턴 사원이랍니다.
2: 와줘. 가자. 바로 가자.

0: 널찍한 거실 공간 옆에는 작지만 효율적인 부엌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늑한 침실이 나오고요.
1: 사실상 이곳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2: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퇴자의 기본이라고 할까요? 위험성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까먹을 건덕지는 없어야 된다. 이게 안 되더라도 뭐 정모하면 내가 여기서 생활하면 된다.
0: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28년 월화수목 금금금 쉼 없이 달려왔다는 김희범 씨. 은퇴 후 삶은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훌쩍 떠나기로 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어디에서 오셨어요, 다들?
5: 저는 목포에서.
3: 저도 목포에서.
6: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1: 서울에서 오셨어요?
3: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1: 아,
5: 은퇴 준비 중이라서.
6: 네. 저는 은퇴를 했고요.
1: 아, 나왔었고요.
6: 이막 설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어저께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6: 점도 선장.
2: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이제 계단 밟고 네. 올라가시면 돼요. 그쪽 잡고.
0: 오늘은 어디로 가시나요?
2: 이렇게 놔둬 그럼. 오늘 외달도라는 북부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섬에 가서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전복도 좀 구워 먹으면서 얘기 좀 오늘 좀 하려고 뭐 뭉쳤습니다. 오랜만에.
6: 한국에서 요트 탄다 그러면은 완전히 럭셔리로 알던데.
2: 다솜 그레이스 목포 마리나에서 이안하여 외달도 다녀오겠습니다.
7: 수고하세요.
0: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늘 그렇듯 여행의 시작은 설렘이 반이죠. 게다가 원할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요트 있는 친구까지 있으니 이쯤 되면 떠날 이유가 충분합니다. 멍하고 바라보고만 있어도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네요.
6: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남도를 사랑합니다.
8: 친한 지인들과 같이 요트 타고 여행 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꿈 같은 일 아닌가요?
2: 저보다는 그들한테 꿈 같은 일이겠죠.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트 있는 친구, 어디 뭐 좋은데 별장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둔 요 친구들이 고마워해야죠.
6: 내가 여기 내려와서. 언제든지 요트를 좀 탈 수 있게끔만 해달라.
0: 그렇게 언제든 요트를 타고 싶었던 선배 최원석 씨는 희범 씨가 은퇴 후 요트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출자금을 기꺼이 냈답니다.
6: 좋습니다. 한강에서 하는 거하고 바다에서 하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9: 팀을 여기다 이렇게 맡기셔도
2: 돼요? 네,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네, 제...
6: 제가 면허가 있으니까.
2: 아, 면허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6: 아, 맞아요.
2: 예.
0: 자유롭게 바다를 달려 드디어 외달도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섬에 가까워지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조류는 점점 더 거세지고 요트 저반이 쉽지 않아 보이죠?
8: 저반이 쉽지가 않아.
6: 네, 여기 바람이 약간 오늘 좀 세서 이게 저쪽으로 이렇게 붙었어야 되는데 이게 뒤로 벌어지는 바람에.
0: 불안한 건 두 끼도 마찬가지. 그래도 자그마치 선장 경력 5년을 자랑하는 희범 씨가 아닙니까?
2: 동훈이 잘 던져줘라.
6: 공 아니야? 됐어요.
2: 고정.
0: 그렇게 요트 타고 외달도에 도착했습니다.
2: 뛰어, 내려와.
1: 아이고, 겁나구나.
2: 뛰어. 옳지. 잘했어.
6: 드디어 외달도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통 선셋이 되게 장.

0: 말인데 오늘 어떨지 좀 기대가 되네요. 눈부신
1: 태양 아래로 사랑이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그 위를 부드럽게 스미는 햇살, 파도가 전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남자들의 마음도 무장해제되는 곳. 작은 텐트 하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세상이 된답니다.
2: 바다를 꼭 여기 전세를 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 텐트를 사서 제주도 가가지고 이 텐트 생활을 한 2주 하면서 뭐 뭘 할까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1: 그렇게 요트 선장 생활과 함께 희범 씨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산답니다.
3: 이게 간접대가 되면 이게 연결이 돼. 이게 별섬이라고 해, 별섬.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섬. 이런 게 또 하나 있었으면 좋잖아요. 섬의 부족섬으로.
1: 이번에는 희범 씨의 비밀 아지트에 통발을 던져둘 참이랍니다.
4: 뒤에 톡 튀어나온 뒤에다 묶어버리면 되잖아. 거기. 아니, 넘어오지 말고.
1: 내다 팔 것도 아니니 무엇이든 여유롭게.
2: 뭐가 잡힐까요?
3: 아, 모르겠어요. 오늘 잡히겠어요. 어?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지. 안 될 것 같아.
1: 그렇게 매 순간 놀듯 자유롭게. 그게 이 섬에 온 남자들의 이유니까요. 오, 입질이 왔나요?
5: 물었어요?
1: 오. 아니, 벌써요? 크기도 크네요.
5: 이거 무슨 고기예요?
2: 농어입니다.
5: 농어요? 이야.
1: 이곳에서는 두끼도 자유로움을 만끽한답니다. 두끼 잡을 뻔한 것도 잠시 한 마리 더 바다에서 끌려 나옵니다. 우와.
4: 와, 또 잡았어?
5: 예.
4: 어? 우와.
2: 그래요.
5: 우와, 크다.
3: 야, 이거는 회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2: 그죠.
3: 그지? 네.
1: 거의 농어를 몰고 다니는 수준인데요.
6: 세상에. 제주꾼이시네. 나는 해변인이다. 찍으셔야 될 것 같아.
1: 바다에서 농어까지 내어주니 남자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
5: 오늘 전문가 코스인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2: 어렸을 때부터 네. 거기 다녀가지고 어르신들 하는 거 보고.
3: 그 친구가 해군 출신에다가 나중에 삼촌까지를 하려고 지금 여전히 지금 저 연마 중이에요.
1: 그럼 그렇죠.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요리도 놀이처럼 즐기는 김기홍 씨 덕분에 남자들의 밥정이 쌓여갑니다.
3: 안 비려. 응? 전혀. 맛있는데?
5: 네. 맛있어.
3: 맛있네. 그지?
1: 하루 두 번 길이 열린다는 섬 속의 섬, 별섬으로 향하는 신비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4: 가요? 야, 있다! 와!
5: 뭐야, 운전이다.
3: 운조리네.
5: 운조리도 다 잡아먹었었네.
3: 네.
5: 먹었네.
3: 응? 얘가 이 운조리도 뜯어먹었네.
5: 먹었겠네.
1: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땐 일단 무인도였던 섬.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 길 위에선 특별한 잔거리도 만날 수 있죠.
5: 아, 뭐죠?
4: 청각입니다.
5: 청각. 네. 이야.
3: 피를 맑게 하고 데쳐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영양덩어리예요, 영양덩어리.
5: 고동이잖아요.
2: 고동이죠.
5: 와,
3: 삶아가지고
1: 외달도와는 또 다른 매력의 별섬.
5: 지형이 되게 독특하네요.
2: 그러네요. 예. 일종의 주상절리처럼 이 바다와 세월과 바람이 만들어낸 절경이죠. 예. 와. 하나, 둘. 야, 좋아. 야, 하늘이 예수야.
1: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깁니다.
2: 맛있네. 모든 게. 예. 하늘도 바람도 파도도.
6: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가 생각된다.
3: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요한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살아야겠다.
1: 늘 시간과 싸우며 살았던 지난날. 완성을 향해 달리던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나의 길은 있었던가.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갑자기 열리는 바닷길처럼 때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길을 나서야 하니까요.
2: 이게 좀 있으면 또 물살이 엄청 또 급해져가지고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어.
5: 순식간이네요, 정말.
6: 예. 네, 그래서 해루질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고 나는 거예요.
1: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어쩌면 은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은 아닐까요?
5: 선생님, 저렇게 넘어가는 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넘어가는데 나이가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은 맛있게 하루를 채운답니다.
6: 전복이 너무 신선해.
2: 정글의 세계에서 응? 네. 빠져나온 걸 축하한다.
5: 퇴직을 앞두고 계세요?
2: 퇴직을 했죠?
6: 네. 7월 말에 퇴직을 하고 지금 이제 할 모르겠습니다. 40일 됐습니다. 27년 동안 직장만 다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날라고 갑자기.
2: 그리고 황홀한 인생 이막을 위하여! 위하여!
1: 걱정보다는 설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나날들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 꽉 채운 외달도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7: 간식 먹자, 간식.
8: 연속 잡초 얼마나 맛있게요.
9: 누가 그러대,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0: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누군가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곳. 숲에는 오래된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이 생명에 기대고 죽음이 기꺼이 생명을 품어냅니다. 잔혹한 사냥도 은밀한 기생도 이 거대한 세계를 유지해온 오래된 삶의 방식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숲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죠. 사람이 떠난 빈집. 처마 밑을 차지한 건 쌍살벌들입니다. 왕청벌은 벽을 수색 중입니다. 기생벌의 일종인 녀석은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검은 몸통에 눈에 띄는 붉은 배. 홍배 조롱박벌입니다. 조용하던 숲을 녀석의 등장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깊숙이 숨은 곤충을 끝까지 추적하죠. 녀석의 눈에 띄는 순간 제압 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홍배 조롱박벌의 영역은 빈집 주변입니다. 고양이들과 영역을 공유하고 있죠. 대돌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자리를 잡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로 흙을 안아 퍼내는 모습이 땅파기 명수답습니다. 강한 턱으로 무거운 돌까지 물어내며 땅굴을 팝니다. 더운 여름 새끼를 키울 시원한 육아방을 만드는 중입니다. 사냥감을 끌고 와서 곧장 들어가기 위한 영리한 사전 작업입니다. 흙을 부드럽게 덮어두는 거죠. 육아방을 만들어 놓고 찾아간 곳은 집 주변 숲속. 사냥감을 찾아 숲을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녀석이 노리는 사냥감은 여치. 그 중에서도 갈색 여치를 선호합니다. 대형종인 녀석들은 늘 배가 고프죠. 먹이를 찾아 낮에도 돌아다니고 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벌 입장에선 이상적인 사냥감입니다. 마구잡이로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색 여치가 내는 소리와 냄새를 따라 수색 중입니다. 벌의 접근을 눈치챈 갈색 여치는 낙엽 속에 몸을 숨깁니다. 과연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시간. 사냥꾼이 더 빨랐습니다. 갈색 여치의 뒷덜미를 꽉 문 채 목 부위에 마취침을 찌릅니다. 발버둥치던 녀석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집니다. 단숨에 숨통을 끊지 않는 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단 한 번의 침 공격으로 새끼를 먹일 갈색 여치를 제압했습니다. 산 너머 산, 사냥보다 힘든 여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육아방까지는 수십 미터. 사냥감이 무거워 날지도 못하고 수풀을 헤치며 가야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강행군입니다. 근처까지 와서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들이 함께 살아가니까요.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갈색 여치를 잠시 내려놓고 육아방으로 갑니다. 막아놓았던 구멍을 금세 다시 파고 사냥감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갈색 여치를 옮길 차례입니다. 녀석의 더듬이를 다시 틀어주고 마지막 길을 재촉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노리고 무언가가 달려듭니다. 수컷의 강제 짝짓기. 실패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방에 도착했습니다. 사냥의 목적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약 1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지런히 누운 채 숨을 쉬고 있는 갈색 여치.

약 1cm 정도 되는 벌의 알이 하나 있습니다. 한 생명의 끝에서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어미는 다시 구멍을 막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꼼꼼하게 막아버리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을 지우고 떠나는 것. 어미 마지막 할 일입니다. 사람에게 안식처였던 집은 벌들에게도 좋은 서식처입니다. 왕무늬 대모벌 역시 이곳에 깃들어 살아가죠. 거미 전문 사냥꾼답게 제 몸집보다 훨씬 큰 거미를 사냥했습니다. 홍배 조롱박벌이 갈색 녀치를 묻어둔 곳도 저기 보이는군요. 알을 낳은 지 사흘째, 갈색 녀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시간. 부화한 애벌레는 넓적한 주둥이로 갈색 녀치의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녀석의 임무는 오직 먹는 것. 갈색 녀치는 조금씩 애벌레의 몸이 됩니다. 어미가 파놓은 이 육아방은 누구의 침입도 없는 안전한 하나의 우주와도 같습니다. 단 하나의 먹이에 의지해야 하는 녀석에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단단한 껍질까지 남김없이 걷어드립니다. 알에서 고치를 짓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닷새. 갈색 녀치의 죽음이 길러낸 생명은 고치 속에서 내년 여름을 기다립니다. 어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멍을 파고 사냥을 하며 여름처럼 짧은 생을 보냅니다.

생명을 다하고 썩어가는 나무 밑동이 어떤 생명들에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터전입니다. 누군가 남기고 간 작은 알. 2mm도 안 돼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할 만큼 작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없는 건 튼튼한 알대 덕분입니다. 거센 흔들림에도 알을 단단히 붙들고 있죠. 이 작은 알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자연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죠. 기다림의 시간은 알 안에서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저마다 때를 기다리며 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마다 조금씩 다른 변화가 감지됩니다. 얼굴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먼저 껍질을 물어뜯고 나온 건 알벌입니다. 또 다른 알에서도 얼굴을 내미는 건 역시 알벌. 하지만 녀석들은 이 알들의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알벌은 곤충의 알에 기생합니다. 한 번 나타나면 표적으로 삼은 알을 모두 찾아내 기생하는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또 다른 알 하나가 부화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벌의 기생을 피한 운 좋은 녀석.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입니다. 녀석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썩은 나무둥치. 그 안에 흰개미 왕국이 있습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에게 이곳은 지상 낙원과도 같죠. 여왕개미가 낳은 알들 사이로 일개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흰개미들의 왕국은 그렇게 몸집을 불려갑니다. 쉼없이 굴러가는 왕국의 시간 위로 위기가 드리워집니다. 은밀한 침입자의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는 뾰족한 주둥이로 일개미를 여러 번 찌르며 사냥을 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독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애벌레의 주둥이는 먹는 입인 동시에 독을 쏘는 무기입니다. 녀석에게 찔리면 흰개미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은 고스란히 녀석의 양분이 되죠. 결국 남는 건 껍질뿐입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들은 서로 어울려 지내기도 합니다.
사냥한 먹이를 나눠 먹는 녀석들.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건 다툼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 나무 속에서 지낸 지 나흘쯤 됐습니다.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는 더 성장하기 위해 안전한 은신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탈피가 시작됩니다. 허물을 벗고 이령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주둥이는 뭉쳐있고 몸도 굳은 상태죠. 특이하게도 이령 때는 잠만 잡니다. 다시 사흘이 흐르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애벌레로 사는 마지막 3령이 됐습니다. 그 사이 흰개미 왕국도 커졌습니다. 알이 늘고 일꾼도 더 많아졌죠. 그들을 노리는 침입자에겐 더 좋은 사냥터가 된 셈입니다. 흰개미 왕국의 가장자리에 은신처를 잡고 바로 흰개미를 찾아 나섭니다. 이령기를 잠으로 보내서일까요? 사냥감들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며 탐색전을 벌입니다. 3령이 되면서 녀석의 주둥이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사냥한 흰개미를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지 않고

은신처에 물어다 쌓아둡니다. 무기가 강해진 만큼 사냥도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은신처 주변을 돌며 접근하는 흰개미를 사냥하느라 분주합니다. 흰개미 군집을 지키던 병정개미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일개미든 병정개미든 제 구역에 들어오는 순간 사냥감일 뿐입니다. 운이 나빴습니다. 턱을 치켜들고 맞서보지만 뾰족한 주둥이로 찔러대는 공격엔 역부족입니다. 병정개미가 등을 돌리자 더 빠르게 공격을 해댑니다. 병정개미의 경보 페로몬이 퍼지기 전에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방어력이 강한 병정개미라도 한 번 찔리면 끝입니다. 삼령이 된 녀석의 독은 일령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한 번에 주입하는 독의 양도 늘었죠. 접근하는 모든 흰개미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애벌레. 성실함이 녀석의 또 다른 무기입니다. 흰개미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죠. 흰개미 배끝에서 액체가 배어나옵니다. 영락없는 죽음의 신호. 흰개미를 지키던 병정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력을 다해보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럽게 사냥을 마친 녀석은 다음 할 일을 시작합니다. 은신처 주변을 돌며 꼬리 끝에서 실을 뽑아 사방에 그물을 칩니다. 거미줄을 닮았지만 사냥을 위한 덫은 아닙니다.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막에 가깝습니다. 은신처 안에는 이미 사냥해둔 먹이가 가득하죠. 지나가던 흰개미들이 그물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습니다. 걸려든 먹이는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됩니다. 녀석은 침입자를 경계하느라 쉬지 않고 은신처 주변을 살핍니다. 물론 먹는 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먹었다, 저건 먹었다 하며 먹잇감 사이를 계속 오가죠. 한 곳에 가만히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사냥은 끝났어도 경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먹이들을 안쪽으로 끌어모으는 녀석. 견고한 성벽을 두르듯 은신처의 방어막을 더욱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먹기도 편하죠. 나흘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은신처 풍경. 애벌레를 키워낸 죽음의 흔적뿐입니다. 녀석은 고치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치를 짓는 일은 사나흘이나 계속됩니다. 사냥도 독도 필요 없습니다.

남은 건 기다림 뿐입니다. 고요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었습니다. 뾰족한 주둥이는 사라지고 큰 눈과 날개, 더듬이가 생겼습니다. 얼마 뒤면 세상 밖으로 나올 겁니다. 이 녀석이 바로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성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희귀한 곤충이죠. 풀잠자리 목 곤충답게 잘 발달한 큰 겹눈을 가졌습니다. 돋보이는 갈색 날개는 녀석의 특징입니다. 더듬이도 유난히 깁니다. 이성을 찾거나 먹이 냄새를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몸을 흔드는 녀석. 흔들리는 나뭇잎인 듯 속여 위험을 피하려는 나름의 전략입니다. 생명의 경이는 죽음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숲에는 곤충들이 써내려가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서 시작되곤 하죠. 애벌레들은 한 발 한 발 위험을 딛고 살아갑니다. 느닷없는 공격에도 속수무책이죠. 숨죽여 매복해 있던 사냥꾼. 두 줄 꽃등에의 애벌레입니다. 공격당한 애벌레가 이내 죽을 만큼 강한 독을 내뿜습니다. 먹이의 몸에 주둥이를 붙이고 체액을 힘껏 빨아들입니다. 박각시살이 고치벌에게 기생된 애벌레가 또 한 번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녀석의 매복 사냥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배끝에서 분비되는 끈적한 점액질이 몸을 나무 표면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녀석이 두 줄 꽃등의 성충입니다. 성충이 되면 꽃만 찾아다니죠. 대부분의 꽃등의 애벌레는 작은 진딧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두 줄 꽃등의 애벌레는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먹이도 사냥합니다. 기생당한 애벌레의 삶은 끝났지만 고치 속 생명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수억 년 이어져온 곤충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그늘 속에도 있죠. 철골 구조물에서 마주친 꼬마 거미. 그런데 배 쪽에 낯선 손님이 보입니다. 애벌레가 거미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마주친 또 다른 거미의 사정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거미를 잡아먹는 애벌레는 과연 어떤 녀석들일까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선 숲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엔 꼬마 거미들도 많습니다. 꼬마 거미류는 크기와 모양, 색이 다양합니다.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들을 사냥하죠. 무언가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벌이

거미를 공격했습니다. 거미가 꽁무니를 뺍니다. 거미를 노린 이 녀석. 얼른 꼬마 거미 맵시벌입니다. 꼬마 거미를 숙주로 삼는 기생벌이죠. 갑자기 벌이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냥감이 걸린 것처럼 거미줄을 흔드는 겁니다. 거미를 제 발로 걸어오게 만드는 유인 작전. 반응이 없으면 더 격렬한 연기를 펼칩니다. 거미를 향한 필사의 연기는 몇 시간이나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드디어 반응하는 거미. 조심스러운 접근. 거미도 보통의 사냥감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거미는 가까스로 위기를 피했습니다. 얼룩 꼬마 거미 맵시벌은 거미 금을 위해서 어떻게 자유로운 걸까요? 비밀은 발의 구조에 있습니다. 발끝에 가시와 같은 미세한 털 덕분에 거미줄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갈고리 모양의 발톱은 거미줄을 단단히 움켜쥘 수 있고 발바닥 패드는 거미줄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암컷의 배끝 뾰족한 기관에는 침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미를 공격할 때 쓰이죠. 숲에는 많은 거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룩 꼬마 거미 맵시벌은 그 중에서도 꼬마 거미들만 고집합니다. 녀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 새로운 꼬마 거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냥감인 척 연기를 시작하죠. 이번엔 조금 다른 전략도 써봅니다. 발로 거미줄을 잡고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발의 구조는 이럴 때 큰 역할을 하죠. 드디어 거미가 먹잇감인 줄 알고 천천히 다가갑니다. 녀석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 후퇴하는 순간 벌이 공격합니다. 거미의 가슴판에 침을 찔러넣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거미는 마비가 됩니다. 마취가 풀리지 않게 몇 차례 더 침을 찌릅니다. 그리곤 정확한 자리를 찾아 단 하나의 알을 낳습니다. 어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녀석이 깨어나기 전에 다음 거미를 찾아 떠납니다. 낯선 생명을 품게 된 꼬마 거미. 가슴과 배 사이에 움푹한 곳. 거미의 발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벌의 알이 있습니다. 마취에서 깬 거미가 알을 떼어낼 수 없는 안전한 자리죠. 이 녀석은 엉뚱한 곳에 알을 낳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거미의 발이 닿는 배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마취가 풀린 거미는

가장 먼저 그 알을 제거합니다. 이번엔 거미가 운이 좋았습니다. 자연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거미는 평소처럼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포식합니다. 거미의 먹이를 나누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벌의 알이 깨어난 겁니다. 거미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거미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인 거미의 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룩꼬마 거미 맵시벌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꼬마 거미들도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기생을 허락하지 않는 법을 오랜 시간 익혀온 겁니다. 운 나쁜 벌에게 거미는 먹잇감이 아닌 포식자가 됩니다. 숲에서는 생과 사의 드라마가 매순간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주인공은 꼬마 거미와 얼룩꼬마 거미 맵시벌입니다. 나흘째. 하루 사이에 벌의 애벌레가 많이 자랐습니다. 거미도 여전하죠. 벌의 애벌레는 눈과 입 구조가 뚜렷해졌습니다. 녀석은 거미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체액만 빨아먹습니다. 살아있는 숙주는 가장 신선한 먹입니다. 벌의 애벌레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다시 이틀 뒤, 벌의 애벌레는 거미만큼 자랐습니다. 커진 몸집만큼 흡입력도 강해졌죠. 거미의 시간이 끝나갑니다. 벌의 애벌레가 거미를 깨물며 자극합니다. 거미를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협을 느낀 거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을 보강하고 그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거미와의 동거를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등에 돌기가 도단하고 그 끝엔 갈고리 구조가 생겼습니다. 갈고리에 거미줄을 걸고 돌기를 움직여 발처럼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얼룩꼬마 거미 맵시벌 애벌레의 시간. 녀석은 거미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남김없이 말이죠. 벌의 애벌레는 그동안 거미에 붙어있던 제 몸을 스스로 떼어냅니다. 생명을 내어주고 남은 건 빈 껍질 뿐입니다. 애벌레는 입에서 씨를 토해내 고치를 짓기 시작합니다. 기생의 시간을 끝내고 완벽한 홀로 서기를 준비합니다.

고치 짓기는 이틀이나 계속됩니다. 미리 계산이라도 한 듯 고치 아래쪽엔 작은 구멍도 냈습니다. 배설을 위한 용도죠. 애벌레 때 배설을 한 적이 없는 녀석이 한 번에 쏟아냅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 번데기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일 후.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빼내는 녀석. 거미에 기생했던 생명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배 끝에 침이 없는 걸 보니 이 녀석은 수컷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이 순간에도 암컷은 또 다른 거미를 찾아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숲은 조용해 보이지만 생명의 수런거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늘진 숲속 나무둥치 아래 아주 작은 녀석들이 모여 있습니다. 몸 길이 5mm에 불과한 벼룩팔입니다. 이 녀석들은 아직 신비에 쌓인 미기록종이죠. 2시간여 만에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암컷은 힘찬 날갯짓으로 열렬한 구애를 보냅니다. 녀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컷을 유혹합니다. 날개를 비벼 광채를 내는 것도 그중 한 방법. 암수의 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암컷들은 더 많은 무기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긴 산란관을 드러내는 암컷. 평소엔 알을 낳는 도구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릅니다. 페로몬을 함께 내뿜으며 수컷을 유혹하는 강력한 수단이죠. 비장의 무기는 등에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하얀 주머니. 몸 밖으로 밀어올려 부풀리면서 페로몬을 퍼뜨리는 일종의 분산 장치입니다. 크게 부풀릴수록 수컷을 부르는 반경도 넓어집니다. 수컷이 날아온 줄 알고 열심히 주머니를 펼쳐대는 녀석. 헛수고였습니다. 좋은 자리를 찾아 날아온 암컷이었던 거죠. 수컷의 눈에 잘 띄는 자리를 두고 암컷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갑자기 흥분하는 암컷. 근처에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벼룩파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작은 생명이 숲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진딧물을 사냥하는 포식자, 무당벌레 애벌레입니다. 진딧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 포식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하루 2, 30마리씩 먹어치우며 빠르게 커나가죠. 머지않아 이 녀석들에게도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당벌레 애벌레가 몸을 고정하고 번데기가 되려고 할 즈음, 벼룩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번데기에도 애벌레에도 한 마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죠. 무당벌레 번데기에 기생하는 벼룩파리. 불청객을 털어내기 위해 번데기는 몸을 흔들어 봅니다. 벼룩파리가 기다리는 건

수컷입니다. 방해물이 사라지자 암컷은 산란에 집중합니다. 번데기의 배 아래쪽 가장 연한 부분을 찾아 산란관을 꽂았습니다. 저항도 만만치 않지만 암컷은 짜 넣듯이 알을 밀어 넣습니다. 암컷은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산란을 시도하죠. 벼룩파리의 기생을 피한 무당벌레의 번데기는 무사히 허물을 벗어냅니다. 완전한 성충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생당한 번데기에서는 벼룩파리 애벌레가 자랐습니다. 죽음을 파먹고 자란 생명들입니다. 주인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온전히 품어낸 치열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그 말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썩은 나무가 품어낸 사냥꾼도 거미를 발판 삼아 세상에 나온 녀석도 모두 누군가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끝없는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0: 냉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0: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1초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1초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2: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 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4: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화이팅!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리

0: 손이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놀라운 더 존재.
1: 며칠부터 K-POP 씬의 안무 댄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존재이다 보니까

0: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봉준호다. 정말 최고의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하고.
1: Art. I think Leah Kim is really the definition of art.

아, 이렇게 꾸며놓으셨구나. 어머나. 모든 곳에 다 제 사진과 영상들이네요. 완전. 우와. 아니. 너무 잘 그리셨다. 이거, 아니, 이거 기념으로 집에 걸어놓고 싶은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만의 방을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 어떤 타임라인을 딱 다 진열해놓은 방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

얘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때 뭐, 야, 삐래, 몰라, 삐래. 그러면서 막 그냥 TV에 나와서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랄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냥 순간 빠져들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온 관객들이 막 미친 듯이 환호하고, 그 소름이 쫙 돋고, 그 전율이 있는데, 그때 진짜 저도 입 벌리고, 그 공연 장면을, 생중계를 그냥 입 벌리고 이러고 봤어요. 나도 뭔가 저런, 누군가 저런 관객들을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관객들을 압도할 수 있고, 그런 저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So hit even stronger. Boom, spang. So, walk and a gap. Very strong. Okay? 5, 6, 7, 8, and 1, and a 2, and go, go, go! Yes! 왼발, 오른발 벌리고, 다시 손 모을 때 발도 모으고, kick and 다시 와야 돼. kick and 다!

0: 야. 여기 오시고요. Can I come here?
1: Yeah, I'll go here.
0: Let's go!

0: four, five, and six, and seven.
1: 다들 밀리언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춤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다면 정말로 지금은 밀리언 같이 문화 복합 공간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제품 이런 그 MD 상품도 와서 진열해서 커머셜적인 부분도 챙겨갈 수 있는 그 공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놀러 왔다 그러면 거기 한번 들려보자라고 싶을 정도의 명소가 되는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0: 제가 또 혼자 길거리에서 프리스타일하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찍어서 그때 올렸어요. 그냥 지하차도 이런 데서 찍어서 올리고 또 몇십만 나오고 또 몇백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그때 아, 이제 사람들이 춤을 여기서 보는구나.
1: 골반이 꼭 움직여요. 얘가 치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발보다도
0: The first movement is this. Very simple. And you're gonna hit your hip like this.

원밀리언을 통해서 댄서가 내가 이 안무가 치치가 아 리아킴이라는 댄서가 짠 안무구나라는 걸 처음 인식하게 만들었던 채널이지 않았을까? 이 안무를 짠 사람이 당연히 있는 건데 왜난그 사실을 지금 알았지?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안무가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 메인에서 부각될 수 있고 내 작품을 내 주인이 돼서 내가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환경을 원밀리언이 시작하지 않았나.

마이클 잭슨에 빠져가지고 혼자 막 연습을 해봤는데 도저히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양아치들 이런 이미지였죠. 그러니까 좀 날라리들. 그때 춤을 추던 사람들은 뭔가 사회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애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어서 춤춘다 그러면 어른들이 이랬을 시절이었죠.

댄서들이 막 이제 스테이지 나와서 막 배틀하고 막 춤추고 이러면 이제 제가 입구에서 딱 들어가고 걸어가면 홍해가 싹 갈라지듯이 갈라지면서 제가 스테이지 가운데 와서 한턴 14바퀴 돌고 바로 가면 그냥 상황 종료. 아니 뭐 그랬어요. 그냥 옛날 얘기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 그리고 이제 뭐 양현석이랑 저랑 뭐 이제 거기 가면 춤잘 추는 친구들은 이제 선풍기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잘 추는 사람은 에어컨 앞에 서 있거든요. 에어컨. 그러니까 그게 약간 훈장 같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춤에 대한 급을 그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 안에서. 반무대를 주로 뛰는 그 비보이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왜냐면 다 생계형이었고 그 당시 댄서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생계형으로 댄서를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스트릿 댄서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대회도 나오고 유명하면 레슨도 막 비싼 가격에 레슨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수보다도 더 유명해져서 그 가수 안무를 해주는데 뭐 몇천만 원씩 받고 이거는 꿈도 꿀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0: 김윤주님은 스트리트 댄서 몇 세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1: 2세대 아닐까요? 박남정의 이 춤이랑 이 남정영이 이 웨이브 했던 거, 문워크한 거, 완성 인너가 로보팅 했던 거, 준호 형의 이 나나라 때 나왔었던 이 중간에 이 무브먼트라든가 현진영 형의 헤드스피니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춤을 췄기 때문에 그 형들이 선배죠. 저한테는.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의 영향을 받고 더 알아가고 싶은데 그 형들은 더 이상 춤을 안 추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길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You should know how to work that. Could go.

연습실에서 이렇게 좀몇번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랄까 무술 동처럼 하나를 갖고 오랫동안 수련을 해야 되는 장르예요. 파핑은.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계속 길거리에서도 그냥 진짜 버스 안에서도 계속 이걸 부위별로 다 나눠서 하거든요. 뭐 삼두근, 뭐 이거, 뭐 목팝, 가슴팝, 뭐 겨드랑이 아래고, 뭐 광배근, 뭐 허벅지 근육 이걸 따로따로 다 연습을 해야 돼요. 요것만 따로 연습하고 요것만 따로 그래서 막 버스에서도

그 어찌 보면 내가 처음 춤 시작할 때 목표로 한 거를 성공한 거죠. 그 나이에. 시작한 지뭐 5, 6년밖에 안 됐는데 춤. 세계대회 최고 1등 챔피언. 그것도 락킹과 팝핑 양쪽에서 다 1등 했어. 이게 저런 흑인들 등치 큰, 어? 저런 사람들 내가 다 이겼어. 진짜 내가 짜? 어떡하지? 내가 최고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매몰됨과 동시에 그걸 뺏길까봐 두려워. 제가 나중에 나 이기면 어떡하지? 아, 내가 나중에 이 챔피언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최고를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중국의 10살짜리, 10몇 살짜리 남자한테 한번 진 거예요, 배틀에서. 팝핑.

빠하고 온 거죠. 내가 세계 챔피언인데 내가 쟤한테 졌다고? 자존심 다 긁히고 이러면서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고 화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마음들 때문에 춤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혼자 어두운 곳으로 숨었죠. 네. 도망가서 도피해서 앉아서 울기도 하고 살도 찌고 맨날 밤마다 치킨, 족발, 맥주 시켜가지고 밤마다 먹고 계속 그러고 한 진짜 오래 있었어요. 그 슬럼프가 거의 원밀리언 차리기 직전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네. 7, 8년 정도.

비 오는데 밖에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알았어. 비 맞는데? 진짜 이렇게 비 와? 진짜? 근데 아침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오목눈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사람들이 귀여운 새로 알고 있는 새가 있거든요. 때로 무더기로 와서 막 먹고 가고 여기에서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을 여기 창문으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도 너무 좋고

0: 와우, 맛있겠다.
1: 아우.
0: 장난 아니지.
1: 거의 동찜이다, 이건.
0: 김치말이 국수 해 먹어야겠지, 이거.
1: 완전지.
0: 아니, 간이 뭐 모르는 거야. 간 왜 이렇게 완벽해?
1: 그때는 과도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0대 초반에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했던 시기에 빛나는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가고 조금 이제 잦아드는 시기가 오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많이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게 저희가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2: 왜요?
1: 아줌마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네. 더 젊고 예쁘고 그런 아티스트로 활동하기를 바랬어요.
2: 그럼 그렇게 힘드셨는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3: 어느 날 유튜브에서 외국 댄서들이 코레오그래피 뭐 이제 LA에 있는 댄서들이 워크숍을 하는 걸 봤는데 학생들이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간간이 팝핑 락킹 클래스 열면 뭐 많으면 10명, 비 오는 날 뭐 2명,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와서 수업 취소하기도 하고 그랬을 정도로 손가락 빨던 시절이었는데 500명을 꽉꽉 채워서 수업하는 LA 댄서들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너무 부럽다. 아니, 이런 춤이 뭐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런 생각이 저를 드는 거예요.

정통적인 그 스트릿 댄스가 아니야. 프리스타일도 아니고 그 안무를 짜가지고 막 근데 막 한 동작만 이렇게 갈고 닦은 그런 춤이 아니고 그냥 막 안무 뭐 탁탁탁탁 그냥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기술도 없고 테크닉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코레오그래피 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막 후배들한테 가서, 야, 이거, 이번 프로젝트 나도 한 번만 껴주면 안 돼? 그러면서 같이, 야, 나도 같이 하자. 이러면서 가서 걔네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영상도 같이 찍고, 춤 무대도 같이 하고, 배우고, 야, 그렇게 안무 빨리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다시 쌓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 가짐. 그리고 내 그동안 쌓았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너무

0: 걸그룹 블랙핑크가 K-POP 최초로 미국의 최대 음악 축제
1: 걸그룹 트와이스가 이번에 메인 무대를 데뷔 앨범이 우리 콘서트로 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2: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200에서 8장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1: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정체성이에요. 퍼포먼스가. 네. 다른 나라의 음악 시장과 뭐가 가장 다르냐라고 하면 사실 퍼포먼스거든요. 굉장히 음악이 좋은 것도 굉장히 크지만 저는 최소 50% 정도는 퍼포먼스를 통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그 모인 장소에서 다 그걸 해요. 랜덤 플레이 댄스.

되게 자부심도 많이 있고요. 네. 그런 문화를 이끌어 왔다라는 안무가들의 그 되게 존경심도 많이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0: 안무 짤때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저한테 1순위는 캐릭터예요, 사실은. 안무 짤때제가느끼는거는그캐릭터성그아티스트만의그정체성이느껴지지않는퍼포먼스는저한테는큰매력이없어요그냥다비슷비슷해보이고내가아는선미그친구가가진

그런 매력이 저한테는 그 안무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날 보면 막 너무 해맑고, 그렇게 웃다가도 어떤 순간 엄청 진지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무로 만들어 볼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처음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도 선미한테서 보고 는 동작이거든요.

리아킴 전과 후의 케이팝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이 춤이란 게 그냥 흘러가는 뭐 동작이 아니고 장면으로 만든 사람 같아요. 이 전의 케이팝은 어떠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아, 되게 멋진 춤이었지만 리아킴 후의 이 케이팝은 정말 그 무대에서 그 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한국 댄서들은 어떤 한 작품을 만들 때 이거를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섞어서 스토리와 맥락과 그 다음에 동선과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그걸 대중적으로 해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런 어떤 정제되어 있는 그 완성도. 그게 한국 댄스의 매력인 것 같고, 그게 한국 콘텐츠의 매력이기도 한것 같아요.

세븐틴 디노의 신작 안무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동작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들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팔다리가 이게 어떤 동작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무드였는지, 어떤 사운드에 이 비트를 맞췄는지, 그리고 박자는 정박으로 했는지, N박자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서 이제 유저들이 음악을 넣었을 때 비슷한 음악에는 아, 우리 AI 모델이 이런 동작을 이어줘야겠구나 라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댄스라는 컨텐츠가 다양하게 소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 AI나 영상 AI나 챗GPT라든지 손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저희도 춤이라는 컨텐츠가 유저들이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하고 그 수익이 발생이 될수 있다면 저희는 안무가들한테 정산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춤을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생기면 생겨날수록 산업의 성장과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춤은 정말 여러 가지 산업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뻗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안무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제 안무를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안무가 2차적으로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될 때 안무가들은 추가적인 수익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내게 필요하다.

0: 안무가들이 모든 재산권을 100%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만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옵션만 있었고 안무가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저는 제 안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받고 싶습니다. 라던가 이런 딜을 할수 있는 분위기조차 아닌 상황이에요. 그 선택지에서 안무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예요.
1: 오히려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건 누군가가 봤을 때 저걸 춤이라고 봐야 할지, 몸부림이라고 봐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기술도 없고 근본도 없는 맞춤이지만 나만 재밌으면

요즘 하는 거 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평소에 리아킴이라는 분을 이제 프로젝트 K-탑스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난 이거 안무를 리아킴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죠.

0: 와, 이거다. 춤은 이거였구나. 그 나이를 전혀 상관 안 하고 누군가가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스스로 살아있고 스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잡다구리한 스트레스들을 잠시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환상적인 아름다운 시간이구나. 춤추는 시간은.
1: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We are all dancers" 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댄서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댄서라고 생각해요.

그 춤추는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나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너무 신나.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신나. 이게 더 좋은 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숨 쉬는 게 엄청 잘 보이긴 해. 왜냐면 진짜 갑자기 딱 멈췄잖아. 그래서 진짜 잘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1: 야 진짜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 네.
0: 좀 잠깐 지금부터 좀 쉴게요.
2: 네.
3: 23분인데 30분이
0: 걸릴까요?
2: 40분?
0: 어? 너무
2: 네. 오늘은 몇 시까지 해요?
1: 오늘 몇 시까지 하냐면 다 잘 해야 끝나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지.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지는 다 돼야 끝난다. 다 되면 끝난다. 네.

0: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들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때는 막 1등에만 목매달면서 달리고 거기에 안절부절하고 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와 지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또이 40살 넘은 언니가 춤추는 걸 보고 그 쇼츠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라는 것도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들.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작업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매 순간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좀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 첫 번째 나갈게요.

0: 리아킴님은 한국 대중문화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세요?
1: 제가 언제까지 직업 댄서로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언제까지 춤은 출것 같아요. 사실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예. 근데 뭐 기록을 해준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하다 간 사람 정도로만 기억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우리가 뭔데 만들어 대통령 줄이느냐.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뒤집어 씌우더니 너네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3: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 이것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 담당 부장이 저한테 사장

0: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 치매 환자가 증가합니다.
3: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4: 연세는?
5: 85.
6: 이 누구세요?
7: 글쎄 모르겠네.
6: 누구세요?
5: 동저.
8: 제일 원인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술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데
9: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0: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9: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11: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0: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은
11: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날강도가 따로 없구먼.
1: 쪽물 한번 드리는데 손이 몇 번 가는 줄 아시오? 이래도 남는 게 없어.
2: 이보시오, 점 한번 보고 가시겠어?
3: 이보시오, 뭐 하나 물읍시다. 혹시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
4: 아, 유명한 분이 아니오? 요즘 저작거리에 도는 말로는 뱃속에 8알 동안 있다가 100발로 태어났다더이다.
5: 어허, 그게 말이 되는가?
4: 정말이라네. 200살 가까이 살았다고도 하고.
5: 그러고 보니 서쪽 어딘가로 응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뒤로는 아무도 그를 못 봤다더군. 헌데 애초에 없던 사람 아니겠어? 누군가 지어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3: 알겠소, 고맙소이다.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통 신비에 쌓인 한 사상가.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는 몇몇 소문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참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가려낼 수 없습니다. 노자. 그에 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잊히지 않은 이름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일설에 따르면 노자는 춘추시대 마렵의 인물로 황하 남쪽의 고연이라는 작은 구월 사람이었습니다. 춘추시대는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급격히 쇠락하면서 수많은 제후국이 우후죽순 일어나 세력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천자를 받든다는 명군 아래 제후국들은 저마다 패권을 다투며 나날이 강성해졌고 도읍을 동쪽으로 옮긴 주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 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노자가 몸담은 곳이 바로 그 무너져가는 주나라의 수장실이었습니다. 수장실은 왕실의 서구로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걸친 문헌과 제후국들이 올린 문서, 천문과 역법, 제사와 의례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모든 기록이 흘러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이곳의 장소를 관리하고 기록을 지키는 사관이었던 노자는 수백 년의 흥망성쇠를 한자리에 앉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주관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왕이나 제후의 이름이나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들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물이 어떻게 알려졌다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일어섰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 노자는 그 높았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거대한 힘을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사와 고락 너머에 있는 천지 만물의 이치에도 조금씩 다가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0: 어떤 이가 노자를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기록이 모이는 서구의 사관에게 옛 예법을 묻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유가의 문을 연 공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1: 예란 무엇입니까?
0: 공자의 물음에 노자가 답했습니다.
1: 그대가 말하는 옛 성현들은 뼈가 이미 썩어 없어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그 말뿐이요.
0: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던 노자에게 예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따져 묻는 공자에게서 오만과 야심을 읽어낸 노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이 숨겨두어 가게가 텅 빈 듯이 보이게 하고 덕이 두터운 자는 모양새가 도리어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였소. 그대의 교만한 기색과 지나친 욕망을 버리시오.
0: 후에 공자가 노자에 대해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1: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고 헤엄치는 것은 낚싯줄로 잡으며 나는 새는 주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니 나로선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다. 오늘 나는 노자를 보았는데 그는 마치 용과 같았다.
0: 이는 공자조차 헤아리지 못할 만큼 노자의 사상이 남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통찰을 지녔으면서도 노자는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사상도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기르지 않았고 학파를 세우지 않았으며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노자가 남겼다고 알려진 도덕경은 어찌 전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도 전해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0: 주나라의 쇠락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자는 관직을 버리고 소 한 마리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향하다가 이내 함곡관에 다다랐습니다. 함곡관은 그 무렵 문령에서 벗어난 서쪽 지대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나선다는 것은 곧 나라도 법도도 기록도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자가 이 관문을 지나려 하자 관문직이었던 윤희가 그를 붙들고 한 가지 첨언하였습니다.
1: 선생께서 이제 응거하려 하시니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글을 한 편 지어주십시오.
0: 그 간곡한 청에 노자는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이때 지은 글이 훗날 도덕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길을 떠난 노자는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노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찌하여 그를 찾아 나선 것일까요?

제가 바로 그 노자입니다. 제가 저에 관해 오가는 말을 찾아다닌 것은 세상이 저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이이라 하고 노담이라고 하며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허나 그중 어느 것이 제 본래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노자라 불릴 뿐입니다. 제가 백발로 태어났다는 소문부터 왕실의 서구를 지켰다는 이야기, 공자를 만났다는 일화와 함곡관에서 글을 남겼다는 기록까지 그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든 무슨 이야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너머에 있습니다. 도가도 피상도 명가명 피상명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다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어떤 이름도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담지 못합니다. 이름은 언제나 그것이 가리키는 사람보다 작습니다. 도 역시 그렇습니다. 정의하려 애쓸수록 그 말은 도 앞에서 더욱 작아집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만큼 도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 저도 이 도덕경도 도를 선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지혜를 구할 때 스스로 도와 마주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경을 통해 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이가 바로 저 노자일 것입니다.

0: 이어서 클래스 A가 방송됩니다.
1: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체지방률 막 뭐 10%에 도전한다. 빼? 아니면 그냥 마라. 어쩌라는 거예요?
2: 지방만 30년 넘게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하시죠.
3: 지방 전문가래요.
4: 지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3: 아, 예. 아.
4: 지방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된다.
5: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로.
3: 아, 이미.
1: 그럼 살 빼도 지방세포는 안 없어지겠네요.
5: 그게 바로 요요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기관이란 뜻이죠.
1: 교수님 30년 동안 연구하시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5: 저는 결국 부르십니다. 다른 조직, 다른 장기하고 네. 교신할 수 있느냐. 지방 조직 안에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네.
3: 지방은 쓸모없지 않다.
5: 네, 저는 그렇게 무구짓고 싶습니다.
3: 각자 대기 계실 때 본인의 뱃살을 잡고 가라. 미안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널 미워했네. 같이 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10월 9일은 우리가 매일 숨쉬듯 쓰고 있는 우리 글자인 한글의 탄생을 축하하고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 한글 생각을 싣고 나르다라는 주제로 한글과 한국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한글 창제의 수수께끼와 세종의 애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왜 창제했을까요? 한글은 한국인의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사실 한국인만의 문자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미얀마어도 어떤 언어든지 간에 한글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위대성은 더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어린아이들의 말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도 표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태생부터 국제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은 처음 만들 때부터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는데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당시에 한글로 써놓은 한자의 발음을 보고 15세기의 중국어 발음들을 추론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한어, 즉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나 몽골어나 만주어의 어휘 발음 연구에도 한글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이, 즉 조선이 세계에서 외국어 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국어를 가르치던 기관이 사역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한어, 즉 중국어와 몽골어, 만주어, 일본어의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만든 사전이나 교재에 당시의 그 언어들의 발음을 한글로 써놓아서 당시의 한어 등의 발음과 어휘 공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만 중요한 문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언어에도 매우 중요한 문자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한글을 다른 나라에서 공용 문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이 한글을 자신의 공용 문자로 사용한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공용 문자까지는 몰라도 한글이 국제 음성 기호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글 창제 당시에 사용했던 비읍 순경음, 즉 비읍의 아래에 이응을 붙인 소리죠. 비읍 순경음이나 반치음, 세모 모양의 글자입니다. 등을 활용하면 외국어 발음 표기도 훨씬 정교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읍 순경음은 V의 발음을 표기하였다고 보고 있고요. 반치음은 Z의 발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이 모든 발음을 표기하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엄청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쓴 아학편이라는 사전류의 책을 우리가 종두법으로 잘 알고 있는 지석영 선생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표기하는 사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아학편을 보시면 아마 그 당시에 중국어 발음이나 일본어 발음이나 영어 발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F 발음을 표기할 때 이응과 피읍으로 써서 표현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단순히 우리 말을 표기하는 문자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언어의 문자도 또 발음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라는 점에서 놀라운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입니다. 제가 볼 때도 세종의 백성 사랑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왜 애민정신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글이 없었다면 내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내 생각을 한문으로 번역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의 수가 너무 많고 한문의 해석과 쓰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반 백성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 송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송사를 할 때 그 내용을 한문으로만 적는다면 일반 백성은 송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말이 그 송사의 내용에 제대로 적혔는지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리가 부정한 마음만 먹는다면 일반 백성은 글을 모르는 백성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송사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한 백성의 문제를 없애려고 한 것도 중요한 한글 창제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의 발음이 중국과

다른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한자만 있을 때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를 바꾸려고 한 것도 창제의 이유였고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였던 것도 세종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자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모음 쪽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창제 원리가 분명하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을 상영하였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로 훌륭한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를 보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닿아 있는 모습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이 잇몸에 닿아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죠. 이런 류의 발음기관의 모습을 상영해서 만든 글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업적이죠.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언어학자가 한글을 칭송하는 것은 발음기관 상영이라는 특이점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를 구별할 때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나 나란히 쓰는 병서의 원리로 만든 것도 대단합니다. 디지털 시대인 현대사회에서도 세종의 놀라운 견해는 빛을 발합니다. 기역과 키읔, 쌍기역은 쉽게 연결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유사성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핸드폰에 여러 가지 문자를 입력할 때도 그러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은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 이용이 가능한 문자체계입니다. 그런데 모음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에만 맞는 문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음의 창제 원리가 천지인 삼재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 즉 하늘천은 하늘이면서 동시에 양성, 즉 밝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양성의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태양이 있는 밝은 하늘입니다. 땅은 음성을 나타냅니다. 어두움이죠. 그리고 이는 사람을 나타내므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모음의 제자 원리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 모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언가요? 바로 모음 조화입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으는 모음 조화가 아주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답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답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종의 위대함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성 모음은 밝은 느낌이 나게 만들고 음성 모음은 어두운 느낌이 나게 만든 겁니다. 글자를 볼까요? 아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즉 이의 오른쪽에, 즉 동쪽에 하늘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양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밝은 모습입니다.

꿈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는 어떤가요? 사람의 서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즉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어둡습니다. 아와 어를 이해했다면 오와 우도 금방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땅에서 뜨는 모습이 오이고 해가 땅 아래로 지는 모습이 바로 우입니다. 글자 모양만 봐도 한국어 모음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고 하는 말은 밝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어라고 하는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오라는 감탄사도 그렇죠. 오도 밝은 느낌들을 보여주고 칭찬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우는 비난하거나 어두운 느낌을 보여주는 감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모음은 한국어 모음의 느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모음에 맞는 문자체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그리고 모음체계는 밝고 어두운 느낌을 잘 담은 놀라운 문자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로서 한글의 창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세계인들이 보는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들을 가르치면서 본 외국인들의 생각들, 한글에 관한 감정들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마십시오.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

적극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에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맞아.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똑같네요.
0: 그래서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파트 1. 이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게 잘 맞춰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친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예,
0: 예.
1: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0: 네.
1: 그게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요.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너 MBTI P로 끝나지?
2: Are you talking about MBTI?
1: MBTI you know?
2: I know.
1: MBTI last initial P. You.
2: Me?
1: Yeah, P.
2: What are you?
1: Huh?
2: A psychic? How did you? Huh?
1: 아, 맞췄지?
2: 아, you're psychic?
1: 예,
2: 와우. Wow.
1: 맞췄다는 거지.
2: How
1: 아주
2: did you?
1: 뻔하지,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2: Huh?
1: I can see it.
2: Yeah.
1: You are P.
2: How?
1: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2: Ah,
1: Yeah, I
2: no study
1: know.
2: plan.
1: So you are P.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0: 네. 와, 오늘 내용은요,
1: 네.
0: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1: 그죠?
0: 꽤
1: 꽤
0: 됐지만,
1: 됐어요. 예.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1: 근데
0: 같고요.
1: 저는 신기한
0: 예.
1: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0: 맞아요.
1: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0: 에.
1: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0: 아하.
1: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있잖아요. 상대방이, MBTI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
1: 그쵸,
0: 있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1: 그쵸.
0: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1: 설명할 줄
0: 대화해보고 하면
1: 알아야죠.
0: 엄청 재밌어지겠죠, 또. 그거 우리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궁금하네요.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3: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3: You got me. I'm a total P.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친구의 성향을 맞춰버리는 느낌.
1: 네.
0: 너 MBTI P로 끝나지?
1: 어우,
0: Right?
1: 약간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돗자리를 지금 까신 것 같아요.
0: 뭔가
1: 예.
0: 느낌이
1: 느낌이 지금 뭐 약간 쌀 이렇게 툭 던진 느낌.
0: 타고 어디 보자 하면서
1: Your MBTI, in P, right? 오, 너의 MBTI가 P, 피 안에 있냐는 말 같기도 하고요. P로 끝나지. 아, 이거 추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데 이거 안에 있냐 이런 느낌이니까 Your MBTI is in P. 그죠? 안에 있어? 이
0: 와, 진짜
1: 있어. 그지?
0: 슬기 씨는 sometimes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서
1: 그죠?
0: 놀랍습니다.
1: 왜냐면 우리가 in을 쓸 때는 주로 안쪽,
0: 맞아요.
1: 안
0: 맞아요. 그거는
1: 그러니까.
0: 이제 일단은
1: 예.
0: 맞아요. 자, your MBTI is in P, right? 자, 느낌은 괜찮은데 정답은요. 끝나다라는 대놓고
1: 아,
0: end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1: 또
0: 됩니다.
1: 너무 의역을 했네요, 제가 또.
0: 그렇죠.
1: 에.
0: 자, 뭐 3인칭 단수니까 ends가 되겠지만요. END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끝. 끝나다예요.
1: 끝나다.
0: 끝이란 뜻도
1: 에.
0: 되고요. 여기선 동사로 en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해서 너무 여기선 사실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우리가 이거 여태껏, 내가 이걸 여태껏 몰랐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내 이름 마지막에 철자 뭐로 끝나?
1: 네.
0: 라고 한다든가. 아, 우리 집 주소 있잖아요. 끝에 마지막에 이런 스펠링으로 끝나요.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1: 진짜 많이 해요.
0: 못 한단 말이에요.
1: 못해.
0: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어떤 철자로 끝난다라고 할땐 end하고 철자 쓰기 전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end in 어떤 철자, 뭐 A, 뭐 C, 뭐 F 이런 걸 쓰면 그것으로 그 단어나 무언가가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MBTI는 끝나요. 뭘로 끝나요? in
1: P.
0: P. 그래서 안쪽이라는 거랑 전혀 관련이
1: 아,
0: 없습니다.
1: 그렇구나.
0: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1: 네.
0: B로 끝나는 거예요.
1: Oh.
0: boy 할때 be, right?
1: Yes.
0: 그러면 그 단어는 B로 끝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가 뭐예요?
1: The
0: The word.
1: word
0: 끝난다?
1: ends
0: ends B로?
1: in B.
0: in B. The word ends in B. 뭐
1: Yes.
0: 예를 들어, 뭐, Bob. 이런 거라든가.
1: 아, 아.
0: 자, how about this? 그의 MBTI는 J로 끝나.
1: His MBTI ends in J.
0: J. Perfect.
1: 아.
0: 이거 엔딩 몇 번만 해보잖아요?
1: 그러게요.
0: 쉬워져요.
1: 아, 이거 진짜 지금도 약간, 오,
0: 느낌 와요?
1: 이런
0: 느낌 와요?
1: 느낌이구나. 예.
0: 엔딩. 발음하기도 꽤나 쉬운 편이고.
1: 네.
0: So, 이런 식으로 끝난다. 어떤 철자로라고 할 때, in이란 전치사 쓰기.
1: Y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d ends in B.
1: The word ends in B.
0: His MBTI ends in J.
1: His MBTI ends in J.
0: 자, 그리고요. 뭐로 시작하다라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작하는 게 뭐예요? end
1: 스타트죠,
0: 말고. 오케이, 오케이.
1: start.
0: 뭐, begin을 써도 돼요.
1: 그쵸. begin, start in이
0: 아하.
1: 되겠네요.
0: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게 있습니다.
1: why?
0: start 너무 좋은데요.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in보다 with를 써요.
1: 아, 통일해요. 아,
0: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한번
1: 통일하세요.
0: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어디 해야 될지
1: 아,
0: 모르겠으나.
1: 정말.
0: Alright, so start with something, 그리고 end with, end in something.
1: 예.

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끝난다라고 할 때도 with 사실은 써도 돼요. Start 아. with, 그 다음에 end with를 써도 되는데 사람들이 끝낼 때는 in을 쓰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용 빈도가 더 많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with로 쓰는 게 좋습니다. in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 네.
0: So start with,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end with를 쓰는데 이왕 만약에 기억할 수 있다면 예. end in 쓰는 거 더 추천한다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Okay? So 만약에 이것을 쓴다면 her MBTI starts with E.
1: 아.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네네.
0: Okay. So and again, 당연히 전치사 가장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거는 예문 많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자, 그랬더니 이거 왜냐면 너무 놀랍잖아요.
1: 그죠.
0: 아까 돗자리 얘기했죠? 그래서 너 무슨 점쟁이야? 어떻게 알았?
1: 오.
0: 알았까지 쓸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자, what are you? How did you? 잠깐만요. 여기 솔직히 점쟁이를 영어로 아는 사람 있을까요?
0: 거의 없다고 봐야죠.
1: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블랭크인데요.
0: 제가 이런 거는 아예 상상조차가 힘들죠.
1: Please show me.
0: 발음을 들으면 한번 try 해보실래요?
1: 예, 예, 예.
0: 틀려도 되니까. Okay?
1: 네.
0: Psychic. Psychic.
1: 사이코는 아는데요. 사이킥은 제가.
0: Psychic.
1: 사이. 사이는 이제 우리 또 PSY. 왠지 이거 같은데요. 사이. 사이킥. 왠지 발차기를 잘할 것 같은. 사이킥.
0: 와.
1: 사이킥.
0: 자, 사이킥 맞는지 네.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여기까지. PSY는 맞아요.
1: 아.
0: 근데 CHIC 붙여서 psychic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이거 칙 아니에요, 원래?
0: 아, 그거는 CHICK까지가 쓰면 그랬을 겁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원래 yeah. So psychic이라고 하는 게 심령술사 사전 보면은 심령술사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마음을 읽는 듯한
1: 그쵸?
0: 그런 거죠. 다 맞추는 그런 점쟁이라고 할 때 캐주얼하게 쓰는 말이 psychic이에요. 와, 걔 he's like a psychic or something.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1: 네.
0: 이 부분 있죠. What are you?
1: 오.
0: What are you? 넌 뭐야? 넌 뭐야? 자, 그리고 나서 명사를 붙였죠.
1: 네.
0: Right? A psychic을 쓴다든가 뭐 my 누구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1: 예.
0: 자 what are you 하고 나서 살짝 pause를 준 다음에 명사를 쓰면은 너 무슨 네가 무슨 뭐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런데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우와 너 무슨 점쟁이야 대박
1: 오.
0: 이렇게 놀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불만의 표시로도 쓸 수 있어요.
1: 네.
0: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이 뭐 무슨 내 상사예요? 이런 식으로
1: 네.
0: 기분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1: 어허.
0: 느낌 와요?
1: 예.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응?
0: 친구가 무슨 내가 나 요즘에 좀 몸이 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있잖아 너 혈압이 몇 정도 되면 말이야 뭐가 어떻게 뭐 내려가고 뭐 막 이런 막 전문적인
1: 완전 의사 선생님이네요.
0: 네. 그러면 너 무슨 의사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런 느낌. 놀라는 느낌.
1: What are you, a doctor?
0: 그죠? What are you, a doctor?
1: 음?
0: 자, 그런데 이번에는
1: 네.
0: 친구가 계속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뭐 뒤집어 놓니? 어쩌고저쩌고
1: 우리 엄마 같네.
0: 그때 네. 너 무슨 너가 우리 엄마야? 나의 엄마니?
1: What are you, my mom?
0: 그죠? What are you, my mom? 근데 반전, 진짜 엄마였어요. 맞단다.
1: Sorry.
0: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 네.
0: 연기가 이건 더 중요하겠죠.
1: 그죠, 그죠.
0: 네,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a doctor?
1: What are you, a doctor?
0: What are you, my mom?
1: What are you, my mom?
0: Alright, 본문 갈게요.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1: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휴,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뻔해.
0: It's so
1: 그건
0: 뻔해.
1: 너무 뻔해. You never.
0: 뭐야, you
1: 너는
0: never?
1: 결코 make.

0: 아파트 만들지 않아? 어스테리 플랜을. 아, 그쵸. 그런 경우에는 보통 즉흥으로 뭔가 본인의 일을 꾸려가는 사람이 많죠.
1: 그쵸. 뭔가 플랜을, 그러니까
0: 예.
1: 플랜을 잘 짠다고 그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 아닐 수 있죠. 잘하는 건
0: 그쵸,
1: 아닐 수
0: 그쵸.
1: 있는데,
0: 그렇게는 연결이 어려운데, 어쨌든
1: 아.
0: 계획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피성향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1: 맞아요. 근데 사실
0: 있으니까요.
1: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
0: 예.
1: P의 반대, 보통 J라고 하는데, J로 표현해.
0: 그쵸.
1: 저 같은 스타일은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는 건 장점이 있지만,
0: 예?
1: 실제로 실천하기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반대인 거죠. 계획을
0: 그러네요.
1: 안 세우지만 실제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맞아. 저도 계획 좀 세워야 되는데 반성 또 하게 되네요.
1: 네.
0: 뻔하다. 어? 늘 뭔가 똑같다. It's so 뻔한 건 지루한 거잖아요.
1: 네.
0: 예.
1: 지금 표정은 계속,
0: 아우.
1: 이건데.
0: 너는 진짜 지루해. It's so bored.
1: 오케이.
0: 너는 진짜 뻔할 뻔짜야.
1: 너무 뻔할 뻔이다.
0: 예.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It's so, 삐삐. 아,
0: Obvious.
1: 됐어. 전혀
0: 네.
1: 상관이 없어. 자, 호더. 지루하다라고 하는 걸 쓰려고 했어도,
0: 네.
1: It's so boring 이라고 해야지,
0: Boring.
1: bored는 아니죠. bored는 그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0: I'm
1: I'm
0: bored구나.
1: bored죠. 근데
0: 에.
1: 여기서마저도 그것도 좀 어색해요.
0: 이건
1: 그게
0: 완전
1: 아니라,
0: 아니었어요.
1: 눈에 너무 확연하다. 이게 너무
0: 에.
1: 뻔히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 형용사,
0: 아.
1: 바로, obvious를
0: Obvious.
1: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 있죠?
0: 네.
1: 너무 세게 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의 발음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그 바로 뒤에 있는 v가 더 영향을 받으면서 끌고 가요. So,
0: 아.
1: obvious 하지 마시고요. obvious, obvious. 이런 식으로, 너무 앞에 b 신경 쓰지 말기로. 오케이? 한번
0: 네.
1: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0: Obvious. Obvious.
1: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주는 게
0: 아하.
1: 더 좋아요.
0: Yes.
1: 자, 참고로, 뻔한 거에 반대는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0: 네.
1: 뭔가 불분명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뭔가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0: 투명하지 않은 거요?
1: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 같은 것도
0: 예.
1: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한 것을 뭐라고 하죠? 무슨 R로 끝나는데요?
0: Clear.
1: clear.
0: Oh.
1: 근데 그렇지 못한 거는 어떻게 쓸것
0: Disclear. 네.
1: 같아요? 뭐만 나오면 계속 디스를
0: 디스
1: 쓰시더라고요.
0: 아닌가요? 디스가 원래 반대말 할때 디스 많이
1: 아, 그런 거
0: 쓰고요.
1: 쓸 때도 있긴 하죠. 자,
0: 예.
1: 바로 unclear.
0: 아, 정말 disappointment.
1: 끝까지 디스로 가네요.
0: 디스가 있다니까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자, unclear. Something is unclear 하면 불분명한. 그 얘기는요, clear 하다는 거, obvious 하다는 것은 또 비슷한 의미가 될수 있다.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You don't make a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0: You never make
1: You
0: a
1: never.
0: study plan.
1: 네, never가 딱 느껴도 don't보다 더
0: 강력해요.
1: 강력해요.
0: 예.
1: 강력해요. So 절대 아니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이 never이라고 하는 건 don't, doesn't랑 관련이 없어요. 걔랑 다른 애예요. 얘는
0: 네.
1: 주어 동사 매치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on't나 doesn't 나오면 그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0: 동사 원형.
1: 원형이 와야 되죠.
0: Yes.
1: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never는 안 그래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만약에 doesn't를 쓰면
0: 예.
1: he doesn't
0: Lying.
1: lie 맞죠? 동사
0: 맞죠?
1: 원형 써야 돼요. he
0: 네.
1: doesn't lie. 하지만 never는 영향을 안 주기
0: 아,
1: 때문에
0: 틀려요.
1: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he never lies로 그냥
0: Lies.
1: 놔둬야 됩니다.
0: 3인칭이기 때문에 S를 붙여야
1: yes.
0: 되는군요.
1: so never가 없어도 말이 돼야 돼요. he
0: 오.
1: lies. 이렇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네.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0: You never calls me.
1: calls you인데요?
0: You
1: Never
0: never calls
1: call me.
0: me.
1: you는 삼인칭단수가 아니죠.
0: 아, 그쵸.
1: right?
0: You never call
1: you never
0: me네요.
1: call me입니다.
0: Yes.
1: 자, 3인칭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0: Yeah.
1: 자, 그녀는 절대로 그녀의 전화를 answer 하지 않아.
0: She never answer the phone.
1: 자, 여기서는 answers죠.
0: I answer soon.
1: 쉬잖아요,
0: 또
1: 쉬.
0: 틀렸어요,죠?
1: 반대로 해버렸어요. 지금, hold on. Right. You never call me.
0: 네.
1: 그쵸?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0: 그쵸,
1: 3인칭도 아닌데요. 근데
0: 유니까.
1: 여기서는 she never
0: she니까
1: answers.
0: answers
1: 얘 유지해야
0: the
1: 된다는
0: phone.
1: 거, 오케이?
0: 아.
1: You know, 이해됩니다. 이거는 오래
0: 네.
1: 걸려요.
0: 그쵸,
1: 네.
0: 그쵸.
1: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never call me.
0: You never call me.
1: She never answers her phone.
0: She never answers her phone.
1: Alright.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면. It's so obvious.

0: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Tha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들켰네. 나 완전 피야.
1: 오, you got me. 너 완전 뭐가 이렇게 탁 했어요.
0: 탁 네, 했어요.
1: 다 탠 거예요.
0: 아, 알겠습니다.
1: I'm a 완전 피.
0: 그냥 피도 아니에요?
1: 오, 완전 피? 완전 힌트가 되는데 완전이니까 퍼펙트예요.
0: 완전 퍼펙트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1: 저 퍼펙트 매니아예요.
0: 아, 퍼펙트 매니아군요. 오케이, 자, 만들지 보겠습니다. Oh, you got me. I'm a perfect P.
1: Yeah.
0: Uh-huh. Alright. 자, 근데 아, 뭐 perfect 써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데 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끝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한 색깔 피다.
1: 네.
0: 정말 그런 정도 피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예, 예.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외가 없다라는 느낌. 음흠. 초록. 이거를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1: 네.
0: So total in the flavorless total. 이렇게 리를 비슷하게 발음하면 되겠고요.
1: 네.
0: 참고로 complete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So, oh, totally. 부사로 쓸 때도요. completely. 거의 네. 비슷해요. 그렇죠? Alright. 자, 요거 있잖아요. 넌 날 겟했네. 이 얘기는 네. 뭐냐면 너가 날 잡아냈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네, 너가 날 잡아줘서 You got me. 이러면 너, 나 이렇게 잡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딱 걸린 거예요.
1: 네.
0: Alright. So, 들켰네. 뭐 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쓸 때 You got me.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딱 걸렸네. 나 채소들 안 좋아하는데.
1: 어.
0: 자, 일단은 너 딱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1: 너가 딱 걸렸어요?
0: 아니, 너가 나를 딱 잡아낸 네. 거예요.
1: You got me.
0: You got me. 그러면서 나는 채소들 짧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채소들?
1: Vegetables.
0: Veggies. 짧게 veggies. 하면은. 그러면 나 채소들 안 좋아해.
1: I don't like veggies.
0: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yes. 쓴다든가.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 딱 걸렸네. 나 프라이드 치킨 사랑해.
1: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Yeah. 이거는 뭐 뭔가 제가 먼저 Oh, you love fried chicken, don't you? 이렇게 yeah. 했을 때 아, you got me.
1: You got me.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you guys. 네. Oh,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1: You got me. I don't like veggies.
0: Oh,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1: You got me. I love fried chicken.
0: Okay,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나 전형적인 피야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될지
1: 전형적인?
0: 굉장히 토럴과 비슷합니다. 근데
1: 그래요?
0: 이거는 예외 없이 피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가 슬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몇 번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1: 그래요?
0: 전형적인이라는 게
1: 아,
0: 있습니다.
1: 아, 이거는 전형적이니까.
0: 모르겠으면 전형적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해주세요.
1: 몰라요.
0: 아, 알겠습니다.
1: 진짜 모르겠어요.
0: 자, 이거는 교과서 혹은 교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extbook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1: 아,
0: 이거는
1: 네네.
0: 제가 사실 아, 조만간에 또 딥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1: 네.
0: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교과서 같이 딱 전형적이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 네.
0: 읽어볼게요. You got me. I'm a total P.
1: You got me. I'm a total P.
0: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0: 네, 미션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 MBTI P로 끝나지?
1: Your MBTI ends in P, right?
0: 네, 자, IN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1: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Alright,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Your MBTI ends in P, right? Your MBTI ends in P, right?
2: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0: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I'm a total P.
1: Ne,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보시죠.
1: 네, 첫 번째는요. And in 철자. 음흠. 틀려도 됩니다. 보고하셔도 돼요. 크게, 크게. 자, 그 단어는 B로 끝나.
2: The word ends in B.
1: 오, 좋아요. 자, 그의 MBTI는 J로 끝나.
2: His MBTI ends in J.
1: 그죠? His MBTI ends in J.
2: Yes.
1: 너 MBTI B로 끝나지? 마지막에 right 해주면서.
2: 야, P로 끝나지.
1: 아, P요, P요.
2: 네. Your MBTI ends in P, right?
1: Okay.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d ends in B. His MBTI ends in J. Your MBTI ends in P, right? Alright, 다음은요. Never. Oh.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해볼게요. 너 절대 나한테 전화 안 하잖아.
2: You never call me.
1: Mm-hmm. Yes. 자,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Study plan 절대 안 만들잖아.
2: You never make a study plan.
1: Alright.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절대 전화 안 받아.
2: Oh, she never answers
1: her
2: phone.
1: Phone.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You never call me. You never make a study plan. She never answers her phone. 알라이트,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3: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3: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4: You got me. I'm a total P.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Your MBTI ends in P, right?
4: What are you? A psychic? How did you...
2: It's so obvious. You never make a study plan.
0: You got me. I'm a total P.
1: Wow.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The hat belongs to my friend.
1: belong to. 누구에게 속해 있다. 결국엔 누구 것이다. 맞죠? 네.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and, in, 철자. 그럼 철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성은 K로 끝나. 내 성은 K로 끝나. 저 같은 경우는 백신데 그게 진짜 K로 끝나거든요. 스펠링이.
2: 아, 그쵸.
1: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좋습니다. 자, 영작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연습, 액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2: 네.
1: 꼭 지켜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클래스 A가 방송됩니다.
1: 파미르공원이 꼭꼭 숨겨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와, 이 다리 좀 보세요. 오랜만에 해도 아찔합니다. 저도 뒤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3: 우와, 이거 보세요.
2: 야크들은 고지대에서만 살 수 있거든요.

0: 진짜 유목민의 후에 닿네요. 우와. 이 파미르 하이웨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요.
1: 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0: 거기 서 있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2: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는 게 굉장히
3: 하루에도 그만 둬. 알아? 아니야, 다시 해야 돼.
4: 근데 해는 또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5: 황홀한 인생 2막을
6: 위하여!
7: 위하여!
8: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9: 근데 소문이 다 났어. 소자가 일냈다고.
10: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죠.
11: 간식 먹자, 간식. 얘들아.
12: 살아온 날은 행복이고 살아갈 날은 축복이라고.
13: 내가 할 수 있을까? 어? 키다리 아저씨? 나에게 꼭 맞는 강의를 만나고 누군가의 경험을 만나고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만난다. 내 꿈을 향한 비상 서울런.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현용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세계인들이 보는 한글, 또 외국인 학습자가 보는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는 과학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의 정답은 아닙니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답일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성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감정 표현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한국어가 과학적이라는 말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게 될까요? 그건 바로 한국어와 한글을 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언어와 문자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와 문자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어는 당연히 한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글은 과학적인가요? 이번에 제 정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그런데 한글이 과학적이라고는 했지만 왜 과학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세종대왕이라는 창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창제자가 있다는 것과 과학적이라는 말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글 자음의 모양을 발음기관의 상형으로 본땄다는 점입니다. 글자의 모양만 봐도 글자의 발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모음 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어 모음은 밝은 모음과 어두운 모음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한글의 이 모음의 글자는 소리의 밝고 어두움을 글자에 담아서 표현하였습니다. 이 또한 매우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시작이 매우 과학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의 세기에 따라서 선을 더해서, 즉 가획하여 구별하였다라는 점도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 한글을 좋아하는 외국인도 꽤 많습니다. 왜 외국인이 한글을 좋아할까요? 한류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류 이전에도 한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예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글이 과학적이어서가 아니라 한글이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고 마치 기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산스크리트 문자나 뭐 가까운 태국이나 미얀마 문자 등을 보면 기호처럼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한글을 좋아한 이유가 한글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글자였다는 점은 재미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글은 정말 외국인도 배우기 쉬워할까요?
제가 만나본 외국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는 듯합니다. 우선 외국인들 중에서 한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글이 아주 낯선 문자라는 점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자를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아는 사람들이 비슷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러시아 문자나 베트남 문자도 지금은 알파벳을 변형한 문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문자나 베트남 문자를 배울 때는 문자를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외국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자이기 때문에 당혹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글 체계에 받침이 있다라는 점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받침이 없는 문자에서 받침을 쓰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는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비교적 쉽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자의 획순이나 구성이 한글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생각할 상이라는 한자와 한글 상이라는 글자의 구성을 비교해 보세요. 생각할 상이라는 한자는 나무목에 눈목 그리고 마음심이 합쳐져 있는 구성입니다. 하나, 둘, 셋의 구성이죠. 한글의 상이라는 말의 구성도 시옷, 아, 이응, 즉 하나,

셋의 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SANG의 구성으로 되어 있죠. 전혀 다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자권에서는 받침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글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사실 글자 모양이 닮아 있습니다. 뒤집으면 기역이 니은이 되고 니은이 기역이 되는 것이죠. 아와 어와 오와 얼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모양을 바꾸면 위아래를 바꾸면 전부 다 글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글자가 그 글자 같아요 라는 말이 한글에서는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영어 알파벳을 배울 때도 B, D, P 이런 글자들은 혼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한글은 비슷한 글자가 훨씬 많습니다. 기역과 키읔, 디귿과 티읕 등도 마찬가지고 시옷과 지읒과 치읒 이런 글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눈이 핑핑 돌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글이 배우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외국인들은 왜 쉽다고 할까요? 이것은 사실 어렵다고 하는 이유와도 관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낯선 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는데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대학원생 때 만주문자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배울 때 무척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호를 배우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지금도 몽골 문자나 만주 문자를 보면 반가운 느낌도 있습니다. 한글이 쉽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글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면 발음 기관과 글자 모양을 연결할 수 있죠.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획의 원리를 알면 소리의 세기를 더하기 위해서 획을 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한글이 오히려 기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글은 과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글은 배우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쉽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면 우선 한글 창제 원리를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글자를 만든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 기역과 니은을 더 이상 혼동하지 않습니다. 입의 모양을 나타내는 미음. 사실 미음은 한자 입구와도 같은 모양이죠. 이를 나타내는 시옷. 사실 시옷은 이치자라는 한자 안에도 시옷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권 학생들에게 한자를 이용해서 가르치는 방법도 되기도 합니다. 목구멍을 나타내는 이용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자 원리에 따라서 자음 교육 순서를 정한다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가 아니라 기역, 키읔, 쌍기역 순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에 선을 더하면 키읔이 되고 기역을 두 개 같이 쓰면 쌍기역이 된다라는 이해가 금방 생기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글을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생기는 뜻밖의 오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가르칠 때, 글자를 가르칠 때 보면은 한글을 배우고 쓰는 것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글의 모양이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재에 보면은 궁서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응이라는 글자를 쓸때 궁서체에서는 위에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 마치 꼭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옛날 훈민정음 당시의 옛이응처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은 이응을 꼭지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꼭지가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 보면 긴 꼭지가 달린 마치 사과 같다거나 할까요? 그런 글자를 쓰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이나 아나 어의 경우에 보면은 위에가 붓글씨처럼 해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굽혀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점 그 굽혀져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씁니다. 점점 강조해서 쓰다 보면 이 자가 마치 기역자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자를 쓴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아자를 쓸때긴 이응에다가 기역자처럼 쓰는 이렇게 써서 저는 처음에 이게 산스크리트 문자나 파스파 문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가르칠 때는 이런 세밀한 요소들까지 신경을 써서 가르쳐야 학생들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학생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보는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한글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면 외국인들은 한글을 쉽고 재미있고 과학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한글을 가르친다면 한글은 낯선 문자이고 마치 기호처럼 아주 어려운 문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의 특징과 어원을 찾아가는 탐구의 기초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혼 서류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전혀 다른 우주가 만나서 지내다가 각자의 여정에 맞게 걸어가지 않나.
1: 땅을 사라 그랬는데 이 집이 좋아서 이 땅을 산 거죠. 혼자 여기 내려와서 집을 고친 거예요.
2: 개집을 짓고 있더라고.
1: 조금 잔소리가 있어요.
2: 내가 집을 고쳤으면 엄청 잘 고쳤을 거야, 솔직히.
1: 그건 아니거든요.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0: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2: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화이팅!

0: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파도가 허락해야 다다르는 길. 저마다 소망 하나씩 품고 푸른 바다로 나아갑니다.
1: 저녁 노을 보러.
2: 노을 보러?
1: 홍도, 붉을 홍도.
3: 뭐 붉다고 그래서 홍도라 하긴 하는데 가서 배도 좀 유람선도 타고 해도 맛있는 거 좀 먹고 그 자연산 먹고 오려고요.
0: 파도와 바람이 만든 붉은 섬.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품어온 꿈의 섬입니다.
4: 뭐 평생 처음 가보는 섬이죠.
5: 어릴 때부터 홍도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뒤늦게 더 늦기 전에 가보고 싶어서. 아,
0: 그리고. 오랜 기다림과 설렘을 안고 마침내 먼 바다 홍도에 다다랐습니다. 석양의 바위가 붉게 물드는 풍경이 장관이라 홍도라 불리는 섬.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반. 그마저도 날씨와 파도가 허락한 이들만 닿을 수 있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한국에서 촬영하러 오셨습니다.
7: 아, 예, 예.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6: 오늘 또, 멀미 안 하셨어요, 어쩌면서?
7: 아니,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예, 예. 지금 아, 배가 많이 출렁거리더라고요.
6: 오늘 약간 기상이 안 좋습니다. 아, 이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좋아요.
7: 그래요.
6: 아, 여기는 거의 더벌어야 됩니다.
7: 아, 차가 없어요.
6: 차가는 없고, 예. 이게 이제 생활사, 우리 이제 필수품 예. 옮기고, 예. 그런 건데. 아. 힘 실세요. 예, 이동하게. 예.
0: 섬의 유일한 운송수단인 일명 삼바리.
6: 자, 출발하겠습니다.
7: 아, 사람은 버리고 갑니까?
6: 네.
0: 바다의 웅장함을 뒤로하고 섬 안쪽으로 들어서면 정겨운 마을 풍경이 반갑게 이어집니다. 섬이라는 한정된 터전에 크고 넓은 공간은 필요치 않았을 터. 좁은 골목과 비탈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인 집들 사이로 느린 세월을 품은 섬마을의 정취가 오롯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산바리를 따라 이동한 곳. 출항을 앞둔 배들이 모인 포구입니다.
6: 아, 지금 낚시 나가려고요.
7: 아, 그래요? 뭐 잡으시게요?
6: 오늘은 삼초하고 부시를 잃은 거 잡아.
7: 요즘 홍도에서 그게 많이?
6: 예, 요즘 제철입니다, 그게.

0: 섬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곧 일터요, 삶의 터전입니다. 물길 따라 거침없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홍도 어민들에게는 오래된 뱃길 이정표가 있습니다. 암벽에 거대한 아치형 구멍이 있는 홍도 제1경 남문바위를 향해 갑니다.
1: 저어로 나갈 때 남문을 통과해야 만선을 하니까 남문을 통과해서 항상 나갑니다.
0: 세월의 풍파가 뚫어낸 바다의 문 남문바위. 이곳을 지나며 섬 사람들은 무사 안녕과 만선을 빌어왔습니다. 여전히 바다를 향한 믿음은 그대로입니다.
1: 행운의 문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아버님 때 보면은 행운의 문이라고. 항상 이 문을 통하면 행운이 따른다가지고.
0: 홍도에는 오랜 전설들이 바다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유배 온 선비의 한이 깃든 실금리굴, 용왕의 잔치상에 올랐다는 시루떡 바위, 물개의 몸짓을 닮은 물개 바위까지. 섬을 둘러싼 비경들이 바다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홍도는 지금 부시리가 제철. 30m가 넘는 긴 낚싯줄로 고기를 낚습니다.
2: 뭐 어떻게 잡는 건데요?
1: 그냥 끌고 다니면 끌고. 바닥에 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0: 낚싯줄을 바다에 늘어뜨린 채 배를 움직여 끌고 다닌다 해 홍도에서는 끄식이라고 불리는 낚시법입니다. 물살이 세지는 사리대가 되면 부시리가 잘 잡힌답니다. 물길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의 본성을 이용해 배를 몰아가며 묵직한 손맛을 기다립니다. 줄 끝에 고무줄이 팽팽해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1: 자, 고무줄 뒤쪽 다 물어서 양쪽 다 얼른 당겨봐. 그냥 당겨봐. 자, 이렇게 반대쪽 당겨봐. 어, 하나. 아이씨요. 거기 어여 안 어여. 어, 당겨봐, 당겨봐. 어, 어. 두 마리 동시에 같이 얼른 해.
0: 배 양쪽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부시리.
2: 잠깐만, 저쪽으로 가버렸는데.
1: 동시에
2: 네, 이장님 좋고요. 와, 세상에 여기 완전 황금어장이에요.
1: 황금어장, 황금어장. 올해 남문 통과하고 오늘 지금 행운해 지금 아주.
2: 진짜 오메오메.
1: 오메오메.
0: 눈부터 꼬리까지 노란 가로 줄무늬가 있는 부시리. 성질이 급하고 힘이 좋아 손맛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1: 낚시가 부러졌어.
2: 이장님 최고입니다.
1: 오늘 낚시가 잘 되네. 남문 통과해서 와가지고 아주.
2: 아이, 그러니까요.
1: 야. 또 물어.
2: 또 물어.
1: 물었다, 물었어. 계속 잡혀.
0: 쉼 없이 이어지는 묵직한 손맛. 오늘 정말 남문을 통과해서일까요?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가을바다에 넉넉한 인심을 싣고 섬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소식은 나눠야 배가 됩니다.

0: 되는 법.
1: 한 마리 왜 들고 오세요?
2: 아, 저 화장실에 누나 주려고.
1: 누나?
2: 아.
0: 친척 누나에게도 만선의 기쁨을 전합니다.
2: 자, 누나 이거 아침 막 잡았으면 이렇게 해 먹든가 찜해 먹든가.
1: 언제 이렇게 잡아라.
2: 금방
1: 잡아갔어.
2: 금방 나가서 살까?
1: 없다. 이거 해 떠먹으면 맛있겠다. 이러고 이러고 싱싱하랄게. 이러고 싱싱해. 아, 또 파딱파딱 가야 파딱파딱 해주고. 바다로 가겠네. 바다로 가겠어. 응.
2: 여기서
1: 쫀득쫀득이었고 맛있어 이거는.
2: 응.
1: 가는가. 가요 가. 갑시다. 아, 달라요.
0: 서움 토박이 이오키 씨의 초대를 받아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1: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옛날에는 다 얘가 스웨트 계약집이었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다 변했습니다. 슬라브 집으로.
0: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한 섬의 특성상 주민 대부분은 민박을 겸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입니다.
1: 옛날 집이라 좀 누추해요. 그러니까 네. 이해하시고 피디님 네. 쉬었다 가요.
3: 네. 야,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1: 네. 아이고
3: 아담한 사이즈. 네. 좋네.
1: 좋죠.
3: 예, 네. 잘 쉴 수 있어요. 네.
1: 하룻밤 주무시고 가니까 네. 편하게 쉬세요.
3: 예, 네. 편하게 그냥. 네.
0: 오키 씨는 무려 42년 차 해녀. 물때 맞춰 한 달에 며칠씩 바다에 들며 해산물을 거둬옵니다. 이 바다의 맛을 바로 보여주신답니다. 두툼하고 실한 자연산 섭. 손질한 섭을 넣고 참기름 둘러 미역과 끓여내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난답니다.
1: 홍합하고 미역하고 참기름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끓여야 맛있어요. 그래야 뽀얀 물이 나오고

0: 이게 내가 숨 안 쉬고 잡아온 소라요. 물속에 한번 들어가서 숨 멈추고 우게 올라서 후 하고 그래 잡아온 소라라고.
1: 싱싱한 뿔 소라찜. 직접 기른 고구마 순을 넣고 자작하게 졸여낸 부시리찜.
0: 손주원이라고 고생이 많이들아. 얼른 식사하시오, 식사. 예, 예. 가.
2: 아이고, 예. 왜 뭐가 이렇게 많아요?
0: 진수성장 아닌데, 예. 어서 손주원 나온 가. 맛있게 먹게
2: 맛있게. 아이고, 너무 많네.
0: 아이고, 예. 뭐가 많지?
2: 많아가지고.
0: 예. 얼른 먹어봐.
2: 상다리가 괜찮은
0: 게. 예. 어서 먹으시오, 어서 먹어. 예. 소라 빼줄게, 주부님. 이쁘게. 아이야, 꿈 나오네.
2: 와, 꿈 나오네요.
0: 꿈 나오네. 얘 까면 손이 손으로 까야 되니까 양반은 못 묶고 상관만 묶는다니까.
2: 오네. 양반 불쌍하다.
0: 예. 양반, 그래도 이제 양반 네. 묶고 싶으면 다이가 묶을 테지. 해봐요.
2: 찍어가지고.
0: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맛있다.
2: 입에
0: 이어 죽겠다.
2: 아, 짠! 짠! 짠!
0: 티드님 딸 내가 맛있게 먹네.
2: 몸에 맛있네.
0: 몸에 맛있대.
2: 네. 오늘 파티네요.
0: 오늘 파티야, 티드님. 아, 파티, 내 파티. 이렇게 한 가게 앉아서 밥 먹기는 파, 처음에 처음. 다 이렇게 다 모으면.
1: 그 섬에 노을이 내리자 홍도는 제 이름처럼 붉게 물들어갑니다. 먼 바다 홍도까지 왔으니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0: 아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현직 해녀들이 홍도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해삼의 뿔소라가 제철이라는데요. 해녀 경력이 최소 30년 이상이라더니 대물 해산물이 많습니다.
1: 오래 하셨어요. 한 30년 했어요. 30년?
2: 네.
1: 여기 전부 그 정도 하셨어요?
2: 네. 네 할머니는 더 하셨죠.
3: 나는 해녀를 40년, 50년 했어.
1: 40년, 50년은?
3: 네, 했어. 우리 애기들을 돈 벌어갖고 가르치고 그런 거 같지.
1: 왜 행복해지?
3: 흑산도 시집 왔어라. 14살에. 그러고 여태 했어, 여태. 예. 그게 최고야. 딱 80. 그런데 그제 해. 그제도 가면 따라가야 돼.
1: 물질하시고.
3: 예, 예.
0: 고된 물질에도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낸 서음살이. 오랜 물질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유라죠.
3: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좋더라. 이거 이렇게 먹어도 괜찮니?
2: 입에다 넣어. 괜찮니? 괜찮니, 입에다.
1: 내 넣을 수 있게. 아니, 다 주셔가지고.
3: 아니, 이렇게.
1: 아니,
3: 입에다 넣으라.
1: 아니, 이거 잡아오신 거를 이게 힘들게 잡아오신 거.
3: 아니, 괜찮아요.
1: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3: 내 정이래.
0: 귀한 정을 자꾸만 내어주시니 의지인의 마음은 어느새 고향에 온 듯 푸근해집니다.
1: 홍도는 우리 선생님 살 때 어떤 섬인가요?
3: 신비의 섬.
1: 신비의 섬. 또?
3: 아름다운 섬.
1: 아름다운
3: 자연의 섬.
4: 가고 싶은 섬.
1: 그렇게 사셨는데도 가고 싶은 섬.
5: 홍도는 고향 같은 섬이죠.
3: 고향 같은 섬이고 이 섬이 우리 아들네도 보고 그리 섬이 진리를 안고 좋대. 좋아. 좋대 좋아.

0: 따뜻한 이들이 그곳에 있기에 섬은 외롭지 않습니다. 섬을 터전 삼아 내일을 일구는 사람들. 그 섬 홍도는 내일도 붉게 물들어갈 겁니다.
1: 다 손으로 직접 일궈갖고 만든 동상이잖아요. 정열적인 마을, 빨간 마을.
2: 요 걸어간 것만으로도 힐링 아닐까요?
3: 느리게 걸으면 벌거리가 많이 있는 병풍도.
2: 병풍도의 삶에 행복한 삶 아닐까요?
4: AIA 신상 치매 보험. 이거 보장 세게 나오네.
5: 레켄비라는 신약 알아?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획기적인 치료제인데 비용이 어마어마해. 근데 이게 된다고? 와, 아직도 중증 치매만 생각하는 보험이 많거든. 근데 요즘 치매는 속도전이야. 이건 경도, 아니 최경도 치매부터 확실하게. 아, 빈틈이 없구만. 이거 무조건 잡아. 보장의 파워가 다릅니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 최경도 치매부터 보장 공백 없이 챙겨드리고요. 레켄비 같은 표적 치매 약물 치료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중증 치매라면 매월 생활비는 평생. 간병인 비용도 최대 365일까지 챙겨드립니다. 미루면 손해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4: AIA 신상 치매보험. 이거 보장 세게 나오네.
5: 레켄비라는 신약 알아?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획기적인 치료제인데 비용이 어마어마해. 근데 이게 된다고? 와, 아직도 중증 치매만 생각하는 보험이 많거든. 근데 요즘 치매는 속도전이야. 이건 경도, 아니 최경도 치매부터 확실하게. 아, 빈틈이 없구만. 이거 무조건 잡아. 보장의 파워가 다

0: 다릅니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 최경도 치매부터 보장 공백 없이 챙겨드리고요. 레켄비 같은 표적 치매 약물 치료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중증 치매라면 매월 생활비는 평생, 간병인 비용도 최대 365일까지 챙겨드립니다. 미루면 손해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2: 힘닿는 데까지는 엄마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3: 460g으로 태어나 앞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희귀병인 카펜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보정이. 투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해 이른의 나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정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4: 병원비도 많이 들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아프면 누가, 보정이 누가 볼 거라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3: 보정이를 지키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짐. 보정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샷. 자.
1: 어, 먹어, 먹어, 먹어. 얼굴 멋있다. 그치, 그치, 그치.
2: 들래.
3: 짜이.
1: 어, 이 짜이, 그쵸. 몇 인분이야, 이게?
4: 와.
5: 히말라야의 거친 협곡을 따라 은둔 계곡 잔스카르로 향합니다. 인도 최북단 잔스카르는 라다크의 중심 도시 레에서 12시간 넘게 가야 하는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1: 와.
2: 예, 인더스강과 잔스카르강이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인도에서는 강이 합류하는 데를 상감이라고 하는데,
5: 티베트에서 흘러온 황토빛 인더스강과 고원 빙하가 녹아내린 회색빛의 잔스카르강. 두 물길 중 우리는 잔스카르강을 따라갑니다.
2: 저 계곡 넘어 잔스카르로 떠나게 됩니다. 잔스카르는 라다크에서도 더 라다크 같은 완전한 오지거든요.
5: 1년 중 단 서너 달, 눈이 녹아야만 길이 열리는 라다크. 라다크에서도 손꼽히는 오지, 잔스카르는 내로 통하는 도로가 생긴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높은 산맥이 오랫동안 세상과 떨어뜨렸지만 덕분에 오랜 신앙과 삶의 모습이 보존될 수 있었죠. 거친 바위산의 품속에 안긴 초록빛 오아시스, 잔스카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길목의 초르텐을 보면 이곳의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아, 1000년 정도 된 사원이죠. 제가 아는 달라이라마 제자인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지금 이쪽에 계시는 주지 스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서 이제 촬영까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서 되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0: 귀한 인연의 끈이다. 어렵게 들어선 곳. 하늘과 맞닿은 암벽이 사원 스통대 공파입니다. 해발 3,800m 바위 절벽에 자리한 이곳은 1052년에 창건돼 천년의 세월을 품어온 사원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룩파 사찰로 엄격한 계율과 수행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오고 있는데요. 깎아지는 절벽 아래로 굽이치는 강출기와 대평원,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속세를 굽어보는 듯합니다. 이른 아침 고원 위로 햇살이 비치면 법당에 둘러앉은 승려들의 나지막한 독경이 사원의 하루를 깨웁니다. 공기를 나직하게 가르는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는데요. 예불에 앞서 보릿가루와 버터로 빚은 공약물, 토르마를 제단에 올리고 번뇌를 털어내는 종 틱샤로 기도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불이 끝나고 우리를 맞아주신 주지스님을 뵈러 갑니다.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준비해온 하얀 천, 까다를 올립니다. 처음 뵙는 어른 스님께 예를 갖추는 자리. 티베트 불교에선 빠질 수 없는 오랜 전통입니다.
1: 부팔곰파 까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티베트 같은 데는 되게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이 꽃다발 같은 의미예요. 대왕에서 높은 스님들한테 만날 때는 일단 까닥을 드리는 게 예의고요. 그리고 스님이 그걸 받고서 축복해 주시고 저한테 걸어 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0: 향나무를 태워 피운 연기로 법당 안을 정갈하게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낮고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독경은 오랫동안 전승된 발성법으로 예불의 깊이를 더해주는데요. 손가락으로 정교한 수인을 맺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데요. 저도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1: 독경을 잘 들어보시면은 되게 저음이에요. 그래서 저 저음을 내기 위해서 티베트 스님들은 특별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우리가 좀 듣기 되게 좀 강력한 저음으로 독경을 하시죠. 저는 사실 저 티베트 독경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음반이 있어요. 좀 가끔 살다 보면 이제 화나고 아니면 정신 사나울 때 있잖아요. 화가 내려앉아요.
0: 오랜 세월 수행자들의 기도가 켜켜이 쌓여온 법당. 이제 노스님들만 남아 묵묵히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장중한 울림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불을 마친 곰파의 부엌. 아침 공양 준비로 분주합니다. 통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끓는 기름에 튀겨내는 인도의 빵, 뿌리입니다. 기름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공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다 함께 모여 아침 공양을 하는데요. 뿌리 한두 쪽에 따뜻한 차 한 잔, 더없이 소박한 수행자의 식사입니다. 조금의 사치라면 꿀을 찍어 먹는 것 정도? 거친 고원의 환경을 견뎌내야 하는 스님들에게 달콤한 꿀과 기름진 빵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귀한 열량입니다. 사원을 찾은 순례객들에게도 아침 공양을 나눠주는데요. 티베트 사람들의 주식인 볶은 보릿가루, 짬파입니다. 짬파 위에 버터 한 덩이와 설탕을 넣고 뜨거운 찬물을 부어 저어주면 버터의 기름기가 가루를 부드럽게 뭉쳐주는데요. 에너지와 열량이 필요한

0: 고원지대 사람들에게는 딱입니다.
1: This is Vanalis Tibetan Refugee Village. 해. 야, 비세요. 차차차차차차차. 알긴, 야.
2: 섬디네. 바이. 고르마.
1: 아차.
2: 섬디. 섬디.
3: 암롱 잘랭이 따라 왔다.
1: 아차.
2: 엄청 빨리 해보자.
0: 1년에 한 번 사원에 모여 나누는 한 끼 식사에 서로의 믿음까지 단단해집니다. 사원을 내려와 마을로 향합니다. 웅장한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마을.
4: 아이고야. 좋네, 진짜.
1: 여기는 특별한 봉우리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모든 봉우리가 되게 잘생겼어요. 하나는 뾰족하고, 하나는 되게 우락부락하고, 하나는 라인 자체가 되게 아름답게 곡선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 풍경 속에서 펼쳐지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봉우리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뻐요. 와, 일단 저 산 자체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0: 바라만 봐도 눈이 정화되는 기분인데요. 해발 3,500m, 웅장한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곳은 도다강의 물길과 잔스카르 평원이 만나 작은 오아시스를 이룬 대차 마을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지대지만 산에서 녹아내린 물길 벽에 보리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의 기도 깃발이 나붙기는 이곳은 라다크의 인사 줄레가 오갑니다.
1: 줄레.
0: 낯선 여행자인 저는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럴 땐 통성명이 최고죠.
1: 아까 남해.
5: 도르제.
1: 도르제. 도르제 썬더 이스 도르제. 아. 도르제.
6: 도르제.
1: 아.
0: 멋진 이름의 도르제 씨를 따라 마을 구경을 해보는데요.
1: 하하.
0: 마침 갈 곳이 있나 봅니다.
2: 줄레.
1: 줄레. 거의 못 하시네.
0: 마을 어귀에 옹기종기 모여 자기 집 소를 기다린다는 주민들.
1: 동네 처자 다 나왔네. 앞 이제 포토 되나? 되게? 아차. 에또 띵 볼로 짜파티.
5: 짜파티
1: 짜파티. 짜파티 볼로 짜파티. 에또 띵. 원모 타임 오데. 에또 띵 짝. 되게. 에또 띵. 에이. 오케이. 이렇게 에또 띵. 짠.
0: 사진 촬영 하나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안을 가득 메웁니다. 사진 찍는 것조차 낯설고 신기한, 그래서 더 순수한 아이들. 작은 화면에 담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 이 모습이 마냥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1: 자, 앞서서 어드레스 해.
0: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얼마나 됐을까? 저 멀리 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가 풀을 뜯던 소들이 저녁이 되자 알아서 퇴근을 하는 건데요. 주인 앞에 딱 멈춰서는 것이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죠? 자기 주인이 아니면 알아서 지나가는 소들. 오, 정말 똑똑하네요. 소문입꾼 하나 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기특한 귀갓길. 골목 곳곳에서 정겨운 가족상봉이 펼쳐집니다.
1: It's up. 가히에. 가히에. 아까 가히에. 아차.
0: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맞이하듯 싱글벙글. 하루 종일 기다리던 소를 맞이하는 기쁨에 저절로 흥이 납니다.
7: 달랑구 말리주. 헤이 샵. 샵.
1: 샵샵 에휴
7: 지켜
1: 에? 예? 예? 에이 너무 커.

0: 무섭더라고요.
1: 인가마가 이모
0: 대신 밥 주기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1: 가나. 먹어. 아이고 멋있다. 그치.
0: 한쪽에선 밥을 먹고 다른 한쪽에선 젖을 짜고 있습니다. 하루 두 번 우유를 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과입니다.
1: 너 송아지 꼬리 봐요. 야, 그 지적에.
0: 지역 특성에 따라 이곳에서는 소와 야크의 교배종인 쥬를 키웁니다.
1: 고산지대다 보니까 덩치 큰 이제 인도소보다는 저 조모들이 조가 약간 더 지구력이 훨씬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제 암놈들은 대부분 이제 뭐 우유 만들어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0: 지금은 푸르게 보여도 여름은 짧고 겨울은 혹독하게 긴 고원마을. 골목마다 우유 짜기가 한창입니다. 조모에서 얻는 우유는 주 수입원인데요.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홀로 버터를 만들며 살아간다는 도르제 씨의 소박한 보금자리. 오래된 흙벽과 사진들 속에서 정겨운 온기가 느껴집니다. 냄비에 우유를 붓고 한 소끔 끓여냅니다. 손님 대접용 새 유리잔과 과자도 꺼내주시더라고요. 거름망에 조심스럽게 걸러낸 뽀얀 우유 한 잔에 낯선 이방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조모 우유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2: 한국보다 훨씬 맛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소유보다는 조금 유지방이 조금 떨어지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아, 싸봐, 아차 해.
3: 나 안 간다 해.
2: 아차. 네.
0: 정성어린 진심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웁니다. 가진 것은 적어도 이방인에게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 험준한 인생의 고갯길을 맞이할 때마다 이 순간을 떠올리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순수의 땅입니다. 대차 마을을 뒤로하고 잔스카르의 젖줄인 거대한 빙하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해발 4,400m의 고갯마루 넘어 보이는 거대한 빙하.
1: 와, 용 한 마리 보이십니까? 지금 용같이 얼음이 흘러나오게 보이시죠? 저게 드랑드룽 빙하라고 하는데요. 잔스카르 강의 발원지입니다.
0: 잔스카르 산맥을 따라 약 23km, 굽이굽이 이어진 드랑드룽 빙하. 마치 산을 끼고 거대한 용이 누워있는 것 같은데요.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겨울에 물이 얼면 둘러싸인 산맥에 막혀 외부 세계와 고립되는 잔스카르. 겨울이면 얼음과 눈이 길을 막아 잔스카르를 고립시키지만 봄과 여름에 녹아 흐르는 물은 마을과 밭을 살립니다. 추위가 만든 빙하는 고원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젖줄인 거죠.
1: 처음에 10년 전에 왔을 때는 빙하의 두께와 폭이 달랐어요. 그리고 요 밑에 물도 계속 얼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빙하가 짧아지고 이제 뭐 인도 사람들이 이걸 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용이 작아졌죠. 그냥 기상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빙하는 살아있네요. 계속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0: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던 드렁드렁 빙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뚜렷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얼음의 강이 오래도록 마르지 않고

0: 고원의 삶을 계속 이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잔스칼에서도 가장 험준한 곳에 있는 은둔사원을 찾아갑니다. 깎아지른 바위동굴에 매달린 것 같은 사원, 푹탈곰파인데요. 이곳은 15세기 초 겔룩파의 고승인 세라브장포가 창건한 사원입니다. 천길 절벽의 자연동굴 입구에 전각들을 이어붙여 만든 형태로 지어졌는데요. 푹은 동굴, 탈은 해탈을 뜻합니다. 약 2550년 전부터 고승들이 명상했던 성소입니다. 하지만 사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바위산을 깎아 도로를 내는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위태로운데요. 도로가 끊긴 곳부터는 여전히 말들이 짐을 나릅니다.
1: 라다크에서 가장 방문하기 힘든 곰파가 바로 푹탈곰파인데 지금 길이 좋아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2시간 만에 왔는데요. 1년 전에는 2km 밖에서 걸어와야 됐었고요. 2년 전에는 6km 바깥에서 걸어와야 됐었고 10년 전에는 파둠에서 3박 4일을 걸어가지고 와야 됐었던 길입니다. 길이 아예 없었던 거죠.
0: 차가 갈 수 있는 끝 지점에 내려 걷기 시작합니다. 조심조심 옮기는 발걸음, 마지막 길은 두 발로 올라야 합니다. 가파른 비탈은 오를수록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1: 힘들어서.
0: 해발 3,800m 고산의 비탈길. 한 걸음 뗄 때마다 정말 숨이 가쁜데요.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 사원으로 향하는 이 길 자체가 곧 간절한 하나의 수행입니다. 쉬운 길이었다면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내닫지는 못했겠죠? 모퉁이를 돌아서자 회색 절벽 한가운데 거대한 동굴과 사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마을 주민들과도 마주치는데요.
1: 졸래. 깨세해. 깨세해. 아, 자.
0: 멋진 전통 의상을 입고 계신데요.
2: 야, 꽃밤에. 부자카네. 누아키야, 바차라고.
1: 줄래. 와, 그냥 배후를 그냥 딱 받치고 있는 저 바위 위에 저 자연 구멍 같은 경우는 무슨 그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0: 절벽 굴곡을 따라 이어진 사원, 드디어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안에서 보는 사원도 정말 장관입니다.
1: 아니, 이거 어떻게 여기다 건물을 지어? 다시 봐도 신기하네.
0: 돌과 진흙을 날라지은 위태로운 건축.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오직 진리를 갈구했던 수행자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수행자들이 머물던 자연 동굴을 중심으로 절벽을 따라 불당과 승방이 이어지는데요. 길은 비좁지만 이 모습 그대로가 푹탈곰파의 역사입니다. 와. 한참을 오르다 보니 사원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요.
1: 경전 보관함.
0: 동굴 안쪽에 마련된 성스러운

0: 공간, 티베트 대장경인 깡규르를 비롯해 수백 년 동안 필사되어 전해진 귀한 경전들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수천 년 전 수행자들이 머물렀던 천연암벽, 원초적인 동굴의 폼이 여전히 사원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1: 경전이 이렇게 있구나. 아, 참 꿈 같네요. 근데 전 여길 다시 올 거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 생에는 죽어도 안 오리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이 뚫리면서 어떻게 또 오게 됐습니다. 감개무량하네요.
0: 세상의 끝,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읽은 삶,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풍경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비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아침, 비가 드문 나다크에 새벽 소나기가 지나갔습니다.
1: 잔스카르에서 유일하게 놀이공간 중에 하나예요. 비가 오면 이제 샤니레이크라고 해가지고서 여름철에만 이게 조그만 물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0: 산으로 둘러싸인 산이 마을. 비가 워낙 귀한 동네라 여름에 물웅덩이가 차오르면 동네 명소가 됩니다.
1: 아, 진짜 계곡 안에서 녹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사실 우리 새벽에 비 와서 걱정 많이 했잖아요. 내가 갑자기 해가 쨍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이쁠 일인가 싶은데 되게 이쁘네요, 진짜.
0: 여름철에만 물빛이 살아나는 산이 호수. 비 덕분에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딱히 다른 놀거리가 없는 고립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캠핑 장소입니다.
1: 여기 살림을 차렸구만.
0: 가스통까지 나왔다면 아주 맘먹고 온 거죠?
2: 줄레.
1: 피크닉! It's picnic is briquettes, yeah? 누?
3: 자이?
1: 어, 이거 짜이 이렇게 몇 인분이야 이게? 와. 비스로.
4: 비스로.
3: 비스로.
4: 밀라케, 카타카르케.
1: 가차.
0: 마을 여성 20명이 돈을 모아 나온 나들이. 왠지 우리나라 친목계나 부녀회 나들이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와, 먹을거리부터 매트리스까지 살림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밤을 보낼 텐트를 치는데요. 무거워 보여서 저도 손을 좀 보탰습니다.
1: 나도 모르는데. 자, 오빠네.
0: 고산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땅을 깊게 파서 기둥을 묶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요즘은 라다크에도 캠핑붐 일고 있다는데요. 어떤 좋은 장비를 마련했는가 보다는 누구랑 함께 갔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모양새를 잡아가는데요. 아, 이럴 땐 장비가 생각나긴 하네요.
1: 소통으로 장비가 안 좋아요. 여기 장비로 하는 거잖아요, 캠핑은. 이게 지금 저. 아야야야야야.
0: 마침 주변에 괜찮은 돌이 보여서 제가 나섰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5: 땀.
1: 이렇게
0: 돌 망치질로 튼튼한 천막이 완성됐습니다. 아이고야, 이분은 벌써 누우셨네요. 역시 자리는 맞는 게 임자죠. 땀 흘려 도와준 게 고마웠는지 차 한 잔을 건넵니다.
1: 드제체. 다른 거 돌질을 한 대가로 줄 좀 땡겨주고. 이게 종교술래가 아니라 그냥 말에서 이게 맛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는 저는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되게.
0: 종교 행사 말고 그저 이웃끼리 놀러 나온 마실. 길이 열린 잔스카리의 새로운 여름 풍경입니다. 고원 땅에서 마주하니 짧은 여유와 즐거움이 긴 겨울을 버티는 힘이 되겠죠. 다시 차를 타고 파둠 외곽의 산비탈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선 길을 걷는 소물이 차보다 가축이 먼저 지나가야 합니다. 해발 4,000m의 고원. 이곳에서는 라다크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여름 거처가 있는데요.
1: 여긴 정말 돌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만든 되게 전통적인 방식의 독사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곳이고요.
0: 초원 한가운데 돌을 쌓아 만든 작은 집들. 여름 목축을 위해 머무는 임시 거처, 독사입니다.
1: 계세해. 네 앞에 독사해. 아차.
2: 반지.
0: 들어가 보면 안은 꽤 아늑합니다.
1: 아차. 오.
0: 돌을 얼기설기 쌓았지만 살림살이가 정갈하게 갖춰져 있는데요. 지붕은 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나뭇가지를 엮어 마감했습니다.
1: 진짜 그 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독사의 모습이죠.
0: 나뭇가지 사이사이의 틈새가 천연 환기구 역할을 해줍니다.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1: 이제 꼰사꼰사 꼴리지? 인레? 아차.
0: 방학을 맞아 어머니 일손을 돕기 위해 올라온 대학생 딸. 말린 속동으로 화덕에 불을 지피며 어머니의 오랜 삶의 방식을 함께합니다. 척박하지만 모든 것이 순환하는 터전. 이게 바로 고원 생활의 삶이죠.
1: 어, 구루구루티다. 오, 제대로 하는 구루구루네. 구루구루티. 구루구루. 구루구루구루구루. 구루구루 하잖아요, 만드는 소리가.
0: 기다란 나무 원통 안에 야크버터와 소금, 우유와 찬물을 넣고 세차게 저어 만든 전통차, 구루구루티입니다. 고산의 추위를 녹여주는 영양 만점의 음료입니다. 이번엔 고소한 정제버터 기를 냄비에 듬뿍 녹이는데요. 기는 독사 주민들의 주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볶은 보리가루와 설탕, 치즈를 넣어 덮어주면 고산 사람들의 최애 영양 간식이 완성됩니다. 스통대공포에서 먹었던 것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1: 편한 첫 먹어보는 기 자체가 원체 좀 풍부한 맛을 내기 때문에
3: 아무거나
1: 네. 아마 잔스카리에서 먹는 가장 고급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급 디저트 혹은 고급 후식.
0: 돌을 쌓아올린 투박한 거처.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삶의 풍경입니다. 고된 삶을 이어받으려는 이들이 줄면서 계절 따라 오가던 발걸음도 줄고 있는 건데요. 이번엔 독사의 주 수입원인 버터 가공장으로 안내하는데요. 커다란 통 안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버터 교반기. 그런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산골에서 기계는 어떻게 돌리는 걸까요? 정답은 초원을 가르는 계곡물로 돌리는 물레방아입니다. 물살의 힘으로 버터를 젓는 자연의 기술이죠.

0: 해발 3000m 고원에 약 140km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협곡 수루밸리입니다. 이곳은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면서 계곡 바닥에 넓은 목초지를 형성했는데요. 풀이 귀한 고원지대에서 가축을 먹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물길이 그물망처럼 퍼져 있어 곳곳에 가축대가 흩어져 있는데요. 여름철 유목민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원을 둘러싼 거대한 산맥이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천연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요. 목축과 농업에 모두 유리해 실제 라다크 최대의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
1: 아이고, 애기 말도 있고.
0: 초원으로 들어서니 한쪽에서 말무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2: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3: 이게 야생마인가는 아니고요. 노아 기르는 말이에요. 넓은 초지가 있고 그 초지와 수많은 물길이 있고 유목민들의 성국입니다.
0: 모두 고삐나 울타리 하나 없이 자유롭게 방목하는데요. 사람이 다가가도 놀라거나 피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킵니다. 자, 이런 여유로운 풍경은 일단 카메라에 담아둬야죠.

0: 초원 한쪽에 하얀 천막을 치고 있는 한 무리의 유목민이 보이는데요.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치며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무슬림 유목민족 바카르왈입니다. 불교권인 잔스카르를 지나 이곳 수르벨리부터는 이슬람교권으로 바뀌는데요. 문화와 종교의 경계를 가르는 고원인 셈입니다.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들이기에 현지 코디네이터가 먼저 다가가 촬영 허락을 구해보는데요.
1: 옛날에 국경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인도 북부에서 자유롭게 유목활동을 하던 분들인데 혼자 북부 평야부터 이 지역까지 활동 무대예요. 일단은 접촉을 해가지고서 드물게 촬영 허가가 나긴 하는데 일단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다행히 촬영 승낙을 받았습니다. 바카르왈의 안내를 받아 천마로 가보니 빼곡하게 보인 양들 사이로 제대로 붙잡힌 녀석들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양털 깎기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양털을 깎는데 지나간 자리마다 뽀얀 속살이 드러납니다. 다음 양을 단단히 붙잡아 동료에게 넘겨주면 망설임 없이 가위질이 시작되는데요. 기계 하나 없이 오로지 손의 힘만으로만 깎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카슈미르에서 설산을 넘어 이곳까지 온 대장정. 기후의 순환에 삶을 맡긴 진짜 유목민들입니다. 두터운 털을 벗고 몸집이 반쪽이 된 양. 누구네 양인지 구분하기 위해 엉덩이에 특별한 표식을 하고요. 혹독한 고원에서 탈이 나지 않도록 예방주사까지 꼼꼼히 놓아줍니다. 염소 350마리와 양 150마리 그리고 소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좋은 환경을 위해 이동하는 것은 숙명입니다. 작업을 끝내자 천막으로 초대하는데요.
2: Kitchen, this is kitchen room.
3: Oh,
2: oh, yes,

0: Yes, why not? You have to see inside the.
1: 돌을 쌓아 바람을 막고 방수포를 덧댄 내부. 소박하지만 가족의 온기를 지켜주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안쪽에선 가족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나죠? 줄을 번갈아 팽팽하게 당기며 나무 교방기를 회전시키는데요. 양젖을 저어 전통 버터를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체력이고 전력이고 동력이네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고된 노동. 가족을 지켜온 유목민의 오랜 일상입니다. 양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삶.
0: अब बारिश होती है लेकिन उसी के हिसाब से हम अपने आप को मेंटेन कर लेते हैं जैसे बारिश होती है उसी के हिसाब से हम अपने आप एडॉप्टेशन हुई शुरू से बचपन से
1: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고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 살아가는 이들. 유목민들이 걷는 깊은 지혜를 마음에 담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초원을 떠나 수르계곡 안쪽에 숨겨진 보물 같은 마을로 향합니다. 수르계곡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르강 줄기와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이 안긴 마을 아참부르입니다. 해발 약 3,000m 고원에 자리 잡은 이곳은 마을 뒤편으로 우뚝 솟아 있는 빙하봉우리, 해발 7,000m가 넘는 수르벨리에 수호신 눈봉과 쿤봉입니다. 차가운 만년설산 바로 아래는 노랗고 푸른 밭들이 조각처럼 보이는데요. 빙하수를 끌어올려 반듯하게 일궈놓은 계단식 밭입니다.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마을로 걸어가는 기분이 됩니다.
2: 와, 뒤로 설산 보이고 산등성이 아름답고 한 6,000m급 설산들이 지금 그냥 보이거든요. 황홀한 모습이고요. 파란 하늘과 새하얀 설산과 그리고 그 밑에는 황금빛 보리가 펼쳐져 있고
1: 시원한 고원의 바람을 맞으며 알차게 여문 황금빛 물결. 사방이 눈 덮인 거친 땅에서 일군 값진 결실입니다.
2: 아마 제가 다녀본 이 일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찾은 것 같습니다. 화가들이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면 이쯤 정도의 풍경이 아닐까요?
1: 저 멀리 보릿단을 한가득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보이시죠? 지금은 마을 전체가 수확으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마을 어귀에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황금밭.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2: 동네가 풍요롭네요.
1: 걷다 보니 집과 밭 사이로 이어진 수로들이 보이는데요. 설산 빙하가 녹은 물을 끌어와 농사도 짓고 생활 용수로도 씁니다.
3: 살람 알라이쿰. 나 그 버리아해 버리아해.
4: 야.
3: 여기 다시 줄레에서 살람 알라이쿰을 보냈습니다.
1: 불교권인 잔스카르를 지나 수르벨리로 넘어오면서 다시 이슬람 문화권으로 접어든 것이죠. 한창 바쁜 수확철인 만큼 아이들도 작은 일손을 돕습니다. 자기 몸짓만한 짐을 지고도 참 잘 가는데요. 저 저 멀리 손주와 함께 있는 어르신이 있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3: 비트나무 마루에?
4: 넷살.
3: 넷살.
1: 그때 갑자기 커다란 솥을 들고 나타난 주민에게 시선을 뺏겼습니다. 거기서 풍겨오는 향긋한 냄새까지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종이 위에 하나씩 담아주는 것이 소풍 가는 걸까요? 아니면 동네 잔치인가?
3: 예, 비리아니? 야해.
4: 로컬
3: 비리아니. 사부지네이.
1: 낯선 여행객인 저에게도 흔쾌히 밥을 나눠주는 것이 와 여기 인심 좋네요.
3: 티켓 빙거해. 하하하하. 비리아니를 한국에서는 볶음밥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칼레 양념을 해가지고서 안 쳐서 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영양밥에 더 가까워요.
1: 바쁜 수확철인데도 이렇게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이유가 뭘까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이웃에게 베푸는 나눔, 사다카. 첫 손주가 태어난 축복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밥인 만큼 더 꿀맛입니다. 이 아기도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배워가겠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와닿습니다. 척박한 고원에서도 밥 한 끼를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아참부로 주민들의 풍요의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다음 여정으로 떠나봅니다.

0: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5,345m쯤을 가리키 있고요. 세계 2위입니다. 아트, 노, 다스, 야, 바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지금 부패예요, 지금. 그러니까 군데군데 심어놔가지고서 바저기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뽑는 거예요.
1: 내가 치매라고?
2: 치매의 획기적인 신약이.
1: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3: 아니, 손에 들고 있잖아요.
1: 응? 어참, 전화를 치마이자에 물이다 걸려고 했더라. 어참.
4: 노화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때가 골든타임.
5: AIA지요?
4: 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입니다. 다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요즘 치매는 속도전. 이건 최경도 치매부터 레켄비 같은 큰돈 드는 초기 치료비까지 보장되거든요. 중증 치매라면 매월 생활비 평생, 장기 요양급여금도 10년간 매달 챙겨드립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가입부터 지금 전화주세요.
6: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엄마, 참기름을 또 샀어? 집에 있잖아.
7: 아, 그래?
8: 안경이 어딨더라.
6: 머리에 있는 거 뭐야?
7: 응? 아.
4: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때가 골든타임.
9: AIA죠?
4: 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입니다. 네, 긴가민가 할 때 전화 잘 주셨습니다. 치매 신약인 레켄비도 시기를 놓치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요? 걱정 마세요. 최경도 치매부터 보장 공백 없이, 중증 치매라면 매월 평생 보장, 간병인 비용도 최대 365일까지 챙겨드립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가입부터 지금 전화주세요.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만 1년이 후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내가 치매라고?

0: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1: 아니, 손에 들고 있잖아요.
0: 응? 아, 참, 전화를 스마이자에 어디다 걸려고 했더라? 아, 참.
2: 노화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때가 골든타임.
3: AIA지요?
2: 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입니다. 아,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요즘 치매는 속도전. 이건 최경도 치매부터 레켄비 같은 큰돈 드는 초기 치료비까지 보장되거든요. 중증 치매라면 매월 생활비 평생, 장기 요양급여금도 10년간 매달 챙겨드립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가입부터 지금 전화주세요.
4: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5: 엄마, 참기름을 또 샀어? 집에 있잖아.
4: 아, 그래?
1: 안경이 어딨더라.
5: 머리에 있는 거 뭐야?
4: 응? 아.
2: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헷갈릴 때가 골든타임.
4: AIA죠.
2: 네, AIA 생명 파워백 치매보험입니다. 네, 긴가민가 할 때 전화 잘 주셨습니다. 치매 신약인 레켄비도 시기를 놓치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요? 걱정 마세요. 최경도 치매부터 보장 공백 없이, 중증 치매라면 매월 평생 보장, 간병인 비용도 최대 365일까지 챙겨드립니다. 치매인지 아닌지 헷갈릴 땐 가입부터 지금 전화주세요.
6: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7: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8: 오늘의 주인공, 나의 비밀 친구 해치를 소개합니다.
9: 오늘의 주인공?
8: 그럼 난 뭐냐?

0: 새벽의 추격전.
1: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2: 두목님!
1: 응? 왜?
2: 그냥 눈이 떠졌어요.
3: 귀여워.
4: 저게 뭐가 귀여워?
3: 안녕하세요.
1: 응? 아, 네.
3: 변장 정말 멋져요.
1: 변장?
3: 혹시 같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1: 뭔 사진?
3: 제발요.
1: 아, 그래요?
3: 잘 찍어야 해.
4: 어,
3: 너희도 이리 와.
4: 하나, 둘, 셋.
3: 김치. 고맙습니다.

0: 자.
1: 고마워. 어디 보자. 어우, 예뻐.
0: 취향도 독특하다. 그냥 살찐 길냥이 같던데.
2: 뭐야? 릴리리야?
1: 왜 그래?
0: 뭐지? 조금 따끔했는데?
1: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2: 조금 따끔하다고? 그럴 리가?
3: 성게 반응이 이 근처는 아닌데.
4: 어? 벌써 일어난 거야?
5: 아니야.
2: 릴리리야! 릴리리야! 이걸 누가 맞냐고!
6: 거참, 갑자기 힘이 약해진 거냥. 좋아. 릴리리야! 그렇지! 그렇다면 으라차차! 허허, 좋아!
2: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6: 아유, 정말 힘이 더 솟는 것 같은데?

0: 너도?
1: 맞아.
0: 남쪽이야.

0: 마법 기운이 사라졌어.
1: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아.
2: 어.
1: 난 이쪽을 살펴볼게.
2: 그래. 어서 오세요.
3: 와, 우리 간식은 못 봤어?
4: 저기요, 그거 계산하시고 드셔야 돼요.
3: 그냥 막 가져오면 어떡해? 밀밀이. 북쪽이야.
5: 주먹, 저기.

0: 뭐냐? 환냥?
1: 좀더덕이냐?
0: 웬 시비냐?
2: 숨어, 숨어!
3: 왜? 또 전기라도 쏴보시게?
0: 전기가 웃음냥? 릴리리야?
1: 얼레리요!
3: 얼레리요!
4: 어? 저쪽이다! 아자자자자! 아자자! 어? 찾았다! 아라디오!

0: 나오심 특공대 출동!
1: 아야.
2: 쟤는 뭐 하는 거야?
1: 참나.
0: 주먹을 놔줘!
1: 이 녀석들.
3: 이때다. 릴리리요. 으라차차!
1: 그래 봤자야!
3: 으차! 나오심! 가자! 좋았어!
4: 뭐 하는 거야?
5: 멈춰!
3: 출발!
1: 쫓아가자! 골레리오!
5: 골레리오!
3: 잘 있어라!
1: 이쪽으로 가자! 가자!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그래.
8: 조윤호!
9: 어?
8: 안녕.
6: 안녕.
9: 해치는 어디 갔어?
6: 새벽에 나갔어.
9: 어? 뭐가 나갔다고?
6: 어? 아니야.
1: 어? 저기 온다!
3: 골레리오!
5: 골레리오!

0: 멀리 못 갔네.
1: 그만 포기해.
0: 참. 이따 수업 끝나고 축구할까?
2: 넌 축구 별로라니까.
3: 어?
4: 얘들아 잠깐만.
0: 어? 니네 집에서 뛰어나간 고양이 같아.
4: 우와! 여기서 또 만나다니. 반가워. 날 더 쫓으면 얘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데.
3: 어?
0: 삐요삐요.
4: 뭐냐?
0: 어떻게 된 거지?
4: 응? 얘들 어디 간 거냐?
0: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4: 뭐야?
0: 네 걱정을 해야지.
4: 아, 깜짝이야! 넌 또 뭐야?
2: 저거! 저기!
4: 또 뭐냐?
1: 바람이요!
4: 네?
1: 울트라 박치기!
0: 그러다 쟤 다치면 어떡해.
1: 그 정도는 아니야.
4: 좋았어. 정말 해보자는 거지?
1: 얼레리요!
4: 또 뭐냐?
0: 꿀레리요!
4: 이 정도는 괜찮아.
0: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건...
4: 야! 만지지 마!
1: 피해!
5: 사라졌잖아.
1: 도망쳤어.
0: 여기 있었구나? 미아야.
6: 너희만 도망가면 어떡해.
2: 미안.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0: 빨리 학교 가자.
2: 아, 숙제는 했어?
0: 당연하지.
2: 난 아직 못했는데.
4: 아이고.

0: listening.
1: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0: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1: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2: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바르게 달리는 풀포드.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동실동실 열기구를 잡아라.
3: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2: 드디어 구했다. 스페셜 냠냠 카드. 내가 싫어하는 당근 카드긴 하지만.
4: 우와, 꿈 어? 만들어주세요.
5: 저는 푸들이요.
2: 우와, 풍선 마술이다.
6: 우와. 강아지 꽃 칼. 짜잔! 신기한 풍선의 세계 만들어볼 사람!
2: 기대하세요! 이렇게? 아니, 요렇게? 됐다! 왜 이렇게 어려워?
7: 슈퍼잭?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이스 피스톤이 발견됐어요.
2: 어? 풍선 축제를 하는 곳이잖아.
7: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이스 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오이, 시금치, 호밀, 맛은 없지만 몸에 좋은 당근까지.

키어런 녀석들! 설마 여기까지 나타나서 레시피 스톤 찾는 걸 방해하진 않겠지? 뭐, 그래도 상관없어. 이번엔 어렵게 빌린 이 초강력 악당 슈트가 있으니까. 아유, 저렴한 슈트라서 그런가? 그냥 귀여운 인형 같잖아. 초강력 파워, 자동 충전 기능, 악당을 위한 목소리 변조 기능, 그리고 주의, 다소 귀여울 수 있음. 채, 품이 떨어지기야. 뭐, 성능은 무시무시하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0: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럼 이제 돌파와라! 뭐야, 자동 충전이 왜 이렇게 느려? 발사! 발사!
1: 저기 좀 봐, 마스코트인가 봐.
2: 와, 너무 귀여워!
1: 마스코트 좀 봐!
0: 뭐야, 왜 이래? 저리 가!
1: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늦게 가죠, 아싸, 아싸!
0: 저리 가! 정신없어!
3: 곰돌이 안녕!
0: 나쁘지 않은데? 우와! 냠냠 카드가 도대체 몇 장이야? 하나, 둘, 셋!
1: 찾았다!
0: 이 기분 나쁜 목소리는? 슈퍼제? 아, 냠냠 카드에 정신이 팔려서 그만 레시피 스톤 찾는 걸 깜빡했네.
1: 이번엔 히어로 포인트가 많이 오르겠지.
0: 레시피 스톤을 당장 내놔.
1: 어? 마스코트?
0: 안 내놓으면 이걸 쏜다.
1: 뭐? 안아달라고?
0: 아니 뭐야? 아니 안 주면 쏜다니까.

0: 아우 힘들어. 이거 놔. 뭐야? 발사! 발사!
1: 어? 아? 아! 춤추자고! 좋아!
0: 에이? 드디어 내 손에!
1: 아야. 어? 어? 너는 미치?
0: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직접 갖다 바치다니 고맙다 바보 히어로.
1: 거기서
2: 자

0: 거기서!
1: 어?
0: 뭐한다!
2: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지.
0: 어?
3: 우와!
2: 만세! 난 부자다! 이참에 악당 장비를 몽땅 사버릴까? 귀찮은 히어로!

0: 어? 어? 어? 슈퍼지, 어? 풍선 기구들을 차례대로 받고 쫓아가봐.
1: 어?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지먹은 점프를 보여주마. 이야! 어?
2: 모르는 건 어린다.

어? 어...

0: 드디어 우승자가 도착했습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1: 래시피스톤을 놓쳤잖아. 전부 니 녀석들 때문이야. 이 방해꾼들아.

0: 좀 더 비싼 걸로 빌릴걸. 두고 보자, 슈퍼제!
1: 잘했어, 슈퍼제. 시민들을 구했어.
2: 예! 우와, 드디어 성공했다.
3: 대단하다. 난 아직 공룡은 못 만드는데. 대신 비행기랑 꽃, 우주선, 또...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2: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빼앗긴 후테라.
7: 안 좋은 소식이 있단다. 스티븐의 워치에서 퀀텀 다이노가 완전히 사라졌어. 제이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검은 다이노스터야.
8: 그게 무슨 뜻이에요?
9: 그럼 스티븐은 앞으로...
7: 맞아. 스티븐은 이제 다이노스터가 될 수 없어.
10: 그 검은 다이노스터가 변신하기 전에 분명히 얼굴을 봤고 누군지도 알았는데,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11: 스티븐, 너무 무리하지 마.
10: 그치만
8: 우리가 그 녀석을 잡을게.
7: 스티븐은 쉬어야 하니까 남은 얘긴 나가서 하자꾸나.
11: 푹 쉬고 있어, 스티븐.
10: 아니, 잠깐만, 나 빼고 작전 수행하면 안 돼.
7: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구나. 들어본 적조차 없어. 다이노스터가 동료의 힘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니. 현재 최우선 임무는 검은 다이노스터의 정체와 목적을 밝혀내는 거야.
8: 전 좀 무서워요. 저도 스티븐처럼 퀀텀 다이노를 빼앗기면 어떡하죠?
7: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그 녀석과 마주쳐도 혼자 맞서선 안 돼. 동료들에게 알리고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
12: 오! 드디어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난다! 그럼 제가 리더할게요.
8: 뭐? 네가 리더면 난 빠질래.
7: 이번 임무를 잘 완수하면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를 얻게 될 거야.
8: 우와! 정말요? 그럼 저 할게요.
12: 아, 방금 빠진다고 했잖아.
8: 그만해! 지금 장난칠 때야?
13: 검은 다이노스터라.
14: 내가 뭘 한 거지?
15: 퀀텀 에너지가 느껴지는군. 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다음엔 누구의 퀀텀 다이노를 빼앗을 계획이지?
14: 싫어! 난 더 이상 빼앗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꿈꾸던 최강 다이노스터가 아니라고!
15: 한심하긴. 에단, 네 형을 이런 꼴로 만든 게 누군지 생각해봐.
14: 제이민. 맞아. 형이 저렇게 된 건 그 녀석 때문이야.
15: 그렇지. 바로 그거야.
8: 루시오, 내 완벽한 작전 볼래?
12: 못 알아보겠는데? 이건 개미를 그린 건가?
8: 검은 다이노스터잖아. 잘 봐, 루시오. 이 녀석은 공룡이 있는 곳마다 찾아와. 그러니까 공룡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가 몰래 다가가서 뚜둥! 뒤에서 기습하는 거야.

0: 그런 다음 짜잔! 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줘서 녀석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지. 빛나는 퀀텀 미라클! 멀티버스를 뒤흔들 거야! 내 이름은
1: 멋진 제가... 작전이야! 노래하는 것만 빼면...
0: 노래를 빼면 안 되지. 그게 핵심이라고.
1: 알았어. 그럼 지금 시내로 가서 잠복하자.
0: 그래, 좋은 생각이야.
2: 베이비!
3: 고마워.
2: 그 검은 다이노스터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3: 맞아. 난 그 녀석을 잡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아빠를 구할 거야.
4: 아무리 봐도 빈틈이 안 보이네. 하,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엄마!
5: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지! 휴대폰은 압수야!
4: 엄마!

0: 와, 대단해. 로빈 후드도 너만큼은 못 쏠 거야.
1: 집중하는 중이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2: 그때 네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몬스터 다이너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지.
0: 이젠 방해 안 할게.
1: 아니야, 네 잘못이... 어? 거기 누구야?
0: 스티븐의 퀀텀 다이노잖아? 메아사우루스야?
1: 뭐?
0: 뭐?
1: 내 활!
0: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하! 거기서! 내가 놓칠 것 같아?
1: 녀석의 은신체인가?
0: 예감이 안 좋아, 제이민. 여기서 나가자. 검은 다이노스터가 나타날 거야.
1: 아니, 그 녀석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 여기 있는 거 알아? 이제 나오시지!

제법인데, 검은 다이노스터! 이제야 찾아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잘 됐네. 나도 널 기다렸거든. 부테라 스카이폴! 겨우 이게 다야?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날처럼 도망쳐봐. 그게 너다우니까. 시끄러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부테라 썬더 브레이크!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겁쟁이 녀석,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됐군. 누가 도망쳤다는 거야? 끝까지 부인하겠다. 좋아. 이제 끝내주시. 제타 프로스트 윙, 출격!

0: 지금이야! 그래, 다 끝났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만해, 당장 멈춰!
1: 이대로 가다간 추락하겠어!
0: 날개가 움직이질 않아!
2: 그때도 이렇게 도망쳤지!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0: 뭐?
2: 네 영웅놀이는 이제 끝이다! 섀도우 클로우!

0: 해지민, 정신 차려.
1: 무력한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군.
0: 몰라서 가만 안 둬?
1: 소용없어. 퀀텀 다이노 흡수.
0: 안돼, 하지마. 붙어라.
2: 좋았어. 바로 이거야.
3: 뭐야? 저건 내 날개잖아.
1: 새로운 힘이라. 근사하군.
4: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다. 아주 좋아. 최강의 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3: 돌려줘. 다이노스터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럼 난
1: 됐고, 네 덕분에 얻은 새로운 힘을 보여주지. 나와라, 케라노스 퀘스트!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수업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수업 복습!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자.

0: 엄마폰 말고 때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형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2: 플러스
3: 몰라 그래?
2: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설정형 원인원
4: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6: 자, 오늘부터 독감 예방 접종! 독감 백신도 충분히 챙겼고 준비 끝! 어디가 아프세요?
7: 와, 이거 좀 깨주세요. 안 떨어져요.
6: 뭐가요? 뭐가 안 떨어져요?
7: 이거요, 이거. 아, 너무 아파요.
6: 이게 뭐지? 무슨 벌레 같은데?
7: 아, 제발, 제발 좀 깨주세요. 한번 안 깨물면 절대로 절대로 안 떨어져요. 제발, 제발 좀.
8: 오늘의 환자 개구리. 벌레가 개구리를 꽉 물고 있어요.
7: 아, 개굴개굴 빨리 좀 떼어주세요.
6: 딩딩 선생님 수술실 준비할까요?
8: 그럴 시간 없어. 동동 간호사 잡아
6: 잡아.
8: 하나 둘
7: 당겨.
8: 엄청 꽉 물고 있는데 더 세게 하나 둘 당겨.
6: 이게 뭐지? 다른 동물 몸에부터 쭉쭉 빨아먹는 걸 보니 거머리인가?
8: 지난번 꼬마거미 몸에 기생하던 그 애벌레 같기도 하고.
7: 깨굴깨굴 헉! 큰 노랑태 먼지벌레 모르세요? 그거 애벌레잖아요. 깨굴
8: 큰 노랑태 먼지벌레 애벌레예요?
7: 네. 큰 노랑태 먼지벌레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하는 일은 우리 개구리를 찾는 일.
2: 개구리 냄새가 난다.
7: 이 애벌레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우리를 찾아내죠. 그리고
2: 꽉!
7: 엄마 깜짝이야. 아, 또 물렸네. 아, 놔. 이건 놔.
2: 꽉!
7: 한 번 물면 3, 4일 정도 꽉 달라붙어서 우리 체액을 쭉쭉 빨아먹는다고요.
6: 왜 그러는 거지?
7: 이 녀석들 우리 체액을 쭉쭉 빨아먹으며 어른벌레로 성장하죠. 큰 노랗게 먼지벌레 애고 어른이고 우리 개구리만 노리는 정말 별개 같은 녀석들이라고요.
8: 어른벌레가 돼도 개구리를 노려요?
7: 어른벌레! 어른벌레! 어른벌레가 되면 우리 개구리들을 더 잘이라게!

0: 애벌레는 세 번 허물을 벗고 어른벌레가 되는데 몸에 노란색 테두리가 있어서 이름이 큰 노랑태 먼지벌레죠. 이 녀석들은 발이 엄청 빠르고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나뭇잎 아래서 쉬고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개구리가 밤에 쉬고 있을 때
1: 지금이야! 사냥 타임!
0: 사냥을 시작하죠.
2: 아! 떨어져! 떨어져!
1: 우린 절대 안 놓지!
2: 안 돼!
0: 개굴 개굴! 개굴 개굴! 녀석들아, 우리를 한번 물면 절대로,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요.
3: 어떻게 물길래 절대 안 떨어지지? 응?
0: 응? 설마? 큰 노랑태 먼지 몰라!
3: 큰 노랑태 먼지 벌레?
0: 병원 가자. 어떻게 온 거야? 오지 마. 오지 마.
4: 걱정 마세요. 난 그냥 문제 내러 온 거니까.
3: 문제?
4: 우린 물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물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죠.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어떻게 물까요? 1번, 입에서 나온 소화효소로 피부를 녹이며 문다. 2번, 입술에 있는 빨판으로 콱 문다.
1: 아! 빨판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딱 붙는 거 아니야? 정답은 2번, 입술 빨판을 이용해 문다!
4: 띵! 정답은 1번, 피부를 녹이며 문다.
5: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입에서 강력한 소화효소가 나오죠.
3: 지금이야! 예!
5: 소화효소가 개구리 피부를 녹이며 우린 피부 안쪽의 근육과 속살을 더 꽉 물 수 있어요.
0: 아, 그래서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였구나. 개굴 개굴. 무서워.
5: 그 다음엔 다리와 연결된 근육과 신경을 턱으로 잘라버리죠.
2: 내 다리, 다리가 안 움직여.
5: 이제 우린 여유 있게 천천히 개구리의 살점을 차근차근 조각내서 먹기 시작하죠. 배불러. 친구들도 부를까?
6: 야호! 개구리 파티다!
7: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고!
6: 맛있다.
7: 맛있어.
0: 아, 큰 노랑태 먼지벌레 너무 무서워. 밤마다 우리를 노려서 잠도 못 자게 하더니 이젠 병원까지 따라와 날 물려고.
3: 큰 노랑태 먼지벌레는 그 병원에서 사냥은 그 금지입니다.
4: 아유, 걱정 마세요. 나는 우리 아기 데리러 온 거니까. 아기?
1: 아, 그 애벌레 말씀이신가요?
4: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0: 데려가도 문제 없겠죠?
1: 그럼요.
2: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개구리 책 쭉쭉 빨아먹고 있는데 억지로 떼내서 기분 나빴죠? 아이고.
1: 괜찮아. 저 모습 보니까 영락없는 다정한 엄마 같은데.
3: 개굴 개굴 다정한 엄마라뇨.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
2: 근데 개구리님, 큰 노랑태 먼지벌레한테 왜 이렇게 당하고 사세요? 개구리님도 사냥 엄청 잘하잖아요. 물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점프! 엄청 빠른 잠자리도 사냥 잘하고,
1: 웬만한 곤충은 다 잡아먹잖아요. 큰 노랑태 먼지벌레가 와서 팍! 물기 전에 개구리님이 먼저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3: 아, 그게...
0: 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 개구리가 먼저 나를 잡아먹으면 어쩌지?
2: 그니까요! 큰 노랑태 먼지벌레님도 개구리님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확!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0: 오, 무서워라. 그럼 어서 잡아먹어보세요. 어서요. 예?
3: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0: 어서 사냥해보라니까요. 어서요.
3: 잠깐, 여기서 문제.
1: 문제?
3: 우리 개구리가 큰 노랑태 먼지벌레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유, 큰 노랑태 먼지벌레 먹었더니 아우 맛있다 맛있어. 개굴 개굴 1번 소화가 잘 된다. 노랑태 먼지벌레 먹었더니 2번 먹은 걸 다시 토한다.
0: 난 1번 소화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서 날 사냥해봐. 나 그냥 가만히 있을게. 자,
3: 다가오지 마세요, 개굴!
1: 응? 뭔가 이상하냐? 개구리님이 일부러 사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2: 그러게. 설마 정답이 2번 토한다?
3: 아, 맞아요. 정답은 2번 토한다. 개굴, 개굴.
1: 개구리를 괴롭히는 저 큰 노랑태 먼지벌레! 방심하고 있을 때 녀석들을 사냥해주마! 지금이야! 내가 큰 노랑태 먼지벌레를 잡아먹었다!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0: 감히 날 사냥해? 피부를 녹이는 소화 요소를 받아라!
4: 우린 개구리의 몸속에서도 이렇게 콱 물 수 있죠.

0: 새 먼지벌레를 먹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우린 결국 다시 토해내고 말죠.
1: 잡아먹혀서까지 우리 물단이 정말 지독한 녀석들이야.
2: 그걸 이제 알았어?
1: 뭐해? 안 먹을 테니까 어서 가봐.
2: 가긴 어딜 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1: 오지마! 오지마! 저리 가! 저리 가! 안 먹어도 물고, 먹어도 물고! 안 돼!
3: 우린 잡아먹혔다 나와서도 또 개구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2: 날 사냥하겠다고? 하고 싶으면 해봐! 해보라니까!
0: 떼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사냥을 하라고 부추긴 건 제가 아니라 저기 저 동동 간호사님이랑 띵띵 선생님이라고요!
2: 뭐?
4: 제가 큰 실수를...
5: 진정하세요, 진정.
2: 우리도 큰 동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피부를 녹이는 소와 여소와 콱 물 수 있는 강한 턱을 갖게 된 거라고요.
4: 그렇구나.
5: 맞아요. 벌레라고 항상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0: 아, 그쵸, 그쵸. 정말 멋지시나? 박수 짝짝짝.
2: 아, 그러면 전 이제 아기 데리고 가볼게요. 아, 근데 온 김에 진짜 식사나 하고 갈까? 아이, 농담이에요. 병원에서 좀 그렇죠. 그럼 아기 주세요.
5: 아, 네. 여기. 잠깐만.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우리 아이 튼튼하게 쑥쑥 한동 녹용 연구소에서 어린이 녹용 칼슘 스틱을 드립니다.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권을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캐릭터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6: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룩이 출발, 타요. 차가 문이 열리면 슝.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7: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8: 성공이다.
6: 사건 발생.
8: 도망쳐. 나 잡아봐라.
7: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0: 동전투차 진입! 야호! 꼼짝마! 사건 종료! 수학 옥스폰!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메노시쥐.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흠벙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봉개쌤.
4: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깨라.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봉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9: 왜? 뭔데?
5: 그래?
4: 김태평,
5: 나 너한테 비밀 하나.
9: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5: 뭐? 너도 비밀 있어?
9: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4: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답을 못하겠네?
9: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0: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으아!

0: 있나?
1: 왜 저래?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나 사실 암흑 보석을... 에? 어디 갔어? 와, 중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꿈이다. 어?
2: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조그마가 암흑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0: 있지 뭡니까?
1: 어이,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2: 어, 네, 조금만님. 잠깐만요. 어, 여기.
1: 먼저. 어때? 어때?
2: 네.
1: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3: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1: 아, 번개맨밖에 없지.
3: 번개맨과 한 번개.
2: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4: 그럴지도.
1: 아, 그게 아니지.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0: 당장 알아보도록.
1: 찍찍찍
2: 네, 네.
1: 조그만님.
3: 개매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0: 어? 핑키!
3: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0: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 먹일 때만 내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내가 집에서 고구마 갖고 올게. 기다려.
3: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1: 잡았다!
3: 누구야? 이거나! 올라오라고!
1: 됐다!
4: 알지?
1: 모르지? 멀리 멀리 가지!
3: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4: 자몽몽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5: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6: 초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3: 도와줘.
7: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0: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 봐! 아, 핑키야!
3: 개매나, 난 어, 괜찮아.
7: 어떻게 된 거야?
3: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0: 어? 동개맨?
7: 나와! 알지 모르지.

0: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1: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2: 나는 팠지. 그럼 이만.
0: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맞게. 알지?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예?
2: 잠깐! 짜잔!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3: 남의 똥 냄새는 싫다고!
4: 어쩌지?
1: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2: 어? 안 해? 좋아. 그럼 5, 4, 3, 2.
5: 안 돼. 아이디 핑계 바뀌어.
2: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4: 이거는 어떻게? 피키! 괜찮아?
0: 다행이다.
1: 일단 도망가서.
4: 괜찮아?
1: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0: 다행이다.
6: 대신!
0: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5: 뭐 다 봐요?
0: 아니 뭐
5: 형 이거 핑키 들고 가자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0: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기로 변신하는 거.
3: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0: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3: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7: 설마 사랑이가?
8: 한번기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5: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초원에 엄청난 비밀.
0: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5: 내가 암흑보석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0: 내 얘기가 아니구나.
5: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9: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5: 카메라!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0: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5: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0: 어?
5: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9: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10: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5: 그런 거 없어. 번개쌤, 하나씩 맞죠.
9: 규칙이잖아요.
0: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5: 나도 새 옷 좀 사줘.
10: 오그라면 나보다 크든가?
9: 아빠, 가요.
5: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3: 바르게 달리는 풀포즈.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6: 용서 할 수 없어.
5: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황번개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7: 빙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주장 두 개 찍어주세요.
5: 핑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8: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5: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8: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7: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8: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5: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9: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5: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10: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7: 얍얍.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10: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7: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10: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7: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10: 어, 그래, 마가.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7: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0: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1: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만 마신다는 커피?
2: 응원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3: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1: 어? 이 소리는... 어, 오듬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근데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어,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아.
3: 변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조그마왕님. 야!
1: 와, 됐다!
6: 조그마왕님!
1: 저입니다. 알지?
3: 모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6: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7: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2: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1: 좋아요.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8: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9: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10: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7살

0: 떨어버리면 어떡하냐고.
1: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2: 나보고 어머니?
1: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3: 안녕히 계세요.
1: 어머니!
4: 간다!
0: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5: 돌려달란 말이야!
4: 저기 있다!
0: 깜짝이야!
5: 아줌마! 우린 다 봤다.
6: 암흑보석 내놓으랑!
0: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6: 거기 사람!

0: 패션쇼도 열어야 하는데. 근데
1: 나 어떡해.
2: 저기 땅
3: 당장 쳐봐.
0: 이젠 다 끝났어.
4: 그만해.
5: 번개맨,
3: 우린 악당이 아니다.
6: 야옹이다.
3: 뽀삐 뽀삐 뽀삐 야옹.
4: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6: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네.
4: 각오해.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들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3: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4: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5: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5: 7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버사 이리 좋아,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쯔.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1: 얍.
2: 이어서 장철 소방대 파이어 로보 Z가 방송됩니다.
3: 뮤지컬 레인보우 버블잼이 돌아왔다. 크리스탈 버블잼을 모아 전설의 악보를 완성하라. 비녀공주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내용, 신나는 객석 플레이까지.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4: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캐논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GX. 기트가, 코드가, 헤트롤 가이즈 플러스 최강 용사 카봇, 헤트롤 가이즈.
1: 세나의 은인.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서 놀고 있었냐? 역시 어리긴 어리구나.
2: 노는 거 아니거든. 훈련이라고, 훈련.
1: 이런 게 무슨 훈련이냐? 애들 장난이지.
2: 애들 장난이라니. 흉내도 못 낼 거면서.
1: 뭐? 흉내를 못 내긴 누가 못 낸다고 그래?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3: 세나야, 여기 있니?
4: 아!
5: 마리 팀장님! 팀장님!
3: 이안 녀석. 제이가 온 후로 말썽이 더 늘었어.
4: 둘이 정신 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어요?
3: 아, 전에 네가 부탁한 거 말인데, 어릴 때 널 구해줬다는 그 소방관 말이야.
4: 찾으셨어요?
3: 찾기만 했겠니? 자,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봐.
4: 고맙습니다.
6: 자, 차례대로

0: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2: 너야말로 너 지금 나 따라다니냐?
1: 무슨 소리야? 난 마리 팀장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설마?
0: 그래, 제대로 찾아왔다.
1: 그럼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소방관이셨어요?
3: 뭐? 우리 아빠가 그 내가 아파트 화재에서 너를 구한?
0: 나도 그 꼬마가 세나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지 뭐.
1: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0: 뭘,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하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 로버가 되었다니 말이야.
3: 내가 아빠가 구한 세나와 함께 활약하다니. 우리 막 무슨 인연이고 그런 건가?
1: 아니, 인연은 나랑 너희 아빠가 인연이고 우린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자 동료일 뿐이지.
3: 뭐? 세나, 너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아빠,
4: 지금 뭐가 웃겨요?
5: 미안, 세나, 내가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6: 너희는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줘.
7: 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길어. 온통 불바다야. 일단 불부터 끄고 구역을 나눠 아이들을 찾아보자.
1: 알았어.
0: 됐어.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자.
1: 누구 있어요? 들리면 대답하세요.
2: 파이어로 봅니다. 소리쳐 주세요.
0: 길이 막혔네. 어?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와줘. 여기 물건들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
3: 선생님.
0: 파이어로보다.
4: 선생님이 다리를 쳤다가 다치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0: 그래, 이제 괜찮아.
5: 우리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내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피닉스, 넌 아이들을 인솔해줘.
1: 알았어. 얘들아, 나쁜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는 숙이고 코와 입은 옷소매로 막고 따라오는 거야. 불은 이미 다 꺼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만 따라가면 돼.
0: 자, 네.
6: 나리는 찾았나요?
5: 아니요, 아직.
0: 내가 찾아서 데리고 나갈게. 좀 전에 나간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5: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0: 나리야, 들리니? 널 구하러 왔어. 대답해.